선관위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노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오늘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유공자와 가평 육군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에서 매우 빨리 빠져나올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농업계 인사들과 만나 합의 서류이거나 아니면 아주 강경한 방식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경한 방식이 더 쉬운 방식일 수 있지만 우리는 빠져나올 것이고 그러면 비료값과 기름값,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타결이 이란 동결 자금 240억 달러, 37조 4천억 원의 해제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고문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240억 달러는 신뢰의 시험이라며 이를 통과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의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 4개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어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형님 회동이 열린 서울 홍대 입구 인근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가 한국 AI 기술센터 설립에 착수했다며 한국의 AI 연구 엔지니어, 로봇 공학자들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테슬라 차량과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고속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운전자 20대 남성과 동승했던 20대 여성이 숨졌고 고속버스 기사와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테슬라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과속으로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5% 내린 5866.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65%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4.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란 축구 선수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가 발급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지난 밤 사이에 이란 대표 선수들에게 미국 입국 비자가 발급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제일 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참 역대급 불장이 펼쳐지고 있죠. 증시는 너무 좋아서 정말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주변에

0: 많이 보고 있고, 또 반대로 나만 없어서 나만 아주 부자가 못된 것 같은 포모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투자의 중심,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죠.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읽어볼 책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1: 네.
0: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이번에 좀 개정이 됐어요.
1: 예, 좀 이제 좀 나온 지가 좀 꽤 돼가지고.
0: 네.
1: 좀 이제 예전에 이게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약간 너무 옛날 데이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수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전망도 좀 담아놨고요.
0: 벌써 네. 5년?
1: 옛날? 21년도에 나왔죠.
0: 그러니까요. 와, 시간이 참 빠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개정판이고 21년도에도 사실 엄청난 부장이었어요. 상반기까지.
1: 네.
0: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좀 체감 차이가 더 많이 나나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라 그러죠? 그냥 잠깐 스파크 탔다 그래야 되나?
0: 아.
1: 스파크 튀고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서 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잠깐 불 켰다가 그냥 꺼져버린.
0: 그때 불꽃이었고.
1: 네. 근데 지금은 제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정도로 그때랑은 좀 달라진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AI 산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이 실적 사이즈도 월등히 그렇죠. 커졌고 그게 이제 아마 시가총액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시가총액이 2천조 원대였는데 지금은 지금 이제 7천조 원 넘었었죠. 예, 그러니까 레벨업 한 거고 뭐 근데 그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제 실적에 기반한 거죠. 그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의 열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하시는데 당시에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확실히 달라진 게 ETF. 지금 확실히 이제 ETF 쪽으로 되게 좀
0: 그렇죠.
1: 투자하기 간편한 또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종류도 워낙 많고 그래서 ETF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변동성도 더 키우는 것 같긴 해요. 기업들의 변동성도 키우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스타일도 좀 ETF 쪽으로 약간 변화가 되면서 그 두 가지가 어쨌든 당시랑은 어쨌든 강세장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좀 내용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는 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 유동성,
1: 네.
0: 그 유동성 덕분에 또 기대감과 함께 랠리를 갔었다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또 실적을 바탕으로
1: 네.
0: 올라가는 거니까 좀 기초 체질은 좀 다르고 근데 다만 여전히 그 체감 경기는 어렵고 고물가, 고환율 또 이제 고금리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코스피만 나홀로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가 더 클 수도 있겠어요. 왜 다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1: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는 좋은 건 아닌 게 맞아요. 양극화 되게 심하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K자
0: 그렇죠.
1: 양극화라 그러는데 고소득층은 뭐 미국 휘발유값 올라가도 소득 그러니까 소비가 줄지 않습니다. 근데 중저소득층은 굉장히 힘들죠. 휘발유값 오르고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주식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체감 경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는 시가총액을 이끄는 아주 큰 기업들의 온도가 중요한데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온도가 과연 뜨겁냐?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체감 경기는 안 좋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는 지금 완전히 용광로 같거든요.
0: 아하.
1: 특히 반도체는 진짜 너무 뜨겁죠.
0: 네.
1: 왜죠? AI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의 투자 이게 끝없이 이어지고 미국은 지금 AI 집중 투자를 하는데 이 돈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구매비로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국내 내수 경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잖아요. 근데 내수주가 시가총액이 1등이면 영향을 당연히 받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 증시가 쏙 좋지가 않아요. 지금.
0: 아, 네.
1: 거긴 내수도 크거든요. 되게.
0: 예.
1: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 전에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다 제껴버렸어요.
0: 시총 기준으로.
1: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가 큰 그 기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수출 그중에서도 반도체 여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내가 체감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왜 시장 오르지?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온도가 어떠냐. 그래서 이 체감 경기랑 좀 별개로 주식시장 호황이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인 게 뭐 소비가 좋아서 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AI 지출이 늘면서 그걸 이끄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미국도 사상 최고가. 그 괴리를 투자하신 분들은 꼭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쵸. 보시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 늘 수출 대기업 잘 나가는 기업 중심으로 주가도 쏠렸던 게 또 증시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안 좋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투자를 해야 그게 또 일정 부분 해지가 되는 거야.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일반 직장인들도. 근데 또 이게 워런 버핏이 뭔가 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현금 비중이 역대급으로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버핏 지수 유명하죠. 뭐 GDP, 뭐 GDP랑 이제 시가총액 비교한 건데 네. 사실 안 맞은 지 한참 됐어요.
0: 오래됐죠.
1: 네, 안 맞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0: 그러니까 그 버핏 지수라는 게 그 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이
1: 맞아요.
0: GDP의 두 배를 넘어가면 이거는 거품이다, 위험하다 네, 이런 거였는데.
1: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GDP가 2,600조 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7,000조니까 이미 넘었죠.
0: 두 배, 부정 넘었죠.
1: 거의 세 배 가까이 갔으니까 사실 위험 신호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최근에 이제 GDP에서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또 AI가 이렇게 뭔가 어쨌든 우리 비용도 줄이고 뭔가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생산성을 높이긴 하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은 GDP로 오히려 갈가 먹을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죠? 뭐 아니면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AI 시대를 그러면 평가 절하야 되냐? 그리고 GDP로 깎아 먹으니까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버핏 시대에는 맞는 논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지금 AI 시대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 더 그러겠죠. 그래서 GDP 이 버핏 지수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건 좀 쉽지는 않다. 근데 다만 이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아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그만큼 이 한 나라의 시가총이 커졌다는 건 좀 어쨌든 우리가 이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싸다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 또 경고 신호일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지표를 보면서 아, 좀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좀 어느 정도 약간 되돌림은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걸 가지고 그냥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높으니까 난 주식 다 정리해야지. 이제는 진짜 조심하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가능하잖아요.
0: 네.
1: 우리는 좀 쉽진 않지만 그래서 뭐 하방에 베팅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사실 요거 버핏 지수 이미 두 배 넘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0: 그렇죠.
1: 주후로도 엄청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런 지표를 보고 아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 좀 어떤 비교 관점에서 보시면 좀 참고 지표 정도.
0: 참고 정도. 네,
1: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까 우리가 쏠림 현상이랑 또 ETF를 통한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많은 또 투자자들이 역시 주도주야. 주도주에 올라타야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또 이제 달리는 말에 올랐더라. 격언 네. 같은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나 경기방어주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1: 네.
0: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런 현상에.
1: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쨌든 주식 투자는 성장에 베팅하는 게 맞아요. 물론 경기 방어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포트의 일부를 약간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뭐 한 10에서 20% 비중으로 경기 방어주 하는 건 좀 나쁘지 않은데 근데 경기 방어주가 움직일 때는 뭐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죠, 사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내수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안 좋긴 하지만 사실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GDP 성장률 올해도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GDP 성장률을 올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장이 지금 나오거든요. 어쨌든 성장이 나오는 어떤 이제 경제 상황 하에선 이게 경기 방어주가 앞서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성장을 이끄는 것들이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죠. 그때는 경기도 안 좋았고 물가도 높아지고 그럴 때 이제 좀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방어주가 지금은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지금 금리는 좀 높은 상태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뛰어나고 좀 독점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흔들리진 않잖아요. 기본 펀더멘털 자체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배당 많이 주는 이제 주주 환원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내가 뭐 아 이걸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이건보다도 한 배당이나 주주 환원 목적 그리고 약간의 시장이 흔들릴 때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부를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그쪽의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시면 성과가 나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지금 주도주장이기 때문에, 대형 주도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기 방어주의 좀 특징을 이해하시고 일부만 투자하는 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여전히 강세장은 되게 잔인해요. 그냥 장 끝날 때까지 주도주가 다 이끌고, 주도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냥
0: 그 별 오른 것도 없는 주식들도 그때 같이 빠져요.
1: 같이 다 빠져버려요. 오히려 더 빠져요. 오른 거에 없는데도. 근데 언젠가는 이 주도주도 지금 쉬긴 하겠죠. 예, 쉬긴 하겠지만 주도주가 어쨌든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주변주 갖고 있다고 해서 아, 나 주변주 갖고 있으니까 지수가 오를 때도 못 올랐으니 급 나갈 때 안 빠지겠지. 이거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죠.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가 항상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장일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대형 주도주가 좀 기회가 생긴다 뭐 흔들려서, 예, 올라타지 않고는요 어쨌든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0: 그렇죠.
1: 예, 수익 극대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주도주에 계속 머무는 전략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게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1: 예,
0: 나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이게 주도주인 거고요.
1: 네.
0: 또 우리 초보자들이 또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쌀 때 이제 추격 매수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또 전문 투자자들은 추세 추종이라는 투자 기법을 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추격 매수랑 추세 추종 말은 비슷하긴 한데, 네, 사실 이걸 좀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우리 이제 요 뭐 제 책에도 담긴 했는데,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용어를, 네, 많이 쓰죠. 하나는 EPS는 이익, 주당 순이익이죠. 거기다가 PER은 배수거든요. 몇 배에 곱할 거냐. 여러분들이 막 주식을 지금 당장 막 밤에 잠자는데도 삼성전자가 막 생각나고 사고 싶어요. PER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식 매수 욕구가 높아지면 PER이 되게 높아져요.
0: 배수, 멀티플,
1: 예,
0: 평가만.
1: 근데 좀 답답한 기업들 있죠. 뭐 성장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돈은 버는데 재미는 없고, 선뜻 이게 매수가 안 나가죠.
0: 도파민이 안, 예, 나오는,
1: 맞아요,
0: 주식들.
1: 예.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PR이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PS랑 PR을 곱해서 주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이제 첫 번째, 주가가 실적에 기반해서 계속 올라가요.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삼성자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그런 기반으로 주가 올라가면 그건 추격을 하셔도 돼요. 예전에 그 대표적인 게 조선업종, 변압기 회사들, 방산 다 실적들이 나오면서 갔어요.
0: 그렇죠.
1: 물론 뭐 성장도 있었지만 그런 기업들은 조금 불편하죠. 올라서 사면 불편하긴 하더라도 사실 그때 사도 그때가 바닥인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꾸준히 올랐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으면서부터 실적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역사상 최고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이런 게 하나 가능하고, 그래서 추격 매수의 기본 조건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냐, 그걸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PER만 가지고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기대감. 그렇죠. 한쪽은. 실적은 아닌데, 지금 최근에 대표적으로 젠슨아 온다고 하니까,
0: 아,
1: 난리가 나죠. 뭐 로봇준이 뭐 젠슨아 어디 간다.
0: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1: 그런 경우는 추격 매수 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때 당신 기분은 좋아요. 막 주가가 내가 좀 비싸게 사도 팍팍 오르니까, 네, 진짜 도파민이 터져요 순간순간. 근데 결론은 며칠 지나고 보면 엄청난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대응도 어려워요. 또 비싸게 샀기, 그리고 실적 기반이 아니니까 되게 높은 밸류를 형성하다가 한번 이렇게 꺾여서 거길 다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PER이 좀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로봇 사업이라든가 뭔가 세상을 바꿀 그런 메가 트렌드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쪽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어느 또 모멘텀을 타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시적인 모멘텀만 이렇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예전에 그 메타버스,
0: 네,
1: 결국엔 검증이 안 됐죠. 그래서 없어져, 지금은 사실은 뭐 없어져 버린 게 돼버렸고, 또 하나가 당시에 그거였죠. 그 2020년에 이제 제가 이제 책 쓸 때도 그 사건이 있었죠. 해운주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0: 아하.
1: 그때 저기 수에즈 운하에 그 배가 하나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0: 옆으로 기울면서 길막 사건, 네, 길을 막아버린.
1: 맞아요. 그래서 위성 사진 보면 배들이 못 지나가서 요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해운사들도 컨테이너 선사들 주가가 한 5배씩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가 막힌 거 언젠가 풀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0: 아하.
1: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 것도 역시 줄여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사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아, 추격 매수 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0: 실적에 기반한 추격 매수는 되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괜찮다. 다만 다른 부분에 의해서 단지 어떤 기대감, 확정되지 않은 기대감, 그런 것들이라든가 좀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한 상승은 각별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자꾸 하게 되냐면 그때는 그건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른 건 안 가고
1: 그게 제일 핫하고
0: 네 핫하고
1: 진짜 그거 이루어질 것 같죠. 맞아요. 그때만 해도 네.
0: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오늘만 보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00세 시대 열릴 텐데 진짜 롱런 하셔야 돼요. 슈퍼게미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오늘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텨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려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추격 매수는 나의 재산을 어쨌든 다치게 만들어요. 결론은 잠깐은 도파민 터지지만. 그래서 각별히 추격 매수도 둘을 좀 나누셔가지고 할 건 하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자.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야생의 맹수들도 영역 싸움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당하면 밀림에서는 곧장 이제 천적에게 맞아요.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로 치명상을 당할 거라면 미리미리 알고도 리스크 관리를 맞아요.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주식이 진짜 찐일 텐데. 근데 또 이제 실적도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봅니다만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0: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 핵심을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지금 뭐 각종 보고서에 나오지만 핵심인 AI 인프라 지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조를 냈거든요.
1: 네.
0: 시장이 40조 정도 예상했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왔냐. 다 공개가 됐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 유지될 거냐 꺾일 거냐를 봐야 돼요.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근데 뭐 어떤 뭐 애널리스트도 다 똑같은 얘기를 구조적이다.
1: 예, 지금의 반도체.
0: 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 이번 실적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적 발표했을 때 투자했어도 전혀 늦지 않았죠. 당시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잘 나왔을 때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잘 나왔고 그 연속성이 있는지를 잘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게 일시적인 실적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사업부,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고 어디서 일회성 이익이 나온다거나,
1: 그렇죠.
0: 예, 아니면
1: 건물을 팔았다든지,
0: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저효과 같은 거, 작년이 워낙 안 좋아서 안 좋은데 올해 또 약간 좋아져서 잘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약간 계절성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작년이 너무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좋아 보이면 이게 근데 앞으로 계속 좋아지면 또 그것도 플러스 요인은 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실적 좋아진 거면 또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좀 또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잘 나가던 기업이 실적 냈는데 예상보다 안 좋은 거예요. 매출도 감소하고 갑자기 막 적자 난 것 같고 막 이런 경우는 주가 당연히 빠지는데 그게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올해 수주를 받은 거를 이번 실적에 넣어야 되는데 약간 이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엔 어차피 조삼모사 아닙니까?
1: 그러니까 네. 3월 31일에 선적을 하느냐, 4월 네. 1일에 맞아요. 선적을 하느냐, 그 매출 인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번 분기 실적이냐, 다음 분기 실적이냐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0: 근데 결국은 다음 분기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먼저 볼 건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의사결정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매출 이익 너무 좋은데 그냥 쫓아가신 분이 계시고 확인도 안 하고 안 좋아 그냥 던져버리신 분 계세요. 그리고 후회하시고. 근데 항상 확인하실 건 실적 발표하면 내용을 항상 보시고 아니면 다음 날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커버리지 하는 기업들은 다 보고서도 써줘요.
1: 그렇죠.
0: 뭐가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 오히려 빠졌을 때도 기회도 되는 거고 그죠? 올랐을 때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구조적인데 추격 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적 발표에서 결국엔 지속 가능한지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그 회사에 본업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죠.
1: 그렇죠.
0: 예, 이 회사가 뭘로 돈 벌고 있는지. 그게 그리고 그 전방 산업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게. 예를 들면 화장품 ODM 회사면 전방 산업이 어디죠? 인디 브랜드 고객사들이
1: 네.
0: 지금 잘하는지.
1: 여러 브랜드도.
0: 예, 거기가 잘 돼야죠. 특히 우리 한국의 인디 브랜드가 잘 된다. 잘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실적이 좋으면 그럼 더 좋죠. 플러스에. 그래서 제가 특정 기업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의 화장품 ODM사 하나가 로레알 수주를 받은 거예요. 뭐 세계 1위 화장품 회사. 거기는 ODM 안주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자체 생산하는데 줬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또 잘 나왔었어요. 이런 거는 또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핵심 사업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내용물을 잘 연결하시면 아 이거 일시적이다. 구조적이다. 이걸 좀 파악.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네, 꾸준히 하시면 훈련이 그렇죠. 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은 네. 또 역시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매출의 어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이익의 질을 네.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앞에서도 그 ETF를 통한 투자가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도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도 나왔고 ETF 종류만 해도 우리나라에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엄청 많아요. 좀 초보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ETF를 좀 고르려면 어떤 기준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0: 근데 자기가 왜 ETF 투자를 하는지를 좀 먼저 기준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네, 나는 왜 지금 ETF 투자를 하려고 할까? 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자산을 모으는 개념인지 그렇다면 지수형이 좋아요. 지수형 ETF 굉장히 좋죠. 자산을 왜냐하면 지수는 망하진 않거든요. 개별 기업은 없어지기도 해요.
1: 그쵸.
0: 또 개별 ETF 중에 어떤 테마 ETF는 몰락하기도 합니다. 산업이 이제 끝나버리면 근데 지수는 어쨌든 그 당시에 성장하는 산업들이 시총 커지면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는 꾸준히 우리가 증명됐죠. 우상향하는 게
1: 그리고 또 그 지수 안에서 뭐 기업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알아서 빼주기도 하고 네, 또 떠오르는 기업을 세로로 편입시켜주기도 하고 네.
0: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 하는 거죠. S&P 500도 연평균 거의 한 10% 수익 나는 걸로 다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산을 좀 뭐 20대부터 30대까지 좀 저축 형태로 난 모아보겠다. 요즘에 연금에서 ETF 그 지수형 ETF 모으는 것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목적이면 초보분들한테는 지수만큼 좋은 건 없어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지수형 ETF. 근데 다만 내가 미국을 할 거냐 코스피를 할 거냐 이런 좀 선택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당 재투자하는 ETF도 있거든요. 뒤에 TR 붙어가지고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1: 토탈리터.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선택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수를 하시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ETF를 좀 변동성을 좀 한번 활용해 보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짧게 해야 되겠지만 레버리지 같은 게 좋죠. 네. 그리고 인버스 ETF 저도 별로 권유드리진 않지만 이제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너무 내가 주식 비중이 100%예요. 다 상승에 올인이 돼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갑자기 빠질 수도 있죠. 그게 난 근데 주식 팔긴 또 싫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우리가 보통 헤지한다 그러죠.
1: 주식을 팔지 않고 네. 하락에 약간은 대비할 수 있는.
0: 네. 그러면은 나는 주식을 나는 앞으로 2, 3년은 이 포지션 그대로 끌고 갈 텐데 어떻게 영원히 오릅니까? 그죠? 중간중간 한두 달 또 빠지기도 해요. 그럼 그때 내가 주식을 그냥 묶어 있으면 중간중간 변동성은 사실 견디기 좀 어려운데 그럴 때 인버스로 했지 않은 거거든요. 인버스 사면 하락할 때 이게 좀 수익이 나죠.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버스를 일단 이제 아래쪽으로 좀 약간 투기적으로 보는 좀 그런 게 좀 있죠, 사실은. 근데 인버스 활용은 그럴 때 되게 좋거든요.
1: 그러니까 인버스 몰빵이 아니라 네, 일부를, 해지 수단으로.
0: 네, 일부를.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좀 이제 하락해서 빠지면 인버스 올라갈 때 그걸로 팔아서 약간 해지를 하고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ETF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기가 되게 좋아요. 다양한 전략 세우기. 펀드 매니저처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초보자분들이니까 아직 이런 변동성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먼저 지수형 해보시고 그다음에 테마요. 이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반도체 좋은지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좋다 이런 신문 기사들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라디오에도 뭐 많은 또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서 네. 좋은 의견들 하시면 그런 걸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지금 백화점 업종이 좋네. 그럼 그런 유통 업종 ETF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단계씩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난이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고난이도가 저기 변동성, 레버리지나 이쪽 쪽이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하시면 좋겠고, 내가 근데 무조건 난 자산 모아야 되겠다 하면 뭐 굳이 다른 쪽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1: 대표 지수.
0: 지수만 해도 되고, 근데 섞어서 하겠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지수랑 이렇게 산업형을. 그래서 한번 그런 자기 스타일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 예, 기준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본인이 ETF 투자를 왜 하는지, 예. 무엇을 위해

0: 하는지부터 중심을 또 잡고 네.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 그걸 이제 우량주의 우 표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우선주라는 것들도 많이 아세요. 근데 다만 우선주라는 게 본주랑 대부분 가격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많이 벌어지는 거 뭐 두 배 벌어지는 것도 있고 한 최소한 못해도 20, 30%의 가격 차이는 있잖아요. 네. 우선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1: 일단 우선주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주총회를 갈 수가 없어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0: 그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네. 없죠.
1: 내가 주주로서의 권리 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건 없다. 그건 좀 염두에 두죠. 대신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주주 환원에 대한 우선권이 좀 있죠.
0: 그러니까 배당을 10원이라도 더 주죠.
1: 네. 더 주고 그리고 그런 우선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주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적자가 나면 본주는 못 줄 수도 있는데 우선주 무조건 준다.
0: 뭐 그런 경우.
1: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조건이 들어간. 예.
0: 그 첨언을 드리자면 우선주 옆에 B, 알파벳 B, 무슨 U, B가 붙은 게 본드처럼 예. 채권처럼 약속된 배당금은 꼬박 드립니다라는 예.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1: 예. 근데 본주는 안 줄 수도 있지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 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뭐 이런 의결권 내가 뭐 주총장 갈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여기 뭐 회사 경영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 배당 대표적인 게 현대차 본주랑 우선주가 좀 배당 차이가 좀 있어요.
0: 그렇죠.
1: 이런 경우는 우선주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어, 나 어차피 현대차 정의성 회장 잘하는 것 같다. 나 특별히 반대할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나 그냥 기왕이면 배당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물론 내가 이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어떤 트레이딩 목적이면 당연히 우선주가 아니라 본주로 해야죠.
0: 그렇죠.
1: 예, 어차피 뭐 그거는 배당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기왕이면 배당 더 받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또 가격도 더 저렴해요. 일단 우선주가 보통 본주랑 좀 괴리율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좀 할인을 해요.
0: 그렇죠. 예,
1: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지면 축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최근에 우선주가 좀 강한 게 보통 삼성전자 우선주의 괴리율 평균이 22%래요. 근데 최근에 몇 퍼센트에는 35%였어요.
0: 본주가 너무 먼저 가버려서.
1: 네. 그럼 이게 좁혀요. 평균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투자 기회가 되기도 해요. 사실.
0: 평균 회귀 관점에서.
1: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또 어, 여기서 내가 우선주 사면 또 약간의 기회도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 우선주도 본주보다 많진 않아도 조금 더 줘요. 배당은 좀 더 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그렇게 우선주 근데 단 우선주 중에서 시총 큰 것들만 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일부 우선주는 본주보다 가격이 높은 게 있어요.
0: 아 역전돼 버리죠.
1: 네, 많이 높은 아주 거래량이 너무
0: 가격이 왜곡된, 네, 거죠.
1: 왜곡된 거죠.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본주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낮고 유동성도 풍부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우선주 위주로만 하시고 거래량이 없는 우선주는 각별히 좀 주의하자. 그렇죠. 본주보다 가격이 높거나 그런 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 우선주도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파악을 네.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각적으로 더 직관적인 차트를 좀 많이 보십니다. 물론 이게 차트는 과거의 기록이다 보니까 미래를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세요.
1: 일단은 이동평균선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이제 일봉 이게 차트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 5일간의 주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보통은 미국은 한 50일 봐요. 미국 우리나라는 60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부분 보는 거고
0: 50일 60일은 한 2개월 정도라는
1: 뜻이죠. 2개월 뜻이죠. 정도. 예. 근데 우리 한국은 보통 60일을 많이 써서 근데 50일이나 60일이나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0: 사실 60일이면 영업일수로 따지면 딱 한 분기 그렇죠.
1: 3개월 맞아요.
0: 해요.
1: 그래서 예.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평선의 그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우상향하면 상승 추세가 맞아요. 여전히 좋은 거고 이게 보통 60일 이동평균선이 꺾여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그 밑에 있으면 되게 무거워집니다. 추세가 꺾인 거예요. 하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고 중기 좀 추세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이 회사 주가가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잘 가고 있구나. 예. 근데 200일 이평선도 많이들 보죠. 미국도 우리도 공통적이죠. 1년 평균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굉장히 긴 장기 평균인데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요 밑에 있으면 그만큼 시세가 안 좋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특히 강세장인데 200일선 밑에 있다. 그 기업은 아무도 관심도 없다는 얘기고.
0: 그러니까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
1: 네, 맞아요. 미국에도 사실 최근에 200일 이평선 밑에 있는 기업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아요. 이게 가는 것만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밑으로 이제 200일선 밑에 있는 경우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평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50일, 60일 중에 하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200일선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하셔가지고 이 선들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지 우하향하는지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거래 대금. 거래량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르면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거래 대금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주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래 대금 보시는데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한 세네 배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과열일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데 그러면 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막 폭등을 하는데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한 세네 배 많은 게 며칠 이어진다. 그럼 거의 단기 조정 나와요. 아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아 좀 과열됐구나. 약간 쉬어가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한 증권사에서도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게 잘 맞긴 하더라고요. 50일 이동평균선과의 간격 이격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랑 50일 이평간의 이 간격.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1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12,000원인데 50일 이동평균선이 10,000원이다. 20% 높죠.
0: 네.
1: 그럼 120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120 넘어가면 보통 과열이라 그래요.
0: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단기간에 네. 빠르게 올랐을 때.
1: 근데 그때는 좀 투자는 자제하고 보통 130 넘으면 항상 급락했어요. 그게 코스피에 또 되게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0: 확률적으로.
1: 네. 그러니까 만약에 5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130 넘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좀 추격은 진짜 자제해야 된다.
0: 50일선하고요.
1: 네, 50일선하고. 그래서 50일선보다 30% 높은 거죠.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거니까 그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하자. 그래서 차트는 그런 정도. 차트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어차피 차트는 그렇죠. 다 후행적이에요.
0: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100% 맞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맞아요.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1: 근데 저는 차트를 활용하면 좋은 게 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금 상승 구간을 잘 그리며 가는지 이런 방향하고 두 번째 과열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침체인지. 요거 보고 내가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참고자료로 보는 거는 되게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방향과 사람들의 심리.
1: 예.
0: 그래서 아까 그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 되어 있는가 예. 역배열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보면 참 좋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 정보를 또 중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1: 네.
0: 우리나라는 또 워낙 이제 IT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주식 초보자들이 이제 수급 볼 때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1: 제가 이 책 쓸 때만 해도 그때 수급 우리나라 수급 되게 중요했어요. 아무튼 뭐 기관이 뭐 사냐 외국인이 뭐 사냐 그리고 거의 외국인 장이었죠.
0: 아하.
1: 외국인이 많이 사면 주식시장 올라가고
0: 21년도에
1: 힘이 너무 셌죠.
0: 네.
1: 이들이 팔아버리니까 실제로 폭락했고 그랬는데 근데 외국인 수급이 힘을 못 쓸 때가 꼭 있어요. 대세 상승장은 힘을 못 쓰더라고요.
0: 지금이 그렇죠.
1: 공통적으로.
0: 예.
1: 옛날에 2007년도도 그랬고 동학개미 운동 펼쳐진 2020년, 21년 초까지도 개인들이 주식 엄청 사는데 주가 올라버렸죠. 사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이번도 똑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가 100% 올랐는데 외국인이 70종업 판 것 같더라고요. 70종업 80종 팔았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죠 지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급등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아예 안 맞아요. 그들이 팔아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는데, 근데 보통 이런 박스권장에서는 또 외국인 수급이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이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 방송에서 여기 나와서 이 얘기를 했으면 아 좀 수급도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급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0: 근데 그게 또 장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1: 네, 달라지긴 하는데
0: 또 다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올 수도 있고.
1: 네.
0: 근데 지금 워낙 이제 개인 투자 장세이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고 현재 국면에서는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 수급 보고 투자하면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렇죠. 잘못된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외국인 파는 것만 보고 오 위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팔아보신 분들은
0: 그건 작년에 팔았겠죠.
1: 예. 이미 아마 3천부터 파셨을 거예요. 네. 예. 그 큰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사면 왜 사는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사요. 만약에 순매수를 유지해요. 그럼 왜 사지? 이걸 알아보시고.

0: 네.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생겨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이면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올려서 뭐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22년도가 그랬죠. 그런 경우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데 주식을 막 사요. 사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전망도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환율도 안정적이고 이러면서 사는 건 되게 좋은데 뭐 일시적인 어떤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가 아니지만 신흥국 지수인데 신흥국 지수에서 뭐 이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죠. 중국 비중을 좀 줄이고 한국을 늘린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수급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역시 또 일시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구조적인.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면 그렇게 또 흥분할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원인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장세는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는 외국인 매매가 중요한 게 지금 아닌 시장이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심리가 지금 중요한 장이에요. 개인이 떠나면 이건 망가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을 볼 게 아니라 개인 수급을 계속 봐야 된다. 그렇죠. 이들이 나가면 시장이 굉장히 큰 좀 출렁임이 있을 것 같아요.
1: 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특히 금리.
0: 네.
1: 얼마 전에도 뭐 이란 전쟁이 물가 급등 때문에 시장도 출렁임이 있었고 금리를 볼 때는 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구조를 가지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0: 근데 금리는 결국 두 가지거든요. 이제 설명이 길어지긴 하니까 그냥 금리는 뭐에 움직이냐면 성장과 물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도 오르고 그들과 똑같이 가요 그냥. 성장하면 금리도 오르고. 근데 우리가 보통 성장하는데 물가 오르면 나쁘게 안 봐요. 오, 성장하니까 당연히 물가 오르는 건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거. 근데 성장은 안 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는 경우 있어요. 대표적인 게 2022년. 그럴 땐 주식시장이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사실 둘 다 혼재돼 있어요. 물가도 높긴 하죠. 예전보다. 그렇지만 2022년보다는 확실히 낮아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장은 나오잖아요.
1: 실적이 잘 나오네요.
0: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지만 올해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인상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거론된 게 성장률 전망치를 확 올려버렸더라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그걸 불편하게 보진 않아요. 금리 인상보다 이 성장률이 더 이거를 그 상쇄시켜버리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금리 오르면 나쁘다. 금리 내리면 좋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과거에도 금리 인하할 때 장 폭락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인하하면 호재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주식시장이 망가져요. 왜죠? 침체로 가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갈 때 금리 인하로 부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시장은 또 악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반대로 물가가 꺾여요. 그래서 금리를 확 낮춰요. 그럼 주식시장 폭등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항상 원인을 먼저 아까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상을 우리가 그냥 결과만 보고 배운 대로 아 저건 나쁜 거야. 이거는 그렇죠.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 낭패를 봐요. 가면 갈수록.
1: 상대적으로 성장과 네. 물가를 좀 저울질하면서
0: 네.
1: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도 증시가 뜨거울 때가
0: 맞아요.
1: 있고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증시가 더 안 좋을 때도 있고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는
0: 예, 그러니까
1: 거.
0: 지금도 되게 헷갈리는 게 이제 앞으로 미국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금리 인상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내년에 성장도 나오고 물가도 좀 높을 것 같아서 다만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번 금리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좀 달려있는 것 같고 다만 전쟁이 안 끝나서 늘어지는데 미국의 시중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다 혹시라도 그러면 결국 금리 인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한번 부러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로 인한 금리 상승은 주의하자. 예,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그 금리를 올리더라도 또 성장이 꺾이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네.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달려져 있는 거 말고 내가 진짜 2루타, 3루타, 4루타, 10배고 뭐 2배, 3배, 4배,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아, 저도 알고 싶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좀 알면은 좋은데 사실 발굴할 때 10배 갈 줄 어떻게 알겠어요.
1: 그렇죠.
0: 그 삼성전자도 저도 작년 이제 여름에 그때부터 좀 확신을 더 가졌던 게 파운드리 그때 테슬라에서 20조 받을 때 그때 6만 원 할 때거든요.
1: 네.
0: 아 좋아지겠는데 5배 갈 거라고는 그때 누가 상상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후로 어떻게 한 거죠? 삼성전자를 계속 추적한 거죠. 샘 알트만이 한국 왔고 반도체 달라고.

0: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 자꾸 올라가고 장기 공급 계약 맺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숨은 진주 발굴은 가능한데 10배 가고 안 가고는 미리 알 방법은 없어요. 매 분기마다 그냥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실적 나오면 오 좋아졌네, 왜 좋아졌지, 구조적인가, 그러면서 더 들고 가든가 더 사든가, 그러면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지. 아 이거 무조건 처음 우리 나 하자마자 이거 텐베거야,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1: 그렇죠.
0: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리 텐베거를 잡기보다는 내가 숨은 유망주를 발굴했을 때 이거를 발굴해서 업데이트하는 그 능력 있죠. 꾸준히. 그게 중요하고, 아니면 잘라야 돼요 또 중간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숨은 유망주 발굴보다도 저는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이, 저는 전자공시를 봐요. 밤에 이제 좀 시간이 좀 한 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제가 보는 루틴이 뭐냐면 공급 계약이라든가 시설 투자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 많아요. 대주주가 갑자기 대량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을 좀 파봐요 깊게. 어 이거 이상하다, 왜 사지, 왜 샀을까, 이런 것들, 그런 시그널들이 좀 보이거든요 공시를 보면. 그 다음에 M&A 할 때 유형자산 인수하거나 이런 것도 공시 다 나와요. 그럼 왜 M&A를 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전자공시가 사실 보물창고예요. 숨은 그렇죠. 유망주 발굴할 때 공급계약, 신규 시설 투자, 내부자 매수 이런 것들 몇 개 추리셔가지고 꾸준히 보시다 보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도 좀 뭐 별로 안 간 것 같고 관심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신에 끌고 오랫동안 끌고 갈지 말지는 계속 여러분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1: 그럼요.
0: 예. 그리고 또 유명한 자산운용사에서 편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힌트죠. 오 여기서 왜 샀지? 근데 보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공시를 통해서 그런 거를 확보하는 게,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뭐 탐방 가기도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5% 이상 지분을 매입을 해서 공시를 했을까? 그때부터 한번 또 이제 스터디를 해보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두 배가 났어도 홀딩을 할 수 있고 세 배, 네 배, 그러다가 이제 시간과 함께 흘러가면서 뭐 몇 배 기업이 되는 거죠. 염승환 이사와 함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톱 77, 이 책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주주 환원도 많아지고 있고 뭐 배당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도 꽤 늘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일단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인데 이것도 좀 발라서 봐야 할 포인트가 좀 있죠.
0: 옛날 같으면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오진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을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건 오히려 주주가치 훼손이죠.
1: 대주주들.
0: 네, 대주주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환사채 막 발행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1: 네.
0: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사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의무소각이고 경영권 방어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이제는 자사주 매입은 미국과 똑같아요. 그냥 소각이에요. 자동소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당연히 이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사주 매입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걸 결국엔 소각까지 연결해 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결국 소각하겠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이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간혹가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 예외 중에 하나가 직원들 보상용으로 하는 게 돼. 근데 그건 악재로 볼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직원들한테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거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주가 오르면 또 더 동기부여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국도 많이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자사주 제도는 어쨌든 이제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가끔 보다 보면 증자 이벤트에 또 주주들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기도 합니다. 유상 증자도 있고 뭐 전환사채 발행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좀 구별해 보면 좋을까요?
0: 근데 증자가 뭐 우리는 보통 안 좋다고 생각하죠. 희석되잖아요 주식수가. 물에 타는 걸 더 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는 특히 유상 증자는 좋진 않아요. 무상 증자 같은 경우 주식수는 늘지만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은 게, 그만큼 어쨌든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사실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전혀 변하지는 않아요.
1: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더 자본을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0: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반영되지만 사실 그것도 또 엄밀히 따지면 기업가치랑 전혀 상관이
1: 그쵸.
0: 없어요.
1: 예.
0: 그래서 단기 이벤트로만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유상증자죠. 증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증자도 일단 유상증자가 모든 게 악재.

0: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이거든요. 네. 자금 조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거야. 이자가 없어요.
1: 쉽죠.
0: 예. 네. 근데 그거를 주주들이 용납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죠. 왜 나한테 돈 왜 빌려가는 거지? 이걸 커뮤니케이션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근데 주주들이 화날 때가 뭐냐면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사전에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증자를 대규모로 때렸는데 그것도 빚 갚는 데 쓴다? 주주들 이제 열받는 거죠. 그런 경우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사전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해요. 아 우리 지금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장도 지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그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업황도 좋아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리고 주식수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투자해가지고. 물론 약간 희석은 되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2차전지도 예전에 한참 좋을 때는 그런 설비 투자한다고 유증하면 주가가 오히려 폭등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조건 유증을 악재라고만 보지 마시고 왜 그런지 또 주주를 충분히 설득했는지 요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주주 배정 말고 3자 배정. 3자 배정 이제 이제 주주 말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1: 그 3자가 누구냐?
0: 예, 보통 지분 투자.
1: 공시로 나온 거죠.
0: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3자 배정 유증은 보통 좀 이렇게 또 호재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상자도 무조건 악재로 보지 마시고 왜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어떤 건 호재도 그렇죠. 되고 악재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아마 염승환 이사님도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텐데 왜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 일색이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지 않으세요? 왜 염승환 이사는 좋다는 주식만 얘기하느냐 막 이런 것도.
0: 근데 사실은 저 안 좋은 리포트는 별로 안 나오죠. 적은 건 사실이고 근데 실적 발표할 때는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써요 요즘에. 이거는 좀 안 좋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있는데
1: 그 내용에 또 행간을 읽어야 되고요.
0: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애널리스트 분들과 이제 기업과의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비판하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료를 적어야 되는데 자료 소스가 대부분 기업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기업과의 좀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없어질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기업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제도를 좀 만들어줘서 자유롭게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정착을 해야죠. 미국처럼.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예.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이 좀 많은 건 현재 팩트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포트를 맹목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당연히 행간을 읽으셔야죠. 왜 이 목표가가 나온지 근거를 따지시고 그 근거가 허황되는 경우면 그냥 삭제하시면 되고 이 근거 분명히 뭔가 괜찮다. 싶으면. 그러면 요새 또 AI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 거를 예전에 내가 직접 또 고민해야 되지만 AI한테 물어봐서 리서치 시키면 한 번 더 이거를 쉽게 또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100% 믿지 마시고 거기서 이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포트를 쓰신 애널리스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걸 썼는가? 예, 그거를 공감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1: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 책을 염승환 이사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0: 이제 뭐 너무 뭐 뻔한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자주 하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평소 자주 사용하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로서는 좀 짜증나죠. 아 저거 가격 또 올라가네. 근데 안 쓸 수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반드시. 그럼 투자자 내가 근데 투자자면 되게 환호를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은 달리 봐야 된다.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그걸 투자로 연결해서 나의 짜증을 수익으로 보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인상이 가능한 회사를 투자하셔야 돼요. 가격 인상을 못하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쟁도 심하고. 결국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왜 이렇게 오르죠? 가격 올라도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얼마나 솔직히 짜증나겠어요.
1: 비싸게 사야 돼요.
0: 네. 그러나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주나 하이닉스 주주는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의 어떤 그 부분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또 주식 투자가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이유가 또 되는 거고요. 오늘 별측부로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찬란한 일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명,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화 분향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분양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장, 그리고 제복근무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분향에 참여하시는 보훈 단체장은 이장범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 회장, 박건용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회장, 유울상 대한민국 상위군경 회장, 이종찬 광복 회장, 김철호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 사무총장, 손희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 회장,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 김용덕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 회장, 김길래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 회장, 이화종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장, 송태홍 4.19 민주혁명 회장, 한성기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유족 회장, 문정수 4.19 민주혁명 공로자 회장, 신극정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양재혁 5.18 민주화운동 유족 회장, 윤남식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 회장입니다.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은 두 분이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세 번 분양하시고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0: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하여 경례.
1: 바로
0: 일동 묵령.

바로 이상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

0: 입장이 뭔지 어떻게
1: 분양에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는 제복 근무자를 대표하여 합동참모의장, 한미연합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 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교정본부장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함께 되새기는 주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지난해 인명을 구하다 순직하신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 백연재님께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은 현충일이야.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내 생각이 많이 나네. 하늘을 보니까 환하게 웃던 내 얼굴이 떠올라. 아직도 내 웃는 모습이 이렇게 선명한데. 이제는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처음 해양경찰에 합격하고 제복을 입고 기뻐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해.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던 내 모습 아직도 기억 속에 그대로 있어. 거짓 없이 정직한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던 그 마음도 엄마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살아있을 때 늘 착하고 따뜻했던 내 아들,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며 아빠와 아픈 동생을 잘 보살폈던 고마운 아들이자 형이었어. 사람들은 너를 영웅이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져. 가끔은 내가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무심코 바라보게 되고, 내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건네기도 해. 그럴 때마다 아직도 내가 곁에 있는 것 같다가도 더 보고 싶어져. 나라를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너의 마음, 엄마에게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야.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들하고 함께한 35년 세월

우리 가장 기쁘고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

0: 소중하고 따뜻한 아들이자 친구였던 고인의 희생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에 대해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 유공자 고 이재석 님입니다. 국가 유공자 증서 고 이재석.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6일 대통령 이재명. 고 이재석님의 아버지 이한일님에게 수여됩니다. 이한일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박명재님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박명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6월 6일 대통령 이재명. 본인 박명재님에게 수여됩니다. 박명재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김지아님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김지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6월 6일 대통령 이재명. 본인 김지아님에게 수여됩니다. 김지아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고 김정민님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김정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6월 6일 대통령 이재명. 고 김정민님의 아들 김연경님에게 수여됩니다. 김연경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모두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고 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고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고인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이 바치신 모든 내일을 위해 오늘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삶을 바치셨습니다. 호국 영령들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포연을 해치며 싸우셨습니다. 민주 시민들께서는 총칼을 앞세운 독재의 폭력과 맞서며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을 일궈냈습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입니다.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또 장차 다른 위기 앞에 어느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우와 보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1년 전 현충일 이 자리에서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을 떠나보낸 배우자분들께서는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에도 최선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모두를 위한 이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과 해양경찰, 교도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께서는 오늘도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재해 부상 군경 7급까지 모두에 대해서도 부양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우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점은 확고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마다 우리 대한 국민들께서는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 정신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뚜렷하게 하루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 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함께 뭉치는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람하지 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할 것입니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나라,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71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 고맙습니다.

0: 말씀 감사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념 공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한희나님의 기억이 담긴 전장의 기록을 손녀 한다희님께서 전해드립니다.
1: 할아버지께서는 1950년 당시 20세인 나이로 학업과 꿈을 포기하고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2: 세월이 지나도 비참했던 전투 체험이 잊히지 않아 기어나는 것을 내 나이 30대 중반부터 틈틈이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0: 다가왔습니다.
1: 이 책은 청춘을 불사르며 용감하게 싸운 제1선수의 대원이 전쟁을 치른 경험담입니다. 참여의 용사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런 전쟁의 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중에는 한순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시시각각 맞닥뜨린다. 이른 아침부터 행군하던 우리 수색대의 정찰병들이 선봉에서 기습을 받았다. 벼랑간 내 뒤에서 함께 뛰던 국군병사 한 명이 쓰러졌다. 그를 도와주려고 몸을 돌린 순간 뒤에서 뛰어오던 병사가 그를 끌어안았다. 부상당한 병사가 살려달라고 말하는 대신 나를 그냥 두고 빨리 피하라고 소리쳤다. 사방이 포위되자 부대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군복을 벗어던져 흰 네이만 입은 상태로 위장하였다. 한겨울 강원도 설산의 매서운 추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온 정신을 집중하고 여포복 자세와 은폐를 거듭하며 산에 올라갔다. 어느 순간 고지 위에 불쑥 적군이 보였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었다.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공격을 개시하자 잠시 뒤 더는 적이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내가 점령한 고지로 수십 명의 국군 대원들이 올라왔다. 포위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서 만나니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일었다.

0: 아르마게돈의 전장에서 전사자를 화장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슬퍼하고 애도할 사이도 없었다. 시커먼 연기 속에서 전사자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키던 그들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반대편 고지의 적들은 어느새 이쪽으로 뛰어올라오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최후에는 중대장, 이등상사, 그리고 나, 이렇게 셋만이 이 무명고지 정상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땅에 엎드려 자세를 취하고 단단히 죽음을 각오하니 초조한 마음이 점차 사그라들었다. 어느 순간 옆에 있던 이등상사의 총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아무 소리 없이 전사에 있었다. 그는 우리 중대에서 가장 용감하고 병사들에게 존경받는 상급자였다. 지금도 그분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다.
1: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자유를 지키려다 별이 된 저놈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또 올렸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비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저놈들이 지켜낸 평화가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0: 이상으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추념식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1: 지금까지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4분입니다. KBS.

해마다 여름철이면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태풍의 위력도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미리 집과 담장, 주변 축대와 배수로 등을 점검해서 위험한 곳은 보수를 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또 호우와 태풍 예보가 전해지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산간 계곡의 피서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도 대피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릴 때, 땅 울림이 들릴 때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만약 많은 비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물이 빠진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붕괴 가능성과 전기, 가스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발빠른 대처만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면서 미리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일 때부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 머물러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오히려 넓게 퍼지는 진공청소기 대신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뒤에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간혹 우리 몸에 동글동글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암 같은 나쁜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리켜 몽우리라고 부를 때가 적지 않은데 이것은 표준어가 아니고 멍울이 맞는 표현입니다. 의학용어로 림프셈이나 몸 안의 조직에 병적으로 생기는 동글동글한 덩이를 멍울이라고 합니다. 멍울이란 말의 기본 의미는 우유나 풀 따위 속에 자꾸 둥글게 엉겨 굳은 덩입니다. 우유가 오래됐을 때 엉겨서 굳은 부분을 멍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찹쌀가루나 밀가루를 물에 풀어놓고 풀을 쓸 때 뭉치는 부분 역시 멍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멍울이지지 않게 잘 개야 하죠. 그리고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나 고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불쑥 가출한 형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에 멍울이 맺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멍울의 잘못된 표현으로 나왔던 몽우리는 다른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꽃망울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철쭉이 몽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복사꽃 몽우리가 연분홍 빛으로 도톰하게 부풀어 올랐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습도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은 제71회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입니다. 6월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주말이기도 한 오늘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가 29도, 전주와 정읍이 30도, 대구 28도, 강릉 26, 부산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낮 기온 분포가 되겠지만 내일은 서울이 27도로 예상되는 등 오늘보다는 내일 기온은 1, 2도 정도 낮에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라권역은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기온 분포는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 내일 오후부터는 전라동부에 비가 오다가 제주는 내일 오후에,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높은 기온 속에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겠고 전남 진도군은 가장 높은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곳곳에서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시고요. 오늘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좋지 않겠지만 대기질은 전국이 청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2박 3일간 봉쇄했던 시위대가 어제부터 다시 인근 개표소를 사실상 봉쇄한 뒤 이틀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치 유튜버 등이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밤새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밤사이 한때 시위대의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지만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출입구 앞을 봉쇄하고 있어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어제 오후 3시쯤 개표를 마무리한 뒤에도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공동체 배반에 대한 단죄, 제복 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에서 매우 빨리 빠져나올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농업계 인사들과 만나 합의 서류거나 아니면 아주 강경한 방식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경한 방식이 더 쉬운 방식일 수 있지만 우리는 빠져나올 것이고 그러면 비료값과 기름값,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모우센 레자이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타결이 이란 동결 자금 240억 달러, 37조 4천억 원의 해제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고문은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240억 달러는 신뢰의 시험이라며 이를 통과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방한 이틀째인 오늘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황 CEO가 국내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촬영부는 오는 10일 방영됩니다. 내일은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서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만나 게임과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5% 내린 58,866.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65%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4.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테슬라 차량과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고속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운전자 20대 남성과 동승했던 20대 여성이 숨졌고 고속버스 기사와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테슬라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과속으로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임상의학연구센터 내 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실험실에 있던 5명이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대원 80여 명과 차량 등을 투입해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현충일인 눈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요즘 AI가 만든 이미지를 여기저기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눈여겨보셨습니까? AI에게 의사를 그려달라고 하면 남성을, 간호사를 그려달라고 하면 여성을 그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연구팀이 AI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 부부인 철수와 영희, 둘 중 한 명은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더니 AI가 철수는 판사 역할에, 영희는 엄마 역할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AI에게도 젠더 편향이 담겨있는 셈인데요. AI는 결국 사람이 만든 데이터와 사회의 시선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역할하는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은 이 문제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5월 22일 KBS 주최로 열린 AI 시대의 미디어, 성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 포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AI가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 사실 이 주제는 미디어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평등, 다양성과 포용은 기업 경영에서도 중요한 키워드죠. 다양한 시선

0: 패션과 포용적 문화가 없는 기업은 혁신을 이룰 수 없고 AI 시대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 포럼에는 세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조 발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권오남 회장이 코드 속의 편향, 프레임 속의 차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동아대학교 융합대학 임소연 교수가 AI는 누구를 담는가, 함께 만드는 포용적 AI를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이정현 교수가 생선과 소외, 공영방송 AI 제작 가이드라인과 젠더 재현의 공적 책임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1: AI 시대 코드 속의 편향과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0: 네.
1: 이번 강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0: 먼저 기조 발표를 맡은 권오남 회장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AI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편향이다라고요. AI는 데이터에 있는 것만 배우기 때문에 데이터에 담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보이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이 편향을 바로잡는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대 임소연 교수는요. 챗봇의 여성 이름과 목소리를 입히는 방식이 여성은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강화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AI를 덜 쓰는 이유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데 미디어의 신뢰 형성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명대 이정현 교수는요. 공영방송의 책임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AI 기술 활용의 투명한 공개, 영상 자동 생성의 안전한 관리, 그리고 편향에 맞서는 대안적 데이터와 이미지를 공영방송이 직접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건데요.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말고 공영방송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제작 주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 네. 그럼 AI 시대의 미디어, 성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이란 제목의 포럼을 KBS 성평등센터 임수민 센터장의 사회로 함께하시겠습니다.
2: 첫 순서로 권오남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님께서 코드 속의 편향, 프레임 속의 차별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코드 속의 평양, 프레임 속의 차별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AI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모두를 위한 AI가 아닐까요? AI는 중립적이니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AI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세 가지 시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언어를 아는 수학자입니다. 저는 604개 학술단체 500만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과학기술계 대표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소수에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여성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세 시선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오늘의 사유를 같이 시작할까 합니다. 60년 역사인데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너무 길어서 우리가 과총이라고 부릅니다. 과총은 원래 한갑을 맞이했습니다. 이 60년 역사에서 여성은 19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서 저는 두 번째입니다. 60년 동안 단 두 명,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같이 사유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가 사용하는 AI에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제22대 권오남 회장의 얼굴을 그려줘 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가요? 약간 젊은 제가 정확히 22대라는 숫자도 정확히 권오남이라는 이름 석자도 정확히 프롬프트에 입력했습니다.

0: 그런데도 AI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AI는 한국과총회장이라는 단어는 60년 동안 학습된 평균에서 보면 양복을 입은 남성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림입니다. 데이터에 없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도 프롬프트를 쳐도 보이지 않습니다. AI는 데이터에 있는 것만 그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없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도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단 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고양이 사진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AI는 고양이를 잘 인식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한 번도 보지 않는 AI 모델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난 몰라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말합니다. 고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의 한 예측이죠.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평균에 가까운 답을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는 한 글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요. 저기 L이라는 게 있습니다. L. 이거는 손실함수, 로스의 를 약자로 쓴 것입니다. 이 L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L을 펼쳐보면 N분의 1. 이거는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 즉 손실함수 L을 펼쳐보면 N분의 1로 합한다. 즉 평균입니다. AI는 평균을 최소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이란 단어가 과연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2018년 발표된 젠더 쉐이드라는 연구는 상용 얼굴인식 AI가 백인 남성의 얼굴은 99.2% 정확도로 인식하면서도 흑인 여성의 얼굴에서는 65.3%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4%포인트의 격차입니다. 이 격차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단지 통계일까요? 아닙니다. 이 격차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정확도 얼굴인식 AI가 공항, 경찰, 채용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잘못된 체포만 14건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서만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확인된 피어는 압도적으로 유색 인종, 특히 흑인 여성 고령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분의 1의 오류는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일자리입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의심받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에 에서 박사를 받은 캐시 오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평균이란 한 단어 앞에서 소수는 매번 사라진다. 캐시 오닐은 모델은 수학에 새겨진 의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은 수학 안에 새겨진 편견이다 라고요. 이 수학에 새겨진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2011년 어떤 5학년 담임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호평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학교 평가 알고리즘 점수가 하위로 나오자 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끝까지 비공개였습니다. 한 사람을 해한 알고리즘이죠. 2012년 범죄 예측 AI 프레드 폴이 LA, 시카고, 뉴욕에 도입됩니다. 알고리즘은 흑인 동네에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 순찰 집중을 권고합니다. 더 많은 순찰은 더 많은 단속과 검거를 낳습니다. 그 결과 흑인 동네는 범죄 많은 데이터로 기록되고 그 다음 주에도 알고리즘은 같은 동네 순찰을 공고합니다. 피드백 루프 알고리즘이 차별을 연구하는 그림이죠. 불투명성, 거대한 규모, 약자에 대한 피해, 이 셋이 합칠 때 모델은 알고리즘은 살상 무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가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누가 AI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AI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만드는 자리 살펴보겠습니다. 가기부에서 2024년도에 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AI 산업 종사자 중 여성은 약 15%입니다. 그런데 이 15%라는 것도 전 기획을 한다던가 개발, 운영, 마케팅 모두 합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만 좁히면 훨씬 더 낮아집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여성 인력은 약 6.5%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AI를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작년 12월 아일랜드와 독일 대학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실험입니다. 사람들에게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을 한 실험입니다. 상대가 인간인지 AI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표시되었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여성 AI를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용이란 단어를 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용보다는 어쩌면 착취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성 AI는 더 많이 불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게스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성, 인간 여성, AI 여성이 있는데요. AI 여성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 혹은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 인간 앞에서 멈춰섰던 마지막 망설임이 AI 여성 앞에 풀어진 것이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루다 사태 같은 거는 아닐까라고 아마 상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림. 기술을 설계하는 자리에는 여성이 줄고 기술과 마주하는 자리에는 여성이 다르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편향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수학의 답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손실함수 L 계속 나오죠. 손실함수에 한 항을 더하면 됩니다. 그 항의 이름은 바로 공정성 항입니다. 기존의 평균 손실에다가 새로 도한 공정성 항. 이 람다에 배제된 자의 목소리에 얼마나 가중치를 줄 것인가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현되겠어? 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어? 그런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시죠. 2024년 칭화대에서 한 젠더 케어라는 연구를 보면 이 공정성항을 적용해서 17개 거대 언어 모델에서 편향을 평균 35% 감소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겠습니다. AI의 최종 결정은 이 닫혀있는 수학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함수 H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Human in the loop라고 하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Human and institution in the loop. 사람과 제도가 함께 개입해야 될 자리, 바로 KBS 공영방송이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타 사람은 개별 전문가의 판단, 세타 제도는 우리가 합의한 원칙 혹은 규범, 개별 전문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제도가 없으면 그 판단은 자기 책상 위에서 끝납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는 종이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곱셈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아마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는 현실의 거울입니다. 어쩌면 현실 거울이 약간은 편향된 거울입니다. 아마 발표 처음 제가 했을 때 슬라이드 기억날 것입니다. AI가 그린 과총회장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목 놓아 불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I는 차별이 있으면 차별을, 편향이 있으면 편향을, 어쩌면 더 굴곡지게 비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지 않는 이름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공영방송은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없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코드 속의 편향이 프레임 속의 차별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손실함수에 하나의 향을 더해서 코드 속의 정의, 프레임 속의 포용으로 나아가야 모두의 AI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의 향, 람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향의 무게를 결정하는 자리에 공영방송이 하나의 함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가 누구를 비추는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물음이 다시 KBS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깊고 길게 공명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계속해서 첫 번째 발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소연 동아대학교 융합대 교수님께서 AI는 누구를 닮는가, 함께 만드는 포용적 AI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임소연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주로 앞에서 워낙에 우리 권호남 회장님께서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감동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기술보다는 조금 더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사용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자의 관점으로 AI의 어떤 포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AI는 누구를 닮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누구를 닮을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이 앞에 그 권호남 회장님이 기조 발표에서 과총 회장을 그려라 라고 했을 때 보여줬던 사실 그 얼굴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외로 AI는 여성을 닮았다. 물론 앞서서도 여성 AI에 관한 또 여성과 남성, AI가 여성일 때 남성일 때를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주신 것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 이 연구는 글로벌한 정확하게 AI, 우리가 지금 쓰는 생성형 AI라기보다는 AI 챗봇의 성별을 조사한 그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 한 그 65% 정도가 AI 챗봇의 65% 정도는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 혹은 남성.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여성 혹은 젠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성일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개 정도의 굉장히 아주 최근 연구는 아니지만 요 초기의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고전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로봇을 놓고 목소리를 여성으로 주었을 때 남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게 한 다음에 그 들어온 이제 피험자라고 하죠. 인간한테 기부금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로봇이 어떤 목소리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로봇이 여성의 목소리로 기부금을 달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기부금을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국내의 연구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선호를 직접 물어봤어요. AI 챗봇이 있다. 어떤 성별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여성의 경우에는 별 선호가 없고 그냥 중성이면 좋겠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챗봇의 용도와 상관없이 여성의 성별을 가지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금융권에서도 AI 챗봇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 챗봇의 성별에 따라서 고객들의 그 대출 상환율이 달라졌다. 근데 이 또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고객의 경우에는 대출 상환율의 변동이 없지만 남성 고객의 경우에는 이 AI 그러니까 이 챗봇이 여성의 목소리로 돈을 빨리 갚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더 잘 갚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 이러면 정말 챗봇을 AI 챗봇이든 뭐 챗봇을 여성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는 그냥 사용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이거는 사용자의 선호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사용자의 선호라고 했을 때 그 사용자의 성별은 무엇인가? 분명히 남성 사용자에게는 선호가 분명히 보이지만 여성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뚜렷한 선호가 없고 뭐 중립, 성별 중립이나 뭐 중성을 혹은 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자의 선호를 고려해서 AI를 여성을 닮도록 만든다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연구들이 아주 최근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로 올수록 최근에 어떤 챗봇이나 AI의 어떤 트렌드로 가면 훨씬 더 성별이 이분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인간이 어떤 낯선 존재를 대면할 때 그 낯섦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친숙한 고정관념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AI라고 할 때 대체로는 생성형 AI를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생성형 AI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과 일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보다 더 먼저가 이제 2016년경에 이제 알파고와 같은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로서의 AI가 먼저 이제 선을 보였으나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AI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모든 분야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 챗GPT 이후 생성형 AI 이후로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사용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성형 AI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프롬프트를 줌으로써 이제 컨텐츠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미 그 기조 발표에서도 이미 AI는 편향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이 기술의 어떤 편향을 그 완화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AI의 편향을 인지를 하고 프롬프트를 주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프롬프트를 줄 것

0: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도 약간 이렇게 한번 그 제가 쓰고 있는 GPT한테 그러니까 컨텐츠를 생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책 읽는 사람을 그려달라고 하면 책 읽는 여성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집안일하는 사람을 그려달라고 하면 집안일하는 여성을 그려준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AI 리터러시라는 게 결국에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단지 집안일하는 사람이라는 그 프롬프트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뭐 남성을 그려줘. 집안일을 하는 뭐 연령으로도 줄 수가 있고요. 뭐 인종으로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줄 때 사실 이제 그 단계가 되면 프롬프트를 주는 인간 사용자의 이제 편향과 고정관념이라는 게 만약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다면 훨씬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줌으로써 생성물 자체의 편향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미디어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과연 AI 시대에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런 그 논의들에 굉장히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생성형 AI에 있어서 이걸 얼마나 사용하는가. 예, 성별 격차가 있다는 연구들이 아주 뭐 작년 올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 연구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서구권에 해당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출판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생성형 AI를 20% 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나 직업 관련 없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접근성이 동일하다라는 거는 또 뭐 AI를 사용할 만한 어떤 뭐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다라든지 이런 차이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동일하다고 해도 여성이 13% 덜 사용한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여성들이 AI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떤 뭐 글을 쓸 때나 어떤 컨텐츠를 생성할 때 AI를 사용한 거를 이게 일종의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나중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보고서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AI를 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AI가 남성의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하고 계속해서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편향 AI 편향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남성들만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든 제가 여성을 닮은 뭐 챗봇을 말씀드렸지만 생성의 AI의 경우는 점점 지금 남성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를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연구가 있어서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6년이니까 정말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연구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여성은 걱정하고 남성은 사용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연구진들이 그러니까 연구진들의 결론은 뭐냐면 분명히 성별 격차가 있잖아요. 남성들이 왜 많이 사용하냐가 아니라 이분들은 여성들이 왜 덜 사용한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봤더니 전반적으로 그냥 정말 여성 남성 이게 8천 명의 영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성별 격차가 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성별 격차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막 많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다음부터인데요. 조금 더 이제 이 집단을 그냥 여성 남성으로 두지 않고 어떤 것을 주로 봤냐면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그 AI 활용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쭉 뽑았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는 AI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주요한 변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한정에서 AI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AI를 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을 때는 45%까지 격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롭게도 이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자, 그러면 격차, 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두 개의 어떤 그 조건을 다르게 줬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소위 디지털 뭐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스킬을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고요. 이쪽 집단은 사회적인 위험, AI의 사회적인 위험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AI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여성들의 경우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AI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교육을 받은 집단이 결국에 AI 활용을 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그 미디어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의 AI를 만약에 지금 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연구를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히 AI 활용의 성별 격차가 있는 것이고 이게 계속 지속되거나 더 확장이 된다면 AI는 어찌 보면 이제 남성을 닮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AI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뭐 컨텐츠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진 뭐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발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이정현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님께서 생성과 소외, 공영방송 AI 제작 가이드라인과 젠더 재현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 제가 준비한 발표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생성과 소외, 공영방송 AI 제작 가이드라인과 젠더 재현의 공적 책임이라는 주제입니다. 젠더 그리고 젠더의 재현이라고 하는 공적 책임을 공영방송이 어떻게 조금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 포럼을 조금 준비해봤고요. 먼저 시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가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젠더라는 게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편하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들은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구글 검색창에 길거리라는 거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사실 2015년에 학술 논문이랑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글 검색창에 한국어로 길거리라는 거를 입력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뜬다라는 게 문제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25년 8월에 어떤 다른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가 무슨 뜻이죠?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오가는 길, 그리고 길거리를 생각을 하실 텐데 검색창에 길거리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찾아보게 되면 이제 물론 우리나라 특유의 길거리 음식 문화, 뭐 떡볶이나 오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사체가 되어 있는 랜덤한 여성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거리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길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영어로 스트릿을 쳤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전 세계 최다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랑 같이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와서 알고리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털 인터넷 등에서도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검색어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은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첫 이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검색했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중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용자들이 봤을 때 내가 길거리라고 쳤더니 길이 안 나오고 뭐 건물이 나오더라고 나무가 나오더라고 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거를 수정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이런 형태의

라고 하는 범주, 젠더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었던 이 젠더라는 주제가 사실은 생성형 AI 이후에 또 다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적게 재현되기도 하고요. 적게 생성되기도 하고요. 잘못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젠더라고 하는 이 오래되고 불편한 이야기가 생성형 AI 이후에 기로에 서 있는데요. 사실 영상 제작 산업에서 젠더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큰 부분 어떻게 재현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누가 영상 안에 보여지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집단들, 그리고 여러 정체성의 사람들 중에 전통적으로 누가 보여질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과정에 영상 산업은 항상 발담아져 있었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로 사례로 가지고 온 게 히어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세상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히어로는 백인 남성이었죠. 그래서 슈퍼맨, 배트맨 뭐 이렇게 권장한 체격을 가진 백인 남성들이 오랫동안 세계를 구원하는 히어로의 이미지로 많이 재현이 되어 왔었다면 몇 년 전에 제작이 되었던 이터널스라고 하는 일종의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현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는 사지가 건강한 백인 남성이어야 할까? 그래서 이 이터널스에는 모두가 히어로인데요. 아시아인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청각장애인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오고 유색인종도 나오고 노년층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정체성 안에서 히어로적인 기질을 발휘를 하면서 일종의 세상을 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영상이 항상 재현을 문제 삼아 왔었던 그리고 우려해 왔었던 이유는 재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산업이 오랫동안 재현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할 때 공영방송의 역할이 뭘까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공영방송은 영상 산업의 주체이자 동시에 어떤 구성원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를 수행하는 제도적인 기관으로도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추구해왔던 가치는 공익성이나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혹은 사회적 통합이나 연대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 같은 것들이 뭐 젠더, 뭐 그리고 신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었던 공영방송의 가치, 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S에서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현을 하는데 유의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재현의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까? 그리고 재현의 방식을 어떻게 제안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주요 대상으로는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이나 외국인,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재현의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떠올리기보다는 1인 가구, 한부모, 미혼부모 등등 이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하는 재현의 원칙도 KBS에서는 담고 있고 혹시 잘못된 일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조금 따르지 못했을 경우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그리고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에 대한 시각이나 관점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그리고 가부장제를 강화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공영방송에 있지 않도록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도록 또 외모를 평가하거나 폄하하지 않도록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상품화하지 않도록 또 성범죄를 재현함에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 등등 용어나 프레이밍에 고민을 조금 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수치화된

지표를 도입을 해서 여성 출연자의 비율을 늘린다거나 장애인 출연자나 다문화 구성원의 비율을 늘리는 형태의 노력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산업과 젠더라고 하는 것이 영상 제작이 아니라 영상 생성산업과 젠더에 대한 맥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생성하는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젠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생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현장으로 나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누구를 찍을지 누구를 어떻게 재현할지를 고민하던 재현의 정치에서 나아가서 이제 합성의 정치로 가게 되는데요. 생성형 AI 시대의 이미지는 연상과 합성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생성형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같은 경우 에는 확산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원래 있는 이미지에 노이즈를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의 모래조각으로 만든 다음 그 과정을 학습해서 다시 그 모래조각에서 가중치를 부여해가면서 적합한 그리고 뭔가 확률이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역으로 하게 되는 확산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가 합성을 하는 이미지들은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AX 같은 경우에도 뭐 인력을 줄이고 사람들 대신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AI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창기에 AI가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을 반복하는 거였다면 지금 생성형 AI 시대는 통계적인 특성을 학습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 기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수학적인 공간 안에서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AI가 이제 이걸 프롬프트를 들고 노이즈로 쪼개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성이 된 이미지로 생성을 해내고자 할 때 여기 안에 그 프롬프트에서 줬던 것들을 이미 그 공간 안에서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좌표로 흩어져 있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았던 쪽으로 조금 평균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성의 데이터,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한 문제들에 대한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확률 높은 조합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생성되지 않는 이미지 그리고 생성되지 않는 집단 그리고 생성되지 않는 어떤 재현의 방식들이 보여지게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전에 제가 조금 긴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렸던 재현과 달리 어떻게 정치적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생성되고 누가 소외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문제를 던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얼마나 포용적으로 재현하느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누가 생성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대상을 찍는 게 아니라 수조개의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조합해서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이 합성과 그 합성의 과정에서 부여되는 가중치로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뭘 더 많이 찍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무언가가 아예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재현의 정치에서 공영방송이 공들여온 특정 직업군에 대한 뭐 성적, 역할적 고정관념의 생산을 지향하는 것, 외모평가나 신체 부위를 폄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성범죄에 대한 재현 방식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에 생성형 AI가 결국은 기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이 그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생성형 AI의 시대 합성의 정치가 가지고 오고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AI 이후에 젠더를 다룰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젠더 문제를 가리고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가 2019년 4월부터 도입이 되어 있는 네이버 클린봇인데요. 이제 네이버에 되게 많은 악플이 올라오고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양상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클린봇을 도입을 해서 문장의 맥락을 파악해서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판단되면 댓글을 가리는

0: 기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욕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려지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 같은 것들도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고 가려져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젠더 불평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 데이터 불평등의 데이터들을 가리기만 하는 것이 그리고 생성하지 않도록 그냥 가리기만 하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온 것도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보이도록 가리고 삭제하는 것이 더 많은 다양성을 보여줘야 했었던 재현의 정치와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그렇다면 생성형 AI 시대에 공영방송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사실은 늘 고민했었던 공공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방송사에서는 방송 제작의 자동화 의 문제나 방송 제작의 자동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화의 속도가 아니라 자동화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는 제도적인 역할이 공영방송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공영방송 AI 제작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KBS뿐만이 아니라 편집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AI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준수 하고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BBC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조금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고요. 캐나다의 CBC에서도 저널리즘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CBC와 BBC에서는 뭐 젠더의 문제,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고민을 하면서 언급을 하고 계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공영방송이 해왔던 공공의 수신자로 만드는 콘텐츠는 검증된 것이어야 되고 검증된 형태의 제작과 유통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따라야 하는 문제이고 그 부분은 또 제작 가이드라인에 충분하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모두가 콘텐츠 생산의 자동화를 이야기하는 시점에 대항 데이터로서의 콘텐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에 공영방송이 조금 더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AI 전환을 이루느냐 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불편한 문제를 그 과정 안에서 어디쯤에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젠더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연구에서 그래도 몇 년 동안 조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젠더 균형이라는 게 그냥 상상에 그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회에서 젠더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뭐 인간 중심 AI 윤리를 만든다거나 양적으로 여성의 데이터를 늘어나게 한다거나 혹은 젠더와 관련된 불편한 질문이나 대답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거나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클린봇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젠더 혐오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가리고 지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오래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생성의 시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젠더의 이야기를 보이지 않게 그리고 가리는 것이 젠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되게 오래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젠더의 개념이 젠더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시대에 따라 생성하고 변화하고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AI 제작 가이드라인에도 조금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발표를 준비하며 들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금까지 AI 시대의 미디어, 성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이란 제목의 포럼 함께 들어봤습니다.
2: 6월부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9도, 대구 28도, 강릉과 부산 27도,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에는 더워도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라도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희생엔 특별한 예우를 다하고 공동체 배신은 단죄해야 한다며 친일 부당 재산을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등 3천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시행해 유족 보상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도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했습니다.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군과 소방, 경찰, 교도관 등 제복 시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중동전쟁 위기가 닥쳤다며 국난 앞에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이 묶였던 투표함이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반출되긴 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재선거를 요구하며 이틀째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밤샘 시위를 이어갔고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해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한때 시위대의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지만 경찰과 시위대 간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개표는 어제 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지만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며 선관위 직원 등 관계자 수십 명은 여전히 개표장에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0: 투표를 끝낸 투표용지도 옮겨지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며 개표소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표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선거 당일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또 모레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노 위원장 등이 선거관리 의무에 소홀했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를 주장했는데 경찰은 주말에도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1: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처음으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반발로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수빈 기자입니다.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정원에 미국 등 우방국가의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며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차례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반발로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특검팀은 다음 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소환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면 국제유가가 떨어질 거라며 현재 유조선 상당수가 해협을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도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도 유조선 상당수가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유가가 하락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협상도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의 이란 협상팀이 최고 수준의 핵 전문가들이 집결한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진행될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한 당국자는 오크리지 방문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며 준비를 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미 방송 인터뷰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합의 타결은 이란 동결 자금 240억 달러의 해제 여부에 달려있다며 요구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미국이 전투를 재개할 경우 암흑의 길로 접어들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 단계에서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건 핵심 협상력을 상실하게 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어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미군 기지에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탄도미사일 7발 가운데 6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한 발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혁명수비대가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내척이 미군의 유도 아래 해협을 불법적으로 빠져나가려 시도했다며 경고 조치 이후 유조선 중 한 척이 피격돼 멈춰섰으며 나머지 위반 선박들은 회항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인적

쇄신, 조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오늘 발인한 이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세척 공실에서 일했던 근로자로 지난 1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동료 4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희생자 한 명의 시신은 연고지인 타지역으로 운구됐으며 유족은 그곳에서 추가 장례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망자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강릉 영진해변에서 여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1명이 숨졌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5시쯤 강릉시 영진해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로프 등을 이용해 여성 2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대 여성은 숨졌고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진 촬영 중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해군이 현지 시간 내 3일과 4일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했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과 호위대 대전함 해상작정헬기가 참가했습니다. 양국 해군은 대함사격과 대잠전, 헬기 이착함 등 해상훈련을 통해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제 71회 현충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울린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1분간 울린 묵념 사이렌이었는데요. 요즘에는 현충일에 태극기를 이 조기로 개양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태극기를 개양하는 캠페인이 활성화하고 있죠. 현충일 묵념 또 조기 개양 놓치신 분들 늦었더라도 1분간의 묵념 또 온라인 조기 개양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부 시간에는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이어집니다. 오늘은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자 또 유이동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당선자 만나봅니다. 6월 6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2: 네, 오늘은 아침 7시 때부터 이미 고속도로의 정체가 길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경기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강원권까지 모두 이동이 어렵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 망양 휴게소부터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20km 구간 버거웠다가 옥산과 신탄진 그리고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다시금 속도를 줄이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 풍세요금소와 정안 휴게소 중심으로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 위까지 11km 구간으로 정체가 길어져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경기권에선 덕소산패와 서종 사이로 15km 구간 힘겨운데 강원권 진입하더라도 춘천 분기점과 홍천 휴게소 주변으로 10km 구간씩 밀립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부곡과 용인 호법 부근에서 밀렸다가요. 이후로는 만종 분기점과 원주 부근 지나기도 힘겹고 여주분기점에서 45번 중부내륙선으로 진입해 창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0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호였습니다.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6.3 지방선거 기획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1: 네, 지방선거 마무리됐죠. 오늘부터 일부 시간에 정관용의 시사본부 6.3 지방선거 기획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타자로 이번에 충남지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당선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1: 네. 먼저 이 유권자분들하고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2: 예, 우리 정관용의 시사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도지사 당선인 박수현입니다. 예, 하여튼 저에게 충남 도민과 국민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잘 수행하는 좋은 도지사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유권자들이 당선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예, 변화에 잘 응답할 적임자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AI라고 하는 인류의 문명사적대 전환이 지금 우리 삶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1: 예.
2: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면서도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AI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소외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충청남 도 차원에서 보면
1: 네.
2: 산업화 시대의 산업적 낙후와 정치적 소외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핫바지냐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번 새로운 AI 시대에는 그런 산업화 시대의 그런 낙후와 소외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가 되고 여기에 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출발을 똑같이 하면 이제 AI 시대에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네.
2: 바로 저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요.
1: 네.
2: 언론에 보면 저를 이재명 정부의 그런 지방성장정책의 국가균형성장정책의 설계자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아마 제가 그런 측면에서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내야 되는데 하는 책임감이 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1: 네. 선거에 임하시면서 당선 자신하셨어요?
2: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 예.
2: 민주당 내의 경선에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승조 전 지사님이나 나소열 전 군수님, 박정현 전 부여군수님 등이 계셨는데요.
1: 네.
2: 양승조 전 지사님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지내셨고 또 그동안 열심히 오랜 기간 현직 지사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경선 딱 한 달 남겨놓고 출마 선언을 한 저로서는
1: 네.
2: 결선만 갈 수 있어도 큰 영광이다 생각을 했죠.
1: 예.
2: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당원과 도민들께서
1: 네.
2: 저를 민주당의 후보로 선택을 해 주셨고요.
1: 예.
2: 그만큼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 예, 예.
2: 실제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1: 예.
2: 저도 얼마나 두렵고 무겁겠습니까?
1: 예. 예. 아니 경선에서의 결선 진출이 목표였다는 얘기는 경선에서 안 될 줄 알았다는 얘기신데 경선에서 네. 후보가 되고 나서 본선은 그냥 자신 있었다 이 말인가요?
2: 본선도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돌아봐야 될 지점인데요.
1: 예.
2: 본선을 저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체적으로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워낙 높은 국정 지지율 덕분에 거기에 기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1: 그렇죠,
2: 이미 어제
1: 그렇죠.
2: 페이스북에 고백을 했습니다.
1: 예.
2: 그냥 우리 도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제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집권 여당 후보가 되어서 중앙정부의 자원과 기회를 가장 잘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소속의 박수현 후보입니다. 그러니 저를 찍어주십시오.
1: 네.
2: 이게 캠페인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그 자만과 오만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래서 본선은 오히려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예, 저도 겨우 5%포인트 차이에 신승을 했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충남에 15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겨우 우리는 민주당은 5곳에서만 이 10군데는 국민의힘에 내줬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예예. 예. 예,
2: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댄 측면이 그 또 하나는 아니 설마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란도 제대로 반성 안 하는 것 같고
1: 그렇죠.
2: 또 내부도 저렇게 질이 멸렬하고 저런데
1: 예.
2: 아니 설마 주권자께서 국민의힘을 치고 주시겠어? 라고 상대를 너무 얕보고
1: 예, 예.
2: 한 이런 측면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 있었다고 생각하고
1: 예.
2: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당의 예. 득표율은 훨씬 그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그와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이다처럼 나의 가려운 곳을 탁탁 짚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그 실용적인 측면
1: 네,
2: 이런
1: 네.
2: 측면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속도감 같은 것들을 평가한 것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지사업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 AI 산업혁신 AI 기본사회 하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문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피부에 와 닿는 당장 필요한 이런 아젠다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 네네.
2: 그런 점이 얼마나 오만했던 것인가.
1: 예예.
2: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1: 자 이제 당선되셨는데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뭡니까?
2: 이게 그 충청남도는 아까 제가 산업적 낙후와 정치적 소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2: 산업 그래도 충청인의 저력을 발휘해서 그래도 현재 그 첨단 산업이 특화된 게 몇 개 있어요.
1: 뭐죠?
2: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첨단 산업들이잖아요.
1: 네.
2: 이런 게 있고 당진에 제철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서산에 석유화학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과제가 이 산업들을 AI 기반을 완전히 그 전환시켜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야 지금 현재의 특화 산업으로서 위치를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을.
1: 예.
2: 그것이 가장 급하고 석유화학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큰 사양 산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2: 이것을 어떻게 산업 전환을 정의롭게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 예.
2: 그다음에 지금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2: 전국에 6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충남에 28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38년까지 22기를 폐쇄하게 돼 있으니까
1: 예.
2: 이미 한 개를 폐쇄했는데도 그 지역 경제가 그냥 완전히 절벽에 부딪히거든요. 이런 건데 이 석탄화력의 폐지는 충남 전체의 경제가 절벽에 부딪힐 수 있는 걸 의미해요.
1: 네,
2: 그래서
1: 네.
2: 바로 이러한 산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네.
2: 그리고 그 지역의 대체 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1: 네.
2: 그다음에 이 에너지 전환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지금 AI 혁신과 함께 차기 충남 도지사로 당선된 제가 충남 도정이
1: 예.
2: 가장 먼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주요 현안입니다.
1: 시대 변화에 맞춘 산업 전환 이거로군요. 한마디로.
2: 산업 전환, 노동 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1: 네. 대전 충남 통합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가실 것 생각이십니까?
2: 예, 대전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요.
1: 예.
2: 곧 그 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이미 서로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바로 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통합법이 지금 지난번 본회의를 통과 못했으니까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1: 네.
2: 이것을 빨리 연내에 민주당이 당론 내지는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연내 통과를 시키는 것.
1: 예.
2: 이것이 이제 목표겠죠.
1: 예.
2: 그렇게 해놓고 이제 통합시장의 선거는 이미 광주 전남이 지금 출범을 했기 때문에.
1: 맞아요.
2: 1년,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1: 예.
2: 예.
1: 예.
2: 그래서 그것을 통합시장 선거를 28년 총선에 맞추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저는 개인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1: 네.
2: 예, 그 문제는 양 지자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선택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28년에 임기 2년을 단축하더라도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것이냐라고 예. 하는 주민의 합의를 예.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1: 연내 법을 통과시키고 내 임기도 2년은 줄이겠다 한마디로 그 말씀이군요.
2: 네. 예, 선택에 따라서 줄이는 선택이 된다면 당연히 그건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1: 네. 핵심 공약은 이번에 뭘 거셨죠?
2: 저는 당연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대전환입니다. 네. 그리고 충남에는 네. 너무 중요한데 충남 AI 대전환 특색이 있어요. 다른 모든 전체의 지금 AI 전환의 공약은 산업 쪽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당연한 거죠.
1: 네.
2: 세계적 경쟁력 갖추는 그런데 AI 시대에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AI 산업 혁신에 더해서 의료, 교육, 복지, 뭐 돌봄 같은 이런 사람의 기본권과 관련된 이 부분도 AI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1: 네.
2: AI 기본 사회로의 전환도 충남은 균형 있게 하겠다.
1: 네.
2: 그래서 그게 아마 거의 찾아보면 공식적으로 공약한 게 충청남도 박수현 후보가 유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1: 네, 예.
2: 그래서 충남형 AI 대전환의 모델을 산업혁신과 AI 기본사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춘 충남형 AI 대전환의 모델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1: 네.
2: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게 하고 세계적인 선도 모델이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AI 수도 충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분대하게 제가 네. 목표를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1: 네. AI를 무척 강조하시고 산업 많이 강조하시는데 또 충남에도 여전히 그 농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그 농촌 뭐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실 게 없나요?
2: 아, 당연히 아,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1: 네, 네.
2: 아까 말씀드린 천안화산 당진 서산이라고 하는 15개 시군 중에 이 북서부의 이 첨단 신산업지대의 GRDP가 전체 15개 시군의 64%나 인구의 64% GRDP의 75%를 차지해요.
1: 예, 예.
2: 지역 내 불균형이 너무 심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럼 그 4개 도시를 뺀 나머지 11개 시군은 거의 서해안의 수산업, 그다음에 내륙 지방의 농업이범 축산업 이게 중심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게 전통 산업인데 그럼 여기는 다 소외되란 말이냐? AI 대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제가 산업 AI 산업혁신과 AI 기본사회를 균형을 갖추면서도 AI 산업혁신 내에서도 최첨단 산업과 지금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등 이 전통 산업에 대한 AI와의 접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2: 그래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기회, 산업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1: 예. 네,
2: 그런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1: 네. 충남도 인구가 줄고 있나요?
2: 충남은 인구가 이제 그것도 편차가 있는데
1: 예.
2: 지금 천안화산, 당진, 서산 등 이 신산업지대로는 그치. 인구가 대체로 늘고 있고요.
1: 그렇겠죠.
2: 나머지는 줄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줄고 있나요?
2: 전체적으로는 약간 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근데 그 편중이 되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1: 네, 네. 아무튼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뭐 인구 소멸 이런 위험은 크지는 않은 지역이라군요, 충남이.
2: 그 전체로 보면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1: 예, 예.
2: 5극 3특의 이재명 정부 지방성장 전략 중에서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많은 채 이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1: 알겠습니다.
2: 예,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1: 대전
2: 네.
1: 충남 또 통합까지 되면 더 발전 가능성 커질 것 같고요.
2: 그렇습니다.
1: 우리 박수현 당선자를 찍지 않은 나머지 민심은 어떻게 껴안을 것입니까?
2: 제가 당선 사례 현수막에 김태흠 지사님 지난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 굉장히 그 현수막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고 예. 감동받았다, 충격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장 군수님이 국민의힘이 당선되셨잖아요.
1: 예예. 예.
2: 제가 도지사 당선자가 그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1: 네네. 네. 네,
2: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도의 발전만보가 함께 협력하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요.
1: 예.
2: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하고
1: 예.
2: 이미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양승조 38대 도지사님의 복지충남 위에
1: 예.
2: 그다음에 김태흠 39대 도지사님의 힘센충남 이 두 것을 전부 다 수용
1: 예.
2: 계승 확장하고
1: 예.
2: 또 오자란 것은 수정 보완해서 그
1: 네.
2: 위에
1: 네.
2: 40대 도정을 쌓아가겠다. 소중하지 않은 과거는 없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
1: 예.
2: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1: 당선 현수막에 김태흠 지사님 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 정말 잘하셨네요. 저도 칭찬해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임기 동안에 이거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2: 글쎄요. 그 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하도 많은 것이 있어서.
1: 예.
2: 그냥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들면.
1: 네.
2: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충남의 독특한 것이 그 여성 농업인 바우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저 앵커님 혹시 그거 아세요? 여성 농업인이
1: 예.
2: 남성 농업인에 비해서 농업 노동 시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1: 네, 그렇겠죠.
2: 예. 그런데 여성 농업인은 거기에 어떤 일들을 더하나요? 가사, 육아, 돌봄 이런 일을 추가로 더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드리지만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특별하게 그런 추가적인 일도 하고 노동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네. 햇볕에 노출이 되면 여성으로서 사실 뭐 피부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시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농민수당에 더해서 여성농업인은
1: 특별히
2: 그렇게
1: 더?
2: 예, 특별히 더 조금 이렇게 지역 화폐로
1: 예.
2: 드리는 게 있는데 임의용이나 피부 관리나 이런 것들에 쓰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1: 네네.
2: 그걸 38대 때 지급을 하고 39대 때 폐지가 됐어요. 그래도 그것을 40대 때 반드시 되살리고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 알겠고요.
2: 예, 그 재미있는 정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1: 예. 임기 동안에 이건 절대 안 하겠다. 그건 뭡니까?
2: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것은 꼭 하고 절대로 그것은 폐지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고
1: 아.
2: 그래 추가로 하나 그래도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1: 네.
2: 지금 이제 반려동물 반려가족들 시대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반려동물은 가족을 잃은 것과 똑같은 슬픔으로 떠나보내는 시기가 오는데
1: 네.
2: 이 반려동물이 급히 아팠을 때 응급 세계 응급 저 시스템이나
1: 예.
2: 그다음에 이제 죽었을 때 이제 어떤 그 화장 장료
1: 네네.
2: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공공의 관심이 적어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잘 우리 사회가 잘 함께 합의해서
1: 예.
2: 처리하는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 예.
2: 그래서 어떤 공공 반려동물 공공 장료시설 이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약을 했는데요.
1: 예.
2: 그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중앙정치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곧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금 당
2: 네.
1: 일각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경남지사 이런 거 패배한 걸 보고 정청래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연임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 박수현 당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제가 이미 엊그제 페이스북에 그걸 써서
1: 네.
2: 많은 뉴스에 났던데요.
1: 네.
2: 저는 이 지방선거 결과를 내 탓이라고 우리 모두의 탓이라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에만 취해가지고 시간만 그냥 빨리 가기를 바란 건 아닌지
1: 네.
2: 그다음에 저 내란 세력들을 그래도 국민이 선택하겠어?
1: 네.
2: 라고 다만 교만하지 않았는지 상대를 얕보고
1: 네, 네.
2: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저는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1: 예, 예 아까도 말씀하셨죠.
2: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1: 네.
2: 왜 국민들로부터 서울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민주당 전체의 이름으로 돌아봐야지.
1: 네.
2: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 돌아보고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 이런 행태는
1: 안 된다.
2: 지난 모든 수십 년 선거에서 다 많이 봐오던 구시대의 모습이에요.
1: 알겠습니다. 예.
2: 그래서 예, 그렇게 전당대회나 당내 권력 투쟁으로 이 지방선거의 결과 해석을 연계하는 것 한다면
1: 네, 네.
2: 민심은 더 차갑게 식을 것이고
1: 네.
2: 그리고 다음 대선은 이렇게 가면 지금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서로 예를 들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보수 재건을 외치면서 연합을 해서 장동혁 체제를 끝내고 국민의힘을 혁신한다면
1: 예.
2: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2: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앞에 우리 스스로 전체가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이제 그것을 권력 투쟁의 계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1: 알겠습니다.
2: 민심을 받들지 모르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1: 한 줄로 한마디로 네. 나의 임기는 무엇이 될 것이다?
2: 아, 저의 임기는요?
1: 예. 한 줄 비전입니다.
2: 아, 한 줄 비전입니까?
1: 네.
2: 아, 박수현의 임기 4년은 통하는 충남이 될 것이다.
1: 어.
2: 예, 제가 이번에 그 캠페인 기간 중에 저는 원래 대변인 출신일 때 수첩을 깨알 같은 글씨로 쓰는데요.
1: 네.
2: 깨알 같은 글씨로 수첩을 쓴 게 보니까 세 권이더라고요.
1: 어이고.
2: 예, 130차례의 정책 협약과 간담회를 했고 현장 유세 기간에 듣는 그 수많은 말씀을 다 현장에 메모를 했는데요.
1: 네네.
2: 그 수첩은 세 권이지만 그 무게는 3톤의 무게를 느낀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2: 역시 멋있는 말로 얘기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많이 했잖아요.
1: 네.
2: 근데 실제로 제 수첩에 적힌 그 도민의 말씀을 제가 얼만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바로 도민과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문제인식을 갖게 됐고
1: 예,
2: 알게 됐잖아요.
1: 알겠어요.
2: 그러므로 소통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통하는 충남.
2: 통하는 충남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박수현 네. 충남지사 당선자였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3: 현충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4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29도, 대구 28도, 강릉, 부산 27도, 제주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라도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4: 네, 예상 최대 혼잡 시간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 쪽 곳곳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서종까지 15km 정체고요. 홍천휴게소에서 서석터널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8km 막히는데요. 덕평휴게소에서 호법분기점 구간, 이후 만종분기점에서 새말 쪽으로도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충청권 부근 지나기가 힘겹습니다. 오산에서 남사까지 어렵고요. 이후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휴게소 쪽으로 21km 정도 밀립니다. 더 가서 옥산 일대 주춤하고 남청주에서 신탄진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선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뒤쪽 1km 정도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동광주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갓길에서 처리 중인데 뒤쪽 1km 정도 더디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63 지방선거 기획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1: 이번에 만나볼 당선자, 재보궐선거에서도 아주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의 유이동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유이동입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유권자분들,
5: 네,
1: 청취자분들께 우선 인사 말씀 한 말씀.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이동입니다. 네, 뭐 잘... 저 시청자분들께 자주 인사드리진 못했었지만 하여튼간 이번 평택 재선거에서 승리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그 당 대표가 세 명이나 출마한 그런 어마어마한 지역구에 처음 출마하시면서 솔직히 속 마음이 어떠셨어요?
5: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쉽지 않은 선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여론조사. 나오는 그 결과를 보더라도 초반에는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요.
1: 네.
5: 선거 구도도 우파전이었고 또 나오시는 후보들의 면면을 봐도 다들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라
1: 네.
5: 뭐 쉽지 않은 선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나 당선을 자신하셨어요?
5: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승리에 대해서는 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1: 예. 어디서 그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5: 일단은 뭐 어떤 분들은 어부질이라고
1: 네,
5: 표현하시는
1: 네.
5: 분들도 계시던데
1: 예.
5: 그 구도라는 것이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각자의 후보들께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1: 네.
5: 그런 구도라면 제가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각시키면 어렵지만 선거 승리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유이동 의원의 강점이 뭔데요?
5: 글쎄 뭐 그 강점은 제가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메인 슬로건 말고 그러니까 서브 슬로건으로
1: 네.
5: 무슨 말씀을 시민 여러분들께 드렸냐면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1: 예,
5: 왜냐하면
1: 예, 예.
5: 지금 평택을 지역이 지난 한 10년간 계속 빠르게 양적인 성장을 해왔고 또 이게 그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도 하지만
1: 네.
5: 크게 보면 한 세 권역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5: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 내려와서 뭐 몇몇 가지 공약을 잠깐 외워서
1: 네, 네.
5: 이 선거에 임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1: 예.
5: 부분에서는 제가 이 지역에서 세 번의 국회의원을 하고 뭐 당장 내일이라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1: 예, 예.
5: 유리한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그렇죠. 다른 후보들은 다 타지에서 그냥 오신 분들이고 나는 바로 여기가 내 고향이다. 그 말씀인 거죠?
5: 네.
1: 네. 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을은 첨단 산업이 있는가 하면 또 농촌도 있고 아주 그
5: 네.
1: 굉장히 차이가 크죠?
5: 네. 성격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1: 네. 네.
5: 네.
1: 한마디로 평택을은 어떤 특징을 가진 지역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5: 지금 이 평택이 가진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요.
1: 네.
5: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빠르게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졌고요.
1: 네.
5: 그리고 이 속도의 가파르기나 이런 것들이 쉽게 쉽사리 꺼질 것 같지는 않고
1: 네.
5: 다만 이 양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질적인 성장이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네.
5: 그 차이만큼을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으로 느끼고 계시는 거거든요.
1: 네, 네.
5: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얼마나 빨리 그 간격을 좁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권역별로 이 간격의 특성이나 질적인 면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좀 개별적이어서 이거를
1: 예.
5: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간
1: 예.
5: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생활 인프라의 확충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이번에 핵심 공약을 뭘 내걸으셨나요?
5: 말씀드렸던 이 세 권역을 단순한 균형 발전이 아니라 각 권역별 맞춤형 특화 발전으로
1: 그렇죠.
5: 트라이앵글 전략을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이라고 저희가 명명하면서 선거 운동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해법으로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네.
5: 그러니까 인구도 늘고 산업도 커지고 도시 구조 자체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 속도를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못 따라가니까 불편함을 느끼셨던 건데
1: 예.
5: 그중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잡으라면 교통일 것 같아요.
1: 교통,
5: 아직도
1: 교통.
5: 평택 지역이 꽤 넓은데요.
1: 예.
5: 평택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또 외부 특히 서울과 수도권 다른 타지역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도 도시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하고요.
1: 예.
5: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권역 간의 이동도 대중교통으로 이동.

0: 들은 어떻게 끌어안으실 건가요?
1: 아, 이 뭐 선거 구도도 워낙에 복잡했고 말씀 주신 네. 것처럼 후보도 많았고 진영 간의 대립도 컸고 그래서 뭐 어찌됐건 선거가 이제 끝난 뒤니까 좀 더 더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0: 네.
1: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 왜 다른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유희동이라는 후보에게 어떤 부족함을 느끼셨는지 특히 또 당에 대해서는 어떤 부족함을 느끼셨는지를 한번 성찰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 반성 과정에
0: 예, 예.
1: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진영을 가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통이 불편한 게
0: 아니, 그럼요.
1: 네, 보수 유권자한테만 불편한 게 아닐 거고 병원이 네. 부족한 것도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불편한 게 아닐 테니까
0: 예.
1: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0: 예.
1: 요 현안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낮은 자세로
0: 네.
1: 더 넓게 듣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임기 동안에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안 하겠다.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1: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0: 교통망 확충 등등.
1: 예, 그렇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삶에서 평택의 변화가 확실히 체감되게끔 하겠다.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이 지역에서 했었는데
0: 네.
1: 당신이 한 게 뭐 있냐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되물으실 때 제가 이제 양적인 변화, 도시 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들이 당신들 삶에 직접적으로 뭐 간접적으로의 영향을 주셨겠지만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예, 예.
1: 평택의 변화가 피부로 직접 와닿게 느끼시게 하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0: 네.
1: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요번 선거 정말 저 어렵게 치렀고.
0: 그렇죠.
1: 그 어느 선거보다도 열심히 뛰었는데 뛰면서 든 생각이.
0: 네.
1: 아, 내가 초심을 처음 선거에 도전했을 때 마음이 이것보다 간절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0: 네.
1: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0: 네. 당선되시고 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내셨는데 당이 어떻게 네.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아, 글쎄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뭐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의 성적표에 대한 분석이랄까요?
0: 예.
1: 뭐, 이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한, 뭐, 노력이랄까요? 이런 것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그런 움직임 자체가 없으니까.
0: 네네.
1: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0: 그러니까, 장동혁 예. 대표는 일단 물러나야 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1: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0: 예.
1: 왜 우리가 이런 성적표를 받았는지 이게 오답 노트를 만들든지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 받고 나서 오답 노트도 만들고 뭐 이 문제에 대한 내가 첫 번째 틀렸다라면 왜 이 문제에 대한 적응이 부족했는지
0: 예.
1: 왜 이런 오답을 쓰게 됐는지 판단을 하고 보강을 하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저희는 그러고 나서 뭐 학원을 더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저 학습지 교육을 더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텐데
0: 예.
1: 지금 현재는 오답 노트조차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선거가 끝난 지 지금 2, 3일 정도 됐는데
0: 예.
1: 선거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인 평가랄지 규정이랄지 이런 게 전혀
0: 없죠.
1: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그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이 평가를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으로 나가야 될 그 스텝은 뭐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0: 예.
1: 얘기들이 뭐 당 안팎에서 나와야 될 텐데
0: 예, 예.
1: 이 분석 자체 평가에 대한 그 결론이 의견이
0: 그러네요.
1: 없으니까 예. 네.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대표가 물러나세요. 뭐 그대로 저 유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0: 예.
1: 이전에
0: 예. 민주당은 네.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이 지방선거 평가에서 100석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네요.
1: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인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 당에 어찌 보면
0: 네네.
1: 현재의 실력을 보여주는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한동훈.

0: 당선돼서 이제 의원이 됐는데 복당 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게 예. 단순히 한동훈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0: 예, 예.
1: 저희가 요새 뭐 보수 재건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은 흩어진 갈라진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예.
1: 그 정파 간의 정치인들 간의 견해 차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게 사안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 당연히 시각이 다르니까 그에 대한 해법도 다를 테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큰 가치는 있을 거고요. 개별적인 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뒤로 우선순위에서 물려놓고라도 예, 예.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를 해서
0: 그렇죠.
1: 보수의 목소리를 키워놓으면
0: 네.
1: 그거를 바탕으로 강한 정부 여당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지금 선관위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졌습니다만
0: 예.
1: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 기관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대응을 묻고 해야 되는데
0: 그러기 위해서 좀 이것들이 먼저 하나가 돼야 한다.
1: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그 대상에 한동훈 의원이 마땅히 포함이 될 거고요.
0: 네네.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이제 다음 총선까지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이번에 지방선거는 한 두 달 전만 해도 뭐 해봤 이런 선거 해서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참패할 것으로 보였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더니 서울 경남까지 이제 승리하는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런 변화는 어떤 동력에 의한 거라고 평가하세요?
1: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 불안함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0: 네.
1: 또 전국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0: 네,
1: 그것을 네. 균형 맞춰야 된다는 본능적인 의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0: 예.
1: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그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데에는 조금 망설임들이
0: 그렇죠,
1: 아직까지는
0: 그렇죠.
1: 있으신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0: 예.
1: 주저함들이 좀 있으신데
0: 예, 예.
1: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진 보수의 목소리, 흩어진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것이
0: 알겠어요.
1: 진정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0: 네.
1: 저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0: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달라져야만 그나마 총선에서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한마디로 한 줄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임기는 무엇 무엇이 될 것이다. 한 줄 비전.
1: 나의 임기는 시민의 행복과 보수 재건이 될 것이다.
0: 시민 행복 그리고 보수 재건.
1: 네.
0: 네. 아주 딱 부러지네요. 그 두 가지.
1: 아니 지역구 의원이 갖고 있는 이해상충 트레이드오프가 있잖아요.
0: 예.
1: 지역구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역민들의
0: 그렇죠.
1: 행복이 우선일 테고요. 그렇지만
0: 중앙정치 본연, 차원에서는.
1: 예. 네, 그렇지만 또 저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게 임무라는 게
0: 예, 예.
1: 국가의 국정을 견제하면서 또 동시에 안정적으로 이끄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정당이 조금 더 건강하게 거듭나는 것이지
0: 예.
1: 않을까 싶습니다.
0: 시민 행복 보수 재건 꼭 다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경기 평택을에서 당선된 유이동 의원 함께 만나봤습니다. 1부 줄이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f Troubled Water 들으시고 1시에 다시 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간혹 우리 몸에 동글동글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암 같은 나쁜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리켜 몽울이라고 부를 때가 적지 않은데 이것은 표준어가 아니고 멍울이 맞는 표현입니다. 의학용어로 림프셈이나 몸 안의 조직에 병적으로 생기는 동글동글한 덩이를 멍울이라고 합니다. 멍울이란 말의 기본 의미는 우유나 풀따위 속에 자꾸 둥글게 엉겨 굳은 덩입니다. 우유가 오래됐을 때 엉겨서 굳은 부분을 멍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찹쌀가루나 밀가루를 물에 풀어놓고 풀을 쓸 때 뭉치는 부분 역시 멍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멍울이 지지 않게 잘 개야 하죠. 그리고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나 고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불쑥 가출한 형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에 멍울이 맺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멍울의 잘못된 표현으로 나왔던 몽우리는 다른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꽃망울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철쭉이 몽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복사꽃 몽우리가 연분홍 빛으로 도톰하게 부풀어 올랐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천충일인 오늘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29도, 대구 28도, 강릉, 부산 27도,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라도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도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서울과 대구 27도, 전주 29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종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삼성전자 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2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이 4주간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샀다. 그러면 20만 원을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죠.
2: 네.
3: 사실상 이게 20% 할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름은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이름으로 했는데 이거 왜 하느냐? 뭐 반도체 초호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겠다. 그래서 사실상 환원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 예.
3: 지금 삼성전자는 한 4천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지난달 27일이었죠. 노사합의 이후에 그 이제 국민으로부터 이제 5년간 5조 원 정도를 사회기여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2: 예, 예.
3: 그 부분에 대한 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해석하고 있고.
2: 예.
3: 말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 삼성전자 주가 주주들에게는 뭐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민과의 이제 환원 부분에서
2: 그렇죠.
3: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 제복을 입은 분들은 혜택이 더 있다면서요?
3: 맞습니다. 아, 원래 기본이 20%인데 10%포인트를 더 줍니다. 그래서 총 30%의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죠. 저는
2: 예.
3: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2: 예.
3: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한 제복은 뭐냐? 바로 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이렇게 제복을 입으시는 이런 분들,
2: 예.
3: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요.
2: 예.
3: 삼성전자는 한 총 70만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3: 놀라운 거. 여기서 말한 군인은요. 직업 군인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2: 그렇죠.
3: 예, 우리 청년들 현역 군인도 가능합니다.
2: 예.
3: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실 일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셔서 30%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제 돌려받으면 좋고요. 특히 저는 삼성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이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역 소상공인한테 써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네, 저는 이런 점에서
2: 네.
3: 아,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제 사회 환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 환원하는 게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 상생하겠다는 거죠. 상생.
3: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은 진짜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2: 네. 몇 가지 챙길 부분들이 있습니까?
3: 맞습니다. 행사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8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4주간 한정 행사입니다.
2: 예.
3: 이 기간에 구매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요.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본인 확인이 들어가거든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구매 후에 삼성.com 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도 이제 팝업창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별도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살 때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가 삼성.com 페이지에 가셔서 등록하는 겁니다.
2: 예.
3: 세 번째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인하셔야 되겠죠.
2: 그렇죠.
3: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쓰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 기간에 맞춰서
2: 예.
3: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뭐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바꿀 때가 되신 분들 딱 이때 하면 좋겠네요.
3: 네. 맞습니다.
2: 지금 환율이 비상이에요.
3: 네.
2: 1500원대 중반까지 막 가고. 이런 와중에 미국 뭐 금리 상승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 4% 빠지고 반도체가 10%나 빠졌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난 상태인데 제가 요즘에 일을 줄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장 막 돌아가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긴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대로 간다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마 도래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환율이 무려 그 야간 시장에서 155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과거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환율이거든요. 1559원.
2: 네.
3: 어제 3시 반 종가로 보면 1539원. 그러다 보니까 1500원대로 내려가지 않고 무엇보다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미국 채권 10년 물짜리가 4.5%, 그다음에 30년 물짜리가 4.99% 이렇게 되거든요. 미국 채권 금리는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기술주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는 뉴욕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기술주에 대한 할인율이 커집니다.
2: 네.
3: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에 더 많은 할인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뭐 장 우리나라 월요일장 시작하면은요.
2: 많이 빠질 것 같아요.
3: 네.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장도 안 좋았는데
2: 예.
3: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빠졌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거고 크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순간이고
2: 그렇죠.
3: 아마 반도체 쪽 투자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제는 고점 찍고 이제 하락으로 가는 사이클이냐 이거를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조정이긴 한데 이번에 좀 크게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2: 네, 네.
3: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하신 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큰 선물 4개 준비했다. 그 4개가 뭐예요?
3: 맞습니다. 첫 번째가 베라 루빈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HBM,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이닉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수주가 더 늘어날 거다. 자, 두 번째 베라 CPU입니다. CPU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컴퓨터 시장이 커지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간 D램. HBM이 아니라 이 D램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많아지겠죠.
2: 예.
3: 세 번째가 RTX 스파크라고 해갖고 엔비디아가요 이번에 AI 노트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 삼성전자 SK이닉스 거예요. 그래서 한 128기가짜리인데 이게 16기가짜리가 8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다 삼성전자 SK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물. 네 번째가 잭슨 토르라고 해서 AI 엣지 컴퓨팅.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쓰여지겠죠.
2: 예.
3: 이 네 가지 선물을 줬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보다 이제 환율 때문에
2: 예.
3: 지금 이게 더 악재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선물은 뭐 없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그런 선물이 왔는데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크게 빠졌잖아요.
3: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물 발표하기 전에 장이 끝났고요.
2: 아.
3: 그래서 사실상 이 홍대에서 이거를 밝혔는데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사실상 젠슨 황 CEO가
2: 예.
3: 네 가지 선물을 얘기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2: 예.
3: 그래서 이게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거보다는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의 로봇에 투자하겠다라는 거. 저는 그거에 훨씬 더 꽂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3: 단순히 뭐 어차피 젠슨 황 CEO는 우리나라에 물건 팔러 온 건 맞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는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의 로봇에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AI 센터를 세우겠다. 로봇에 대한 R&D 센터를 세우겠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2: 네.
3: 과연 이거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채용 공고를 낸 상태거든요.
2: 예.
3: 분명히 세우긴 세웁니다. 이 인력을 뽑기 때문에
2: 한국의 AI 연구센터 뭐 서울에 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새만금으로 사실 언론 보도가 됐었어요.
2: 예.
3: 근데 이제는 어제 젠슨 황 CEO가 이제는 인터뷰 가운데서 서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발짝 뒤집혔죠. 왜냐하면 새만금에 투자하신 분들 계십니다.
2: 그러게요.
3: 근데 이제 서울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서울 어디 땅이 남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R&D 센터에 세울 공간이 있나?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LG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이랑 계속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LG 마곡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 쪽 이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R&D 센터에 대한 투자 부분도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또 관심을 예.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왜 하필 한국을 연구센터 거점으로 선택했을까요?
3: 연구 인력이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에 대한 똑똑한 두뇌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어떤 시사점이냐. 의대가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대 나와서 로봇에 대해서 연구하고 반도체 연구하면 엔비디아가 직접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양한 부분들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시사점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로봇 협력, 피지컬 AI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메모리까지 해서 엔비디아가 긍정적으로 받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AI, 피지컬 AI 생산 기조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했던 인물 진인물. 이번 주는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뜬 인물 진인물이 하도 많아서. 네. 장윤미 변호사는 뜬 인물.
3: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오세훈 그렇죠. 시장 후보. 이제는 시장이시죠. 예, 예.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패색이 짙다라는 평가가 많았었고 예측조사 출구조사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은 일단 착시효과라고도 하는데 아 민주당이 이겼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적을 크게 맞아요. 허용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근데 어쨌든 다 뚜껑을 열어보면 오세훈 시장의 승리였었고 이제 단순히 시장을 수성해냈다는 의미만 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대선주자로 원래도 대선주자로 이제 분류가 됐었습니다만 약간 그 색 체가 옅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힘을 그럼요. 받게 됐다. 완전한 구심점 역할을 보수에서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아낸 네.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정치적으로 수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4: 제가 집에서 신문을 4개 보는데 네. 어제자 조간 일면에 공이 오세훈 시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금주의 뜬 인물로 뽑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2: 송 변호사도 오세훈입니까?
4: 아닙니다.
2: 누굽니까?
4: 오세훈 시장 하셨으니까 네. 제가 뭐 똑같은 사람을 할 수는 없고 저는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을 예. 뽑겠습니다. 예. 양당의 집중적인 견제가 이어졌고 막판에는 거의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친 것 같은 마타도어까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하고 1.7%

0: 20% 차이에 극적인 승리를 거둬서 22대 국회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무소속 의원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수 재건을 표방하고 선거에 나갔고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보수 재건의 구심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가 지금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죠.
1: 맞아요.
0: 그런 점에서 금주의 뜬 인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유미 변호사.
2: 저는 선거 전반에서 선관위 이야기를 안 할 도리가 네. 없어 보이고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1: 어처구니 없어요.
2: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김민석 국무총리도 얘기했지만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모든 이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 가이드라인을 되게 좀 크게 내려주더라고요. 좀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사전투표율을 제하고 한 50% 이상. 그러니까 송파구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구였는데 전체 투표용지는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1: 그러게요.
2: 각 지역별로 배분이 잘못됐다. 더더군다나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받아갔으면서 그 예산도 다 집행하지 않을
1: 그러게요.
2: 정도로 용지를 출력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게 정파를 떠난 문제고요.
1: 예.
2: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또 불신을 부정선거론자들한테 또 빌미를 줬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1: 아니,
2: 듭니다.
1: 아니 단순히 현장에서 사람들이 계속 오고 한 200, 300장밖에 안 남았다 네. 싶을 때 그때 빨리 뛰어가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1: 참.
2: 네.
0: 일단은 그 저도 금주의 진인물을 중앙선관위를 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진인물이니까 사실은 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꼽아야 할지 혹은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꼽아야 할지 뭐 두 분 다 사퇴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고민을 잠시 했는데 이건 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를 꼽는 게 맞습니다.
1: 맞아요.
0: 왜냐하면은 이런 종류의 위원회 조직 에서는요 외부에서 들어간 위원들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장악하고 관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선관위 카르텔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선관위 직원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관행화돼서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번 그 투표용기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1: 예, 예.
0: 2022년에 그 소쿠리 투표 사태 때 선관위에는 선거 관리의 핵심적인 보직인 선거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선거 정책실장이 정직 3개월만 받고 정직 기간이 끝난 다음에 1급 상당의 충청북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대규모 선거 부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를 좀 예외적이지만
1: 예.
0: 이번 주에는 금주의 진주체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자,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장민 변호사부터.
2: 큰 총평은 민주당의 승리가 맞고요. 이제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대4라는 건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완전 완패를 했던 부분을 이제 번복하는 결과였다라는 거는 뭐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는 거고 다만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주요 포인트를
1: 그러게요.
2: 좀 내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아픈 지점은 당연하지만 서울이고요.
1: 네.
2: 평택을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서 짚어주신 북구 갑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을 들인 지역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 곳을 지켜내지 못하거나 내줬다는 점에서는 좀 반성과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송 변호사.
0: 총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는 맞죠. 4년 전에 시도지사 스코어가 12대5. 광주와 전남이 당시에는 따로 있었으니까 사실상 12대4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뒤집어진 4대12니까 이걸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수는 새로 태어나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해서 재건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도 그 재건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북을 넘어서 대구, 경남 그리고 서울시장 자리까지는 국민의힘에 유지시켜주셨다라고
1: 예.
0: 생각하는데
1: 예.
0: 다만 그 당선된 분들의 면면이 장동혁 대표와는 사뭇 좀 거리가 멀건 아예 무관하죠. 추경호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해서 손잡고 다니면서 당선시킨 것과 다름이 없고 경남의 박완수 지사는 장동혁 대표가 한 번도 안 갔다고 해요. 그리고 중앙정치와 철저하게 거리를 두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장동혁 대표 분리선거를 치렀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그리고 경기 평택을 해서는 장동혁 격이 아닌 탄핵을 찬성했던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1: 예.
0: 그러면 이 선거 결과의 의미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명하시는 바도 사뭇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출구조사가 아주 영 엉터리였어요. 왜 그렇게 다 안 못 맞추죠?
2: 그러니까요. 이 출구

0: 출구조사를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말 그대로 출구조사다 보니까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보완을 하는데 예. 그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그러게요.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보수 유권자층이 답변을 좀 꺼린다라는 분석도 한 축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섯 번째 사람 왜냐하면 그 출구조사를 하는 면접원들이 임의로 추출을 하다 보면 왜곡되니까 나오는 숫자대로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를테면 그것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 가족끼리 나온다든지 네. 이러면은 이게 분별이 정확히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전 출구조사도 문제인데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여론조사도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여론조사 이 기관에 몸담고 계신 분도 심지어는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냥 여론 캠페인 선거인 것 이렇게 하나의 캠페인처럼 오독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막 누가 이긴다고 했다 누가 진다고 하면 밴드웨건 효과가 반드시 있고 예, 거기에 예. 따라서 영향을 받는 유권자층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진짜 한번 문제가 있지 않나.
1: 맞아요.
2: 일단 출구조사는 지금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추정치 보정이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북구갑이 우리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하정 후보가 1% 이기는 걸로 나왔죠.
1: 예.
2: 실제 결과는 한동훈 후보가 1.7% 이겼습니다. 그러면 2.7% 결과가 뒤바뀐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냐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투표는 직접 출구조사를 못해요. 전화 면접조사나 혹은 ARS 조사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추정한 값을 넣어서 보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투표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거냐도 사실은 추정해서 보정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 오후 5시 투표율까지 보고 출구조사의 최종 결과값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마지막 1시간 동안에 본 투표율이 거의 한 5% 가까이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전투표에 준 본투표와 경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2: 점점 유권자들께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투표기간의 첫째 날 혹은 둘째 날로 인식을 합니다.
1: 네.
2: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1: 그렇죠.
2: 이 부산 북구갑에서는 사전투표가 본투표에서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참고로 지난번 대선 때는 투표하신 유권자 100명 중에 45명 정도가 전국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1: 예, 예.
2: 그만큼 준 본투표와 경향이 커지는데 그 비율이 바뀌면은 정확하게 추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1: 네.
2: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출구조사에 지속적인 숙제로 남는 것이고
1: 네.
2: 한 가지만 짧게 더 짚으면은 전화면접조사에서 특정한 방향의 바이어스가 좀 작동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난 12.3 비상기념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 자신의 지지 성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비율이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 바이어스가 이번 선거에서도 좀 드러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전화 면접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여론을 정확하게 추정해 나갈 것인가에
1: 예.
2: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특히 출구조사는 그래도 믿을만하다는 근거를 많이들 갖고 네. 있었기 때문에 6월 3일 당일날 저녁부터 밤까지 뭐 저도 다른 방송에서 밤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거의 출구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다 헛소리들 한 거예요.
0: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1: 자, 두 분께서는 가장 의외의 지역, 뭐 가장 의외의 당선자 그리고 가장 아쉬운 지역 뭐 그런 게 있나요?
0: 저는 가장 의외는 솔직히 서울이고요. 저희는 정은호 후보가 이긴다고
1: 이길 줄 알았죠.
0: 말씀 주신 대로 저도 6시에 개표 방송할 때 당연히 정은호 후보가 이기는 걸 전제로 다
1: 네.
0: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1: 출구조사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도 안 했어요.
0: 예,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긴다는 네. 이게 있었고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또 의외 지역은 앞서도 인터뷰하셨지만 유희동 의원
1: 네.
0: 당선입니다. 저희가 진보표가 갈리는 건 알았죠. 단일화 안 됐고 선거 연대 후보 연대를 못 이뤘으니까. 그런데 갈렸을 때 어부지리로 유희동 후보한테 반사이익이 갈 거라는 것까지는 예측이 됐지만 거기가 진보세가 강해요.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득표가 과반 이상이었던 지역이고 도농 복합지구로 아주 젊은 인구 유입세가 좀 가파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눠져도 그래도 이제 범여권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좀
1: 그렇게요.
0: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2: 저는 의외라고까지 말할 것은 아닌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조금 의외이신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대형 기초자치단체들 대표적으로 용인, 성남, 안

0: 안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이 됐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그리고 이민근 안산시장. 이분들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짚어보면은 사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한 넉 달 전쯤에 당내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경기도의 대형 기초 단체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시장들의 개인기에 힘입어서 기대하고 있는 곳들이 네 곳이 있는데 우선순위대로 꼽으면은 1순위가 용인, 그다음 2순위가 성남, 그다음 남양주, 하나를 더 꼽는다면 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분들이 해온 걸 보니까.
1: 예.
0: 그다음에 이 상대 후보들이 사실은 논란이 중요하게 있는 후보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인의 현근택 후보 같은 경우는 TV토론에 나와서 본인 집 주소를 몰랐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크거든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아 너는 그냥 우리 동네에 당선되고 싶어서 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현근택 후보는 과거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도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용인과 인연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TV토론에서의 그런 실책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런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갔고 그다음에 성남의 김병욱 후보는 그 서울에서 낙선한 정원호 후보로 인한 유탄을 맞았죠.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의 주폭 논란이 부각되면서 본인의 과거 음주 폭행 전과도 다시 소환돼서 또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패배에 이르렀고 안산의 천영민 후보는 저 음주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영상으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이민근 안산시장이 재임 중에 보여준 업적과 대비가 되면서 결국 경기도의 큰 기초단체들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을 좀 짚어봅니다.
1: 네. 자, 이제 선거 결과 이후에 양당의 변화인지 짚어볼 텐데, 먼저 김민석 총리는 뭐 금방 그만둘 거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후임 총리는 정해졌다요?
2: 그러니까 언론 보도 보고 저희도 느끼는 건, 왜냐면 어젯밤에 아마 강훈식, 정성호 이 두 이제 정치인으로 좁혀지는 양상인데 언론이 좀 취재를 했을 때 그 물밑의 흐름을.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총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뭐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없다라고 또 언론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더 압축이 됐나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김민석 총리는 이제 전당대회 출마 의지는 강한 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 일각에서 상당히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
2: 일단 송영길 의원도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책임론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인이든 그 당의 대표가 그 선거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공과 가는 다 떠안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임박하게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예정돼 있고 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달 전에 당대표직에선 내려와야 됩니다. 그 시기가 상당히 짧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까지 녹여져서 전당대회가 당연하지만 치러질 거라는 거. 그런데 뭐 언론에서도 뭐 이번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뭐 완전 빨간불 이런 해석은 좀 안 나오는 게 진짜 사활이 걸렸던 곳은 또 지켜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북이 좀 그렇고요.
1: 네.
2: 거기에 대해서 김관영 무소속 지사한테 내줬다면 그거야말로 연인과도의 빨간불이라는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어쨌든 두 자릿수 차이로 한 10%포인트 차이로 이제 민주당 후보 이원택 후보가 이겼다는 점 그리고 전체 승리는 어쨌든 이겼다는 점 그걸 견인해봤다는 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 이제 함의가 담긴 전당대회를 민주당은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세요?
0: 총리가 당대표 하는 게 로망이어서 정권 출범하고 본인이 총리 된 지는 만 1년이 안 된 시점에 당대표를 하겠다고 뛰쳐나가는 건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이미 나가기로 결심은 굳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개각을 하면서 다음 총리 누가 될지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세간의 하마평처럼 총리 자리에 오르는 일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어요. 정말 겸허히 받든다면 공소추선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중도 내지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사실은 투표를 포기할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투표장에 나가서 야당 후보를 찍게 된 요인이 뭐겠습니까? 공소 취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스타벅스, 황제 투표, 선거 개입 같은 논란들이 불을 붙인 것인데 가장 핵심에 서 있던 것은 역시 공소 취소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장관 되기 전부터 강연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공소 취소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이 영전을 해서 1인지와 만인지 상의 총리가 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1: 예.
0: 법무부 장관 자리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는 역시나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겁니다. 인사가 곧 메시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길 바랍니다만 혹여라도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기용되는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될 것이다. 미리 사전 경고 차원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1: 저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바로 앞에 두고 검찰의 무오류 이거 안 된다.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뭐 저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세게 했잖아요. 그 결국은 공소 취소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2: 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까지 뭐 이렇게 제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차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 검찰이 항상 뭐 무리한 수사니 뭐니 이런 부분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검찰청 폐지까지 가는 수순에서 대통령이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그 누가 누구한테 언제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 소잖아요.
1: 네, 네.
0: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은 원래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재량껏 배석시키는 거예요. 검찰총장 대행을 배석을 시켜놓고 정확한 워딩은 또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사과 취소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취소가 무엇에 대한 취소겠습니까? 세간에서 다들 받아들이기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천보만보 양보해서 대통령의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렇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시점이 대단히 미묘한 것이 선거 전날이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 선거 판세에 대해서 가늠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소취소특검법이 정치적으로 좀 장벽에 부딪힐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서 공소취소하게 하는 것으로라도 내재판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녹아있는 것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갖고 발언을 했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든 혹은 검찰의 팔을 꺾어서 하든 공소취소를 할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재임 중에 재판 못 받겠다는 게 본인의 입장일 수는 있겠는데 퇴임하고 나서라도 재판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천명을 해야죠.
1: 네. 대통령이 그 바로 전날 이런 발언까지 한 거로 보면서 선거 결과를 너무 낙관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2: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취소 의지가 있으면 청와대에서 나서가지고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했을 때 교통정리를 하진 않았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뭐 재판 안 받는 건 대통령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은 일단 틀립니다. 이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 헌법에 근거한 법령 해석에 의한 거라는 거. 다만 이제 정치적 해석과 관련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내 지도부가 새로 이제 서면서 국민의힘이든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다 담아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다라는 점.
1: 그렇죠.
2: 그리고 공소취소의 주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 법령상 검찰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평가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는 여당 대변인으로 나와 계시고 저는 야당의 전직 대변인이니까 정치적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이 방송에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석한 적은 없습니다. 공판 길이를 안 잡고 있을 뿐이죠. 그것은 정치적 정무적인 현실에 고려한 것이지 법원이 공식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뒤에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재판을 안 받는다는 헌법 해석은 우리 법원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부분만 제가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2: 제가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법원의 해석이 없으면 법원에 그런 결정이 없는 거고 지금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할 법적 근거가 네.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 아니 다른 피고인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금 재판을 네. 받아야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2: 당연하죠.
0: 정진상 피고인 네.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2: 네.
0: 아니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재판을 안 받는 거면요. 공판 준비 기일은 무슨 근거로 열어요? 이거
2: 다른
0: 한번
2: 피고인들은
0: 아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다 공판 준비기를 열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수원지방고법 형사 11부 송병철 부장판사가 6월 27일인가 그때 열었지 않습니까?
2: 제가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의지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틀렸습니다.
0: 아니 공소취소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헌법 83조에 자, 대해서 예, 법원이 예.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1: 그 공판 준비기를 잠깐만요. 그 송영훈 변호사의 주장이고 지금 장유미 변호사가 해석한 것처럼 법원은 일단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뭐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은 아니니까 재판 날짜를 안 잡고 있는 건 확실하죠.
2: 네.
1: 1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박소정 씨.
3: 네, 현충일인 오늘 맑은 날씨 속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오전에 경기권 중심으로 이어지던 정체가 충청과 강원 일대에서도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함께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입니다. 가양대교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포곡 1터널 부근에도 사고 있는데요. 2, 3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고요. 1, 2차로 2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지금 기흥 나들목부터 주춤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휴게소 쪽으로 21km가량 정체고요. 주감휴게소에서 신탄진 쪽으로도 짧게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원주에서 새말 쪽으로도 12km 길게 답답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3: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사실상 완패한 결과라는 건 이제 지워지지가 않는 거고 전제인데, 그러면 통상의 정치권 문법상 지도부는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와 어떤 이제 수용이 있어야 되는지 장동혁 대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초를 드러내는 지금 의미심장한 한마디가요. 일단 아쉬운 결과는 송구하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2: 예.
3: 이게 결과가 희망의 불씨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본인을 주어로 하면 이해가 돼요. 본인의 희망의 불씨. 왜냐하면 서울 부산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서울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거리두기를 해서 이겼다라는 평가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지켜냈다는 사실이 또 있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이 투표용지에 본인 목숨을 걸겠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부정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아주 강성 극우 지지층의 힘을 받는다는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의 어떤 임기를 좀 사실상 연장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이 좀 이 한마디에 압축돼 있는 것 같아서 꼽아왔습니다.
4: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장동혁 대표가 SNS에 이렇게 올렸죠.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 철저하게 분리선거를 치렀어요. 장동혁 대표에게 핍박받았거나 매우 거리를 둔 한동훈 후보, 유희동 후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얘기했는데, 안산시장 빼고는 장동혁 후보가 지원 유세를 간 곳은 다 낙선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연수구청장 한 곳만 됐거든요. 국민의힘 전체 당선자는 3명인데 장동혁 대표가 지원한 곳은 제가 알기로 다른 곳은 다 낙선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장동혁 대표 본인을 넣어서 쓴 것이라면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심의 중앙값과 괴리되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강변하면은 이거는 반작용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좀 민심과 또 당원의 뜻에 맞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가끔주의 핫한 한마디는?
4: 예. 선관위 관계자가 일문일답 과정에서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선거는 4천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2: 하하.
4: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조선비즈에서 어제 이 말을 보도를 했는데, 선관위 어느 관계자가 이 발언을 했는지는 특정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선관위에서 이런 말을 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나 국민들께 모렴치한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참정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 절차에서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구비를 못해놓고.
2: 그러게요.
4: 심지어 50% 인쇄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50%만 인쇄해도 된다고 법률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가 집단적으로 매우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원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 사고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국민은 참,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2: 사고도 사고 나름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뭐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앞날, 원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언제예요?
4: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2027년 8월에 해야죠. 당대표의
2: 내년 8월.
4: 2년, 예, 2년이니까요.
2: 어떻게 돼갈까요?
3: 그런데 아마 당장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단독 기사 뭐 이래서 나오는 건 재신임 뭐 여부를 묻겠다. 본인도 이 파고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할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그러니까 사실 6.3 지방선거 패색이 좀 짙은 그 직전부터 본인의 측근들이 방송이나 어디든 나와가지고 재신임 투표해가지고 우리는 당원 뜻을 묻겠다.
2: 전당원 투표?
3: 네, 전당원 투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당대표실에서는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뭐 그럴 생각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좀 변수로는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막 신의 뜻이다 이런 말씀 많이 자주 하시잖아요. 계엄에 대해서도, 예, 내란에 대해서도 그랬고, 아마 지금의 이런 투표용지 사단이 난 게 본인으로서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신 분인데 그렇게 정치적인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2: 본인이 안 물러나면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4: 최고위원 4명의 이제 거취를 그래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상 최고위원 4명이 선출직 최고위원 하나입니다. 자진 사퇴하면은 지도부는 자동으로 붕괴됩니다.
2: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요?
4: 그래서 이게 뭐 저희 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0: 했을 때 조금 더 그래도 민의에 민감할 것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있고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라든가 양양자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평소 발언해온 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민심을 수렴하는 데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강경한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앞으로 각자의 정치적 진로 또 당의 정치적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지도부가 선거 결과를 4대 11로 받아들고 계속 버틴다고 해서 네. 그럼 국민들께서 그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특히 야당은 말의 힘과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해요. 그런데 정면으로 선거 결과를 외면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야당이 하는 말의 힘이 실릴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정치 행위에 힘을 침식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도 현실을 회피한다면은 글쎄요. 그렇게 해서는 당의 미래가 당분간 밝아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1: 선거 바로 끝나자마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벌써 며칠이 흘렀다는 얘기는 장기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1: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2: 지도부를 물러나게 할 힘과 에너지도 국민의힘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나 아니면 뭐 의원들 단체 방 같은 거에는 물러나야 된다고 직격하는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 소개되기도
1: 있죠,
2: 한데 일부.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건 원내대표 선거인 네. 것 같아요.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물러나셨지만 사실 임기 거의 이제 촉박하게 이제 남겨놓고 네. 네. 했지만 그게 하나의 또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흔들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들 말씀 들으면 3파전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중에 정점식 의원이 되는 뭐 분위기다 이런 평가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정점식 의원은 찐윤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도 그 가족상 지방까지 내려가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이제 투여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컬러나 이런 거는 사실상 중도 보수 합리 보수와는 거리감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쭉 갈 거로 보입니다.
1: 네. 자, 한동훈 뭐 의원 됐고 오세훈 오선시장 됐고 뭐 상당히 국민 여론도 민심도 상당히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서울시장은 어쨌든 중앙당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는 자리고 어쨌든 무소속 의원 신분이고 뭐 주목은 받으나 할 역할은 제한된 거 아니에요?
0: 근데 그거는 오늘 내일 정도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은 당연히 한동훈 의원에게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법원에

0: 결국 누구를 간판으로 혹은 누구와 손잡고 총선을 치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양당의 집중견제를 뚫고도 무소속으로 43% 득표하는 그 득표력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이 패했고 부산의 여러 곳의 구청장도 내줬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일단 당장은 부울경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에서 고지의 탈환을 생각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 지형상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보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1: 그런데 아무튼 그 시점은 뭐 우리 송영훈 변호사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표현 썼잖아요. 총선은 2년 뒤예요.
2: 네.
1: 그러니까 한참 남았다는 얘기죠. 뭐 금년 안에 무슨 획기적 변화가 생긴다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2: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 인터뷰, 그러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인터뷰 내용 같은 걸 좀 들어봐도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을 끌어당기는 힘이 언젠가는 뭐 곧 내지는 뭐 시점상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이번 선거 이후에 그 한동훈 의원의 생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비토가 상당히 큽니다. 당신 당을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느냐. 우리 당에 사실상 저주하고 나간 거 아니냐. 침을 뱉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어떤 그 분포를 보면 PK, TK 거의 대부분이고 한동훈 이 의원과 본인들이 뭐 결합하는 게 또 PK, TK의 의원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K 의원들은 아무래도 뭐 거리두기를 해도 큰 정치적인 손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 뭐 부산 경남 쪽 의원들은 지금 지역구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뭐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뭐 논의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다른 지형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 지금 내부의 분위기는 한동훈 후보를 더 소구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선 주자 오세훈 물론 서울시장이라서 행정이고 거리가 있지만 대선 국면 총선 국면 때는 어디에 더 이렇게 결합할까 저는 사실 오세훈
1: 후보
2: 시장일 거라고 봅니다.
0: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을 나갈 때 자기 발로 나갔습니까? 제명당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뭐 다른 의원의 말이라고 저는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뭐 얼마나 당을 저주하고 나갔느냐 침을 뱉고 나갔느냐 이 이야기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들어봤고 그다음에 팩터도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명당할 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일성이 저는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옵니다였습니다. 왼쪽 뺨을 때리는데 오른쪽 뺨을 내주듯이 하면서 나갔는데 무슨 저주하고 나갔다거나 침을 뱉고 나갔다거나 하는 말씀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 아무튼 당의 의원들 가운데 그런 목소리가 분명 있었다는 얘기죠.
2: 예, 그리고 올해 취재한 기자들도 그 비토에 대해서는 좀 전해주는 거는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우리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아니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는 사실이고
1: 그러니까요.
2: 예, 그 분노도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을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역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 간의 거리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수록 단합하고 다시 쇄신해서 재건할 생각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1: 근데 이제 당원 안들 안에서도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은 그 과제죠.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0: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선거입니다.
1: 그럼요.
0: 이번 부산 북구갑에서 유권자들께서는 한동훈 후보가 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어떻게 해서 북구갑에 오게 됐고 본인이 돌아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고 투표를 하셨어요.
1: 맞죠.
0: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5.7%를 받았고
1: 맞아요.
0: 한동훈 후보가 43%를 받았으면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계엄탄핵 직후처럼 강력한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희석될 것으로.
1: 그러니까 봐요. 국민들의 민심은 확인이 됐는데 핵심 당원들의 당심은 아직도 안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2: 그리고 북갑에 어떤 그 득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42.96%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반대표는 57%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표는 일단 15.76을 뽑은 박민식 후보에 대한 지원표는 진짜 반한의 정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2: 그게 강력할 거고 뭐 민주당 후보를 뽑은 부분.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엄중함을 더 새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바라는지를 지금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0: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 네. 조국 대표 이번에 떨어지고 조국 대표 대표직도 사퇴하고 뭐 당분간은 정치적 주목 받기 어렵겠죠?
2: 현실적으로 그죠?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 후보 그 지지자들 특히나 김용남 후보의 승리를 기원했던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에 대한 비토가 엄청 클 수밖에 없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단됐던 합당 논의는 그냥 동력을 사실상 잃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1: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민주당에 흡수합당되는 수순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0: 흡수합당도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제발 저희를 흡수해주세요라고 빌어야 될 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름부터가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의 사실상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조국 대표가 가지는 정치적 상품성인데
1: 네.
0: 국회의원 선거에서 2등을 하고 낙선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2등도 아니고 3등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치적 상품성에 치명적인 훼손이 발생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대표 상품을 못 팔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팔 수 있는 정치적인 물건이 뭐가 있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조국혁신당을 합당하는 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고 오히려 부채를 떠안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서는
1: 네.
0: 그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들어와서 자기 지역에 와서 경쟁할 건데 어디로 올지도 모르는데 빨리 합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TV토론에서 뭐 사회자가 그런 질문 물어보겠죠. 조국혁신당과 빨리 합당할 겁니까? OX 하면은 아마 대부분 후보들의 속마음은 겉으로는 어떤 팻말을 들더라도 제가요? 왜요?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네. 개혁신당도 이번 선거에서 존재의 가치를 뭐 거의 확인하지 못했고 이준석 대표도 어찌 보면 정치적 주목도가 뚝 떨어져 버리고 네. 그런 상황이죠.
2: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결과 또 다른 충격적인 건 여성당보다도 개혁신당이 표를 못 얻었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준석 씨의 정치의 어떤 성적표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기초의원도 여러 군데를 냈지만 화성 이제 한 군데만 승리를 해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 거대 양당을 떠나서 한 부분 그리고 그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할 때 또 본인의 네. 어떤 색채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특정 연령층에만 기대해서 정치를 해온 부분에 또 한계 이런 부분을 좀 노정시킨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 이제 개혁신당도 향후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요동칠 때서야 그나마 좀 뭔가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겠어요?
0: 그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여러 방송에 출연했는데 개혁신당의 미래를 물어보는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나마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기라도 해요. 이게 지금 개혁신당 현주소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주목도가 없어요.
0: 네, 저는 개혁신당 의원 중에 상당수 그리고 또 개혁신당 당원 중에 많은 분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개혁신당이 이번에 현재 받아든 지방선거 성적표는 대단히 처참합니다.
1: 네.
0: 기초원 한 명 당선됐으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자꾸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의원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 자기 당의 컨텐츠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당의 후보들이 개중에 좋은 분들도 있는데 왜 자꾸 나와서 계속 정치 평론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국회의원이고 당의 대표잖아요. 작은 정당이지만. 그러니까 남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본인의 이야기, 자기 당의 이야기를 해야 개혁신당의 미래가 개척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기 당 얘기해도 별로 주목을 못 받는데.
2: 주목받은 건 이제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네. 하면서 청년 주거 이런 부분은 오세훈 시장한테는 좀 득점 포인트가 됐다라는 평가는 있어서 그 정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본인들과의 결이 맞는 부분과의 어떤 조율로 이제 정치적인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해갈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국민의힘에 큰 변화가 생길 때 그때 뭐 슬쩍 흡수되는 형식 아마 미래는 그렇지 않을까. 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으로서 또 역시 흡수되는 형식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결국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주요 정치인들의 이 어떤 명암이 확실히 갈린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마 주목받던 조국 이준석은 완전히 이제 지는 분위기인 네. 거고 오세훈 한동훈 등등은 완전히 뜨는 분위기인 거고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이번에 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목받던 김부겸 역시 접어들었던 것이고요.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현충일이죠? 그래서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 함께 듣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9도, 대구 28도, 강릉, 부산 27도, 제주 25도 등으로 낮 동안 덥겠는데요.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 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라도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울과 대구 27도, 전주 29도 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공동체 배반에 대한 단죄, 제복 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튼튼한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서 흔들림 없는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굳건한 안보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선열들이 지켜낸 영토와 주권의 무게를 절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튼튼한 국방력과 원칙 있는 대북 안보관을 바탕으로 호국영령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은 국민에게 깊은 불신과 안보 불안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2박 3일간 봉쇄했던 시위대가 어제부터 다시 인근 개표소를 사실상 봉쇄한 뒤 이틀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치 유튜버들이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밤새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들이 출입구 앞을 봉쇄하고 있어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어제 오후 3시쯤 개표를 마무리한 뒤에도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관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어제 CU 포스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안에 공지문을 올리며 고객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6월 4일 신원미상 해커의 공격을 통해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교착을 이란의 마지막 버티기 국면으로 평가하며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강하고 자존심

욕심이 세지만 그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탄도미사일 7발 가운데 6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한 발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전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데요.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대처가 중요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임에도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이런 흔한 질환과 생활습관이 지적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죠. 방광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프랭키 발리 앤 더 포 시즌스의 백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빠른 치료가 회복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근경색에 급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더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더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도 불안한데요. 앞에 급성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위급할까 싶은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 큰 증상이 없는 분도 어느 순간에 혈관이 꽉 막혀서 갑자기 이제 발생합니다.

0: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1: 네. 갑자기 혈관이 꽉 막히는 건데 결국 혈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 거잖아요. 원인으로 죽상경화증이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혈관 안에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 그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죽상경화 플라크, 혈관에 붙어있는 기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그 위에 혈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 혈전이 혈관을 꽉 막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괴사하기 때문에 이게 죽상경화증, 그 기름 찌꺼기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1: 네. 관상동맥은 직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작은 혈관이지 않나요?
0: 네, 직경이 통상 2에서 3mm 정도니까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빨대보다도 이제 작은 혈관이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이제 직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 관상동맥이 우리 심장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0: 네. 이 관상동맥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의 전신에 이제 피를 이렇게 딱 펌프를 해서 뽑아내는 이제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바로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1: 네. 그런데 얼마나 기름이 끼면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기까지 할까 싶은데요. 근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지 않나요?
0: 그럼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1: 네.
0: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인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뭐 말씀하셨는데 결국 생활 습관이 주는 위험 질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요. 젊은 층에서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요.
0: 네, 최근에는 이제 흡연이나 뭐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환자도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28세, 29세에 와.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네. 그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미리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까?
0: 네,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여러 검사들이 있고요.
1: 네.
0: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와 이런 간접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1: 네.
0: 최근에는 이제 좀 정밀도가 높은 관상동맥 석회화 CT나 관상동맥 C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어서 이런 검사로도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네. 관상동맥 석회화 CT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석회화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환자분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그러면 그리고 수도 파이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찌꺼기가 끼어서 딱딱해지는 걸 석회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CT 점수가 높을수록 즉 석회화가 많이 진행을 했을수록 동맥경화가 비례해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확률도 높아진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검사 결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없고 이제 위험도만 그냥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이제 개선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하지만 이제 증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맥경화반, 죽상경화반 중에서 이게 터지기 쉬운 것을 취약성 갑자기 이제 터져서 막히는 그런 고위험 죽상반을 취약성 죽상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0: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성 죽산반 이제 갑자기 터지기 쉬운 이제 관상 동맥 그 이제 플라크를 미리 찾아서 스텐트를 치료하는 그룹이랑 약물 치료를 하는 그룹이랑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저희가 국내 이제 뭐 아시아 지역 다 포함해서 다기간 연구를 했고요. 네. 그 연구 결과가 이제 2년 전에 임상 논문 중에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인 란셋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취약성 죽상반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을 찾아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고위험군들에게는 스텐트 이제 시술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후라든지 만족도가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높았나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말고도 이런 고위험군 환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 스텐트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예후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2024년도에 전 세계 이제 심장내과 분야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임상 연구 1등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참 심근경색은요.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자신의 상태를 좀 알아두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은 어떨까요?
0: 증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이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가슴을 쥐어짠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보면 극심한 통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이 이게 약간 아픈 것 같은데 이상하다가 아니라 보통 느끼는 증상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슴 위에 아주 뜨거운 인덕션을 막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심근경색으로 이제 응급실 실려 오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이거 갑자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포감 그 정도로 통증이 아주 세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1: 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면 통증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흉통을 느끼기 전에 전조 증상은 없는 건가요?
0: 통상적으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이제 뭐 몇 주나 몇 개월 전에 이제 협심증이라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걷거나 그럴 때 뻐근하게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경고 증상 없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무증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첫 증상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소화장애로 표현되는 증상들도 있던데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소화장애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연세가 많은 분들, 노령의 환자분들, 한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이 가슴 통증이 아니라 막 배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미식거리다든지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꼭 응급실에서 심전도만 체크해도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을 금방 진단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좀 이상한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병원을 바로 찾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또 이런 가슴을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지속 시간이 긴가요? 그러니까 흉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심근경색에 특징적인 의심 증상이 있는지 이걸 알면 좋겠는데요.
0: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증 하면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경우는 한 5분 이내에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은 뭐 10분, 20분 이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통증이 안 사라들고 10분, 20분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1: 그럴 땐 119 신고와 함께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죠?
0: 그럼요. 그럼요. 119 신고하자마자 바로 만약에 119에서 늦게 오면은 뭐 바로 그냥 주변 가족분들 동반해서라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사실 심근경색에서는 뭐 급성의 위험, 골든 타임 이렇게 뭔가 좀 급하게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뇌졸중도 뭐 2시간 이내가 골든타임 그러지만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딱 막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 근육이 막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골든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통상 이제 가장 저희가 길게 봤을 때 12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심장 근육이 다 괴사,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시술을 해도 이게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장 근육의 손상 없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빠른 시간 안에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준다고 해도 초기 대응이 늦으면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골든타임, 저희가 맥시멈 길게 보는 게 1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지나서 오면은 사실은 바로 뚫어주나 뭐 며칠 있다가 시술을 해주나 이게 이미 심장 근육이 다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시술을 하려는 게 근육이 완전히 죽기 전에 이제 빨리 그 피를 가게끔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거는 심장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이제 심장 근육이 죽고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제 심각한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그 TV나 뭐 가끔 보는 뭐 식당 길거리 공동 장소에서 이제 갑자기 사람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뭐 99%가 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검사가 있겠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이 이런 막힌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검사가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막혔는지 또 어떻게 직접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간은 이제 관 카세타가 그 심장 입구까지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 조영술, 그 심장 혈관을 보는 조영술이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1: 네. 그럼 어느 곳에 동맥에 도관을 넣는 건가요?
0: 저희가 주로 이제 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이제 간혹 이제 시술이 어려운 환자, 큰 관이 들어가야 되는 분은 다리 동맥을 통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접근 경로입니다.
1: 네. 손목을 이제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손목이나 다리 동맥이 가장 수월한가 보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보면 혈관이 손상을 입는 경우 뭐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도 환자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그 혈관이 손목이랑 이제 다리 쪽입니다. 뭐 다른 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손목 혈관, 이제 다리 쪽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검사로 이제 막힌 혈관의 위치와 상태가 확인이 되면 시술에 들어가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힌 혈관이 있으면 이제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텐트를 이제 넣게 됩니다.
1: 네. 관상동맥 중재술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막힌 혈관을 넓혀줘야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시술, 뭐 스텐트 시술, 우리 환자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관상동맥 중재술이 이제 용어가 약간 어렵지만 그게 이제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래서 혈관 찌꺼기가 꽉 막힌 부분을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힌 다음에 그 혈관이 이제 다시 짜부러지지 않게 스프링 같은 그런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삽입된 풍선을 부풀려주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나요? 스텐트를 병행을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텐트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풍선으로만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이 이제 벽이 그 버텨주질 못합니다. 다시 혈관이 짜부러들고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명 중에 풍선만 하게 되면 뭐 20% 30% 다시 막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넓힌 다음에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짜부러들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그 볼펜 스프링 같은 그런 스탠트를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그럼 또 혈전 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주사 치료인 거잖아요.
0: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의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저도 사실은 혈전 용해제를 직접 쓴 지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으로 저희가 심근경색 왔을 때 시술이 어려운 환경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시술이 어려운 환경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뭐 섬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제 한두 시간 이내에만 도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곳이 뭐 작은 병원까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기 아직도 이제 좀 후진국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개발도상국 이상 선진국은 표준 치료가 이제 빨리 막힌 데를 뚫고 스텐트를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요즘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요즘은 잘 안 하는군요.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또 이런 시술을 비롯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재발 위험은 언제든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후에도 이제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이제 의학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한 분야라서 지금은 뭐 재발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분들이 약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평소 관리 또 약물도 복용해야 하는 거죠. 일상의 생활 습관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까요?
0: 네, 약물 복용은 뭐 신장 환자에서 아주 필수이고요. 네. 생활 습관 관리는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반드시 금연.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최소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하면서 비만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뭐 고지혈증 당뇨 혈압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해주면은 뭐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죠? 방광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방광에 생긴 악성 종양이 방광암인데요. 재발도 잦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에 암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있는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혈뇨가 육안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방광암의 위험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혈뇨는 흔하고 원인도 다양하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혈뇨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죠.
0: 네.
1: 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방광암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광염, 요로결석, 심지어는 심한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건 혈뇨가 있느냐 보다 어떤 형태의 혈뇨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방광암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는 방광암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따라서 소변에 피가 좀 섞였네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육안적으로 혈뇨가 보였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가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혈뇨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0: 네.
1: 환자분들께 방광암의 혈뇨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의아해 하시거든요. 암과 관련돼 있으니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거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0: 네.
1: 실제로는 염증이나 결석과 동반되는 혈뇨가 통증을 많이 동반하고요. 방광암은 의외로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색깔인데요. 혈뇨가 붉은색일 수도 있고 거무지티한 색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콜레색처럼 진하게 보이면서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염증이나 결석에 의한 혈뇨보다는 네.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럼 방광암을 의심하는 혈뇨는 계속 생기는 건가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0: 네.
1: 혼동을 하시는데요. 방광암에 대한 혈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통증도 있을 것 같지만 암 때문에 나오는 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이틀 혈뇨가 보여서 병원을 찾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소변 색깔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간헐적으로 맑아질 때는 병원을 찾지 않다가 다시 재발하는 혈뇨가 있을 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방광암의 혈뇨는 간헐적이고 통증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는 방광염도 방광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1: 일반적으로 급성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0: 네.
1: 하지만 방광염과 방광암은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두 가지 질환이 모두 다 혈뇨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혈뇨가 나오는 것을 내가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방광염에 의한 혈뇨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급성 방광염은 아니지만 만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일부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화학적 방광염은 방광암의 위험인자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방광암의 원인으로 흡연이 지적이 되던데요. 맞나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1: 네. 방광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0: 네.
1: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흡연은 방광암의 아주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담배 속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그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 순환하다가 결국에는 소변으로 해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발암물질들이 소변에 농축되어 있다가 방광에 오랜 기간 동안 접촉면을 늘리게 되면 거기서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암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광암 환자 중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0배 정도 높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0: 그럼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방광암 예방의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1: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고요. 금연을 하면 금연을 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광암의 발생 또는 재발률이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 흡연하신 분들 또 방광암이 발생했던 분들도 잘못해서는 아 나는 이미 암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금연을 했을 때 재발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금연은 방광암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외에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1: 이런 위험인자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잘 접촉하지 못하는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부 화학물질,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머리 염색에 쓰는 염색 도료 이런 것들도 방광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방광암의 인자 중에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그런 방광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위험인자로 포함되어 있죠.
0: 앞서 증상으로 혈뇨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1: 방광은 생각보다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광은 마치 고무 풍선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방광암은 그 바깥쪽이 아니라 대부분 안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에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데 그게 방광암이다 그러면 방광암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까지 침범을 했고 그 덩어리가 커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방광암의 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방광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아쉽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광암이 발생을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0: 방광암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 혈뇨가 있으면 방광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검사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을 할 겁니다. 건강검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변검사인데 방광암의 초기 증상이 유관적인 혈뇨가 나오기 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혈뇨 또는 현미경적 혈뇨라고 해서 깨끗해 보이는 소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뇨가 발견된다 그러면 방광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죠. 또 초음파를 보다 보면 방광 내부에 매끈한 모양이 아니고 마치 오돌도돌한 혹처럼 보이는 종괴가 보인다면 그 역시도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0: 그런데요, 여성들은 생리혈도 있고 방광염도 흔해서 혈뇨에 좀 무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남성과 달리 여성분들은 혈뇨와 질출혈을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실제로 방광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가 아니고 질에서 출혈되는 질출혈 또는 생리혈인 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정상이고 초음파나 소변검사에서 방광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비뇨기학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가 하혈이라면 이것이 생리혈인지 또는 질출혈인지 또는 방광에서 나오는 혈뇨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여성분들께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방광암이 의심되면 소변검사를 다시 하나요?
1: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에서 단순히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 방광암은 아니잖아요. 방광암이 의심되는 특별한 소변 검사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을 합니다. 일단 미세혈뇨가 보였다고 그러면 소변 검사를 다시 채취해서 그 안에 방광암 세포가 있는지 세포병리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소변에서 채취하는 방광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광암 환자분들께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한 소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방광암에 근접해 있는지 의심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보는 재검을 시행을 하게 되죠.
0: 네. 방광 내시경 검사도 있지 않나요?
1: 방광암 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바로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0: 네.
1: 우리가 내시경 하면 가장 흔히 접하는 건 아마 소화기 내시경일 거예요.
0: 네.
1: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이 위대장 내시경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방광 내시경이다 그러면 많이들 생소해 하십니다. 위내시경이 위암 검사의 필수적인 검사인 것처럼 방광암 검사는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안쪽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종괴나 혹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덜하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런 의료용 내시경의 가장 원조는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보다 먼저 개발됐죠.
0: 네. 이런 검사 외에 또 다른 영상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1: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CT나 MRI를 통해서 정밀하게 보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MRI는 CT보다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시행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순서적으로는 CT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런 영상 검사로는 뭘 확인하는 건가요?
1: 일단 종괴의 크기와 모양을 봅니다. 방광암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중요한 건 방광암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침윤 정도라고 하는데요. 방광벽이 만약에 방광을 많이 깊숙하게 침범을 했다면 깊숙하게 침범할수록 1기부터 4기까지 그 기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방광암은 특징적으로 방광암 자체의 크기보다도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방광벽에 침범하고 침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0: 네. 방광암이 전이 위험이 높은가요?
1: 초기에는 방광 자체가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방광벽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방광 근육을 뚫고 지나가면 이 골반장기 쪽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혈관이라든지 림프절을 타고 뼈, 간, 폐와 같이 원격장이 인접장기로 전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방광암은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1: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다행인 부분인데요.
0: 네.
1: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광암은 혈뇨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초기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뇨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어떠한 증상이 없어요. 신장암도 똑같이 혈뇨를 보일 수 있는데 신장암에서 혈뇨가 보이면 이미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방광암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기 증상이 혈뇨라고 하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혈뇨가 나왔을 때 병원을 바로 찾는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0: 네. 방광암도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죠?
1: 모든 암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치료가 좀 더 간단하지만 병기가 높아지면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방광은 탄탄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또는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점막까지만 침범한 초기에는 좀 더 치료가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표재성 방광암은 또 비근 침윤성 방광암으로도 얘기가 되던데요. 그게 일기를 말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광에 근육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방광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표재성, 즉 겉에만 침범하고 있는 암을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근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았을 때를 1기라고 본다면 근육까지 침범한 것은 2기, 3기로 이렇게 점점 기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아무래도 초기인 1기에는 치료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과에서 그 방광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1기를 넘어선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2기라고 하고 네. 근육층 바깥에 있는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3기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를 침범하면 이제 4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한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또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근육층까지 침범한 2기 방광암은 거의 대부분 방광 전체를 다 절제해야 되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2기 방광암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방광을 다 절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 또는 복합함으로써 방광 자체로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1기보다는 2기 방광암부터는 좀 더 치료가 복잡해지고 좀 더 광범위해진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항암 치료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방광암의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적인 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성 병변이 있거나 또는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세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다른 종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에서도 굉장히 환자분들께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방광암이 2기가 되기 전에 1기일 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끝냈다고 해도요. 정기적으로 검진은 필요한 거죠. 이게 재발 위험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재성 방광암, 즉 1기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회복도 비교적 빠릅니다. 심지어는 내시경 하 절제술을 시행하고는 수술하고 다음 날 바로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방광암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편 얼굴은 재발률이 높은 그런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으로 내시경화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통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재발률이 40에서 5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비교적 수술이나 시술은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재발률이 높은 암인 만큼 스케줄에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병기가 높을수록 다학제 진료는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비뇨의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암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게 방광암일 거예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비뇨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신장내과까지 같이 다학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광암 수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신장 기능도 보존을 해야 되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 환자의 병기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항암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전문 진료의학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4개에서 5개 과가 서로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가장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방광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제 방광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광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광 보존에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0: 방광암 수술보다 조금 더 많이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대장암을 예를 들면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술 후에도 대변을 보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아마 이쪽 배 쪽으로 해가지고 대변 주머니를 차야 되는 장루를 설치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비뇨의학과 초기에 수술을 받은 분들은 장루와 거의 유사한 요루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루를 통해서 대변이 아니라 소변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소장을 이용한 인공 방광을 만드는 수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0: 따라서 환자분들이 방광을 다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서 방광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방광 대치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안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방광을 다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1: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불안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환자분들이 특히 남성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1: 네.
0: 가능하면은 이제 암을 최대한 절제하더라도 남성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시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남성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기에 수술을 하게 되는 내시경 하 절제술의 경우에는 남성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광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성 기능이 모두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1: 네. 수술은 로봇 수술이 일반적인가요?
0: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봇 수술의 시행 빈도가 아주 일반적인 수술보다 아주 높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적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광의 기능을 할 만한 인공방광이든 요루든 장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절제한 부분에서 요관을 새로 만들어 놓은 요루라든지 인공방광에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조금은 복잡하고 정밀한 수술이 필요해서 로봇 수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복 수술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는 개복 수술에 못지않은 만큼 짧은 수술 시간을 자랑하는 로봇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제가 그 예전에 경험을 했던 하루 종일 수술을 해서 한 12시간 이상 수술을 했던 그런 방광암 절제술의 경험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한 4-5시간 이내로 수술이 끝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수술 장비라든지 로봇 수술 기법의 발달하고 해서 로봇 수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장암이나 전립선암에 비해서는 방광암의 로봇 수술 시행 빈도는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 방광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0: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진단을 받았던 진단을 받기 전이든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혈뇨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관적인 혈뇨가 보인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광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는 건강검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광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하늘이 맑은 현충일입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지금 서울이 27도, 대구 28.1도 등을 보이며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9도, 경주 28도, 강릉, 부산 27도, 제주 25도 등이 되겠습니다.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내일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라도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도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울과 대구 27도, 전주 29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3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공동체 배반에 대한 단죄, 제복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관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음모론자들이 수년째 주장해온 이른바 부정선거 시나리오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어제 CU 포스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공지문을 올리며 고객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6월 4일 신원미상 해커의 공격을 통해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와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등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오늘 발인한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세척공실에서 일했던 근로자로 지난 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동료 4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희생자 한 명의 시신은 연고지인 타지역으로 운구됐으며 유족은 그곳에서 추가 장례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망자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교착을 이란의 마지막 버티기 국면으로 평가하며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강하고 자존심이 세지만 그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탄도미사일 7발 가운데 6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한 발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혁명수비대가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척이 미군의 유도 아래 해협을 불법적으로 빠져나가려 시도하다 한 척이 피격돼 멈춰섰으며 나머지 선박들은 회항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충일일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에, 오후에는 전라동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승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과반 지역을 이기고도 서울을 놓쳐서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완패 속에서도 서울과 텃밭을 사수했습니다. 이번 선거 내용과 결과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분석합니다. 오늘은 제71회 현충일입니다. 공감코리아에서는 두 명의 화교가 국립현충원에 묻힌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를 만난 황 CEO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저녁을 먹었는데요. 문화가 좋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합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오전 시간에 길게 이어졌던 지방 방향 정체 많이 정리가 되고 지금은 서울 쪽으로 정체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는 남양주부터 서종까지 9km 구간, 다시금 서적 터널 부근에서 5km 밀리는데 반대 서울 쪽으로도 강촌 부근부터 차간격을 좁히기 시작하고요. 50번 영동 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이제 강원권인 원주 부근에서 7km 정체만 남겨두고 있고 반대 인천 방향 정체는 경기권 내 북수원과 둔대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방향 정체도 지금은 당진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하는 정도로만 살펴지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와 광명역을 시작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양휴게소와 독립기념관 부근에서는 여전히 4-5km가량씩 밀리는 가운데 서울 방향으로도 옥산분기점 부근의 정체가 9km 구간으로 빠르게 증가 있고요. 25번 논산 천안선은 차량 터널 부근에서 양방향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대개 선거 끝나면은 이제 불분명하던 게 좀 분명해지는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네. 뭐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인사 나누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가 좀 뿌얘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마저 좀 있습니다.
3: 여러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1: 예. 숫자만 따지면 이제 여당이 승리한 선거였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당 표정이 뭐 누가 봐도 좋지가 않아요.
3: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을 지켰고 이 충남 전체 그리고 강원까지 탈환을 했고요. 부산 울산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이겼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겼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1: 예.
3: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이 서울 탈환에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민주당 지도부나 이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상당히 안정권으로 봐왔거든요.
1: 예.
3: 뭐 겉으로는 박빙이다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5%포인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안일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막판에 강남이나 한강벨트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예. 졌습니다.
1: 예.
3: 게다가 이번에 14곳에서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3: 이 중에서 한 개만 국민의힘이 내 놓은 의석이고 예. 나머지 13개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만드는 이 재보궐선거거든요.
1: 아.
3: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3대 2를 해야 겨우 본전이 되는 거예요.
1: 그렇네요.
3: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 결국 4개의 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1: 예.
3: 특히 대구 달성군이나 울산 남갑 충남 부여공주 청양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인 곳이라서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갑을 잃은 것은 아주 뼈아픈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지역구였는데 결과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안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뭐 숫자로 보면은
3: 네.
1: 역시 숫자로 보면은 이제 완패를 한 건데
3: 네.
1: 오히려 희망을 보는 것 같은 패배한 네. 것 같지 않은 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3: 예, 거의 국민의힘도 이 아, 패배한 것 같지 않은데 패배한 것 같은 뭐 이런 애매한 그 표정들이 나오는데요. 예. 우선 예상보다 성적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1: 예.
3: 우선 서울을 가져갔고요. 마지노선인 대구 경북을 지켰고요. 그러면서 경남까지 수성을 한 거거든요.
1: 예.
3: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면서 이 내란 심판론에 묶여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선전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3: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보궐에서 네 곳을 이겼으니까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현재 의석이 다 3개가 늘어나서 110석으로 됐습니다.
1: 예.
3: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을 한번 따져보면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해온 장동혁 대표 즉 당 지도부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1: 예.
3: 오히려 지도부와 각을 세운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장동혁 지도부가 출당시킨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으니까
1: 예.
3: 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선거 거치면서 뭐 얘기거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전후에 또 많이 됐던 게 교육감 선거입니다.
3: 네.
1: 사실 이거 저 유권자로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고 네. 선택하기도 쉽지 않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기권 처리된 이제 빈표로 내신 분들도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 네.
1: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3: 예,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1: 예.
3: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게는 지금 7장에서 많게는 8장까지 우리가 투표용지로 투표를 했거든요.
1: 예.
3: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교육감
1: 예.
3: 또 더하신 분들은 이제 대보궐 국회의원까지요.
1: 예.
3: 이 중에서도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이 적었던 게 교육감입니다.
1: 네.
3: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공약도 잘 몰라서 깜깜이 선거였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1: 네.
3: 이 교육감 선거 투표지만 봐도 이름만 가로로 쭉 나오고요.
1: 그렇죠.
3: 기호나 정당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거구별로 달라요.
1: 아.
3: 무작위로 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1: 어차피 정당 추천도 아니니까요.
3: 그러니까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108만 7천여 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43만여 표보다 2.5배나 많은 건데요.
1: 예.
3: 시도지사 투표에서는 찍었는데 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예 안 찍거나 또는 잘못 찍거나 여러 명 찍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답을 모르겠다니까요.
3: 그렇죠.
1: 공부가 안 되고.
3: 그러니까 아예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고 한참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1: 예.
3: 그래서 이 선거 진행하시는 분들이 미리 다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시라. 안 그러면 너무 지체된다 시간이. 이런
1: 네.
3: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1: 네.
3: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럴 바에야 아예 정당에서 추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나 또 파란색이나 이렇게 색깔로 그 정당은 얘기하지 않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 이분들 근데 포스터를 보면은 나는 진보다 보수다 뭐 이렇게 쓰시긴 했더라고요.
3: 그렇죠. 그래서
1: 예.
3: 또 다른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1: 예.
3: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이제는 정당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광역단체장하고 러닝메이트로 같이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3: 이 교육만 가지고 교육의 정치화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는데
1: 네.
3: 이제는 좀 더 검토해보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 지금 오늘쯤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거나 뭐 지금 이제 그 후속 그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1: 예. 폭발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송파구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전국 곳곳에서 투표지 부족 현상이 있었던 게 이제
3: 네.
1: 포착이 됐고 결국 뭐 선관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의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3: 그렇죠.
1: 예.
3: 예. 먼저 이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어요. 어제.
1: 예.
3: 그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 용지를 보낸 투표소는 67곳입니다.
1: 예.
3: 서울이 35곳, 부산 경남이 각 8곳, 대구가 7곳, 인천이 6곳. 울산이 3곳이었어요. 거의
1: 예.
3: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필요했던 곳은 50곳이었고요. 용지가 없어서 투표 중단이 발생한 곳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22곳이 나왔습니다.
1: 예.
3: 이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인쇄했다고 했습니다. 예.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만 봐도 이 사전투표율이 23.3%였으니까 여기에다가 50%를 더해서 전체적으로는 73.3%의 그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는 얘기인데요.
4: 네.
3: 하지만 투표소마다 실제 투표율은 다르지 않습니까?
4: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용지 부족 상태가 발생했던 거고요. 만약에 용지 부족 상태가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채울 거냐. 이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4: 예.
3: 그렇다 보니까 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은 그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서 뭐 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4: 네.
3: 왜 본투표에 유권자의 50%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4: 맞아요.
3: 최근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서 투표일 당일에 남는 투표용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 투표용지를 충분히 인쇄하기에 돈이 좀 아까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고요. 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사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갈 것 같죠.
3: 네.
4: 예.
3: 뭐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6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4: 예.
3: 수사에 서울경찰청이 들어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도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이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4: 예.
3: 헌법재판소도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2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헌재는 우선 이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4: 예.
3: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4: 예.
3: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먼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요.
4: 예.
3: 거기에서 문제가 특검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회동을 했는데요. 국정조사에 일단 합의를 한 모습이고요.
4: 예.
3: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4: 예.
3: 게다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예.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3: 네.
4: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운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게 수술이 필요하다.
3: 네.
4: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3: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중앙선거위원회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4: 예.
3: 이게 오히려 부정선거 이 음모론을 더욱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었거든요.
4: 예.
3: 그 2022년 대선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기표지를 플라스틱 소쿠리 그리고 종이 상자에 담아서 날랐던 소위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거든요.
4: 예.
3: 그리고 그 이후에도 투표용지 외부 반출이라든가 대리 투표, 투표용지 중복 교부, 투표함 부실 밀봉, 또 관리 소홀, 이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고요. 이번에 나타난 투표용지 발급 지연.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예.
3: 게다가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부당 위법 채용 사례가 2013년 이후 878건이나 적발이 됐고요.
4: 예.
3: 이 중에는 선관위 고위 인사의 자녀들을 특채한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체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4: 예.
3: 특히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어이없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4: 네.
3: 한편으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을 보고 투표하는 아주 심각한 이 참정권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4: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 감시 사각지대로 그동안 놓여 있었던 선관위에 대한 뭐 해체 수준의 아주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예. 총리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3: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소 상처를 입었거든요.
4: 예.
3: 이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명픽이라고 불렸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청와대 전 AI 수석이었던 하정우 부산

0: 국가 후보가 모두 낙선했기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차기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총리 개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 예.
0: 이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고 곧바로 해외 순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 이 신임 총리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1: 예.
0: 현재로서는 1973년생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와대 비서실뿐만 아니라 일부 장관 개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유럽 순방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교황을 만나게 되는군요.
0: 예, 이번 유럽 순방은 좀 긴데요.
1: 예. 예,
0: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제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기 직전인 14일과 15일에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1: 아하.
0: 일정을 보면 교황 면담, 교황청 국무원장 면담이 연이어서 잡혀 있고요.
1: 예.
0: 미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교황은 이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1: 예.
0: 방북 등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예.
0: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바늘구멍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1: 생각보다 남남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또 이 2개 국가 이것을 예. 헌법에 못을 받기도 했고요.
1: 예.
0: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교황 방문과 관련 교황 면담과 관련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화해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의 주체가 될 것이고
1: 예.
0: 이 대통령이 연설도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1: 예.
0: 이어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1: 예.
0: 네오 14세 교황이 어떤 내용으로 지지 표시를 할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무엇보다 내년에 대규모 가톨릭 청년들의 모임인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1: 아하.
0: 이때 교황이 방한해서 방북 등 다양한 남북 화해 행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요.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송소진 씨.
2: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덥습니다. 지금 서울이 27도, 대구 28도, 전북 부안이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아 3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라도로 확대되겠고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3: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리고요. 내촌부터 서석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론 새마을 부근에서만 정체가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충청권 정체만 14km입니다. 독립기념관 부근이 가장 많이 막힙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론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방향은 성산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0: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아,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예. 국립서울현충원에 화교 두 분이 모셔져 있군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름이 이제 한 분은 위서방, 중국 발음으로 웨이시팡이고요.
0: 예.
1: 다른 한 분은 강혜림, 장후일인인데요. 아. 뭐 우리나라에 쭉 오래 사셨으니까 그냥 우리 발음으로 뭐 부르겠습니다.
0: 예, 예. 사실 그냥 저 웨이시팡님을 위서방이라고 자꾸 호칭하면은 좀 오해하시는 분도 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귀한 분들인데 현충원은 진짜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거기 화교가 계셨다는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1: 예. 예.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0: 예. 예.
1: 이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그 묘역과 이제 봉안시설을 합쳐서 모두 18만여 위의 시신과 위패를 모셔놓았습니다.
0: 예.
1: 이 많은 분 중에 외국인은 딱 세 분입니다. 그중 한 분이 이제 3.1운동 때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린 캐나다 출신의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고요.
0: 예.
1: 독립유공자 묘역에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나머지 네. 두 분이 지금 말씀드린 화교 두 분인데 외국인 묘역에 이제 잠들어 있는데 6.25 전쟁 때 참전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0: 6.25 때 화교가 활약했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게 오늘 너무 모르는 게 많을 예, 것 같은데
1: 예,
0: 말이죠.
1: 예. 예. 이 화교는 이제 보통 다른 나라에 사는 중국인을 말하죠.
0: 예. 예.
1: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한 대만계의 중국인을 이제 일컫는데요. 3세까지 합쳐서 한 5만 명가량 되고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 자녀까지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0: 예. 예. 이제 말씀하신 숫자는 지금 통계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0: 자, 웨이시팡 그리고 이 장후일린 이분들이 어떻게 참전이 됐습니까? 이제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신 거잖아요.
1: 아니, 두 분 다 남자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예.
1: 예.
0: 예.
1: 그 이 먼저 이제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중국이 이제 1920년대부터 국민당의 국부군 그리고 공산당의 홍군 이제 이른바 국공내전을 이제 오랫동안 벌였습니다.
0: 그렇죠. 예.
1: 처음에는 이제 국민당이 우세했다가 역전이 돼서 공산당이 이제 1949년 본토를 차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죠.
0: 예전에
1: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고요.
0: 아.
1: 국민당 정부는 이제 타이완섬으로 밀려나서 이제 자유중국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이제 대만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0: 네.
1: 그때 당시 이제 6.25가 터지니까 그 자유중국의 이제 장제석, 장제스 총통이 본토를 수복할 기회로 여기고 이제 파병을 제안을 합니다.
0: 아.
1: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걸 빌미로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할까봐 거절을
0: 예.
1: 합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국민당을 지지하던 국내 화교들이 자발적으로 참전을 한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제 중국을 의식하고
1: 예.
0: 참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게 부담스럽다.
1: 예.
0: 중국에게 오히려 빌미를 줄 수 있다. 당시 중공에게
1: 그렇습니다. 예.
0: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대만의 뜻은 이제 관철이 안 됐는데
1: 예. 이제 국내에
0: 한국에
1: 있던,
0: 살고 있던
1: 예. 예. 그렇다고 대만계 화교들.
0: 어, 예. 야. 오, 일이 그렇게 된 거네요.
1: 예.
0: 예, 예. 자, 당시 그러면 국내에는 화교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지 예. 않았을 것 같은데.
1: 그 해방 직후에
0: 예.
1: 통계를 보면 남한에 12,000명,
0: 어.
1: 북한에 6만 명. 아무래도 이제 그 국경이 그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0: 아.
1: 화교들이 이제 북한에 많았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예.
1: 72,000명 정도 됐는데요.
0: 네.
1: 그 1948년에 이제 북한에 공산 정권, 이제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니까 북한에 있던 그 반공 성향의 이제 화교들이 북한 주민하고 이제 이듬해 4월 20일 평양에 한중 반공 애국 청년단을 결성을 합니다.
0: 예.
1: 그때 이제 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분이 웨이시팡과 장후일인, 위서방과 강혜림이었습니다.
0: 예.
1: 이분들이 이제 그 단체를 결성하고 있다가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유엔군과 이제 국군이 북진을 하자 국군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합니다.
0: 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좀 북쪽에 어느 정도 좀 감정이 있으셨던 분들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 참여를 하셨던 거고.
1: 예.
0: 예. 어떻습니까? 이분이 전쟁과 관련해서 두 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뭐 군인 출신이었다든지 군대와 네. 관련이 있는 분들이었습니까?
1: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편에 서서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갖고 이렇게 북한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0: 예.
1: 한반도 내에서 이제 그 공산진영, 자유진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자유진영 이쪽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을 한 건데요.
0: 예.
1: 먼저 이제 위서방, 웨이시팡 그분의 이제 양력을 말씀드리자면 1923년 중국의 랴오닝성 국경도시 단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철교 바로 건너서 이제 신의주에 살다가 1945년에는 단둥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국공내전에 이제 국부군 대위로 참전합니다.
0: 예.
1: 국민당이 패배해서 이제 신의주로 돌아와서 평양 인근에 이제 장산 탄광 노동자로 일하다가 국군이 이제 평양에 진주하자 이제 당시 육군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서 참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이분들 당시 국적이 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징집 대상이 아니기도 한데
1: 예, 예.
0: 오히려 이제 국적자 가운데 징집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아 이분들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 장 후일린 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1: 예, 이분도 역시 이제 국부군 소속 군인이었고요.
0: 예.
1: 그 홍군 공산당군하고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1925년 산둥성 치샤현 태생인데 평양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을 하다가 1950년 11월 국군에 자진입대했습니다.
0: 예. 이분들이 좀 다른 분들과 다른 어떤 임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 예, 그 우선 이제 위서방 웨이시팡은 그 이 반중 그러니까 한중 반공 애국 청년단을
0: 네.
1: 평양 화교 반공 애국보위단이라는 단체로 재편을 해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0: 예.
1: 특히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 이제 그해 10월 중공군이 이제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역할이 늘어나는데요. 그때 이제 중공군 참전으로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이제 다시 남쪽으로 후퇴를 하니까
0: 네.
1: 단원 30명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서 육군 15연대에 이제 배속이 돼서 이름을 이제 중국인 특별수색대로 바꿉니다. 중공군이 참전을 하자 이제 이분들은 중공군과 싸움 경험이 있고 또 중국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적군의 이제 동향 탐지라든지 포로 신문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0: 그렇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중공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아 이분들 임무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위서방 웨이시팡이 이끄는 이제 중국인 특별수색대가요. 1950년 12월 24일 경기도 연천에 이제 고랑포리라고 있는데요.
0: 예.
1: 여기에 이제 중공군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이때 이제 중공군이 처음으로 38선 이남까지 진출했다는 증거가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중공군이 참전하면서도 38선 이북 지역에서만 활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0: 예.
1: 남쪽까지 내려온 게 이제 이 드러난 거죠.
0: 예.
1: 그리고 이 서울을 재탈환하는 작전, 특히 이제 당시 이제 고양군 녹번리, 지금의 이제 은평구 녹번동 전투에서
0: 네.
1: 아주 이제 적진 깊숙이 침투를 했다가 왼쪽 가슴과 오른쪽 다리에 박격 포탄 파편이 박혀서
0: 예.
1: 이제 대구 육군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건지고요.
0: 예.
1: 이 공로로 이제 금성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0: 예. 화랑 무공훈장이 최고 등급이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화랑, 을지, 충무 이렇게 가는데요.
0: 아. 예.
1: 이분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의사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서 한의원을 개설해서 이 영업을 했는데 특히
0: 예.
1: 이제 극빈자를 무료 진료를 하고 장학 사업에도 앞장서고 그런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1: 1989년에 6월에 별세를 했는데 정부가 당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990년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해서 안장을 했습니다.
0: 예. 전쟁 때는 전쟁 때대로
1: 예,
0: 그리고 또
1: 예.
0: 평시에는 평시대로 정말 대한민국을 크게 섬기신 분이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0: 웨이시팡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휘리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식으로 읽으면 강혜림님이어서 예, 제가 처음에는 예, 여자신가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1: 예, 예. 이분이 이제 이 중국인 특별수색대 부대장을 맡았습니다. 그 예. 대장은 이제 웨이시팡이고. 그 특히 이제 이분은 1951년 1월 말에 이제 국군이 이제 서울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과천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0: 예.
1: 당시 이제 중공군이 관악산 주요 봉우리의 진지를 구축을 해서 돌파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장후일인이 이제 중공군으로 위장을 해서 적진에 침투를 합니다.
0: 이분은 뭐 중국어에 능통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의 진지 8곳을 격파하는 이제 활약을 벌이고 그 덕분에 국군이 이제 관악산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0: 예.
1: 안타깝게도 그 실탄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백병전을 벌이다가 적군의 총탄을 맞고 당시 이제 27살이었는데
0: 오.
1: 1951년 2월 2일 전사했습니다. 예.
0: 이야. 이분은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야말로 전쟁 때 목숨을 바쳐서.
1: 예.
0: 아,
1: 참. 가족도 없고
0: 예.
1: 원래 살던 곳이 이제 평양이다 보니까
0: 아.
1: 유족이 없고 그래서
0: 예.
1: 처음에는 이제 부산의 화교 소학교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초등학교죠. 화교
0: 예.
1: 초등학교에
0: 예.
1: 이제 임시 안치를 했다가 아, 당시 이제 주한 자유중국 대사관 그리고 국내에 이제 화교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요청을 해서 1964년 12월 당시 이제 국립묘지 제24묘역에 안장을 했습니다.
0: 네.
1: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이었고요. 스코필드 박사가 이제 1970년에 묻혔는데
0: 예.
1: 6년 앞서서 묻힌 겁니다.
0: 아.
1: 이분은 이제 은성 화랑무공훈장을 이 추서가 됐습니다.
0: 예. 이제 먼저 현충원에 모셔진 분이시고.
1: 그렇습니다. 좀 더 나이가 젊은 분인데 먼저 전사를
0: 그렇네요.
1: 했기 때문에 앞서 묻혔고요.
0: 그리고 웨이시팡 선생은 네. 시간도 차이가 있고.
1: 그렇습니다. 묘역도 달랐고.
0: 예. 아 그렇군요.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1: 예.
0: 그러면.
1: 예. 그랬는데 이제 국내 화교들이 두 분을 이제 추모를 하면서 떨어져 있으니까
0: 예.
1: 함께 가깝게 모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 2012년 5월 15일 이제 강혜림 장후일인 무덤을 웨이시팡 무덤 옆으로 이장을 하고 두 분의 무덤을
0: 아.
1: 별도의 이제 외국인 묘역이라는 이름으로 꾸밉니다.
0: 아 그러니까 먼저 오셨지만 이제 이분을 나중에 이제
1: 예, 예.
0: 그 안장된 분 옆으로 옮겼어요.
1: 예, 예. 지금 이제 독립유공자 묘역 바로 옆인데요.
0: 아.
1: 그러니까 두 분을 이제 함께 모신 날이 5월 15일이다 보니까
0: 예.
1: 해마다 이제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성 화교협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합동 추모식을 그날 두 분을 같이 이제 모십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국내 화교들의 현충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 결국은 현충원에 안장된 화교가 이제 이렇게 딱 두 분이지만
1: 예.
0: 그 화교 중에 참전하시고 활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딱 두 분인 건 아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국인 특별수색대 거기
0: 예.
1: 이제 대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군과의 전투가 늘어나니까
0: 예.
1: 별도의 부대를 이제 새로 창설을 합니다. 1951년 3월 HID 그러니까 육군 첩보 부대 산하에 정식 중국인 부대 이제 4863 부대라고 하는데요.
0: 예.
1: 일명 SC 지대라고 합니다. 서울 차이니즈의 머리 글자를 딴 건데요.
0: 예.
1: 이 별도의 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0: 아, 서울 차이니스.
1: 예. 예.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 그러니까 자유중국이 이 훈련을 맡고
0: 아.
1: 또 부대를 이끌 현역 장교도 파견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예.
1: 대만이 참전은 못했지만 중공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니까 그러면 국내 화교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부대를 만들자 해서 창설을 한 거고요. 이 SC 지대는 이제 경기도 문산 서울 사직공원에서 10주간 이제 훈련을 받은 뒤에 그 부대가 어디 있었냐면 강화도에 딸린 교동도 황해도랑 딱 붙어 있는 섬이 있습니다.
0: 아, 예.
1: 교동도에 이제 본부를 두고 특수작전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0: 그쪽 쪽이라 그러면 막 실미도도 생각나고
1: 예,
0: 그러는데.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0: 어떤 특수작전을 준비했던 걸까요?
1: 예, 이제 대원이 한 200명 됐는데요.
0: 예.
1: 이 중에 70여 명은 직접 이제 적 후방에 침투를 해서 정보 수집, 뭐 요인 납치, 시설 파괴 이런 이제 특수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0: 그야말로 특수 요원들이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분들이 이제 중국어도 유창하고 한국어도 잘하다 보니까
0: 예.
1: 중공군을 만나면 이제 북한 인민군으로 행세를 하고 반대로 또 인민군을 만날 때는 중공군이 척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분을 위장하면서 그 작전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후방에서 뭐 포로를 설득한다든가 신문한다든가 또 이제 중공군을 상대로 선무 방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심리전들을 맡았습니다.
0: 예. 아, 6.25 한국전쟁 당시 이렇게 떠올려 본 적이 없었던 게 참 죄송스러운.
1: 예.
0: 뭐 이분들이 뭐 숨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숨은 공로자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안 맞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분들 뭐 이렇게 말씀드릴
1: 그렇습니다.
0: 수도 있겠네요.
1: 우리가 이제 더 챙겼어야 되는데 더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건데요.
0: 예.
1: 이 무장대원 중에 그 아무래도 특수작전 적의 후방에서 침투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4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0: 아.
1: 희생이 아주 많았죠. 한 70여 명 중에 절반 이상이.
0: 아이고, 예.
1: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참전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0: 아이고, 못 찾네요. 예.

0: 현대위라는 이분에게 이제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됐고요.
1: 예.
0: 나머지 이제 1971년에 53명이 종군 기장, 그리고 75년에 10명이 이제 보국포장, 이렇게 받은 것이 전부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이게 대한민국 국적자가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홀대를 받은 셈이네요.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인의 준에서 사실은 더 어려운 결심을 하고 더 큰 또 활약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하루빨리 인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문화가조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에 또 왔습니다. 첫 일정으로 만난 사람이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였고 이게 참 그 상징적이고 뭔가 이렇게 비주얼로 딱 오는 게 있네요.
3: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
3: 사실 엔비디아 요즘에 이제 코스피 랠리 때문에 뭐 일반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네. 이 엔비디아는 게임용 그래픽 칩을 만든 GPU를 만들던 회사거든요.
1: 그렇죠.
3: 그래서 1993년에 창립을 했고
1: 네.
3: 젠슨 황이 원래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진일보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쪽 GPU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1: 예.
3: 이게 AI와 연결이 될 줄은 이때는 몰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1: 네.
3: 황 CEO가 PC방을 찾은 거죠. 사실은 홍대에 있는. 예, 물론 이제 페이커 이상혁 씨가 만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지죠. 이 스포츠 선수들의.
1: 예, 예, 예.
3: 최근에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에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1: 예.
3: T1 베이스 캠프인데 여기 가면 이제 PC를 뭐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먹을 게 굉장히 풍부하게 K푸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원하고
1: 예, 예, 예.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 황 CEO 같은 경우도 젠슨 황 CEO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3: 이 한국이 e스포츠와 피시 게임 문화를 세계적 현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1: 은인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3: 네. 그래서 성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실력이 뛰어나고 승리나 열망이 강해서 최선을 다 이기려 한다면서
1: 예.
3: 이 스타크래프트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한국은 e스포츠의 발상지다. 여러분이 e스포츠를 만들었고 e스포츠 관람 문화도 만들었다. 한국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 주었고 엔비디아에도 중요한 나라였다.
1: 예.
3: 그러면서 감사의 이제 은사를 표했고요. 또 현장에서 깜짝 경품 이벤트도 진행을 해서
1: 예.
3: 100만 달러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선물도 이제 칩을 주었습니다.
1: 예.
3: 외국인들한테도 선물도 같이 주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아마 아무도 사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1: 예. 젠슨 황이 그 게임 좋아하는 저희 아들도 좀 격려를 해줬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3: 그렇습니다. 네.
1: 예. 이제 T1 선수단과 만나고 난 다음에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식당으로 간 모양입니다.
3: 네.
1: 뭐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 아나운서 후배가 봤다는
3: 네.
1: 뭐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기업인들과 회동을 가졌는데 이게 또 파격이에요?
3: 전에도 뭐 깐부 회동 그래서 뭐 치킨
1: 예.
3: 호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1: 예.
3: 삼소 그러니까 삼겹살과 소주 여기에 폭탄주까지 등장을 했는데
1: 예.
3: 요즘에 회식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후에 좀 줄어들었는데
1: 예.
3: 회식 문화를 제대로 선사를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이예진 의장이 만찬을 이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간혹 우리 몸에 동글동글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암 같은 나쁜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리켜 몽우리라고 부를 때가 적지 않은데 이것은 표준어가 아니고 멍울이 맞는 표현입니다. 의학용어로 림프셈이나 몸 안의 조직에 병적으로 생기는 동글동글한 덩이를 멍울이라고 합니다. 멍울이란 말의 기본 의미는 우유나 풀따위 속에 자꾸 둥글게 엉겨 굳은 덩입니다. 우유가 오래됐을 때 엉겨서 굳은 부분을 멍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찹쌀가루나 밀가루를 물에 풀어놓고 풀을 쓸 때 뭉치는 부분 역시 멍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멍울이 지지 않게 잘 개야 하죠. 그리고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나 고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불쑥 가출한 형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에 멍울이 맺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멍울의 잘못된 표현으로 나왔던 몽우리는 다른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꽃망울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철쭉이 몽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복사꽃 몽우리가 연분홍 빛으로 도톰하게 부풀어 올랐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덥습니다. 현재 전주가 31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27.2도, 대구 27.9도, 대전 28.5도 등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습니다. 낮 동안은 더워도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중북부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경상도와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라도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아 서울 19도, 세종 17도, 부산 20도 등이 예상되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구 27도, 광주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변비의 원인과 변비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과적인 질병에 대한 질문도 받겠습니다. 과학플러스에서는 음주와 건강의 상관관계, 또 술은 어떻게 만들고 마시면 왜 취하는지 술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전지이자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월드컵 소식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현우 캐스터.
2: 네, 이제 고속도로 1호 지방방향 정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늘고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은 차량 터널 부근에서 양쪽 정체인데 아직은 논산 방향 정체 길이가 조금 더 길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독립기념관과 남청주 부근에서 5km 구간씩 답답하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옥산부터 청주유계소까지 9km 구간 다시 한번 신갈분기점과 양재 중심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의 정체도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이후로는 매송휴게소와 일찍 분기점 부근에서 차간격을 좁혀 이동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화도 부근에서 양쪽으로 모두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양지와 북수원 월곶 주변으로 4km 안팎씩 밀립니다. 45번 중부내륙선도 감곡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답답하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으로는 진천터널에서 그리고 반대 하남방향으로는 서청주와 일축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식이 보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
1: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또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변비 얘기를 저희가 일단 풀어가겠습니다.
2: 네. 예. 이 변비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노년분에 많습니다. 이 노년분이 되면은 뭔가 달라지는 게 많죠. 뭐 시력, 청력, 언어, 행동, 수면, 음식인데 대소변까지 이런 제반 영역이 정상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과 반대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대가 뭐냐면 젊은층과 반대가 된다.
1: 아, 예.
2: 그래서 노인 칠반증이라고 있거든요.
1: 예.
2: 요 칠반 일곱 가지가 문제되는 것이 많이 드러날수록 노화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2: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대변인데
1: 예.
2: 이 대변이 꼭 변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1: 네.
2: 변비가 좀 됐다가 또 어떻게 조금만 과식하면 또 설사가 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1: 네.
2: 그중에서 이제 변비가 힘드신 분도 있고 설사가 힘드신 분도 있는데
1: 네.
2: 오늘은 변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변비가 있으면은 대변 보는 자체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1: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중년에서 노년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노인 칠반증이라는 게 뭘까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건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2: 네.
1: 오늘은 변비에 집중을 좀 더 하겠고요. 변비가 있으면 이게 다른 질병으로 또 연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 예, 그렇죠. 뭐 예. 젊은 층이야 그렇지 않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면 변비가 있게 되면 병이 예. 잘 생깁니다. 일단 정신이 상쾌하지 못하죠. 수면 장애가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어지럼증 두통이 잘 생기고
1: 예.
2: 더 나아가서 심근 경색, 뭐 고혈압, 요통, 뭐 치질, 비만 이런 것도 있고 또 각종 예. 성인병의 유발될 요인이 되는 겁니다.
1: 예.
2: 또 그뿐이 아니죠. 뭐 여드름, 기미가 잘 생길 수 있고 또 피부에 윤기가 없어져서 피부가 까칠까칠 거칠어진다. 또 미용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대변 상태가 체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1: 예.
2: 평소 대변이 잘 나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몸이 뭔가 어딘가 불편하기만 하면은 변비부터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1: 아.
2: 만약 그냥 변비가 아니고 대변이 막혀서 며칠씩 안 나온다 하면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쌓이고 여러 가지 질병까지 생긴다는 그런 체질도 있고요.
1: 예.
2: 또 어떤 체질은 대변이 약간 굳게만 나오면은 오히려 몸이 건강한 상태인데 매일 묽은 변이 자꾸 나오면은 병이 생기는 그런 체질도 있죠.
1: 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2: 네.
1: 여러 가지로.
2: 그렇습니다.
1: 예. 확장성이 또 있는 거고. 한의학에서 보는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2: 예, 우선은 비장하고 대장의 기능 장애로 보고 있는데
1: 예.
2: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장에 물기가 부족해지거나 물기가 말라버리면 대변이 딱딱해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2: 크게 나눠보면 음식이나 술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비위장 장에 열이 쌓여서 장에 물기가 말라버리는 열비 그리고 또 음식 섭취가 부족하다거나 영양이 부실하다 해서 몸이 허약해진다. 뭐 한약에서는
1: 예.
2: 음기허약, 양기허약. 그래서 허약해서 생기는 변비다 허비라고 하고요.
1: 네.
2: 또 몸이 또 너무 냉해져도 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설사도 생기지만은 그리고 또 숙식비라 그래서 위장장애, 뭐 위하수, 위궤양 때문에 생기는 변비도 있고요.
1: 예.
2: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폐의 기가 순조롭지 못해 생기는 변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폐하고 변비하고 무슨 관계냐 하는데
1: 글쎄요.
2: 폐의 기가 순조롭게 소통이 잘 되어야 대장에서 운동이 장 운동이 잘 일어난다고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 폐하고 대장하고는 부부장기 아주 밀접한 관계다. 그 실제로 보십시오. 천식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감기가 잘 생기는 노인분들이 변비가 있는 분이 많고 또 여성분 중에 보면은 피부 미용이나 피부에 문제가 잘 생기는 분들 가운데 변비인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1: 예. 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변비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뒤에 품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질문이 들어온 김에 이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4693번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푸른 주스가 변비에 좋다는 글을 많이 봤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푸른 주스 그래가지고서 야채즙 얘기하나 그랬더니 푸른이라는 게 요즘 따로 있군요.
2: 아, 있습니다.
1: 예,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2: 예, 자두를 예. 말린 겁니다. 이거 많이 먹는 곳이 어디냐면은 카카스 지역, 예. 지금 조지아 지역인데 예.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세계적인 장수 마을이거든, 장수촌이거든요. 아, 예, 예. 거기에 장수하는 요인이 되는 음식이 와인하고 바로 이 푸른입니다. 자두입니다. 그래서 예. 자두가 이게 대변을 잘하고 효능이 있고 아하. 푸른 주스가 분명히 변비에 확실하게 좋은 것은 맞습니다.
1: 예. 아우, 좋다는 글들 많이 보셨는데 가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보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변비랑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 이 좋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이제 처리를 못해서 저희가 네. 가지고 왔습니다. 설용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좋다는 거 다 먹고 있다. 너무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매끼니 된장에 양배추 쌈 드신답니다. 네. 그리고 통마늘구이, 생양파 이렇게 다 드신답니다. 심지어 또 식후에는 생장, 생강.

0: 깡차 드시고 식후 과일도 챙기시는데 토마토를 드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좋다고 드시는데 이게 서로 상극이 되는 경우가 없는지를 물으셨어요.
1: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된장, 양배추, 토마토, 생강 그리고 과일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0: 예.
1: 뭐 대체로 상극될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0: 아, 그냥 다 좋은 거군요.
1: 예, 그리고 또 성질로 보더라도 된장이 약간 서늘한 편이지만 이 콩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0: 예.
1: 콩이 중간 성질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고 양배추도 이 중간 성질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0: 네.
1: 토마토도 거의 마찬 약간 서늘하지만 거의 중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0: 예.
1: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큰 탈이 안 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생강이 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열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좀 열을 올릴 수가 있고 특히 생강을 또 밤에 드신다면 더더욱 양기를 촉발시켜서 밤에 밤잠을 잘 안 오게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0: 예. 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헤드폰을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41140번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전화 연결 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여보세요?
0: 예.
2: 예, 안녕하세요. 네.
0: 여자분이시고 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아. 지금 환자가 그 남편인데요.
0: 아, 예, 본인이 아니시고요. 예.
2: 네네, 80이세요.
0: 아, 연로하신 예. 분이시군요. 예.
2: 네, 지금
0: 예.
2: 저기, 폐암을 앓고 있는데요.
0: 네.
2: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0: 그, 지금 저희한테 보내신 내용이 있는데.
2: 네.
0: 짧게 쓰셨어요. 입이 말라 고통스럽다. 이렇게 쓰셨는데.
2: 네.
0: 예.
2: 네네.
0: 이게
2: 네.
0: 지금 제일 그 눈에 띄는 증상인가요? 제일 걱정이 되는 증상인가요?
2: 이제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 거지요. 예.
0: 네. 자, 이렇게 이제 짧게 하셨고, 혹시 전화 연결하신 김에 좀 더 깊이 하시고 싶은 질문은 없으신가요?
2: 지금 그냥 말기 환자라서요.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 하세요.
0: 예.
2: 요즘 더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일이 말라가지고
0: 아.
2: 자꾸 물을 찾으세요.
1: 아, 예. 그럼 제가 질문 네.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2: 네네.
1: 예, 그럼 몸이 지금 많이 야위신 편이 됩니까?
2: 많이 야위였어요.
1: 아, 예, 그렇군요. 예.
2: 네.
1: 폐암이 있으시고 하니 또 마를 수 있고 또 연세가 많아질수록 몸에 물 수분 함량이 줄어지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더더욱 말라질 수가 있고 지금 문제는 네. 이 폐는 특히 또 건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오장
2: 네.
1: 가운데서 건조한 걸 가장 싫어하는 데가 폐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입이 마르면 특히 안 되는데 문제는
2: 네.
1: 뭐 연세가 또 많으시고 하니까 몸속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항상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다면 뭐 채소라든가 혹은 과일을 통해서 수분 보충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2: 아, 네.
1: 식사는 어느 정도 하시고 있나요?
2: 식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하신답니다.
1: 예,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혹은 열이 자주 나거나 혹은 춥다고 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그러진 않나요?
2: 요즘 항암 후유증으로요.
1: 예.
2: 그냥 손발이 저리고 늘 그렇다 해요.
1: 일단 뭐 식사를 잘 하시면서 특히 물을 많이 함유한 채소, 과일.
2: 채소.
1: 예. 이 경우에는 대변은 잘 보시고 있나요?
2: 근데 선생님 저기 그 설사를 해서
1: 네네.
2: 또 밖에 음식을 잘 저기 막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 네, 그러시겠네요.
2: 예, 과일 그럼, 같은 거.
1: 예, 그렇죠. 아, 지금 설사라면 또 과일 또 특히 지금 설사를 하고 있으니까 입이
2: 네.
1: 더 마르게 되는 현실입니다.
2: 아,
1: 특히나
2: 네.
1: 과일 중에서도 설사를 일으키는 과일이 또 있거든요.
2: 네,
1: 그런
2: 네.
1: 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2: 네.
1: 바나나라든가 포도라든가
2: 네.
1: 딸기라든가
2: 네.
1: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이 설사에는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0: 그
1: 설사에
0: 네.
1: 도움이 될 뭐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설사를 유발하지 않는 과일이라면은 뭐 토마토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2: 아, 토마토.
1: 예, 토마토는 비교적 설사에 조금 비교적 훨씬 덜합니다. 괜찮을 수 있는
2: 네,
1: 과일이고요.
2: 네.
1: 예, 그다음에 채소 가운데도 대부분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2: 네.
1: 호박이 반찬 만약 병원에서 나오는 반찬 가운데서 호박 같은 거 드신다거나
2: 네.
1: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엉이나 연근이나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2: 네.
1: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2: 네,
1: 그런
2: 네.
1: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2: 네, 네.
0: 예,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 예, 됐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게 질문들이 또 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 8255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아침에 생오이는 어떤가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1: 예, 뭐 아침에 뭐 생오이 드신 분도 많이 있죠. 예. 근데 오이가 성질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찬 성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몸이 열이 있는 편이거나 한다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약인 편이면서 특히 대변이 풀어지거나 손발이 차고 배가 냉하고 배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분이라면은 아침 생오이, 특히 낮에도 생오이는 조금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예. 열이 많으신 분이고 뭐 대변이 변비가 있는 편에 가깝다거나 설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아침 오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드셔 보시고 탈이 없는 네. 분이라면은 뭐 그렇죠. 드시는 게 네, 좋겠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65번으로 전화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주로 내과적인 것들을 얘기하기는 합니다만 뭐 이렇게 네. 질문 오신 대로 네. 질문 주신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그러네요. 72세 접어드셨다고 하고 발목이 축 처지고 연속적으로 실룩거리게 된다. 병원에서 노화 혹은 이제 근육 감소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시는데 답답하신 모양이네요.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그래서 운동량이 줄으셨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 근 감소를 막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운동하고 또 한 가지는 단백질, 특히 고기 예.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뭐 실룩거리고 한다는 게 있으니까 네. 혹시 발이 찬지 혹은 발에도 뭐 뜨거운 한 번씩 밤마다 발이 뜨거운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 일단 저녁으로 특히 오래 서 있었거나 많이 외출해서 많이 걸어 다니셨다면 여름에도 따뜻한 물에 족욕을 좀 하시고 네. 발 마사지도 해 주시고 더 이상의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반드시 고기를 적당히 드시면서 운동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0: 예. 전화가 또 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어디 사시나요?
2: 여기 경북 대구인데요.
0: 아유, 멀리서 전화하셨습니다. 예. 그 어떤 예. 질문이세요?
2: 질문은요. 밥은 없어서 못 먹고요. 아이고. 자주 먹어. 많이 먹는데 힘이 없어갖고 자주 넘어져요.
0: 식사는 잘 하시는데 힘이 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2: 예예.
0: 예예. 자주 넘어지신다. 저 실례지만 그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2: 72세예요.
0: 예, 70대 초반이시고 자, 뭐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답을 해 드리면 좋을까요?
1: 자주 넘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으면 넘어지는 겁니까? 걷기 시작하자마자 넘어지는 건 아니실 거고요.
2: 지팡이 짚고 다녀요.
1: 아,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예. 예. 그 음식은 잘 드신데 체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야윈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아니면 좀 약간 살이
2: 체중은 몇 살이 많이 나갖고 예. 진짜 이제 창피할 정도로 다리는 가는데 뱃살이 많이 나와요.
1: 뱃살이 나오고 다리가 가늘다. 그래서 하루에 걷는 건 얼마나 하시는가요?
2: 걷는 거는 뭐 방 안에서만 이방 저방 다니고 자주는 못 나가요.
0: 예.
1: 요즘 같아도 덥지 않은 아침 시간이나 저녁 초저녁 시간에 조금 걸어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음식을 잘 드신다고 하시는데 고기나 생선은 얼마나 드시나요?
2: 많이 안 먹어요. 고기 생선은.
1: 아, 예. 그러시니까 특히 이 다리에 근육의 힘을 붙이기 위해서는 걷기와 함께 고기나 생선을 같이 잘 드시면서 그래야 근육 근 감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도 밖에서 좀 붙잡고 지팡이 특히 뭐 발이 세 개 달린 지팡이도 있지 않습니까? 걷는 네. 시간을 좀 더 느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혹은 또 양손으로가 발을 붙잡고서 까치발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훈련도 자꾸 하시면서 근육을 네. 써야 되고 또 근육을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기 생선을 지금보다 섭취를 늘려야 됩니다. 아마 지금 별로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밥을 다른 음식을 잘 먹어 하고 근육하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고기 생선을 네. 좀 더 드시면서 걷기 그리고 뭐 까치발 들기 운동 그리고 앉았다 네. 섰다 하는 운동 그런 운동을 네. 더 같이 병행해야만 이거 네. 잘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0: 예. 네. 예, 도움이 네, 됐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에 좀 겁이 나고 이제 또 힘들다 보니까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1: 예, 그렇죠. 별로 안 움직이니까 예. 뱃살도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게 되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0: 시간이 뭐 다 되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 또 질문이 들어와서 네. 여쭙겠습니다. 비만과 변비는 관계가 있습니까?
1: 예,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물론 뭐 비만하신 분 중에 설사를 하는 분도 없지는 않지만 아. 주로 비만인 분 중에는 변비 있는 편이 많고요. 예. 많고요. 또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보통 장에 물기가 부족하면 변비가 생긴다고 처음에 예. 말씀해 드렸는데 그 비만하신 분이 장에 물기가 없지는 않는데 장 운동을 많이 하지 않도록 움직임을 덜 한다거나 분명히 네. 음식 섭취에도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알차게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음식이 뭐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0: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예. 오해와 진실 제가 어떤 답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4: 네. 한국 사람들이 요즘 술을 좀 더 많이 마시는 추세일까요? 적게 마시는 추세일까요? 바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정도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0: 그 1년 단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4: 네. 요거를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포털에서도 요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4: 요즘에 비교적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는 편인데 어떨까요? 좀 줄고 있을까요? 좀 많이 뭐 어떻게 보면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코로나19의 영향도 좀 사라지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술자리도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0: 제 느낌에는
4: 어떨까요?
0: 그 제가 뭐 대학 다니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그냥 먹을 게 별로 없어도 포금을 많이 했던 데 비해
4: 네.
0: 요즘은 그냥 맛있는 거에 비해 그냥 적당히 마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4: 네.
0: 예.
4: 잘 보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국가 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가구당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 지출이 13,000원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0: 예.
4: 작년 동기보다 9%가 감소했습니다.
0: 1년 사이에 거의 20%가 줄었다는
4: 그렇죠.
0: 건 큰 변화네요.
4: 네. 예. 그리고 이게 10분기 연속으로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 사 먹는 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집에 13,000원 정도밖에 안 쓴다라는 이야기니까
0: 예.
4: 상당히 지금 많은 수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0: 네.
4: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교적 뚜렷하게 장기간 나타나는 추세거든요.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이다라고 해가지고 알코올 소비량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4: 네, 그런데 요즘은 조사를 해보면 1위가 루마니아거든요. 루마니아가 옛날부터 최상위권이었고 아직도 최상위권인데
0: 예.
4: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루마니아 사람들하고 이 술 소비량으로 좀 겨룬다라고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0: 예.
4: 최근 들어서는 뭐 통계 조사 방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참 루마니아하고 겨룰 정도에서는 지금 한참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한국 사람들이 좀 음주 문화

0: 뭐 이런 술자리 이런 게 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도 크게 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서 좀 문화가 변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1: 예.
0: 그 시절에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좀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술을 안 마시는 경향이 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특히 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소버 큐리어스라고 해가지고
1: 네.
0: 술을 안 마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문화 뭐 이런 게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걸 차에서 놀자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노는 거 하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떠올렸다고 하면 술 안 마셔도 뭐 좀 재밌는 거를 찾아가지고 재밌게 즐기는 게 더 재밌게 즐기는 것 아니냐라는 문화가 좀 젊은 층에서 좀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이유로 술 마시는 추세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예전엔 다들 생각하는 게 이제 술 만들어 파는 회사는 안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0: 그렇죠.
1: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추세라면 이제 타격이 주류 회사에 있을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예. 술이 그 뭐 먹어서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술은 몸에 안 좋은 건가요?
0: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술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틸 알코올이
1: 예.
0: 몸에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화를 하거든요.
1: 메틸 알코올이 아닌 게 다행 아닙니까?
0: 네, 메틸 알코올은 몸에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그 자체로
1: 예.
0: 많은 해를 끼치고요.
1: 예.
0: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먹는 음식 속에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생기고 우리가 술을 빚으면 거기서도 이제 생겨나는 그런 성분인데
1: 예.
0: 그게 몸 속에 들어가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화를 하는데 이 물질이 아주 대표적인 독성 성분이기 때문에
1: 예,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에틸알코올은 이렇게 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식품 속에 들어와 가지고 판매가 되지만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사람 먹으라고 파는 경우는 없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런데 사람이 몸속에 이 에틸알코올이 들어가면 저절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숙취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비롯해서 사람 몸에 수많은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 물질이 에틸알코올을 마심으로 인해서 돌아다니게 된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에틸알코올 알코올이 들어오면 아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이게 저절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간이 이거를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간이 뭐 그 아니 뭐 에틸알코올 어떤 사람들은 이 작용이 좀 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네네.
0: 예, 그러면 이제 이 숙취라든가 이런 술의 해독으로 몸이 직접적으로 아파지는 현상이 좀 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예.
0: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틸알코올이 들어오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몸에 나쁜 물질로 바꾸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바꾸는 활동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지방이나 이런 영양소로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 힘을 내는데 사용하는 물질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먼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뭐 사람이라는 종족조차도 탄생하지 않았을 옛 시절에는 뭐라도 집어 먹으면 그걸 하여튼 최대한 살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에틸 알코올이라도 혹시나 집어 먹게 된다면 자연 상태에서도 과일 같은 게 이렇게 삭다 보면 에틸알코올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1: 예,
0: 때문에
1: 예. 예,
0: 그런 활동이 간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이 활동을 관이 되게 활발히 하는 편이거든요. 에틸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이 에틸알코올을 분해해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드는 이 활동을 간이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간이 힘들어집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그 뭡니까? 그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0: 물질 자체도 좀 나쁘고요.
1: 아, 그래요? 네. 예.
0: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물질 자체도 나쁜 거고요. 그 나쁜 물질을 만드느라고 간도 되게 고생도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참 술이 몸에 안 좋겠죠.
1: 예.
0: 그래서 간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간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간이 활동을 해야 될 그런 힘써야 될 활동을 못해가지고 몸이 뭐 피곤해진다거나 몸이 다른 부분이 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1: 예.
0: 이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이제 간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지고 간이 여러 가지로 나빠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1: 예.
0: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몸 곳곳이 망가지고 뭐 심하면 이제 간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이런 일들도 이 에틸알코올의 분해 과정이 일으키는 효과죠. 분해되기 전에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이런 식으로 장기 자체를 괴롭히는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뭐 술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에틸알코올 자체는 사람의 뇌, 신경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취한 증상
1: 예.
0: 그런 게 이제 다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이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다 보니까 사람에게 이제 중독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1: 알코올 중독이 그래서
0: 예. 마치 뭐 사람이 어떤 중독에 빠질 만한 그런 일을 경험을 하거나 뭐 약물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뇌에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서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뇌나 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 알코올

0: 중독반응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알코올을 섭취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몸을 나쁘게 하는 그런 반응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술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오늘 저녁에는 어딜 가지 말아야 되는데.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몸 곳곳에 나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진다고 간이 나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안 만들어져도 뇌에 작용을 해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이게 3단계로 문제를 일으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과학 얘기를 지금 하는 시간이고 네. 술을 과학적으로 정의한달까 하면 이게 뭡니까?
0: 우리나라 주세법에서는 예. 이 에틸알코올이라는 물질이 1% 이상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음료를 술이라고 합니다.
1: 1% 이상이요.
0: 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조금 묘하죠. 0.9%면 이 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네, 사람이 이제 술에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0.8%, 0.9% 짜리를 마셔도 어느 정도 이거 취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0.8%, 0.9% 짜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벌컥벌컥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좀 양적으로는 좀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술로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몸에서는 약간의 술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1: 일부 자연강장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0: 아, 뭐 그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1: 예, 예. 네,
0: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에틸알코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탄소, 수소, 산소가 2대, 6대, 1로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을 에틸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1: 예.
0: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면 이걸 그냥 술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권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예. 그래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알코올이라는 게 원래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약간 얼핏 들어보면 영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코올. 약간 좀 특이한 나라 말 같죠?
1: 글쎄요. 좀 그렇네요.
0: 네, 예. 그죠? 예. 알코올은 예. 이 원래 아랍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 시작하죠.
1: 예. 아,
0: 아랍어 단어를 보면 예. 예. 뭐 특히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알라딘 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알로 시작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1: 예.
0: 알이라는 게 이제 관사로 사용되는 영어에서 그렇죠. 뭐 더나 어 같은 말이기 때문에
1: 예.
0: 알코올도 알 더하기 코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올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런 알코올 이런 거하고 별 상관없는 말로서 어감이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자면 약간 뭔가 요즘 말로 찐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아.
0: 네, 뭔가 이런 액기스를 뽑아낸 거 이런 거를 예전에 아랍 사람들 콜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1: 아, 참 무엇 뭐 네, 이런
0: 뭔가
1: 말이에요.
0: 이렇게 예. 짙게 뭔가를 이렇게 뽑아낸 거
1: 아.
0: 네, 이런 거를 이제 콜이라고 불러가지고
1: 찐이 그 쪘다는 얘기는 예, 아닌 거고
0: 예, 뭔가 진하게 뽑아낸 거. 그래서
1: 예, 예.
0: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주 중세 시대 이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는 화장품 같은 데서 색깔 내는 성분을 이런 식으로 콜이라고 불렀다라고도 하는데요.
1: 예.
0: 나중에 이제 아랍 쪽에서 이제 기술이 쭉 발달하다 보니까 술이라고 만들던 것을 이제 위스키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죠.
1: 그걸
0: 증류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만 쫙 뽑아내 보니까 훨씬 더 독한 게 나오더라.
1: 네,
0: 그거를 발견하면서 그 술 속에 들어있는 그 독한 성분, 그거를 일컫는 말이 진한 것 중에 진한 것 이런 뜻으로 알코올이라고 부르게 되고.
1: 그 증류주에 해당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예. 그래서 이 아랍권에 그리고 이 이런 연금술 이런 문화가 유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기 때문에
1: 예.
0: 전 세계에서도 이 알코올이라는 물질을 아랍어에서 따온 단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알코올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소, 수소, 산소가 2대, 6대, 1로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에틸알코올 말고도 뭐 메틸알코올이라든가 프로필알코올이라든가 부틸알코올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알코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알코올을 뭐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간단하고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알코올이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그중에서 우리가 먹는 알코올은 에틸알코올 단 하나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메틸알코올이나 프로필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뜻 보면 에틸알코올하고도 꽤나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1: 뭐 냄새도 그렇지 않을까요?
0: 예, 심지어 예. 뭐 만져봐도 좀 감촉도 비슷하고 웬만하면 만지시면 안 됩니다.
1: 아.
0: 예, 예, 그렇기도 한데 예.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같은 성분만 해도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이런 것은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착각하고 드시면 큰일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먹는 거는 에틸알코올 한 가지뿐이다라고
1: 예.
0: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술을 애초에 사람들이 만들 줄 알았던 건 아닌 것 같고
0: 네.
1: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0: 네, 뭐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상한 과일이라도 좀 먹어보자라고 해가지고
1: 예.
0: 사과나 포도가 좀 상해가는 걸 먹다 보니까 이게 상했기는 했지만 좀 묘한 맛이 난다라고 하다가 사과주나 포도주 같은 과실주를 먹게 되면서 술이라는 걸 사람들이 처음 접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1: 예.
0: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일 같은 데에 이렇게 알코올 성 성분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거를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술을 먹기 시작한 거는 정말 수천 년, 만 년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왜 멀쩡한 곡식이나 과일이 이런 에틸 알코올 성분으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알아낸 거는 불과 한 뭐 200년도 안 됐죠. 이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파스테르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1: 예.
0: 생물의 작용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생물이 이런 과일이나 곡식 속에 들어있는 당분을 먹고 에틸알코올을 뿜어내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산소가 별로 없을 때 산소가 없어가지고 좀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이 효모 같은 미생물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떤 생물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에틸알코올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파스테르가 밝혀냈습니다.
1: 예.
0: 이게 파스테르의 이런 식의 미생물의 반응을 밝혀낸 것이 파스테르의 큰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파스테르라는 프랑스의 화학자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파스테르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유명한가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요구르트를 발명했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1: 그쪽으로 가죠.
0: 예. 그게 아니라 요구르트는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런 요구르트라든가 발효식품이라든가 음식이 썩는 그 원리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의 활동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큰 활약을 하신 분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1: 예.
0: 술을 담글 때는 흔히 사카로미세스 체레비지에이라고 라틴어로 부르는 그런 예. 종의 미생물을 사용하는데요. 요거를 우리말로 흔히 효모라고 하고요.
1: 예.
0: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때는 맥주 효모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빵 만들 때 보면 이스트라는 걸 넣어야지 빵이 예.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이스트가 이제 영어로 효모라는 뜻이고 생물로는 같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생물하고 술을 만들어내는 생물이 같은 생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이런 원리를 모르던 옛날에 뭐 독일에 이런 데서는 뭐 속설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빵집 옆에서 장사하는 맥주집이 맥주 맛이 더 좋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1: 예, 예. 네,
0: 근데
1: 예.
0: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빵집에서 빵 만든다고 사용하는
1: 효모.
0: 그 예, 효모가 자연스럽게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신선한 효모들이 맥주에 잘 공급이 돼가지고 술이 잘 빚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1: 예.
0: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너무 위생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소독을 해가지고 효모 같은 거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술이 빚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효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탄소, 수소, 산소를 2대 6대 1로 정말로 반응을 시켜서 에틸알코올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화학적인 공정을 이용을 해서 에틸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옛날 방식 그대로 곡식을 이 효모를 이용을 해가지고 효모를 키워가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오히려 더 싸게 먹히더라라는 사실을 밝혀내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뭐 울산 같은 데 있는 그런 대규모 알코올 공장에서도 거기서 무슨 화학물질을 이용을 해서 에틸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 네.
0: 거기서 그 공장 내부에서 술을 빚습니다. 그냥
1: 네,
0: 전통 방식은 아니라 현대적인 방식으로
1: 네네.
0: 발효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1: 어허.
0: 거기에서 이거는 뭐 맛과 향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맛과 향이 날 수 있는 물질들은 다 제거를 하고 순수한 에틸알코올만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에틸알코올, 에탄올 또는 주정 이런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현대의 에틸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1: 그렇군요.
0: 네, 뭐 희석식 소주 같은 거는 이제 거기에 다시 여러 가지 맛이 날 수 있는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1: 예.
0: 술을 개발해내는 것이죠.
1: 예. 온 인류의 오랜 소망일 것 같은데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저 술 마시면 그냥 취하게 되는 거죠. 왜 취합니까? 이게?
0: 에이, 술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이유도 이것도 밝혀진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몸에 감마아미노뷰티리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이름부터 복잡하고 길죠. 최근에 발견된 거라서 그런데요. 흔히 약자를 따서 GABA, 가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이게 이제 술 취하는 성분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흔히 이제 화학 배울 때 술 취하는 거하고 가바라고 상관이 있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술 많이 취하면 주변에서 가바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1: 예.
0: 이 가바라는 몸 속에 원래부터 가바라는 게 자연적으로 있는 성분입니다.
1: 예.
0: 이게 어떤 성분이냐면 뇌에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경계심, 초조함 이런 것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자연적으로 몸속에 생기는 물질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이럴 때를 좀 피하기 위해서 생기는 물질인데
1: 네.
0: 에틸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의 신경의 일부분을 그러니까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가바라는 물질에 더 민감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람의 마음에 경계심과 초조함이 약해지는 이 현상을 에틸알코올이 훨씬 더 잘 일으키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경계심, 초조함 이런 게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제력이 약해져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술 한잔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고 걱정을

0: 있게 된다 이런 뭐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예. 사실은 그것은 그냥 몸속에 있는 가바의 작용일 뿐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런 물질이 나 분비되는 양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주량도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 느끼는 그 신경의 민감도하고도 차이가 있고요. 예,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에틸알코올이 얼마나 빠르게 분해되느냐 이런 차이도 예. 있기 때문에 주량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은 오늘 저녁에 좀 그 일정을 바꾸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이런 얘기 들으면 의외로 또 좀 술 생각이 날 때도
1: 그런
0: 있어요.
1: 그런 것도 또. 있어요. 또 생각 없었는데 어쨌거나 네네. 또 얘기를 실컷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과학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39분 막 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유하영 씨.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가장 막히는 시간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안성일대에서만 10km 막힙니다.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부터 남풍새 나들목까지 한 번에 15km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 부근에서만 짧게 밀리고 더 가서 일죽부터는 6km 정체입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총 11km 막히는데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영동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제 사전 훈련 다 마치고
4: 그렇습니다.
1: 이제 현지로 갔습니다.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간 거죠?
4: 그렇습니다. 오늘 예. 대한축구협회 공식 그 너튜브 그 동영상 사이트 보니까 그 멕시코에 도착하는 장면이 이게 잘 벌써 소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예. 아주 멕시코의 그 밴드 있잖아요. 특유의 밴드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막 음악을 막 연주하면서 선수들 올라오니까 그 멕시코 특유의 아주 넓은 모자 씌워주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분위기 좋네요.
4: 뭐 공식적으로 예. 환영하는 건 그런데 또 팬들도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멕시코 팬들 500여 명이 공항에 와서 우리 선수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1: 다른 사람들보다 그분들이 많이 흥분해 있으실 것 같아요.
4: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당연히 멕시코 사람들은 뭐 축구 열광하고 우리 동네에서 축구가 열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게다가 또 멕시코 팬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독일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이죠. 러시아 예예. 월드컵 때 독일을 마지막 경기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카자네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비록 탈락했지만은 멕시코가 우리가 독일을 잡아준 덕분에 어부지리로 이겼잖아요.
1: 그래요.
4: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었고.
1: 그때 그 멕시코 경기 중계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독일이 이기는 걸 못 봤어요.
4: 영광입니다.
1: 예.
4: 그래서 그때 멕시코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또 쏟아져가지고 그라시아스 꼬레야 막 이렇게 외치고 그랬었잖아요. 그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1: 예.
4: 그래서 오늘 유독 좀 한국 선수들을 좀 환영하고 좀 뜨겁게 반가워하는 모습이 볼 수 있었습니다.
1: 월드컵에서 이제 한국 대비 그 저 상대 전적이 훨씬 압도적으로 좋기도 하고 멕시코가
4: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과 만나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기고 예. 또 한국은
1: 자기들
4: 또
1: 좋은 일도
4: 자기들 좋은 일 한번 시켜줬고 가장 큰 환호를 받았던 선수는 역시 손흥민 선수입니다.
1: 물론이죠.
4: 손흥민 선수가 예.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팬들은 일제히 소니 소니를 막 외치면서 막 좋아했는데요. 8년 전에 그 독일전 골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멕시코 팬들에게도 특별한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예.
4: 게다가 지금 또 이 메이저리그 사커 이 MLS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멕시코 팬들에게 더 친숙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1: 예.
4: 그 LAFC에서 뛰면서 또 멕시코 원정 경기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같은 대회에 참가한 바 있었죠.
1: 예.
4: 우리 대표팀은 이제 오늘은 휴식을 취하고요. 베이스 캠프 훈련장에서 피파 주관 공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커뮤니티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A매치 때 팬들을 초청해가지고 여는 공개 오픈 트레이닝을 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훈련하고 또 팬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그런 행사를 갖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멕시코에서 첫 일정으로 이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침 또 오늘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에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도 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과달라라에서 이 홍명보에 월드컵 시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진짜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우리 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또 베이스 캠프도 뭐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가 보니까 뭐 우려할 게 별로 없었다. 뭐 생각보다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4: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현지 베이스 캠프로 삼은 곳이 멕시코 과달라라입니다. 여기서 경기도 치르고 또 경기가 없을 때는 여기서 훈련도 하고 생활도 하게 되는 건데요.
1: 예.
4: 팬들이 가장 걱정한 부분, 사실 우리 대표팀도 가장 걱정을 했습니다. 바로 치안인데요.
1: 예.
4: 과달라라는 수도 멕시코 시티에 이어서 멕시코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데킬라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1: 하지만 소금 찍어서 먹는.
4: 맞습니다. 네네. 안주가 별로 안 들어서 좋습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또 강력한 범죄 조직, 소위 말하는 카르텔의 본거지다.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1: 예.
4: 얼마 전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멕시코 내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크게 문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과달라라 지역이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현지에 가 있는 동료 기자들이 좀 있는데요.
1: 예.
4: 물어보니까 이 대표팀 숙소가 있는 지역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사포판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이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숙소는 웨스틴 과달라라 호텔이라고 합니다.
1: 예.
4: 그런데 이곳이 멕시코 서부 최대의 컨벤션 시설인 엑스포 과달라라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멕시코의 손꼽히는 부촌에 있는 거죠.
1: 아하.
4: 어느 나라 가든 간에 부촌은 좀 치안도 안전하고 좀 살기가 좋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상업 중심지다 보니까 이렇게 치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1: 음흠.
4: 그러니까 고급 주거단지, 대형 쇼핑몰, 식당가가 모여 있고 밝고 좀 정돈돼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1: 예.
4: 그래서 대표팀 선수들이 외부 걱정 없이 경기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4: 무엇보다 동선이 아주 좋아요.
1: 음흠.
4: 그러니까 숙소에서 공항까지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전과 2차전이 열리는 아크론 스타디움까지는 차량으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이동에는 부담이 없다.
1: 그냥 앞마당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4: 맞습니다. 거의,
1: 예.
4: 거의 뭐 우리 홈은 아니지만 홈그라운드나 다름이 없다.
1: 적어도
4: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예, 베이스 캠프와 경기장의 위치가 딱 그렇습니다.
4: 그렇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는 말 그대로 베이스잖아요.
1: 그러니까
4: 핵심은 안정감입니다.
1: 네.
4: 그러니까 머무는 곳이 불안하고 그러면은 선수들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휴식을 취하더라도 불안한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표팀은 그래도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고요.
1: 예.
4: 이제 남은 거는 첫 승리를 향한 담금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4: 과달라라에서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 예. 대표팀이 최근 두 차례 평가전을 했는데 둘 다 이겼습니다. 이걸 이례적이다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긴 맞는데 예. 첫 번째 경기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경기 엘살바도르와 했던 경기는 그렇게 시원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4: 그렇습니다.
1: 예.
4: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치는 두 차례 평가전 이 트린다드 토바고는 5대 0으로 크게 이겼지만은
1: 예.
4: 그저께 열렸던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는 1대 0으로 좀 간신히 이겼습니다. 두 경기 합계 6골 무실점. 그러니까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기분 좋은 마무리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1: 두 경기 다 3대 0이었으면은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게 5대 0, 1대 0이니까 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4: 네, 두 경기 내용도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전은 이 상대가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1: 예.
4: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멕시코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1: 아.
4: 전방에서부터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멕시코 축구의 특징입니다.
1: 예.
4: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볼 점유율이 높긴 했는데 대부분 우리 진영에서 공을 돌리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찌르는 전방 패스라든지 빠른 공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1: 예.
4: 이날 경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오지 않고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출전했는데요.
1: 예.
4: 안타깝게도 조규성 선수는 전방에서 좀 고립되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1: 뒤에서 공이 도니까.
4: 맞습니다.
1: 뒤에서 도니까.
4: 공이 예. 전방으로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조규성 선수는 거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중원에 황인범과 이재성 선수가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전방으로 공이 좀 많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3백 수비진도 상대 역습에 좀 몇 차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세트피스도 숙제로 남았는데요. 네. 프리킥 기회와 코너킥 기회가 많긴 많았는데 위협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후반 12분 이동경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이 장면이 왼발 프리킥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경 선수의 아주 골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은 결과는 합격, 내용은 보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수들이 솔트레이크 시티 사전 캠프에서 우리가 준비한 대표팀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줘서 감사하다.
1: 예.
4: 그리고 세트피스는 아직 평가전에서 우리 전술을 하나도 노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막 과달라라에서 열리는 베이스 캠프에서 이 세트피스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고요.
1: 예.
4: 어쨌든 본선에서는 더 강한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첫 경기 전까지 공격 전개와 또 세트피스 완성도를 얼마나 더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우리가 월드컵에서 상대할 체코, 멕시코가 또 최근 평가전에서 아주 좋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4: 네. 1차전 상대 체코는 과테말라를 3-1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살바도르 경기를 치른 날 같은 날에 열렸습니다.
1: 예.
4: 3-4-2-1 전형을 쓰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전형입니다.
1: 아.
4: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대 뒷공격을 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 와, 이 장신을 노리는 고공 공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평균 신장이 187cm예요.
1: 오.
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가 다 한두 명이 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큽니다.
1: 그렇네요.
4: 그리고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1: 다 크니까 뭐.
4: 그렇습니다. 예. 특히 공격수 토마시 홀이라는 선수가 이 헤딩골을 넣었는데
1: 네.
4: 이 선수 신장이 2m입니다.
1: 아, 이 선수는 농구를 해도 되는 선수잖아요.
4: 농구를 시켜야죠. 이때부터 네. 왜 축구를 시키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수비가 예. 반드시 경계해야 될 장면입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도 190cm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보다 김민재 선수보다 10cm가 더 큰 거예요.
1: 그렇죠.
4: 하지만 또 약점도 분명했는데요. 3백 뒷공간이 자주 열리더라고요. 특히 이 골키퍼와 수비진 사이에 판단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 예.
4: 게다가 또 체격이 크다 보니까 수비수들의 스피드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황희찬, 오현규 같이 좀 빠른 공격수들이 침투를 하면은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1: 첫 경기 상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체코가 고지대에 적응을 안 하고 그냥 이 바로 과달라라로 넘어갑니다.
1: 오, 이거 무슨 배짱입니까?
4: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나중에
1: 그렇죠.
4: 본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경기를 할지 모르니까 이런
1: 예,
4: 준비를 예. 미리 할 수가 없었던 거죠.
1: 예.
4: 멕시코는 조금 더 강렬했습니다. 유럽의 복병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서 5-1 대승을 거뒀습니다.
1: 오.
4: 세르비아는 만만치 않은 팀이잖아요.
1: 그럼요.
4: 그런데 그 팀을 상대로 점유율이나 슈팅 숫자에서 압도를 했고요.
1: 스코어도
4: 5-1입니다. 예.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서 중원에서부터 상대를 막 둘러싸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여기서 공을 뺏어서 바로 역습을 연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1: 예.
4: 다섯 골 가운데 두 골이 자책골이었습니다.
1: 어?
4: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를 계속해서 몰아붙여가지고 상대 진영에서 상대 실수를 유발해가지고
1: 아.
4: 그거를 자책골로 유발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세르비아가 뭐 그냥 아유 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냥 괜히 넣어준 것도 아닐 거고.
4: 그렇습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얻은 두 골의 자책골이 있었습니다.
1: 네, 그만큼 압박이 강하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4: 네, 그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또 세컨볼 중거리 슛 굉장히 득점 장면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1: 집중력이 높다. 게다가 홈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세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4: 그렇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도 역시 후반 이 좀 수비가 불안하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 선제골을 먼저 내줬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의 압박을 좀 잘 벗겨내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수비에는 빈틈이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체코전은 상대의 높이를 버티고 뒷공간을 찌르는 싸움. 그리고 멕시코전은 상대 압박을 견디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그 속도가 중요한 싸움.
1: 네.
4: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멕시코는 흥이 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잘 버텨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버텨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고서 흥이 오르지 못하게. 그래서 다음 축 처졌을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가는 아마 이런 흐름이 되기가 쉽지 않을까.
4: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이. 제가 월드컵 예. 러시아 월드컵 갔을 때 멕시코 경기 다른 나라 경기도 본 적이 있는데 예. 이 멕시코 관중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관중들이 한번 신이 나면은 정말 무슨 프로레슬러 복면 같은 거 쓰고 전부 다 난리가 나는데요.
1: 그때부터는 뭐 피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기장 분위기 전체가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4: 그런데 뭔가 예. 좀 침체가 되면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1: 그때는 이제 우리 무대거든요.
4: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기를 살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아, 경기를 직접 안 보고 이 선수 소식만 전하다 보면 사실은 이 뭐랄까 이 선수의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이 폄하되는 그 역효과가 납니다. 그냥 을의 결승 가겠지. 을의 우승 하겠지. 얘 또 우승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4: 네,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요.
1: 안세영 선수 얘기입니다.
4: 그렇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오픈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 인도네시아 오픈이 전용 오픈, 말레이시아 오픈, 중국 오픈과 더불어서 배드민턴 4대 메이저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4강에 올랐습니다.
1: 예.
4: 그리고 8강전에서 44분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8강과 4강과 결승만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또 다른 8강, 4강 전에 또 우리나라의 또 이 그 심유진 선수가 또 올라가 있거든요.
1: 예, 예,
4: 그렇기
1: 예.
4: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반대편에 있는데 우리가 이 안세영 선수가 4강에서 천위페이 선수를 이기고 또 이 심유진 선수도 이 또 4강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 선수끼리 결승에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아주 기분 좋은 결승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4: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도 4강에 합류하면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1: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잘하는데 자꾸 또 안세영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여기도 이름 몇 번 못 불러주는.
4: 사실은 지금 서승재 김원호 선수도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4: 그런데 한국 지금 배드민턴이 또 제2의 전성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한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 일사가 강해서 27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남부지방은 더 강한 일사로 인해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좀 더운 날씨였는데요. 이제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강릉의 내일 낮 기온이 22도에 머물겠고요. 서울과 대구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평년 수준의 기온인 27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대전 28도 전주 29도 등 대부분 서쪽 지역은 30도에 수렴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에 또 오후부터는 충청호남 동부에 비가 내리다가 내일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5mm 남짓 되겠고요. 제주는 5에서 10mm, 강원도와 호남 동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동풍 때문에 내리는 비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내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 내일과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한다며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면서 군과 소방, 경찰, 해양경찰, 잘 교도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충일을 맞아 튼튼한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서 흔들림 없는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굳건한 안보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선열들이 지켜낸 영토와 주권의 무게를 절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가를 위한 헌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튼튼한 국방력과 원칙 있는 대북 안보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은 국민에게 불신과 안보 불안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면서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엄수됐습니다. 오늘 발인한 희생자 중 한 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세척공실에서 일했던 근로자였습니다. 다른 희생자 한 명의 시신은 연고지인 타지역으로 운구됐으며 유족은 그곳에서 추가 장례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망자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권창영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는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신원미상 해커의 공격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입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어제 CU 포스트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문을 올리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안을 거부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란 당국이 현지 시각 5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은 레바논에서도 끝날 때 비로소 종식될 수 있으며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5일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탄도미사일 7발 가운데 6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한 발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에 오후에는 전라동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단종아리 신드롬을 만들어내시고 국내 영화 역대 흥행 2위라는 기록을 써내려간 장항준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은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영화감독에 데뷔를 하시고요. 기억의 밤, 리바운드, 더 킬러스, 오픈 더 도어, 왕과 사는 남자까지 코미디, 스릴러, 감동 실화와 사극을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장항준 감독님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2: 감독님.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작가님.
3: 재작년에 뵙더라고요.
2: 아, 네. 그래요? 어디서 네. 뵀었나요?
3: 무슨 역사 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감독님이 아~ 저기 진행하시고
2: 맞아요. 네,
3: 제가 그때 패널로 나왔었어요.
2: 아,
3: 예. 아, 4시편. 4시편 아, 했던 네. 거 기억이 납니다.
2: 네.
3: 아, 제가 보통 이렇게 한 네. 2년이나 3년 만에 어떤 분을 뵙고 특히 이제 게스트로 모시게 되면은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네. 이제 여쭤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전 국민이 감독님 근황을 알고 있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최근 한 달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최근 한 달은 지금 되게 그 일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기도 사실 되게 좀 벅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오히려 좀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는.
3: 아.
2: 예. 네, 그래서 좀 뭔가 지금 그 왕사남 이후에 제가 꼭 해드려야 되는 뭐 어떤 행사나 뭐 그런 방송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네, 그런 거 출연하고 광고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
3: 예. 감독님 나오는 광고도 잘 봤습니다.
2: 그 장혁 씨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예.
3: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 직전에도 막 전화 통에 불이 나더라고요.
2: 아,
3: 뭐 막 네.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전화 요청들 막 오고.
2: 네.
3: 저희는 사실 왕과 사는 남자 이제 막 개봉했을 때 섭외를 드렸었는데,
2: 네.
3: 그때는 이제 오신다고 하셨다가 계속 일정이 이제 계속 맞아요. 바빠지시면서 예, 못 오신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 못 오셔도 어쩔 수 없다. 워낙 이제 바쁘실 테니까 예. 했는데 KBS 라디오와 의리 때문에 나오신 거라고요.
2: 아,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인데 그 KBS의 그 미스터 라디오라는 네. 거를 이제 김승우 씨하고 또 김진수 씨랑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PD님이 저기 박수정 PD님이에요. 박수정. 그 크리스탈 공원. 저분이 사실 굉장히 네. 좋은 분이고 제가 아 저분에게 인간적인 어떤 호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박수정이가 하면 한번 해야겠다,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3: 아 KBS와의 의리가 아니라 우리 저기 크리스탈 파크.
2: 그렇죠. KBS는 사실 뭐 건물뿐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예예. 예.
3: 제가 이제 감독님 처음 섭외됐다고 소식을 네. 들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왕과 사는 남자 막 개봉했을 때고 네네. 바로 극장에 가서 아내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2: 아, 네. 아이고.
3: 보는데 약간 뭐 단종 얘기 뭐 왜 뜬금없이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네네. 단종 나 사극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봤는데 영화 끝날 때 막 극장이 울음바다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극장 문을 나가면서 아 섭외를 했지만 쉽게 오시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초반에 봐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초반이 제일 위태위태한 시기거든요.
3: 아 그런가요?
2: 이게 첫 주에 어느 정도 관객이 좀 유지가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개봉관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3: 아.
2: 그래서 그 작가님 또 초반에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3: 저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막 훌쩍훌쩍 우는 소리 듣고
2: 네.
3: 와 이 영화 대박 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2: 예.
3: 감독님은 혹시 이 영화 좀 뭐가 심상찮다 이런 거 처음 느끼셨을 때가 언제셨나요?
2: 저는 일단은 우리 내부 편집본을 이제 제가 내서 이제 저쪽에 투자 백업사에 이제 전달을 하고 했는데
3: 네.
2: 그 원래는 개봉이 한 4-5월쯤이었어요.
3: 그랬다면서요?
2: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투자 백업사에서 이제 우리 이 구정 연휴 때
3: 내부 시사 네, 결과를
2: 때
3: 보고
2: 그때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영화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이럴 수 있나 그리고 근데 좀 겁나고 이렇게 사실 살면서 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첫 예매율도 사실 별로 안 좋았고 저희가 시작할 때.
3: 아 그랬나요?
2: 그 첫날 스코어도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 또 못 넘는구나. 오,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나.
3: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득한 옛날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2: 그래서 되게 좀 11만 7천 명이 하루에 관객이 들었었는데 그 스코어가 그 개봉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까지 가장 적게 든 스코어였어요. 첫날이.
3: 첫날이.
2: 네, 그래서 가면서 막 관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래가지고
3: 보신 분들이 다 입소문 내고.
2: 네네. 그리고 네. 이제 뭔가 뭐 이렇게 SNS 이런 데 오르는 이 검색량을 보면서 어 이거 뭔가 되게 붐을 탄 것 같은 느낌이다 한 적은 있었죠. 예.
3: 막 요즘은 이 소셜미디어에 사람들 이렇게 분석이나 평을 올리는 게 네.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저 막 이렇게 수양대군 묘소 뭐 이렇게 악플 달리고 막 이런 거
2: 맞아요,
3: 보니까
2: 맞아요.
3: 너무 재밌는데 이게 보통 이제 뭐 영화가 뭐 천만 명이 넘게 들면 네. 이제 뭐 신드롬이다 이러면서 막 그쵸. 신문에서도 문화면 아니라 막 사회면에 실리고 네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어떤 사회 현상이랑 좀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네. 저도 재밌어가지고 막 평을 찾아보는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우울증 환자의 심리를 제일 잘 묘사한 영화 같다 이런 평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단종은 우울증에 걸렸겠다. 네,
2: 그렇죠,
3: 그렇죠. 우울증 환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좀 그런 평 좀 찾아보시면서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재밌는데 혹은 인상적인데
2: 그런 처음에 분석... 되게 야, 이 평이 너무 재밌고 인상적이다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그 극장 거기에 댓글 같은 걸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이제 관객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되어 나온다. 그 얘기가 되게 좀 인상적이고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그분은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3: 아, 무슨 영화 카피 같네요. 관객으로 네. 들어가서 백성이 되어 나온다.
2: 예, 예. 그리고 뭐 그 570년 만에 온 국민이 단종의 장례를 치른 것 같다. 뭐 이런
3: 감동적이고
2: 있었고 네. 그분이 조선의 왕 중에 유일하게 장례식을 못 치르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3: 아 그렇군요.
2: 예예. 예. 조선의 왕들은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주 뭐 엄청난 국장을 치렀는데 네. 이분만 못 치르고 돌아가셨거든요.
3: 아 광해군, 연산군 이런 사람들도 장례로 뭔가 치르긴 치렀겠죠. 예예. 예, 예.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어요. 어떤 분이 쓴 글인데 당시 조선의 인구가 천만 명이 좀 넘었대요. 그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 후손들이 그 숫자가
3: 지금
2: 이 극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3: 극장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당시 네. 조선 인구보다 네. 더 많군요.
2: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3: 뭔가 좀 감독님 스스로는 네. 어떤 이렇게 무슨 사회적인 요인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영화 내적인 요인이야 뭐 네. 당연히 저희가 다 여러 가지 들 수 있고 뛰어난 영화니까 관객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좀 어떤 무슨 사회 분위기가 뭐 갑자기 뭐 조선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2: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잘 되자고 만든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지 몰랐고 나중에는 생각을 해봤죠. 왜 이게 이렇게 신드롬까지 갔을까 했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 사회가 되게 빠르고 뭔가 굉장히 그냥 뭔가 액티브하고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도파민 터지는 것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도 제가 저번에 나한테 밥을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사야 돼. 그리고 뭐 학생들끼리는 뭐 먹었으니까 자 N분의 1로 카드 하나씩 내. 그래서 더치페이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조선시대의 이 광천골? 네. 이때의 이 얘기들이 서로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의 네. 네, 이야기들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정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치유해 가고 그리고 왕들과 막 그 궁중 암투가 아닌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에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다르네 오래간만에 영화가 나왔는데 이렇게 느껴주신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안 됐으면 이것도 이유가 됐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3: 그렇겠지만서도 저는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마음속에서 수긍을 넘어서 막 격하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게
2: 네.
3: 요즘 이렇게 착한 캐릭터들 못 본 것 같고
2: 네.
3: 광천골 사람들 정도의 계산은 이제 초반의 계산 정도는 저희도 하잖아요.
2: 네,
3: 하는데
2: 네.
3: 막판에 막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 유해진 배우님 이렇게 막 연기하시고 하는데 뭔가 좀 제가 좀 보면서 착해진 것 같은 느낌이
2: 그런
3: 들었어요.
2: 그런 식의 컨셉은 세웠었죠. 왕

0: 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단종은 태어나는 것부터 물드가 마찬가지지만 뭐 원손이 되고 세손이 되고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까지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당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1: 태어나서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건 벌어지는 거에서부터 죽음까지,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귀향 오게 되고 이런 것들도 본인의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 소년은 이 유배지에 와서 어떤 마지막 순간들을 보냈을까? 지금도 강원도는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산세가 막 이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이 한양, 네, 쉽게 말해 수도와는 거리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는 이 순박한 사람들, 평생 쌀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밥 먹거리를 나누면서 진정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군주다움을 찾지 않았나, 유배지에서.
1: 네.
0: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지,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깨달은 게 아닌가.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 사람들 백성을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시게 됐을 거예요.
1: 그렇겠죠. 네.
0: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컨셉은 갖고 있었죠.
2: 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생책 이야기를 하면서,
0: 아, 네,
2: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도 같이,
0: 네네,
2: 곁들여서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네. 저희가 늘 게스트께 인생책을 세 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네, 그중에 한 권을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0: 네,
2: 나머지 두 권을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0: 네.
2: 저희가 감독님께, 네, 인생책 세 권 요청을 드렸더니 김수영 시인의 시집,
0: 네,
2: 그리고 박수동 화백의 번데기 야구단 만화책,
0: 네,
2: 그리고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 이렇게, 네, 세 권을 뽑아주셨습니다.
0: 네. 네. 그렇죠.
2: 이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 있는 게 한국 남자 작가 20세기, 네, 출신들,
0: 네. 네.
2: 이렇게 장르는 다 다르더라고요.
0: 공통점이
2: 만화,
0: 없다고 봐도
2: 소설.
0: 예. 그래서 이제, 네, 번데기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수동 화백, 옛날엔 그 이 만화 그리는 분들은 화백이라고 그랬어요.
2: 네.
0: 허영만 화백, 박수동 화백.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어떤 뭘까 그때가 그렇게 만화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인데도 그런 대가들은 우리가 화백이라고.
2: 그리고 왠지 이렇게 빵똥 모자를 쓰셨을,
0: 맞아요,
2: 것 같은,
0: 맞아요,
2: 네,
0: 맞아요,
2: 그런 느낌으로.
0: 네, 그래서 번데기 야구단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인데, 이 박수동 화백의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분의 만화에는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 서민들의 삶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욕심, 그리고 사소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서민들의 삶을 잘 구현한 작가님이 아니었을까.
2: 그렇죠.
0: 네. 그리고
2: 근데 은근히 또 야한 만화 잘 그리셨어요.
0: 아, 그 고인돌.
2: 고인돌.
0: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박수동 화백님의 그 그림책, 그 인물들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2: 굉장히 요즘 그렇게 그리시는 분이 안 계시죠.
0: 그렇죠, 그렇죠.
2: 네.
0: 어딘 되게 지금 못생긴 돌멩이 같이,
2: 네,
0: 예, 막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정감이 가고,
2: 네,
0: 예, 그래서 이 번데기 야구단 같은 경우 제가 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을 계속 봐서 표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봤기 때문에 한 몇백 번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만화책이 아니었을까.
2: 번데기 야구단을 읽으면서 동시에 김수영 시집도 읽는 그런 소년이셨던 건가요?
0: 아,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번데기 야구단을 보고,
2: 아,
0: 이 고등학교 때 김수영 시집을 처음으로, 아, 저기 하게 됐죠. 그 박수동 화백님은 5학년 5반 삼총사라는,
2: 네,
0: 또 만화 걸작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오섬과 한음, 네, 그 세 책을 저는 집중적으로, 네, 많이 봤었습니다.
2: 예. 5학년 5반 삼총사, 오섬과 한음, 번데기 야구단.
0: 예, 예.
2: 이거를 유년기에 보는,
0: 네,
2: 함께 하시고 그다음,
0: 네,
2: 갑자기 김수영, 네, 시집의 시로.
0: 네.
2: 김수영 시인의 시로.
0: 그렇죠. 그거 김수영 시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해야 될까요?
2: 아, 그냥 한꺼번에 제가 독서 취향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0: 아, 예, 예.
2: 되게 이게 장르는 다채로운데 약간 이게 이 세 권을 인생책으로 뽑아주신 분은 어떤 독서 취향을 갖고 계시나.
0: 그러니까 어떻게 그 책을 제가 읽으셨나? 종종 듣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고집하는 장르가 없니?
2: 그러게, 작품도요?
0: 예. 뭐 옛날에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나갔을 때 배철수 선배님, 아, 다 좋은 곡인데 일관성이 없네요. 제 신청곡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김수영 시인의 시집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 친구가 선물해준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김수영 선집, 시선집을 선물 받고 그때부터 네. 이제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제 친구들과 그 시 동인지 활동을 했거든요.
2: 그 저기 남자 고등학교.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아, 그 당시에 남자 고등학생들은 그 시 집을 서로 선물하고 시 동인도 만들고 그랬나요?
0: 제 친구들이 되게 별난 애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죠? 걔네들 또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그 입시 그런 환경 안에서 얘들아 우리 시 동인지를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2: 죽은 시인의 사회 같아요.
0: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편집장을 하자. 제 이 동인지의 이름은 보드 쓰생 보고 듣고 쓰고 생각하자.
2: 아 그러면은 진짜로 이렇게 펴낸 건가요? 문지를?
0: 네, 펴냈죠.
2: 아 책으로.
0: 책으로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복사기니까. 네네. 그 A4지 이렇게 쫙 펼친 것 같은 큰 종이에다가. 네. 저도 돌아가면서 편집장을 합니다. 매 호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애들 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타이핑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다 손으로 애들 시를 보고 손으로 하고 사파도 어서 그림 떼다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형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스테이플러라 그러나요? 그걸로 다 집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몇십 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도 좀 배포하고
2: 요즘 용어로는 독립출판을 하셨네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2: 사제 재본을 네. 해서
0: 근데 그 친구들의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이 친구들 덕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문학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는 인문학 인문학 책들이 옛날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로이트도 고등학교 때 걔네들 덕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고 뭐 융, 아들러 이런 심리학자들 책들도 보고 그리고 뭐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라든지 당시에 대학생들 사이에 되게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사회에 대한 시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2: 아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네.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네. 무슨 뭐 융, 아들러 뭐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채로 그냥 보냈거든요. 예, 예.
0: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독서 습관을 평생 가져갔느냐 담배 끊듯이 끊었느냐 저는 후자입니다. 지금 제가 20대 때, 10대, 20대 때 읽었던 책이 제 인생 책의 거의 과반이 넘어 70%예요.
2: 예. 예술대학으로 진학하시지 않았나요?
0: 예술대학으로 오히려... 진학했어요. 네. 예술대학 진학인데 예술대학에 가서는 이제 계속 이제 대본, 뭐 시나리오, 희곡집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술대학에 가서도 사실 20대 동안은 계속 독서량이 많았어요. 왜냐면 책이 가방 안에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교수님이 보라고 하지 않는데 도서관에서 빌린 대본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나리오 작법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시집 한 권 당연히. 예 네. 그리고 뭐 인문학 서적 같은 거 하나 넣어갖고 다니고
2: 담배 끊듯이 끊으신 게 아니네요. 계속
0: 그러니까 20대까지 함께... 쭉 하다가 이제 네. 결혼할 즈음이 돼가지고 정말 담배 끊듯이 책을 끊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예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책장에 제 얘기 듣고 계세요?
2: 네
0: 책장에
2: 홀린 듯이 빠져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0: 책장에 옛날 책들이 가끔 볼 때 반가운 책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샀던 책인데 기억이 나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 그럼 뽑아보면은 거기 제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헌책방 같은 데나 아니면 사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그 좋은 거에 이제 줄을 긋고 그 밑에 빈 여백에 제가 그 문장에 대한 감상을 써놨더라고요.
2: 아 그때 책을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0: 네, 몇 권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2: 그러게요.
0: 너무 기특한 거예요.
2: 30여 년 전에 소년이
0: 그때 쓴... 항준이가 너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고 두쫑푸 이런 거 사주고 싶어요. 너무 너무 애가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았던 시절이고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지지 않고 네,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2: 제가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서 네. 게스트분들 모시면 이제 유년기 독서를 얘기를 하시다가 네네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업 때문에 책을 못 읽게 됐다. 혹은 학교에서 읽지 말라고 했다. 네네네. 약간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시 활동하는 거 혹은 당장 학교 교과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책들, 입문서들 읽는 네네. 거를 좀 안 좋게 보시진 않나요?
0: 담임 선생님은 상당히 싫어하셨죠. 성적에 방해된다. 왜냐면 다들 저 빼고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어가지고 다 그래서 한 명씩 불렀어요. 아, 걔네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담임이 오늘 불렀는데
2: 그 모임 하지 마라.
0: 아니요. 너 황준이랑 놀지 마. 성격 떨어진다. 이걸 아이들마다 한 명씩 불러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네. 저한테 와서 이제 그걸 고자질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욕을 하죠. 이 뭐 이러면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괜찮을 거야. 껄껄껄 웃고 내가 봐도 성적이 떨어져요. 나랑 놀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렇게 공부도 반해서 막 1, 2등하고 3, 4, 5등하는데도 항상 시집을 보고 네. 문학을 가까이 하고 네, 그리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 친구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봤다. 남자들끼리 여자 얘기 안 하고 돈 얘기 안 하고 최근에 본 책을 얘기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처음 봤다.
2: 저도 처음 듣습니다. 특히나 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시 얘기하고 맞아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처음 맞아요. 듣습니다.
0: 그들은 지금 모두 사회에서 아주 좋은 자리들을 잡고 기득권이 되어서 그게 아니고
2: 기득권이 되었군요.
0: 되게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네.
2: 아니 저 약간 좀 네. 상상을 해보면 감독님 댁에 그럼 그 책을 가끔 네. 김은희 작가님도 이렇게 뽑아 보셔가지고 아 우리 남편이 10대 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네요.
0: 김은희 작가님은 저한테 요즘 계속 오빠 책 좀 봐. 책 좀 봐. 김은희 작가는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그 김은희 작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둘이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좋다고 한 책을 제가 뭐 한 달에 한두 권씩 읽고 있죠. 여전히 읽고 있는데 옛날에 그 광성한 지적 호기심이나 어떤 막 그런 어떤 독서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예. 슬픈 얘기... 일입니다. 네.
2: 책 얘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때 시를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텐데 네네. 그럼 여러 가지 책도 읽으셨을 텐데 왜 인생책은 그 중에서도 김수영 시인의 시집인가요?
0: 일단은 제가 교과서에서 보거나 그냥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시들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고 네. 그 굉장히 직설적인 시어.
2: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가끔 되게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의 감정들을 막 여과 없이.
2: 뭐 저런 시도 있잖아요. 그놈의 사진을 떼다 뭐 밑사계로 밑닦개로 쓰자 맞아요. 뭐 이런
0: 그리고
2: 거.
0: 막 네. 심지어 욕설도 있어요.
2: 욕설도
0: 가끔.
2: 있어요.
0: 욕설도 네. 있어요. 이게 뭐 네. 검열에 걸릴 정도의 지금 방송을 네. 못할 정도의 네. 욕설도 있고 막 그랬는데 뭔가 이 시인의 그 분노와 사고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눈이라는 시 뭐 아. 유명한 게 뭐 푸른 하늘을 입고 눈 풀 뭐 풀 완 풀도 여러 개가 있고 눈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2: 그런 중간에 왜 그 눈이라는 시가 그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0: 맞아요. 네,
2: 그 시어가 있는
0: 눈으로 그 보라고 네. 가슴 속에 밤새 고인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네. 와, 그게 너무나 와. 이게 시구나.
2: 시에 이런 걸 쓰나 이런 생각이
0: 이게 시구나. 아. 그리고 뭐 푸른 하늘을 뭐 저기 유행하는 뭐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말한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아. 자유를 위해서 비상해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식의 시어들이
2: 혁명은 왜 고독해야만 하는
0: 맞아요, 맞아요.
2: 그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와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어떤 그 막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시가 현대식 교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현대식 교량이라는.
2: 현대식 교량이요.
0: 네, 아. 교량.
2: 교량.
0: 현대의 이제 그 다리죠. 한남대교 같은
2: 네.
0: 현대식 교량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분이 쓴 시가 있거든요.
2: 네.
0: 그 시도 정확히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알겠지만 이 시어들이 주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사람의 그리고 이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2: 안광이 좀 이렇게 비치는
0: 맞아요. 안광이 나옵니다.
2: 네.
0: 그게 약간 그 제가 비슷한 안광을 느꼈던 게 그 전봉준 장군의 아. 그 초상화 같은 게 있어요.
2: 전봉준 장군 이제 체포된 다음에 에, 이렇게 뭔가 에, 그 눈에서 막 빛이 에, 나는 것 같은
0: 막 그 그리고 사진. 뭐 이상신 이런 분들의 눈에서 나오는 그런 눈빛 같은 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 김수영 시인의 특유의 그 불아린 눈, 뭔가 세상에 가득 찬 불만과 뭐 그런 것들이 와. 그리고 옛날 시인들 또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2: 근데 약간 그 김수영 시인의 시를 이제 네. 에 대한 좀 그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에 네네.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징들을 가진 시인이다 보니까 네네. 약간 김수영 시인의 독자들은 뭐 아름다운 시어보다는 좀 어떤 날것의 솔직함을 좋아할 것 같다. 네. 이런 좀 선입견도 들고 네네. 그리고 네네. 좀 어떤 뭐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뭐 시대에 대한 부채감이 좀 있을 것 같다.
0: 아, 그렇죠.
2: 네. 양심 뭐 이런 거 같은 거 못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약간 좀 자학적인 성질도 있고 성격도 네. 있고 좀 자기 성찰도 치열하게 할 것 같다.
0: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정시
2: 네.
0: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시면은 완전 이건 파괴적이고 이건 이게 시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표현들까지 가끔 드러나거든요.
2: 약간 뭐 서정주 시를 좋아해 하는 느낌이랑 많이 다르죠.
0: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네. 완전히 다른 별에 네. 살 것 같은
2: 네.
0: 네, 그런 두 시인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자기만의 그런 어떤
2: 감독님도 좀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좀 어떤 내 깊은 곳에는 네. 좀 시대에 대한 부채가 있다. 혹은
0: 부채감이
2: 약간...
0: 있죠. 아.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있고 네. 당연히 저는 뭐 그 세대 자체가 그런 옛날에 그 개발도상국
2: 네.
0: 예, 군사 정권 시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고 그래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많이 겪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시인은 분노하는가?
2: 네.
0: 왜 시인은 시를 통해서 분노하는가? 저 나름대로 규정한 거.
2: 네.
0: 언론이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인이 시로 세상을 이야기한 거다.
2: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자유로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2: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또 부채감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한글을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가서 배우고 애들이 좀 모지라고 이래도 그게 다 먹고 살았어요. 잘 살고 뭐 응답하라 이런 것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요. 네. 골목에서.
2: 네.
0: 그럼 엄마들이 밥 먹어라 그럴 때 들어오거든요. 해질녘에.
2: 네.
0: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지금 어린이들 지금 애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가 가진 경쟁의 공포가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이 애들이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2: 네.
0: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아이러니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풍족한 유년 시절, 자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놓고 이제 세상을 만들 세대가 됐네. 세상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후손들, 자기 자식들한테는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주지 않아요. 저는 이것들은 그냥 모든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뭐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0: 네.
2: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더 가열차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또 사회적 변화들이 이제 생겼고 옛날에는 저 옛날 때만 불과 20몇 년 전만 해도 애 키우는데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뭐 젖병 소독기가 요즘에 있잖아요.
2: 네.
0: 저희는 젖병을 당연히 어른들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솥에다 물 끓여가지고 집게로 젖병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애는 젖병 소독기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몇 세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애는 도태될 거고 뒤떨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아 참 부모도 부모지만 애들도 참 안 됐고 기성세대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숨쉬지 못해 우리 애들을 질식할 것처럼 몰아붙이는 세상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2: 네.
0: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 김수영 시인 저희가 이제 또 스테레오타입으로 읽으면
0: 네.
2: 늘 뭐 풀은 눕는다 뭐 이러면서 민중의 힘 이런
0: 네,
2: 거에
0: 맞아요.
2: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 뭐 이런 게 있었고 김수영 시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왕거사는 남자
0: 네.
2: 뒷부분에서
0: 네.
2: 아, 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구나. 아, 유해진 배우구나. 단중, 네. 단종이 아니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2: 좀 이렇게 영화 만들 때에는 네. 좀 그런 마음이 많이 투영이 되셨나요?
0: 그렇죠. 그 뭐, 이거 뭐, 당연히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 영화는 네. 이 흥도, 엄흥도라는 그 유해진 씨가 맡았던 네. 그와 그 마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소년 왕의 이야기예요.
2: 근데 끝은 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끝은 정해져 있죠.
2: 어떻게 결말을 내야 되나.
0: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추모하기를 바랬죠.
2: 추모하기를.
0: 이 소년 왕이 네. 이제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돼서 정치 잘했잖아. 그러면 괜찮아.
2: 네.
0: 모르는데 사실 단종이 어떤 왕이 됐을지 성군이 어떤 왕이 됐을지 사실은 세종대왕의 손자고
2: 네.
0: 문종의 아들이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진짜 한 두세 명밖에 아, 두 명밖에 없는 적통 중에 적통.
2: 그렇죠.
0: 네. 네. 그러니까 왕권 사회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2: 정통성으로 따지면은 단종만한 그렇죠. 왕이 없었죠.
0: 정통성이 거죠.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난이 일어나서 왕이 교체돼도 네, 할 말이 없는 쉽게 말하는 국가의 근간이 흐트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통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투표 선거가 중요하듯이 이제 그런데 이 어렸을 때 단종의 기록들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영특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2: 네.
0: 세종대왕이 이 어린 세자 세손을 보고서 얘는 다르다. 뭐 그리고 조종 신료들도 나중에 대단한 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종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여기에 이게 정사나 야사 속에 이분의 어떤 소년 이 어린이의 댐댐이들이 막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왕실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모두가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비극은 이제 그거죠.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셨고 왕이 12살 때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나타가 이틀 만에 죽어요. 이 소년을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후견할 후견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후견들은 삼촌들인데 그 삼촌 중에 한 명이
2: 그쵸.
0: 왕위를 뺏은 거잖아요. 그 네. 신하들을 도륙하고 나서 왕위를 뺏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의 재위 기간이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그 기록들도 이제 영화 들어가기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런 어떤 두 가지 정도의 기록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채취 미석을 네.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왕실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채취하고 돌을 가공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 단종 12살 된 임금이잖아요. 12살, 13살인데
2: 백성들에게 그렇게
0: 백성들이 무역을... 지금 추운 겨울이라 고생할 텐데 이 명을 거둬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2: 네. 네.
0: 그리고 또 다른 기록들은 뭔가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조종 대신들이 끝까지 반대한 걸 그 소년이 밀어붙여요.
2: 아니 그러니까 단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실록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0: 네, 네.
2: 아 단종의 잠재력이라는 게 어땠겠다라고 그렇죠.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0: 네, 네.
2: 근데 어몽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줄이고
0: 네, 네,
2: 그리고 이제 어몽도의 주변 민중들,
0: 네, 네. 네,
2: 백성들,
0: 네.
2: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다 즉 연출자의 창작으로
0: 네, 네. 그렇죠, 그렇죠.
2: 생각을 할 텐데 뭐 그들에게는 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0: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 조선의 주인공은 왕들이죠. 태정태세, 문단세잖아요.
2: 진짜 사는 남자도 네, 되게 네. 특이하게 궁궐 밖에서 벌어지는 사극이고
0: 네.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해도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였어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백성의 삶을 위해서였는데
2: 네.
0: 이게 이제 중기 후기로 가면서 변질이 되죠. 사대부의 나라가 돼버리고 왕권도 약해지고
2: 네.
0: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물어보셨는지 제가 까먹었다는 거예요. 뭐죠?
2: 저희가 김수영 시인 이야기를 하다가 왕과 사는 남자를 하다 보니까
0: 예.
2: 아, 약간 이제 김수영 시인이 아꼈던 예, 사랑했던
0: 저는
2: 이름 없는 민중들
0: 예, 저는 그분들이 이 유배지에서의 아주 중요한 주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2: 네.
0: 이 단종이 마음이 치유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금성대군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왕위로 오르시죠 했을 때 그 결심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어몽도라는 분이 그 두 줄, 세 줄 나와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2: 장례를 치렀다.
0: 장례를 치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종이 돌아가셨을 때 수양대군하고 조정에서 얘기를 해요. 이 시신을 끄집어내거나 장례를 치르면 삼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뿐만 아니고 저희 아버지 때, 제 아들 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모든 집안 일가 친척들을. 그래서 그 거기 야사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십몇 일 동안 그 강을 떠다녀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보자기 싸지도 않았어요. 그냥

0: 그냥 던진 거죠.
1: 그래서 불은
0: 상태로. 네. 근데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근데 그래서 하얀 손가락이 부패가 되기 시작했다. 물에 떠 손가락이 아.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 어몽도라는 분이 삼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그걸 가서 끄집어내고 시신을 건져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평생을 숨어 산단 말이에요.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1: 네.
0: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몽도라는 분과 이 유배운 단종이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 형성으로
1: 유사 부자 관계를
0: 네, 되지 네.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 자체가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수정됐었죠.
1: 사실 그 야사의 기록에서는 네. 어몽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지는 안 나온 거죠.
0: 전혀 안 나와요.
1: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지사 정신인 건지, 그러니까 되게 성리학적 관점에서 나는 뭐 이렇게 신하니까 뭐 네. 이렇게 선비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너무 가엾어서 내가 사람된 도리로 한다 이런 건지는 네네네. 모르는 거고
0: 어쨌든 동정심이나 선비된 도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 네.
0: 그분은 사대부도 아니었고
1: 네.
0: 네. 사대부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의협심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뭔가 영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특별한 관계.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감독님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었으면 하는데요. 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0: 아 지금 계절에 딱 좋은 곡입니다. 그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1: 아 지금 계절에 아주 딱 좋은 곡이네요.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롤이에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그러면 흥청망청 뭐 무슨 뭐 어디서 세일한다 가서 뭐 어디 술자리에 뭐 식사 자리가 있다 뭐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했다 이런 거지만 이 노래의 저기를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에 밤 오는 눈 오는 풍경이 생각이 나요.
1: 네.
0: 예.
1: 네.
0: 그 막 계집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네.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런 건 표현이 있잖아요. 눈이 오는 순간만큼 온 세상이 평등해진다. 다 하얀색이 되니까.
1: 아.
0: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1: 아, 김수영 시인의 눈 생각하면서 들어봐도 좋겠네요.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듣겠습니다.

0: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으셨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네. 이제 두 번째 인생책인 뻔데기 야구단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야구. 하는데요. 네. 저한테도 추억에 만화책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1: 아 모르죠. 네.
0: 좀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게 뭐 배경은 그냥 한국 사회인데 옛날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70년대 한국 그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골목에서 애들끼리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하고 있는데 다 애들이 이제 그 캐릭터들을 보시면 다 돌멩이처럼 생긴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야구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 이제 그 뻔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네. 뻔입니다. 뻔. 4학년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이제 홈런을 칩니다. 홈런을 치는데 그게 공이 쭉쭉쭉쭉 골목에서 하다가 날아가가지고 쨍그랑 유리창이 깨져요. 네. 그리고 나오는 분이 그 화난 할아버지가 자기 집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나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뭐 저 누가 쳤니? 누가 여기까지 공을 날리는 놈이야? 뻔이 접니다. 그랬더니 스윙이 훌륭하구나. 뭐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복덕방 할아버지인데 네. 전직 야구를 했었던 분이고 네. 그래서 이 너희들 진짜로 야구를 해볼 생각이 없니? 네. 그래서 이 소년들 동네에서 뛰어놀던 소년들을 데리고 야구단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 야구단을 만들어서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해외 원정까지 가서 대만 팀도 이기고 또 네. 일본전에서 또 일본 극적으로 이기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고국으로 들어와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네, 끝나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0: 요즘은 이제 그 용어 자체도 사라졌는데 명랑 만화 이렇게
1: 명랑 만화 예.
0: 감독님도 스포츠 영화 만드셨잖아요.
1: 네네.
0: 리바운드. 네네. 그 영화도 실화가 바탕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굉장히 예. 만화 같은 스토리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실화 자체가.
1: 네네. 네, 뭐 이 뭐 뻔데기 야구단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들이 그때는 또 고등학교 야구 시대야. 프로야구 아, 출범 전이니까.
0: 청룡기 뭐 이런 거.
1: 맞아요. 청룡기 네. 뭐 대통령배 쟁탈 뭐 이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야구장에 갔었거든요. 옛날 서울운동장이죠. 지금은 없어진. 네. 거기 운동장에 가면은 그 운동장에 가서 이제 그 야구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토너먼트예요. 군산에서 올라온 군산상고랑 네. 경북고등학교 대구에서 올라온 두 팀이 붙어요. 두 팀이 붙는데 그 군산에서 학생들이 응원을 와요. 동문들이 오고 그리고 모두가 와서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그 팀이랑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응원을 하고 그리고 이 경기에 지면은 몇몇 선수들이 울어요.
0: 울어요.
1: 예. 그라운드에서. 와 이거야말로 진짜 청춘을 표현해주는 예, 그런 고교야구의 시절에 어린이 팬들이 많았어요.
0: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1: 왜, 고시엔. 고시엔, 네. 예. 고시엔 멋있죠 진짜. 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고교야구에 그래서 어린이 야구 팬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들은 뭐냐면 자기네들도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야구 선수가 될 만한 그 어린이들의 꿈을 어찌 보면 이 만화가 대리 만족시켜줬다.
0: 네.
1: 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0: 사실 야구가 어린이가 하기에 되게 힘듭니다.
1: 더 힘들죠. 네,
0: 축구랑 네. 달리 네. 이거는 좀 못하면 경기가 끝나지도 않고.
1: 네, 네 맞아요. 네. 일단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니까요.
0: 네. 네. 저 번데기 야구단 이렇게 진짜 한 30년 만에 다시 생각을 하면서 네, 네. 또 감독님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네. 문득 드는 생각이 번데기 야구단 유머가 네. 되게 이제 따뜻하면서도 이제 따뜻하죠. 해롭지 않으면서도 네. 유쾌하고 근데 또 이제 사회 풍자도 네, 쑥쑥 맞아요. 들어가 있고 해악도 네. 들어가 있고 네. 하는데 감독님 유머 코드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 그런가 보네요. 제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게 생각나는 이유는 그 작품에서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
0: 네.
1: 그 따뜻한 유머
0: 네.
1: 웃음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나 보네요.
0: 그게 뭐 이렇게 지적인 유머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냉소적이거나 날카롭지 않고
1: 네, 그런 걸로 네,
0: 사람 좀 찜찜하게 만들지 않는
1: 네, 맞아요. 네,
0: 들으면 딱 기분 좋게
1: 아. 그 김수영 시인과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는 저 끝과 이 끝에 서 있는
0: 그러네요.
1: 예예. 예,
0: 번데기 야구단을 읽으며 자란 어린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수영 시인의 시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네. 감독님 그 왕사남에서도 저 네. 앞부분에 이제 유머들이 막 너무 웃기고 네. 타이밍도 잘 맞는 거예요.
1: 네, 네.
0: 감독님 좀 유머 이런 건 좀 계산하고 좀 넣으시나요? 이게 무슨 유머의 나의 철학 아니면 뭐 나는 유머를 설계할 때 좀 어떻게 설계를 한다 아니면 그냥 감 직감으로 한다 그런 게 있나요?
1: 일단은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럴 때 아 요쯤은 코미디가 나와야 되는데 과하게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0: 되게 좀 어찌 보면 좀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좀 정적이고 정적인 유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표정.
1: 아.
0: 예. 그리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1: 아,
0: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1: 아, 그런 걸 정적인 유머라고 하는군요.
0: 예. 그래서 뭐 시나리오 같은 거쓸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영화를 봐야 되는데 마치 그건 좀제 삶 같은 거예요. 인생이 진지하기만 하면 가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따분하고
1: 네.
0: 얼마나 피곤합니까? 영화도 마찬가지. 2시간 동안 누군가 인생을 보거나 어떤 흐름을 보는 건데 그 안에 아주 작은 크고 작은 유머가 없다면
1: 네.
0: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도 영화 하실 때마다 항상 유머가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좀 약간 뒤틀린
0: 박찬욱 감독님의 유머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그런 철학도 좋아요. 아, 여기서 조금 코미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세계적인 거장도.
1: 네.
0: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보면은 영화 속에
1: 유머
0: 유머가
1: 있죠.
0: 있어요. 네.
1: 근데 좀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유머 좀 약간 이렇게 좀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될 유머
0: 그렇죠,
1: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흔히는 이제 그 고급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1: 고급스럽다.
0: 네,
1: 네. 네.
0: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좀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이 가진 상황,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인물들에서 공감해야 나중에 이 인물이 비극을 맞던
1: 네.
0: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진보적인 형태로 변하든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졌을 때 우리가 그 인물에 공감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1: 유머.
0: 그 사람의 유머에 우리가 웃었느냐 웃지 않았느냐
1: 어.
0: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감독님 싫어하시는 유머도 있으신가요? 아, 웃기긴 웃기지만 나는 저런 유머 쓰는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같이 못 어울린다.
0: 너무 이게 유머처럼 보이는 유머 그리고
1: 아.
0: 너무 막 그렇게 막 그 막 이렇게 좀 과한 예.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유머
1: 아.
0: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유머가 나올 때도 코미디도 그렇게 생각해요. 코미디의 대사가 있어서 이거 사람들이 웃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이게 눈치채지 못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알면 재미없잖아요.
1: 네.
0: 웃기지 않아요.
1: 그쵸.
0: 근데 너무 의외의 대답. 그런데 너무 이 인물에 맞는 유머 있는 답변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웃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번데기 야구단으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유머 이야기만 일단 하고
0: 네,
1: 1부를 마무리해야
0: 네.
1: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아 마무리하는 노래요. 자, 이 제8요일 OST 중에 제8요일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프랑스
1: 네.
0: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1: 네.
0: 여기서 루이스 마리아노의 멕시코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 영화에 나오는 OST 워낙 좋은 곡이 많은데
1: 네.
0: 들어보시면 왜 좋아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내일 이 시간은 장항준 감독님의 세 번째 인생책인 천명광 작가님의 고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루이스 마리아노의 멕시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현재 서해안 일부 지역과 영동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백령도에는 약간 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속에 오늘 대다수 지역에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더웠지만 남부지방이 예년보다 더 더웠고요. 중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한 낮 기온을 최종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5도로 평년보다 0.4도가 높았습니다. 오늘은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서 맑은 날씨를 보인 곳이 많았고 중부지방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경상권과 제주, 또 오후부터는 충청, 호남 동부에 비가 내리다가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과 기압골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비 오는 곳이 꽤 있겠는데요. 대부분 5mm 남짓 되겠고 제주는 5에서 10mm, 강원도와 호남 동부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등 12에서 20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27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2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지방선거,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치 유튜버 등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밤사이 한때 시위 대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선관위 직원 등 관계자 수십 명이 개표장 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원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소리 높여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모순된 정치 공세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른바 부정선거 시나리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의혹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교착을 이란의 마지막 버티기 국면으로 평가하면서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은 강하고 자존심이 세지만 그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여덟 번째로 대체 항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12시 기준 이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서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실시간 소통 채널 등을 통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 규제당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서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체코 원전 신규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경쟁업체였던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신고했습니다. 했고 유럽 집행위원회는 한수원을 대상으로 직권 예비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해변에서 여성 두 명이 파도에 휩쓸려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강릉시 영진 해변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강릉 해양경찰서에 접수됐고 출동한 해경은 여성 두 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여성은 숨졌고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후 2시쯤에는 강릉시 소돌 해변 앞 해상에서 카약이 전복되면서 두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슈트를 입은 30대 남성은 스스로 나왔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해경에 의해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66전이 내려간 리터당 2010원 40전입니다. 전국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05원 12전으로 전주보다 55전이 떨어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3주 연속 하락세지만 매주 변동폭은 1원이 채 되지 않아서 모두 2천원을 웃도는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해군이 현지 시간 3일과 4일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연합 협력 훈련을 실시했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가 참가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현충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평온한 저녁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방문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만나 삼겹살 회동을 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황 CEO 방한의 의미와 협업 전망,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또 출렁이는 코스피, 1560선까지 오른 환율 불안도 짚어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 살펴보고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도 정리해볼게요. 따가운 햇살, 이글거리는 열기, 끈적이는 땀. 여름은 피부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인데요. 건강한 토요일에서 여름 더위로부터 내 피부를 지키는 법 알아봅니다. 이어서 토요 스포츠 톡톡에선 개막을 앞둔 북중미 월드컵 소식, 또 우리나라가 반드시 넘어야 할 첫 상대인 칠레와의 경기도 전망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정체 전 시간대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과 발안에서 4, 5km가량씩 밀렸다가 매송휴게소와 광명역을 시작으로도 브레이크를 밟고요.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의 정체는 충청권에서는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휴게소까지,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안성 나들목부터 안성휴게소까지 각각 10km 구간씩 이어지고 있고, 아직은 부산 방향의 정체도 천안 호두유계소 주변으로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 나들목부터 남풍새까지 한 번에 12km 구간 버겁고요.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들의 상황은 다행히 이보다 비교적 낫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화도와 강일에서 주춤하는 정도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동수원 부근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근거리 오가신다면 100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서 쪽에서 판교 방향으로 노지부터 송내까지 9km 구간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제가 앞서 오프닝을 하면서 체코와의 경기를 칠레라고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체코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 경제 추동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국은 또다시 젠슨 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재계 총수들과 만나서 뭐 형님 회동이라고도 하고 삼겹살 회동이라고도 하는데 화제가 됐죠?
3: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이후로 7개월여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이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과 함께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피지컬 AI, 인공지능 동맹을 맺겠고 한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가겠다라는 그의 청사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였습니다. 바로 홍대에서 만났고요. 젊음의 광장이죠. 사실 저도 어제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네. 취재 때문에 봤었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몰려서 이 젠슨 황의 인기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고요. 이들은 삼겹살과 소맥을 곁들이고요. 2차에 치킨까지 즐겼습니다. 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즐긴 젠슨 황 CE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찬 SK 회장, 이혜진 회장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젠슨 황 회장이 도착을 했었고요. 이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한국에 회식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황 CEO는요, 이 건배사로 고코리아라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영락 없는 직장인 회식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광모 회장이 가장 나이가 어려서 직접 고기를 자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뉴스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네. 황 CEO는요, 뭐 HBM 이야기도 했었고요. 시민들에게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는 등 CEO지만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젠슨 황이 앞으로도 여러 일정들을 한국에서 소화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젠슨 황 중심으로 경제 뉴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젠슨 왕이 한국에 선물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어요. 뭐 HBM 과자를 말한 건 아닐 테니까 과연 네네.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뭘까요?
3: 네, 처음에 이 선물을 가져왔다라고만 밝혀서 어떤 선물인가 궁금증이 커졌었는데요. 예. 네 개의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개의 사업이라는 것은요,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 루빈이라는 것과 베라 CPU 그리고 엔비디아의 첫 AI 노트북 RTX 스파크 그리고 차세대

0: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를 위해 설계된 슈퍼컴퓨터 제센토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한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한국 기업들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신제품이 쏟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리고 엔비디아가 매우 바빠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 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진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뉴스인 것 같은데요. 네. 황 CEO는 한국의 엔비디아 연구개발센터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요, 한국 내 AI 연구 엔지니어 로봇공학 연구를 위해서 매우 뛰어난 연구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요, 이게 아마 서울에 설립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최근에 채용 홈페이지에 서울 근무 조건으로 AI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집한다라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엔비디아의 이러한 밀월 관계가 더욱더 짙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덕분에 한국 산업들이 얼마나 발전할지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코스피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9천을 가느냐 목전에 뒀는데 어제 잠시 숨 고르게 하는 모양새였죠?
0: 그렇습니다. 뭐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숨고르기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지만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젠슨왕의 방문에도 불구하고요, 이 코스피는 전장보다 5.54% 내린 8,160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8,000선을 겨우 사수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3.66% 내렸던 8,300으로 시작해서 8,00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8,000선이 무너질 뻔도 했었는데 가까스로 지켜내면서 개인들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지지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지금부터 좀 관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 피로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특정 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액은 늘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주가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도 시켜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변동성의 2배가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5%가 오른다면 10%의 수익률을 얻고요. 5%가 내린다면 10%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투자인데요. 네. 금요일만 해도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투자 손실도 훨씬 커졌습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컸었던 19에서 20%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주가가 10%만 내려도 한꺼번에 주가의 손실이 20%까지 늘어나 한다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투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레버리지를 투자할 적기라는 뜻이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코덱스의 삼성전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 동안 개인이 1,900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지난 27일 상장 이후로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즉 손실률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한 투자는 더 많았습니다. 네. 주가가 20% 가까이, 수익률이 20%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3,9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는데요. 상장 당일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돈이 바로 SK하이닉스 레버리지에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투기성 투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금융당국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환율,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뉴스가 많아지면서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미국 증시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1,560선에 육박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요, 인천공항에서 해외를 나가시거나 국내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거래하고 있는 환율은 달러당 1,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사진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달러 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어젯밤 사이에 또 급등하면서 1,560선에 육박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상승 뉴스들이 많았지만, 지금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달러 환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젯밤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미국 증시에서

0: 반도체 관련주가 폭락했던 것인데요. 한국 증시에도 다음 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팔고 그리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면서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비교하면요, 19원 정도 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뉴노멀을 넘어서 굉장히 충격과 공포로 번지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한국의 증시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 아마 정부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다음 주에 아마 정부의 구조 개입이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환율이 잘 안 잡힌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감으로써 수입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전방위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한 뉴스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물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0: 네, 이것도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5월 달에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26개월 만에 3%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이 20% 급등한 것이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5월 달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119.9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1% 상승한 것인데요. 24년 3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난달의 물가 상승률 굉장히 가팔랐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석유류 가격은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2%나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2년 이후로 4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러한 상승률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듯합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면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 물가 상승률도 이러한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분석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자금이 마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금이 줄어들면 주식을 상승시킬 여력도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 아마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주식시장 외 자산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0: 네, 저희가 연초만 해도 에브리싱 랠리라고 했습니다. 주식, 금, 비트코인 할 것 없이 모두 오른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주식시장은 그때 이후로 더 갔는데 비트코인이나 금값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하락하면서 연초 대비 상승률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비트코인당 6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트럼프 2기 당선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 선이 붕괴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5일날 비트코인 한계 가격은 6% 하락해서 5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한 이후로 가장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ETF의 자금 유출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상승 동력이 없다라고 분석이 되는 만큼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핵심 뉴스가 될 듯합니다.
1: 네, 주간 경제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아디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봅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 있어 했던 검색어부터요.
3: 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와 또 강남구 또 광진구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이 됐었죠. 누리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선관위의 안일한 일처리로 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정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네요. 오랜 시간에 투표해왔지만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는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댓글 이어졌습니다. 잠실 투표소 앞에는 유권자들이 재투표를 요구했고요. 이 선관위 앞에서도 시위대 수백 명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면서 집회에 이어갔습니다. 이 온라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가 퍼졌고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당연히 커졌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 투표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대선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관외 사전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투표소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져 부실 관리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3: 그렇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서울 14곳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확인해봤더니 전국 50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대구, 부산, 울산의 영남까지 67곳에 용지를 추가로 배부했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50곳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겁니다. 이 총리가 국정조사를 언급했고요. 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현재 밝힌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 주에 이 학계와 법조계 또 시민단체를 꾸려서 활동 시작 열흘 안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선관위는 밝힌 상태입니다.
1: 네. 서울 잠실 투표소에 투표한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죠.
3: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입니다. 경찰과 시위대와의 정말 대치 끝에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밤새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에 서울에서는 선거 이틀 만에야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잠실 7동 투표소에 묶여있던 유권자 2천여 명의 투표용 지가 득표에 그러니까 더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국민의힘 오세훈 49.22% 또 민주당 정원호 48.07%로 1.15%포인트 찹니다. 그리고 서울시 비례의원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400여 표를 더 받아서 8석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개표해봤더니 국민의힘이 7천여 표로 앞서서요. 한 석이 민주당 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1: 네, 이런 건데 송파구 공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저격한 글이 화제가 됐다고요.
3: 맞습니다. 투표소 현장 지휘의 그 지원에 나온 한 공무원이요. 공무원 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관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이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냐면서 항의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바지로 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선거사무가 부당하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러니까 서초구 지부 게시판에는 이 투표지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이 현장에서 연장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선관위가 해주는 건가요? 라면서 이 해결이 안 되면은 선거사무 거부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이제 들어볼게요. 네.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폐지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결국 정부는 철회했네요.
3: 네,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정부는 입원실 운영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의료법 시행 규정의 규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입원실은 그러니까 남녀 구별해서 운영할 것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했을 때 이때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거는 뭐 사생활 침해다, 성범죄를 우려된다, 그러니까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한 4천여 개가 넘는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당수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정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

0: 억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단서 규정을 추가해서 중환자실이나 부부나 또 가족의 2인실을 사용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한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은 가족 간병 편의는 필요하지만요. 남녀 혼실은 좀 반대입니다. 아픈 상황에 모르는 이성과 같은 병실을 쓰는 건 불편합니다. 취약한 환자 보호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좀 다양한 의견 올라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지난 4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열흘 만에 돌아온 늑대, 늑구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고 다시 관람객들을 만났다고요?
0: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정말 국민 늑대 늑구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 받았었죠. 늑구의 탈출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전의 동물원은요. 어제부터 다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늑구는 동물원에서 3주간에 걸쳐서 먹이 적응 훈련도 했고요. 또 가족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포획 당시에 뱃속에서 그 낚시 바늘이 발견됐잖아요. 진짜 걱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탈출하기 전보다 몸무게가 3kg이 늘어서 건강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좀 걱정되는 거는 경계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인기척에도 아주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현재 동물원에는 늑구를 포함해서 한국 늑대 14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동물원은 울타리를 이중으로 둘렀고요. 그러니까 늑구가 이 당시 땅을 파고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는요. 땅을 파지 못하게 10cm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현재 동물원에서는요. 가까이 관람하는 거는 좀 당분간 좀 제한이 되고요. 동물 복지를 고려해서 늑구에게는 별도의 표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늑군들은 짧은 모험을 끝내고 온 늑구 몸무게도 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안전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이런 응원의 댓글 보이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전시보다는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동물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1: 네. 앞서 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방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상 동선을 추적하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에 온 젠슨 황 어디를 가는지 예상 방문지 그리고 회동 일정은 어떤지 그러니까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른바 젠슨 황의 발자취라는 사이트가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개발자가 만들었다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주요 언론 보도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황 CEO의 동선을 추적해서 지도 위에 보여줍니다. 이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등 이른바 엔비디아 관련주로 거론되는 기업의 주가도 함께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황 CEO의 방한 일정이 국내 AI와 또 증시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런 웹사이트까지 좀 올라온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이런 더위에 곤충 습격이 잦아질 거란 전망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따르면요. 오는 9월까지 여러 종류의 곤충이 대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으로 그러니까 예년보다 유충들이 그 자라는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러니까 성충이 되는 그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틴커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 요즘에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수질이 개선이 되면서 유충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또 게다가 올봄에 이상고온과 맞물리면서 대발생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다음 달에는 러브버그로 불리고 있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도 대발생이 예고가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월동에 성공한 유충들이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한여름인 7월과 8월에는 또 해충인 매미나비도 대규모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누리꾼들은 이상기후가 곤충 개체수까지 바꾸고 있네요. 기후변화 뉴스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체감이 됩니다. 러브버그도 힘든데 아니 매미나방까지 나오면은 올여름 정말 걱정이 됩니다. 농작물 피해도 점검해서 대응책 마련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1: 네. 그 여름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 하나 드릴게요. 교도소 냉방시설 설치 문제 전해주세요.
0: 그렇죠. 이 국민정서와 또 인권보호가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 교정시설 상당수는 이 수용자 생활공간에 냉방시설이 없고요. 그러니까 선풍기에 한두 대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용 과밀이죠. 그러니까 일부 시설은 정원의 200%를 넘게 수용하고 있어서 여름철에는 열기 그리고 위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고요.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과 환자 등 폭염 취약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이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0: 에어컨을 설치해 주나요? 아니 그 돈이면은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이어졌고요. 이 반대로 냉방은 특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예산을 함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1: 네. 훈훈한 사연 하나 듣겠습니다. 도로변에서 택시를 호출하지 못해 서 있던 할머니를 도운 여성의 사연 전해주세요.
0: 네, 40대 여성은요 약속 시간에 늦어서 서둘러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도로 갓길에서 홀로 서 있었던데요. 그 당시에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아주 무더운 날씨였고요. 예, 지나칠 수 없었던 여성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고요. 예, 당시 아흔이 넘은 할머니는 인근 복지회관에 가려고 30분 넘게 거리에서 택시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택시를 호출해서 할머니와 함께 기다렸고요. 기사분에게는 할머니를 목적지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후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인상적인데요. 우리 모두 늙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도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 보면요.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런 걸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바쁜 와중에도 선뜻 도와준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네요. 고령층 디지털 소외 현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도 늙으니 도우면서 살자. 이런 댓글 남기면서 함께 공감했습니다.
1: 네. 클릭 인터넷 핫이슈 곽지현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주에 31.3도를 최고로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보이면서 다소 더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 오는 곳이 많겠고요. 동풍 영향권인 이 동쪽 지역으로도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에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동부,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제주에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밤이나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리게 될 비의 양은 전반적으로 적겠습니다. 5mm 안팎이 되겠는데 동풍 영향권역인 강원도와 영남, 호남 동부 지역으로는 5에서 20mm, 제주에 5에서 10mm가량 오겠습니다. 비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짙은 안개에 감속 운행하셔야겠고요. 오늘 밤부터 제주 먼바다, 남해 먼바다 등 남쪽 먼바다의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 등 12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구 27도, 전주 29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은 22도의 낮 기온을 예상해서 대부분 지역 그래도 30도에 수렴하는 기온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집회로 인한 통제 구간인데요. 세문안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세문안 교회 방향으로 포시즌스 호텔 앞 두 개 차로가 집회와 행진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부근 신호대기 시간 길어진 상태고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의 양방향 전면 통제도 계속되고 있으니 참고 운행 부탁드립니다. 상행선 정체가 꾸준한 고속도로, 지금도 경기권 통과는 어려운 편인데요.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 청주 휴게소 일대와 안성 부근으로 12km 구간 정체 길어져 있고요. 다시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부산 방향은 신갈 분기점 부근으로 차가 많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 요금소 7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국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여름은 여름으로 건강을 챙겨야 할 계절인데요. 피부 질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요. 일단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요.
5: 그렇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아, 그 뭐
6: 자선 차단제를 발러 뭐 얼굴이 끈적거리고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네. 오늘 청취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좀 챙기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자외선의 과다하게 노출되면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아, 물가에 놀고 나면 등에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놀고 했었는데요.
1: 네.
6: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뭐 기미라든지 잔주름, 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자외선 A고요. 또 우리가 그냥 빨갛게 되고 피부 껍질이 벗겨진다고 생각했던 일광화상, 이게 자외선 B인데 문제는 피부암의 원인도 자외선 B 노출에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구름이나 창문 커튼을 다 통과하고 진폐층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뭐 실내에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외선을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이나 야외 활동 중이라면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좋고요. 차단제는 며칠 15분에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발라서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비타민 D 부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서 피부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1: 네. 또 지나친 자외선은 두피나 모발 건강에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6: 그렇습니다. 보통 요즘에 급성 노화, 저성 노화 다들 천천히 늙고 젊은 피부를 유지해서 젊어 보이는 걸 원하시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발 건강입니다. 탈모를 남성, 모성 모두 다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이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이 볕이 그대로 우리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줍니다. 장시간에 노출된 모발은 약해지고 건조해져서 푸석푸석해지고요. 탄력도 떨어지고 또 모발 표피가 벗겨져 윤기도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습한 이 여름철에는 이 두피 모공이 막기가 쉬워요. 그래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뚫어지가 생기고 모낭염이 생기고 기증균이 많아져서 가렵고 결국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를 쓰는 것보다는 양산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모자를 쓰는 경우에는 이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머리를 감는 샴푸 또는 머리를 감는 것을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여름철에는 집에 들어오셔서 씻으면서 가볍게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헹궈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여름은 아무래도 노출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이다 보니까 뭐 등 여드름이라고 하죠. 등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6: 맞습니다. 사실 저도 제 막내가 딸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 얼굴에 뭐 하나만 나면 밤에 이것저것 많이 바르고 또 얼굴에 뭐가 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 특히 이제 등드름이라고 하는 여드름 이제 등에까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우리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또 피부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등드름 또는 이제 자외선 때문에 얼굴이나 목이 생기는 이러한 모낭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스크럽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천연 분말을 이용해서 피부 거품과 함께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이 피지와 땀 분비가 많아지던 여름에 잘 닦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피부 보호를 위해서 바르는 작은 로션도 너무 끈적거리지 않는 것으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발라준다고 하면은 이 땀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옷을 입음으로써 이 등드름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1: 네. 또 더위를 식히려고 켜는 이 에어컨 바람도 피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요?
6: 네. 덥고 습하면 다들 시원한 실내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기 싫죠. 사실 이 피부 열감, 이 외부의 열로 인해서 피부의 표면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열을 빨리 식히는 것은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냉방이나 또는 너무나 오랜 시간 냉방이 있는 곳에 있다 보면은 이 에어컨 바람 등 때문에 피부 속에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해지는데 이때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노화가 확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 에어컨을 틀 때도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1: 예.
6: 그래서 보통 한 40분 정도 에어컨을 틀치고 또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이제 건조하는 그런 에어컨을 사용하시고 환기를 통해서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고 하면 에어컨을 오래 켜놓고 자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피부가 점점 건조해져서 아토피라든지 또는 스팀 등이 여름에도 또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에어컨을 오랫동안 틀고 주무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두드러기는 아닌데 피부에 얼룩덜룩한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6: 네. 두드러기인가 싶기도 하고 뭐를 잘못 먹었나 싶기도 한데 여름철에 있어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피부에 얼룩얼룩 갈색 반점이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부 곰팡이 질환인 어우러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발가락 사이에 있는 지간 무좀 등을 생각하시는데요. 같은 이런 진균성 곰팡이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선수나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20, 30대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어우러기 증상을 보면 마치 5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동전의 크기로 둥글둥글하게 겨드랑이에서부터 등에 가슴 그리고 땀이 많이 차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 자리를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콩알만 해요. 50원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 회백색이 비늘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우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자주 하되 그 물기가 남지 않도록 잘 닦아주시고요. 젖은 속옷을 입지 않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만약에 이거 지속된다고 하면 피부과 전문이나 동네 주치의 선생님께 상의해서 진균제를 바르거나 또는 이 진균제를 우리가 경구로 복용해야 될 치료할 필요도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여름철 피부 관리 조언해 주십시오.
6: 예. 이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여름에는 대부분 피부가 건조할 걸 생각을 못 하죠.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한 상태로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드시고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우리 몸을 살실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산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극 창상합니다.
1: 네.
6: 양산을 쓰게 되면 피부에 열감도 내리고 피부 손상을 직접 피할 수 있어서 양산 착용하시고 홍풍 달대는 모자 그리고 선크림 특히 우리 남성 청취자 여러분 선크림 바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 건강하세요.
7: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예,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월드컵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 멕시코 과달라하라 입성을 했는데 오늘까지 휴식이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지적 훈련에 들어간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이 과달라하라가 뭐 수차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고지대이죠. 1500m가 넘어가는 해발. 이 과달라하라에서 조별리그 1차전 체코전 그리고 2차전 멕시코전이 열립니다.
1: 네.
8: 자, 우리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가 과달라하라이고요. 과달라하라에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 공항에 멕시코 팬 500여 명이 나와서 대표팀을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호텔로 곧바로 이동을 했는데 호텔 주변에서도 멕시코 팬들이 대표팀을 기다리면서
1: 네.
8: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오빠들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네. 대표팀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이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갑니다.
1: 멕시코는 우리 같은 조라서 32강 진출을 다투는 경쟁 상대인데
8: 예.
1: 뭐 동원된 팬들은 당연히 아닐 테고 우리 대표팀을 환영하러 나왔다는 게 이제 반갑기도 하네요.
8: 저도 이렇게 많은 팬들이 몰려나왔다는 게 좀 의외였었거든요.
1: 예.
8: 그러니까 대표팀 환영하러 한 500명 정도가 공항에 나왔다. 호텔 주변에도 많이 있었다. 진을 쳤다. 뭐 이런 얘기 듣고서 그러면은 제 멕시코 우리 동포겠구나. 교포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1: 예.
8: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교포도 있었겠지만 멕시코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8: 우리 대표팀의 호의를 보이고 있는 멕시코 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예.
8: 우선은 이제 멕시코도 남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한류 인기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대한 호의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결정적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이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예.
8: 러시아 월드컵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1: 네.
8: 그때도 멕시코가 우리와 같은 조였었거든요.
1: 네.
8: 멕시코가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3차전에서 독일을 2-0으로 이기는 카잔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멕시코가 덕분에 16강에 올라갔죠. 그때 이 경기에서 독일 2-0으로 이길 때 그때 추가골을 손흥민 선수가 그림 같은 원더골로 장식을 했거든요.
1: 네네.
8: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기억하는 팬들도 손흥민 선수 이름 부르면서 공항에 나왔던 겁니다.
1: 그때 수비 진영에서 주세종 선수가 이게 슛인지 패스인지
8: 길게
1: 굉장히 길게 올려줘서 그걸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8: 그랬죠.
1: 네, 슈팅을 한 거잖아요.
8: 그 길게 우리 진영에서 넘겨준 그 롱 패스 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폭풍 드리블, 그다음에 슛, 골 이게 났었죠. 전 세계 이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런 원더골이었습니다.
1: 네.
8: 이 골이 당시에 영국의 BBC가 선정한 올해의 장면에 이제 선정되게 됐었고요. 우리가 그때 독일을 이기니까 멕시코 팬들이 주 멕시코 그 대사관 앞에 몰려와가지고 땡큐 코리아, 땡큐 손흥민 외쳤었거든요.
1: 아하.
8: 이 장면을 지금 멕시코 팬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딱 하나 바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 예?
8: 두 개도 아니고
1: 네?
8: 이 손흥민 선수가 이 2018년 이 독일의 원더골 이거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다면
1: 네.
8: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만약에 보여주면 저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체코와 1차전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체코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8: 중요하죠. 일단 이제 조별리그 포지션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죠.
1: 예.
8: 자, 이번 대회부터 48개국이 참가하죠. 때문에 조별리그 통과하면 과거에는 16강이지만 지금은 32강입니다. 32강전 대진표를 감안해서 16강까지 생각한다면 32강전에 누굴 만나느냐까지 염두에 둬가지고요. 이러면 우리가 최소한 그 조 2위까지는 해야지 좀 쉬운 상대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조 1위를 염두에 둔다면 2승 1패. 최소한 1승 2무까지는 돼야지 조 2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 예.
8: 그렇다면은 뭐 가장 센 팀으로 개최국이고 멕시코에게는 비기거나 질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가장 약체인 남아공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체코도 1승의 제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차전이 체코와의 경기인데 1차전에서 체코에 패하게 되면은 우리 계획이 전부 다 틀어지게 되죠.
1: 그렇죠.
8: 때문에 체코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1: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코는 고지대 적응 훈련 없이 바로 경기를 치르잖아요.
8: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이 체코가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본선에 합류를 했는데 이 베이스 캠프를 이미 그 본선에 합류한 팀들이 다 선택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남은 이 베이스 캠프가 체코에게 이제 배정이 된 겁니다.
1: 네.
8: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미국 텍사스주의 맨스필드이거든요. 이 맨스필드가 해발 190m 이니까 평지입니다. 그리고 1차전 이틀 전에 맨스필드에서 훈련하다가 이 과달라하라에 이틀 전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1: 예.
8: 고지대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와 1차전 치르게 되는 거죠.
1: 네.
8: 저는 솔직히
1: 네.
8: 솔직히 체코가 무슨 배짱으로 이틀 전에 과달라하라에 오려고 하는지 맨스필드 일찍 끝내고 일찍 들어와서 과달라하라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이틀 전에 도착하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고지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1: 근데 그만큼 체코가 피지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8: 예. 그러면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일단 그 피지컬은 좋습니다. 높이도 있고요. 평균 신장이 185.7cm이고 190cm 된 선수들도 즐비합니다.
1: 네.
8: 많이 이제 그 알려졌죠. 토마시 호리 선수 199cm의 장신 공격수고요. 직전에 열렸던 과테말라와의 평가전에서도 이 헤더골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에이스가 이제 파트리크 시크 선수인데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소속이고 191cm고요.
1: 와.
8: 토마시 소호체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소속인데 192cm입니다. 이외에도 190cm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때문에 특히 코너킥, 프리킥, 이 세트피스 절대적으로 주의해줘야겠죠.
1: 예.
8: 실제로 평가전에서 유럽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네 골을 넣었는데 네 골 중에 세 골이 전부 다 이 세트피스에서 나왔고요. 근데 이제 한마디 정리해보면 피지컬을 앞세운 축구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피지컬을 앞세운 축구는 킥앤드러시 일단 보내놓고 뛰어가서 부딪혀서 공을 잡는다. 킥앤드러시하고 공중볼 몸싸움이 특히 특징이거든요. 반면에 키가 크기 때문에 경기를 디테일하게 풀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중앙에서 아기자기한 패스로 이 중앙 돌파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이 돌파와 크로스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에 의존하는 이 피지컬 축구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스피드를 살려지

0: 되고 몸싸움에 밀리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더군다나 체코가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엔 좀 문제점 드러냈거든요. 예. 평가전에서 계속 실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비 뒷공간이 뚫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순간적으로 수비에서의 빈 공간을 잘 활용하는 네. 더군다나 스피드를 살리는 공격을 하면 충분히 뭐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12일 경기니까 네. 이제 경기 후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겠네요.
0: 저하고요?
1: 네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자 한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지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로 넘어갑니다. 류현진 선수가 어제 시즌 7 승을 올렸는데 다승 공동 1위예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롯데전에서 류현진 선수 6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시즌 7승 올렸습니다. LG 톨허스트, KT 보실리, 기아의 올러 선수와 다승 공동 1위거든요. 예. 딱 느낌 옵니다. 공동 1위가 4명인데 유일하게 국내 투수로 류현진 선수가 이름을 올려놨죠. 네. 더군다나 평균 자책점도 2.97, 3위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제 39살이거든요. 뭐 전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활약은 저도 이제 예상하지 못했는데 류현진 선수의 다승 공동 1위는 강속구 투수들에게는 한 가지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강속구도 영원하지 않다. 네. 계속하다 보면 뭐 부상도 있고 나이도 든다. 강속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때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류현진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하.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러니까 야구 투수에게는 강속구가 전부가 아니고 제구와 타이밍, 타자와의 수싸움을 주무기로 해서도 갈고 닦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류현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또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 타율 3할 2푼 1리까지 왔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4위예요.
0: 네, 메이저리그 전체 4위입니다. 대단하죠. 와, 예. 그러니까 뭐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눈 감고 쳐도 요즘에는 안타를 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카고 컵스전에서 안타 추가해가지고 개인 최다 13경기 연속 안타 기록했고요. 오늘은 4타수 1안타로 주춤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뒤 7경기에서 29타수 19안타 타율 6할 5푼 5리입니다. 무려 6할 때입니다. 시즌 전체의 타율을 따지면 지금 이제 3할 2푼 1리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전체 4위고요. 지난 1일에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 안타 5개를 기록했거든요. 한 경기에서 안타 5개 치는 거는 웬만해서는 보기 힘듭니다.
1: 네. 자, 안세영 선수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면서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 올라갔군요.
0: 예, 그렇습니다. 여자 단식,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를 접전 끝에 2대1로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예. 오늘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3세트에서 7대17, 10점 차까지 뒤졌거든요. 3세트에서. 와. 이걸 뒤집었습니다. 20대20 듀스를 만들고 23대21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이 결승전에서는 또 다른 4강에서 우리나라의 심유진 선수 꺾고 올라온 야마구치 선수를 만났거든요. 예. 야마구치 선수 지난주에 싱가포르 오픈 결승전에서 안세영 선수가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1: 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박정현, 임재범이 부르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초여름답습니다. 예년 이맘때의 기온과 아주 흡사해졌습니다. 습도로 인한 극한 무더위의 불편함이 아직은 아주 큰 것도 아니고요. 예년 기온과 동떨어진 매우 높은 고온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남부지방 30도 넘는 곳이 다소 있었습니다. 더운 지역을 중심으로는 식중독, 자외선, 온열질환 등에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주에 31.3도를 최고로 서울은 27.5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지방은 오늘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제주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에, 오후에는 충청 호남 동부에,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먼저 비가 그치고 그 밖의 지역은 밤이나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에 그칠 비의 양은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호남 동부의 경우는 동쪽이기 때문에 이 동풍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도 5에서 10mm가량 오겠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산지에 동풍 영향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또 너울이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7도로 예보돼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하며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군과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충일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 유공자들을 위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관위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위대 봉쇄 등으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어제 경찰이 투입된 후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촬영하고 인터넷

0: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4시 반쯤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차기 단장 임명과 관련해 공정한 인선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국립발레단 단원 일동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차기 단장은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기 단장은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존중하며 내부 질서와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SNS를 통해 국립발레단 단장 인선을 놓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고 직업 발레단 경력이 없는 고령의 무용 전공 교수가 선임될 것이라는 뜬소문이 있다며 후보 명단에 이런 인물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신원 미상 해커의 공격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입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어제 CU 포스트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문을 올리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규제당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1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절단장애를 딛고 희망의 아이콘이 된 신명진 사선님을 만나봅니다.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서 멋진 도전을 이어가는 감동 스토리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개전 5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호 캐스터.
1: 네, 고속도로의 정체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권과 강원권 쪽 상황은 모두 이동 여건 수월해졌고요. 경기권 위주로 5km 안팎 정도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안성 휴게소를 앞두고 4km 막혔다가 이후로는 시구간에 진입해서 양재와 반포 사이로 차간격을 좁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밀립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과 화성휴게소 휴게소 사이로 4km 구간 막혔다가 매송 휴게소와 광명역 부근에서도 답답한데 마찬가지로 정체 길이는 3-4km 정도로 그리 길진 않겠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마성터널과 월곶 그리고 서창 부근에서 주춤하는 정도입니다. 근거리 오가신다면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경기 서쪽에선 일산 방향으로 가는 길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6km 밀리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만 잠시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절단장애를 딛고 희망의 아이콘이 된 신명진 사선님입니다. 5살. 기차 사고로 왼팔을 제외한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었지만 남은 왼팔 하나로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지워나가는 분인데요. 장애인 수영 메달리스트이자 백두산 등반, 또 한강 도강, 그리고 42.19km의 뉴욕 마라톤 완주까지 우리 사회에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진 서울시립대 사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신명진입니다.
0: 네, 방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KBS 라디오하고 인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2: 예, 제 소개를 하면 네. 장애를 가진 지가 벌써 45년 차예요. 네. 그리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제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KBS랑 진짜 인연이 깊은데 네. 아침마당 간판 프로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제가 아주머니들과 자웅을 겨뤄서 네. 전국 수다왕 출신이고요. 강연 백두시에도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와는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예. 그리고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네. 이 두 프로에서 8년간 책을 소개하는 이 코너를 담당을 해가지고 예. KBS가 저희 아이들의 기저귀를 책임졌던 예, 이 너무나 감사하죠. 아하. 더군다나 오늘 제가 감회가 새로운데 예. 제가 그 많은 책을 소개를 했는데 제 책을 소개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0: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전 에세이인이 다리가 될게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 다리가 될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아 제가 이 책이 처음 솔직히 네. 11년 전에 처음 세상에 딱 나왔는데 네. 당시에는 많은 분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책이에요. 오. 그런데 이 대표님이
0: 출판사 대표님이
2: 예, 저희 예. 출판사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네. 너의 이야기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해서 제가 보기보다 귀가 팔린 거여가지고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네. 이번에 책을 내게 됐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시고 아 위로를 받았다. 네. 그리고 너의 덕 때문에 용기를 가져보려고 한다라는 이렇게 감사의 인사들을 해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한데 이 제목이 다리가 될 게가 네. 이 저희 부모님이 저의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제가 다리가 없지만 저의 가족인 아이와 아내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제목이 굉장히 좀 그런 쪽으로 느껴지시나요?
0: 아, 그러니까 우리 신명진 뭐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2: 아, 부끄럽습니다.
0: 작가님의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라는 말씀과
2: 그렇죠.
0: 또 이제는 부모가 된 작가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내가 너희들의 다리가 되어줄게. 그리고 이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다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네요.
2: 예, 그렇게 좀 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0: 자, 이제 그러면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5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2: 아, 5살 때였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0: 예, 예, 예.
2: 그냥 저는 전에 들었는데
0: 네.
2: 당시에 제가 집 앞에 철길이 있었는데
0: 예.
2: 그 앞에 나갔을 때 이 철길 앞에 기차가 서 있었고 동네 형들이 거 위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0: 예.
2: 너무 어린 나이에 형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에 이 그 기차를 올랐는데
0: 네.
2: 그 순간 기차가 철컥 하고 움직였죠.
0: 예.
2: 그리고 많은 형들이 다 뛰어내렸는데 5살짜리가 뛰어내리긴 무서우니까
0: 예.
2: 거기에 매달렸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밑으로 떠져서 제가 장애를 이 갖게 되는 사연이 이제 생기는데 아 솔직히 제 기억 속에는 저의 비명소리밖에 남지 않아 있어요.
0: 네.
2: 그래도 다행인 게 제 두 다리와 한 손을 제 목숨값으로 갚고 그나마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서 저의 목소리가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0: 네. 그 혹시 어떤 사고에 대한 뭐 요즘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었나요?
2: 제가 정말 복 많은 사람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0: 네. 네.
2: 너무 어릴 때 다쳤기 때문에
0: 네.
2: 그런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0: 아.
2: 왜냐면 뛰다가 다리를 상실하면 상실감이 클 텐데
0: 네.
2: 너무 어려워서
0: 네.
2: 제가 어떤 그냥 이 장애 자체를 운명처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껐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0: 네.
2: 어떤 뭐 트라우마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0: 아, 그걸 또 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군요.
2: 아, 그럼요.
0: 아,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굉장히 복스러우시다고 웃는 모습이 복스럽다라는 말씀 주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기차게 꼭 밝은 모습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수영 메달리스트까지 대단하십니다. 다리가 될게라는 제목 그 의미까지 멋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린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책을 통해서도 보면 함께 옥상에 업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 일화가 있던데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2: 아, 어머니한테는 항상 제가 이제 미안한데요.
0: 예.
2: 어머니가 저를 이제 업고 병원에서 사고 난 저를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0: 네.
2: 그러니 매일 어머니가 저를 옥상에 데리고 가서 업은 채로 혼자 이제 자책을 하며 우셨대요.
0: 네.
2: 그냥 계속 우셨대요. 근데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의 그 슬픔에 너무 이제 제 당시 기억은 없는데
0: 네.
2: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지키지 못할 저의 말을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오셨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죄송스럽고
0: 네.
2: 미안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0: 예.
2: 항상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자식 걱정하듯이
0: 네.
2: 이렇게 걱정만 많으신데 이번에 제 책을 드릴 때
0: 예.
2: 너무 기뻐하셨어요.
0: 아.
2: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 드렸습니다. 엄마 나 7시에 라디오 나와.
0: 네, KBS 라디오.
2: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오늘 바빠서 못하니까
0: 네.
2: 그거 녹음해가지고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 좀.
0: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셨는지 감히 상상도 잘 안 되지만 그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께 다시 이 아이를 돌봐야겠다라고 하는 큰 희망을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2: 아, 아마도 전 엄마가 싫어서, 그러니까 우는 게 싫어서 그렇게 이렇게 던졌던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어떻게 그게 또 저희 어머니가 네.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셨던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하신 그 모습을 지금 어머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다.
2: 아, 그럼요. 네. 저희 어머니가 다만 저희 아버지가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돼서 네. 그게 조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지금 잘 열심히 살려고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을 지키려고 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아마 한우에서 봐주시고 계실 겁니다.
0: 네. 네. 한 10년 전쯤에 그 저희 아침마당 출연하셨을 때 그 앞에 아버님 모습을 제가 네. 얼마 전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그랬군요.
2: 아, 찾아보셨군요. 아유,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 다리가 될게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신명진 작가님이 힘들 때마다 삶과 세상으로 이어준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리가 되어준 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모님이겠죠.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떻게 다리가 되어주셨는지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아버지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마 당시 세대의 아버지들은 다 같으셨을 거예요. 이 가부장적인. 네. 예. 근데 그 가정의 이 가장으로서 이 부계를 버티면서 이 집안을 지키는 기둥이셨죠.
0: 네.
2: 근데 어머니가 당시에 너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병원에서 하시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자기도 가슴 너무 아파서 술로 하루하루를 달래시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너 왜 맨날 죽은 생각만 하냐. 네. 우리가 명진의 손과 발이 돼주자.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다시 이끌어주시고 더구나 제가 걸을 수 있도록 당시에는 재활이라는 게 그닥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열심히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손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예. 저를 걷기 운동까지 그리고 마지막 저희 아버지가 가남이셨는데 예. 세상을 떠나는 그 임종 직전까지 저에 대한 걱정과 저를 계속 이렇게 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걱정만 하시다가 가셔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이제 많이 미안하죠. 자기보다는 아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지 않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역시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등교를 할 때 본인이 처음 해보지도 않았던 자전거를 익히고 저를 등교시키고 네. 그게 제가 크면서 힘드니까 이제 또 오토바이를 배우셔서 이렇게 등교를 또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주는 안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0: 있으실 네. 테니까요.
2: 그냥 스스로 이제 가게.
0: 아. 네.
2: 그러니까 주변에선 동네 사람들에서는 야 진짜 독하다. 애 몸도 성취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지들이 네. 애를 저렇게 방치하고 지가 하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서 보면 혼자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덕분에 제가 네.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초를 닦아주신 거죠.
0: 오늘 라디오는 부모님을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2: 그렇죠.
0: 생각이 드네요.
2: 사실 저보다 저희 어머니를 오셨어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보면 성실하고 밝게 사는 게 이미 효도고 어머니께 행복을 선물해 드린 겁니다. 효자시네요. 밝고 긍정적인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저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걷고 계세요. 아까 스튜디오에 걸어 들어오셨거든요.
2: 아, 예, 예.
0: 네, 휠체어를 탄 게 아니라.
2: 그렇죠.
0: 그러면 의족을 착용하신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착용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2: 아, 제가 45년 경력의 장애를 가졌다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 네.
2: 예. 뭐 의족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관심도 없다가 사고를 당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연결해 주는 곳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예.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환이나 의족이나 이런 정보 1도 없이요. 그냥 혼자 찾으셨어야 돼요.
0: 예.
2: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기구를 여기저기 혼자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 네. 다니시면서 그걸 직접 만드셨어요.
0: 아버님 원래 뭘 하시던 분이셨을까요?
2: 저희 아버지 어업을 하셔서 배를 타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위해서 직접 왜냐하면 자식이 한순간 장애가 돼 보였는데 얘를 어떻게든 활동을 해야지 사람 노릇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덕분에 이 의족을 끼고 제 나름대로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죠.
3: 아.
2: 그리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 의수를 안 끼고 다니는데요. 네. 의수가 처음에는 이걸 누군가의 나의 장애 상태를 보여주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3: 네.
2: 그들의 시선이 무섭고.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효율이 손을 빼버려야지 의수를 네. 착용 안 해야지 더 좋더라고요.
3: 아.
2: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거 직장에서 빼고 다니는데 한번 네. 출근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는데
3: 네.
2: 뭐 직장 출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맨 같은 버스 타면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0: 맞아요. 네.
2: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뭐지? 낯선 모습에 좀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니까 익숙해져가지고
3: 그렇죠. 그렇죠.
2: 별로 저를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네. 네. 그냥 이렇게 해도 그렇게 이제 저의 장애를 드러내고 네. 활동을 했죠.

0: 네. 낯섦을 익숙함으로 이제 바꿔주신 거네요.
1: 아,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고 응치로 들 필요 없어요. 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네.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별 관심 안 가져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신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는 내가 장애를 가졌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못 느꼈는데 네.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네. 아... 정말 내 친구들이 무식했구나.
0: 네?
1: 무식했다. 내 친구들이.
0: 예. 무슨 말씀일까요?
1: 이게 고향 친구들도 그렇고요. 학창시절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게 장애에 대한 이 인식이 떨어지니까
0: 예.
1: 장애인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 무식한 녀석들이 저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0: 예.
1: 그래서 얼마나 악독한 녀석들이었냐면
0: 아이고.
1: 뭐 볼링을 치러 가거나 네. 아니면 저희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네. 연습장 그 배팅을 네, 하면 네, 네, 네. 내기를 하게 됩니다.
0: 네.
1: 음료수 내기나 네. 아이스크림
0: 내기. 아 그렇죠. 네.
1: 한 번을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해가지고 몇 번은 이겼지만 대다수는 제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얼마나 무식하고 악독한 놈들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0: 예.
1: 정말 정말 이 승부에는 예, 절대 봐주지 않는 예, 이게 어떻게 친구였나.
0: 아하.
1: 예, 하지만 지금 만나도
0: 예.
1: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0: 예.
1: 장애인 친구가 아니라
0: 그렇죠.
1: 그냥 친구 심령진이었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함께
0: 네.
1: 해서 제가 오히려 장애에 대해서 크게 의식 안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0: 그러니까 그냥 나의 친구로만 봤지 어떤 이 신체적인 다른 걸 본 게 아닌 거네요. 친구분들은.
1: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무식한 놈들이에요. 무식하고 나쁜 놈들.
0: 네, 그렇게 표현은 하시지만 네, 그 덕분에 또 나는 장애를 못 느끼고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막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1: 예.
0: 책도 내고 하시는 그런 모습 보고 그 정말 친한 친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1: 전화가 오죠.
0: 예.
1: 야, 너 발음 안 좋다.
0: 아.
1: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막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롱과 협박과 너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너 날아가. 막 제가, 이러면서.
0: 제가 괜한 걸 물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그런데 예.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0: 네.
1: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0: 네.
1: 쟤 내 친구야.
0: 그럼요.
1: 예. 그런 게 진짜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0: 맞습니다.
1: 복이 많죠, 제가 또.
0: 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이 편견이나 차별 어린 시선 없이 그냥 쭉 지내왔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1: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0: 네.
1: 그러진 않죠. 제가 참 슬프게도
0: 네.
1: 많은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0: 네.
1: 뭐 학교 다닐 때는 누군가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침도 뱉은 적도 있고. 할 정도로.
0: 아, 그냥 장애인이란 이유로요?
1: 이게 장애인인지 내가 싫었어
0: 아.
1: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잖아요. 이게 남자 학교는
0: 네.
1: 양육강식의 사회라는 거. 제가 조금 약해 보여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0: 네.
1: 있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그런 친구들도 지금은 좀 많이 반성하고 그러겠죠.
0: 네. 네.
1: 그렇지만 뭐 언제나 제가 밝고 이렇게 지내온 건 아니고 그런 좀 편견의 시선도 많이 느끼고
0: 예.
1: 많이 좌절도 하고 그렇지만 뭐 그 좌절에 제가 위축될 건 아니고 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 예.
0: 먼저 장애인 전국체전에 수영선수로 출전을 해서 메달을 따고 그 수영으로 한강 또 도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첫 도전이 수영인데 원래 수영을 할 줄 아셨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1: 아, 아니죠. 네. 여기엔 진짜
0: 네.
1: 제가 장애라는 벽을 가지고 장애라는 위축된 삶을 가지고 살아오는 데 있어서
0: 네.
1: 인연을 만나게 돼요.
0: 인연? 네.
1: 네.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 갑자기 퉁쿵쿵 소리가 나서 밖을 나가봤는데 어떤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아니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휠체어를 끌면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0: 아, 평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다가 계단 때문에 내려서 끌고 올라오신다는 거죠?
1: 그렇죠. 전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분 중에 내가 저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2: 그렇죠. 보통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니까요.
1: 그렇죠. 그리고 계단이 있으면 포기를 해버리죠. 아.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휠체어를 끌으면서 그렇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무조건 친해져야 된다 했는데 네. 그분이 인천 수영 대표였어요. 장애인.
2: 오, 예, 예.
1: 그러면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된다.
2: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형을 따라다니면서 수영을 배우게 되죠. 수영을 배웠는데 와 제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금세 예. 떠가지고 열심히 예, 이렇게 하면 참 예. 좋은데 현실은 예? 그러지 않고
2: 아, 아.
1: 그 수영장물을 엄청 먹습니다.
2: 아이고야.
1: 아, 그래도 그 노력의 결과가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이라는 네. 영광까지 안았죠.
0: 네. 아 지금도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게 몇 살 때쯤일까요?
1: 그때가 제가 네.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금메달 아니 수영을 처음 시작한 게
0: 뭐 그 무렵이요.
1: 네. 네. 20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 고 아, 사이 쉴 때였거든요.
0: 네. 네. 그러면 어떤 장애인 그 체육 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하셔야 될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런 거는 뭐 잘 갖춰져 있었나요?
1: 아, 열악했죠. 예. 많이 열악해가지고 예. 제 스스로 뭔가 부족하니까 수영 강습을 끊어야겠다
0: 예.
1: 해서 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수영 강습을 끊어가지고 개인 훈련을 하고 들어갔는데.
0: 예.
1: 아, 제가 두 다리가 없잖아요.
0: 예.
1: 그럼 수영장을 기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0: 바닥에. 예.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어떤 수영 코치가 저한테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0: 아.
1: 나 수영할 줄 아는데 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영업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 좀 많이 가슴 아프고 차별을 많이 느꼈죠.
0: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런데 또 도전은 계속됩니다. 백두산에 오르셨어요.
1: 아, 예. 네. 이게 저처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평지를 걷기도 힘들어요.
0: 그럼요.
1: 예. 근데 제가 산이라니 이게 예. 말이 됩니까?
0: 예.
1: 그런데 이게 진짜 감사하게도 절단장애인협회라는 곳에 예. 김진희 회장님이
0: 예.
1: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저는 가능할까요?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0: 네.
1: 경기도 경찰청 분들이
0: 네.
1: 파트너로 맺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백두산을 오르게 되죠. 그때 저의 파트너였던 박종락 형사님이
0: 네.
1: 저의 인간 스틱이 되어주셔서 저를 아. 예, 이렇게 함께 이 백두산을 오르는데 도움을 크게 주셨죠.
0: 지금 이제 다리가 되어줄게라는 게 앞서서 이 수영의 어떤 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분이나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백두산 천지를 오르게 도와주신 분들이나 다 그런 분들이네요.
1: 아, 그렇죠. 이게 혼자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도움을 주고 하니까 네.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0: 백두산 오른 후에 그 기분이 기억나십니까?
1: 와, 끝내줬죠. 내가 이 천지를 보는구나. 이 우리나라의 이 전기를 네. 받아야겠다.
0: 네.
1: 그 딱 한순간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네. 등태산 소천하라는 이 공자님의 말씀이
0: 네.
1: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구나. 아, 그래서 당시 내가 얼마나 작다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예. 한번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죠.
0: 그렇군요. 반대로 말하면 뭐 너도 작고 나도 작고 다 저 태산 아래는 다 작은 존재네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또 도전이 계속됩니다. 세계 4대 마라톤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 여기서도 풀코스를 뛰는데 다리가 되어준 분이 계셨을까요?
1: 아 진짜 이국 땅에
0: 네.
1: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0: 예.
1: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캐서린 아주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0: 네.
1: 이 캐서린 아주머니는 이 뉴욕 마라톤에서 자기 기록은 포기하고 9시간 50분을 제가 풀코스로 걷는데 그 기록에 맞춰서 제가 지쳐서 힘들면 또 할 수 있다. 노래시키고 이러면서 계속 언제 본 적도 없는 이 동양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저를 계속 격려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주셔서 제가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됐어요.
0: 그럼 처음 만난 분이에요?
1: 처음 만났죠. 제가 영어도 안 돼서 이 소통도 안 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노래를 시키고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이 캐서린 아주머니 정말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2: 근데 방금 말씀 중에 10시간 만에 이 결승선에 왔다고 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2: 그럼 그 10시간 동안 그 대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1: 이게 제가 왜 해외 마라톤을 했냐면 예. 국내는 6시간 이후에는 이 파이널 결승선을 아. 철거해버린대요. 근데 외국은 이 외국에서 하는 대회는 이 도전자가 마라톤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외국으로 가자. 저는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풀코스에 도전을 이때 처음 한 거예요. 뉴욕 마라톤.
2: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왜 그렇게 도전을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1: 도전이요?
2: 네.
1: 사실 이게 뭔가 남들이 봤을 땐 네.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두 달이가 없는데 마라톤 풀코스. 야 손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 네. 이렇게들 보시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뭔가 큰 훈장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아니고요.
2: 예.
1: 그냥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냥 저는 했던 거예요. 해서 내가 잘하면 감사한 거고 못하면 말지. 라는 그런 생각. 그냥? 이라는 마인드로 했는데 제가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아닌데. 나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막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시작은 미약한데 네. 내가 소질이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만약 못하면 그걸로 끝나면 된다라는 그래서 시작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죠.
2: 혹시 요즘도 하고 계신 도전이 있을까요?
1: 요즘요? 네. 요즘은 좋은 아빠가 됐습니다.
2: 아유, 제일 어려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여러분 지금 그 절단 장애인으로 최근에 다리가 되어줄게라는 책을 펴낸 서울시립대 사서로 일하고 계시는 신명진 작가님과 함께 방송 듣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 저희 아버지도 철도 공무원 할 때 다리에서 열차 피하다가 떨어져서 한쪽 다리 불구십니다. 노력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친구들 말씀 들으시고 참 친구들이다. 멋진 친구들이다. 예, 이를 악물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복덩어리다 하고 계시고 이렇게 좀 좋은 기운을 얻고 있다고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작가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까요?
1: 아, 이걸 다리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2: 네.
1: 제가 누군가를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2: 네.
1: 감사하게도 수영을 하면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2: 네.
1: 그 동생인데 그 친구가 저의 삶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네. 저처럼 제가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고 제가 공무원이 되니까 그 친구는 열심히 준비해서 공무원이 현재 되어 있고 제가 결혼을 하니까 네. 역시 결혼을 해서 지금 한 아이의 아빠로
2: 예.
1: 점점 저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굳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기특하고
2: 네.
1: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많이 느껴요.
2: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앞서서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일과 사랑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약사가 사고 이후에 약사가 되시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맞 그렇죠. 네. 제가 약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약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때 뭐 인터넷도 없고 제가 실수가 더군다나 또 결정적인 실수가
2: 네.
1: 저희 때는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과를 갔어야
2: 그렇죠.
1: 되는데 네. 나중에였어요. 문과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참 이
3: 알겠습니다.
1: 너무 가슴 아픈
2: 사서라는 직업은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1: 사서요. 네. 이 사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했던 게 인천에서 시작이었는데
2: 예, 예.
1: 이게 운명처럼 첫 발령지가
2: 예?
1: 도서관이었어요.
2: 예.
1: 도서관에 있으니까 옆에 사서를 보게 되죠.
2: 예.
1: 아, 저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주경 야독을 하게 됩니다.
3: 아.
1: 외우면 사서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이제 열심히 또 밤에 저랑 사실 캐릭터가 맞진 않지만 사서라는 목표를 위해서 주경 야독을 해서 제가 이제 사서가 되죠. 아, 제가 자격증을 따고 당시에 서울시에서 사서 공무원을 시험이 있었어요.
3: 예.
1: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합격을 해서 사서가 됐는데 사서가
3: 예.
1: 아, 막상 되니까 제가 봐온 사서랑은 전혀 다른 사서더라고요.
0: 그렇죠. 업무적으로 다가가시니까 이제는.
1: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거 실수했다. 되돌릴 수 없다.
0: 되돌릴 수 없죠.
1: 이게 제가 원래 책을 네. 싫어하거든요. 책을 싫어하는데 사서가 돼서 책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벌을 받고 있는 심정으로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대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아, 제 아내가 제 후배예요.
0: 직장 후배요?
1: 네.
0: 그러면 그 사서 그렇죠. 된 이후의 후배인가요?
1: 제가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원래는 저희 사서가 소수정렬이어서 네. 한 명이나 두 명 뽑는데 그 해에 조금 많이 뽑았어요.
0: 오.
1: 그런데 한 친구가 네. 항상 뭐 의욕이 넘치고 네. 굉장히 활발하고 네, 딱 보기에 귀엽더라고요.
0: 그래서 이미 이제 그것만으로 사서가 되신 것을 잘하신 거네요.
1: 그렇죠. 이게 또 사서가 됐으니까 인연을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예. 예, 또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게 됐죠.
0: 그 좀 인간적인 고민도 책에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애할 땐 좋았는데 조금 걱정도 있으셨다고요.
1: 아, 그렇죠.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연애할 때까지는 내 장애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0: 예.
1: 아, 이게 정작 이 아내의 지인을 만나거나 할 때는 제 장애가 갑자기 입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0: 네.
1: 근데 한 번은 이 지하철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네. 저도 모르게 제 절단 부위 손을 뒤로 이렇게 감추게 됐어요.
0: 네.
1: 근데 제 아내가 제 손을 절단 부위 손을 꼭 안고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히 이렇게 잡은 손을 앞에다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
0: 네.
1: 이상합니다.
0: 아, 네. 아, 교제하기 전에요?
1: 아니, 교제하고 있는데.
0: 아, 교제 중에? 예. 네. 네.
1: 이 사람은 놓쳐서는 안 된다. 예. 네. 오히려 저보다 더 당당하고 이런 모습에, 야, 진짜 이 사람이다. 네. 라고 해서 저희가 벌써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 오다 보니까
0: 네.
1: 이제 기회만 되면
0: 네.
1: 저를 버리려고
0: 네?
1: 틈틈이 저를 네? 이제 아, 제가 너무 의지를 하는지 이게 저 어떻게든 손만 보이면은.
0: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서 아, 예, 다음 예. 질문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 지킴이로서. 아,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1: 아, 진짜 이 소나무 같이 늘 자식들을, 네. 모든 아버지는 그럴 거예요. 이 자식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0: 예.
1: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 우리 아빠는 늘 네. 옆에서 나와 함께 해줬어라는 이 기억을 간직하고
0: 알겠습니다.
1: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합니다.
0: 네, 조금 그 방송을 하셨던 기억을 되살려서 물론 본인 책도 있으시지만 사서 신명진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책 있다면 한 권 정도 알려주세요.
1: 아, 제가 좋아하는 책이 네.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입니다.
0: 예.
1: 이 책을 왜 하냐면 영화 원더의 원작이기도 하지만
0: 예.
1: 이 장애 당사자의 입장과 그리고 가족과 형제의 입장과 그리고 장애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입장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책이 쉬워요.
0: 네.
1: 되게 재밌고
0: 네.
1: 저는 어려운 책 안 좋아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책 추천해 주셨고요. 책에 말미에 이제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내게만 주어진 형벌 같았던 시간, 이제는 어쩌면 축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곤 해요. 사고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되돌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 지금이 그만큼 소중해요라고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남긴 글인데 이 고백에 대한 의미와 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십시오.
1: 제가 다음 주 13일 광화문에 있는 그 책을 파는 곳에서.
3: 네, 대형 서점에서.
1: 예, 북토크를 6시에 합니다. 예. 참고로 무료예요. 예. 예, 저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의 이 장애를 갖다 보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원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다시 그 사고전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거부하겠어요. 왜? 저의 소중한 아이들과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없을 테니까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3: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1: 아,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걷기 위해서 수백 번도 넘어지면서 쓰러지고 어려워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당장 아파할 수 있고 쓰러져 넘어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의 DNA와 기억 속에는 끊임없이 걷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 경험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3: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절단장애인이자 도전의 아이콘인 서울시립대 신명진 사선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날씨와 교통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4: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은 서쪽 가운데서도 호남 지방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겠습니다. 비가 대부분 하루를 기준으로 중간 이후 좀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도 예년 수준의 약간 더운 지역이 많겠습니다. 다만 동풍 영향을 받는 지역은 예외입니다. 상대적으로 낮 기온이 낮아서 강릉의 낮 기온 내일 22도 정도, 서울과 대구는 27도, 오늘과 비슷하고요. 대전 28도, 전주 29도 등 20도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2도에서 20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내일 대부분 흐리겠고요.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에, 또 오후부터는 충청과 호남 동부에 비가 내리다가 제주는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5mm 남짓 되겠고요. 제주에는 5에서 10mm, 강원도와 호남 동부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에 그치는 곳도 있겠고요. 천둥, 번개, 돌 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2에서 20도, 낮 기온은 20에서 29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길었던 토요일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현충일 휴일을 맞아 이른 새벽부터도 지방을 향하는 이동량이 많았는데요. 일요일인 내일 상행선 최대 정체 시간인 오후 5시 때에는 도로에서 최대 1시간의 여유 시간이 더 필요할 예정이니까요. 여행지에서 저녁까지 드시고 출발하시는 것도 정체를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충청권과 강원권 이동량이 두드러지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내일 청주와 옥산 일대로, 중부선 하남 쪽은 경기 광주 부근으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도 가까운 강원권인 설악 일대와 경기 수도권인 남양 조금소에서 강일 쪽 정체 가장 길어지겠습니다. 상행선 정체가 대부분 해소된 지금은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바지 이동량 남아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밤 9시 무렵 모두 해소되겠고요. 지금 서울시내 구례 쪽 강변북로는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도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저녁입니다.
3: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십니까.
3: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는데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정상회담 제의를 했는데 거절당했네요.
7: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상회담 제의 자체가 뭐 좀 진지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난 4일 날 공개 서한을 통해서 제3국에서 정상회담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자 물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통상 정상회담을 하려면 뭐 느닷없이 그냥 우리 만날까 그래 오케이 어디서 만나자 이게 아니라 그 물밑 접촉을 해서 뭔가 조율이 있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0: 네.
7: 이렇게 느닷없이 공개서한 탁 던져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측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처음에 나온 반응은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랬거든요.
0: 예.
7: 푸틴 대통령이 편지 읽어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이 첫날은 안 읽어봤지만 그 다음 날 대변인이 건네줘서 뭐 그것도 뭐 열심히 본 것도 아니고 슬쩍 본 것처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결국은 서로가 매일 하던 소리 그걸 되풀이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일단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0: 아니 그러면 그런 입씨름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7: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들 수 있는데요. 지금 현 예. 시점에서 보면 첫째는 미국의 중재력이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낸다고 예. 그랬는데 이건 뭐 그건 물 건너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전장 상황. 전쟁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 미국 협상팀이 그 아시다시피 트럼프 친구랑 트럼프 맞사위 이렇게 네네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가 비유를 하면 그 붕어 낚시 전문가를 곰사냥에 내보낸 얘기다. 좀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물론 이 트럼프 친구인 윗코프 특사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 예, 업계에서는 예. 알아주겠죠.
0: 예, 예.
7: 그런데 이건 이 협상하고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비전문가들이 물론 비전문가라고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협상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협상이거든요.
0: 예.
7: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그 복잡한 이 상황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이란에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0: 그렇죠.
7: 외교력이 몽땅 이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협상력이 없는 이 특사팀에다가 외교력까지 실종이 된 이런 상태니까 미국 중재는 지금 뭐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0: 예.
7: 그다음에 전장 상황 변화라는 것은 그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 전쟁 전에도 보면은 꽤 강력한 무기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이 나름 상당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러시아에는 안 되지만 그 옛 소련의 그 방위산업의 기반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번 전쟁이 미래 전쟁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드론 같은 거.
0: 예.
7: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세계 최초로 무인 전투 체계를 도입을 했다는 거죠.
0: 네.
7: 이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로봇이 가서 막 전투하고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무인 체계군이라는 우리가 육군, 해군, 공군 있듯이 그 군을 따로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뭐 포탄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해서 러시아군 공세를 효과적으로 못 막아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장 상황이 이제 조금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럴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보내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좀 좋아졌으니까 조금 더 도와주면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푸틴은 나이 많고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전쟁광이다. 이런 걸 이제 세계에 부각시키는 거죠.
0: 예.
7: 실제로 그런 문구가 있어요.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기분 나쁘죠.
0: 예.
7: 그래서 딱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 형제들이여 계속 힘내라. 그러니까 군이 계속 공격을 해라. 이런 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반대로 젤렌스키 너는 너 지금 대통령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이미 임기가 끝났거든요. 네.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 중이니까 계엄 상태죠. 네. 우크라이나 헌법상 계엄 상태에서는 선거를 못 치릅니다.
0: 예.
7: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7: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 너는 임기도 끝났고 지금 정통성도 없는 대통령이야. 이제 이렇게 서로 한쪽은 늙은 전쟁광 한쪽은 그 정통성 없는 대통령 이렇게 지금 되게 싸우고 아하. 있는 겁니다.
0: 그러다 보니 전쟁이 벌써 5년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뭐 종전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요.
7: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전쟁이 끝나려면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어느 한쪽의 우위가 확실해지면 빨리 끝나겠죠.
0: 그렇죠.
7: 그런데 지금 교착 상태란 말이죠. 네. 이건 아주 길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힘 센 사람이 그냥 딱 양쪽 그 멱살 딱 틀어잡고 떼놓으면 됩니다. 네. 이게 미국인데 네. 미국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리 뭐 옛날 그 정치권에서 우리가 남이가 한 말 그게 딱 통하는 그러니까 키예프루시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 역사를 배울 때 그 국가 뭡니까 원천을 거기서 찾는데
0: 예.
7: 키예프니까 지금 키이우를 말하는 거죠. 키이우를 수도로 한 루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0: 예.
7: 이 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이들 나라들의 모태입니다.
0: 예.
7: 거기서 이제 쭉 있다가 그게 이제 9세기 말쯤 되는데 12세기에 몽골한테 이제 망했어요. 그 몽골 지배가 거의 3세기가 계속됩니다. 그 몽골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키우에서 권력의 중심이 모스크바로 옮겨갑니다. 모스크바 공국으로.
0: 아.
7: 그게 이제 나중에 러시아 제국이 되고 소련이 되는 거죠.
0: 네.
7: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뿌리에 있는 형제간인데 사실 그 완전히 남끼리 싸우는 것보다 형제가 싸움이 붙으면 훨씬 무서워요.
0: 아, 그렇죠.
7: 네, 얽힌 게 남남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0: 네.
7: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맥상이에요. 소련 시대에 우크라이나가 이 농업 집단화하고 곡물 수탈하면서 그 홀로도모르라고 해서 한 250 또는 400만 명까지 최대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0: 예.
7: 우크라이나는 원한이 있죠. 또 2차 대전 때 우크라이나가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의 저거 때문에 친나치 협력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7: 거기에 이제 뭐 스테판 반데라라는 민족주의 영웅이 뭐 나치 행각도 있고 그다음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오데사에서 이른바 노동조합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유로마이단 즉 서방 측과 반유로마이단 측이 대치를 하다가 그 반마이단 세력이 방화로 4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0: 네.
7: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푸틴이 나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0: 예.
7: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나치라고 하는 게 나름 역사적인 이런 근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0: 네.
7: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형제간이 이제 싸움에 붙으면 이 형제는 원래 공유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7: 그런데 그 공유하는 것보다 차이를 부각하니까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은 너는 나치야 아니야 넌 침략자야 공산주의자야 막 이렇게 서로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0: 네.
7: 이걸 멈추면은 종전의 단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7: 그걸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이 특사단이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요리를 하면 외교란 게 뭡니까? 말로 잘 꾸며서
0: 맞습니다.
7: 서사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쉽고 그게 현재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은 당분간은 좀 어렵겠다.
0: 네,
7: 그렇게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0: 너를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내일 전국의 하늘 바탕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의 비 일사량이 감소하겠습니다. 강한 햇볕을 직접 받진 않고 빽빽한 구름을 거쳐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후인 곳이 많아서 자외선 지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곳이 다소 있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 가까이 몰리는 예년 수준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등 동풍권역은 상대적으로 낮 기온 상승이 저지돼서 강릉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7도의 낮 기온 보이겠고 대전 28도, 전주 29도 등 20도에서 2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 오후부터 충청 호남 동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에는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5mm 남짓이 되겠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강원도와 호남 동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5mm 정도의 비만 뿌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동풍에 의해 에서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겠고요. 또 내일부터 제주 먼바다, 남해 먼바다의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해안가라든가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도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여름철 별미죠. 시원한 냉면. 그 가운데서 함흥냉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실향민의 애환이 담긴 함흥냉면의 역사, 또 함흥냉면 맛집도 소개해드릴게요. 냉면 한 그릇 드셨다면 시원한 숲 그늘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주말엔 떠나볼까 해서는 이른 더위를 식혀줄 숲 명소로 힐링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식탁 위에 오를 음식이 함흥냉면입니다. 흔히 냉면 하면 평양냉면 또 함흥냉면 양대산맥으로 꼽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에서는 함흥냉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2: 네, 맞습니다. 함흥냉면이라는 말은 남한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아하. 1950년대 초반에 그 남쪽에 피난온 분들이 평양분들은 평양냉면집에 모이는데 네. 우리도 모이자. 그래서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북한에서는 이 함흥냉면이나 말 대신에는 국수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0: 국수요?
2: 예. 함경도 지방은 주로 감자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감자 전분을 간 거를 전분을

0: 보통 우리가 녹말이라고 그러는데 녹말에 북한 함경도 사투리가 녹마면 녹마. 그 녹마국수, 녹말국수라 부르기 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남쪽은 고구마가 이제 쌀 대신에 많이 나오는 거고 북한은 감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혹시 그 최근에 유행했던 뭐 감자송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감자송이요? 못 들어봤는데.
0: 북한에 감자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강도가 함경도 서쪽이 이제 양강도인데 그쪽에 이제 대홍당 감자가 유명해요. 네. 어,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제가 얼굴만한 감자들이 있는데.
1: 아, 감자가 이렇게 커요?
0: 왕감자들이 엄청 큽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북한이 좀 안타깝게도 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습니다 보니까. 인구가 또 얼마큼 죽었는지 모르지만 뭐 혹자는 뭐 100만 200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안 죽었지만 근데 그게 왜 생겼냐.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으로부터 받는 기름과 비료 공급이 제한이 됩니다.
1: 예.
0: 그 와중에 94년도 5년도에 대홍수가 납니다. 그때 이런 비료 같은 게 없고 작물이 잘 못 자라니까 농작물이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소련에서 받는 원조도 없었고.
1: 예.
0: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인식한 거는 가장 빠르게 인민들의 전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1: 네.
0: 이런 것들이 감자인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대홍당 감자가 이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지배할 때인데 감자 관련 책들이 계속 나와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옥류관 냉면 있죠. 우리가 옥류관 냉면 메밀냉면 생각하잖아요.
1: 네.
0: 지금 옥류관 냉면도 그때 이후에는 감자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자는 거의 제2의 주식이 된 거예요, 보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지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물론 이전부터 문화가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더 유명해진 거죠, 보니까.
1: 네. 흔히 우리가 평양냉면 하면 그냥 입으로도 뚝뚝 끊어지는 면.
0: 목으로도 끊는다, 목으로도.
1: 목을 삼키면서 끊는다.
0: 삼키면서 끊는다.
1: 아, 대단한 표현입니다.
0: 예, 예.
1: 그런데 함흥냉면 하면 좀 이렇게 질기고 쫄깃한 면, 이렇게 두 개를 특징으로 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감자 전분은 굉장히 쫄깃하고 질깁니다.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먹으면 정말 쫄깃쫄깃한데,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함흥냉면 집에 가면 슬픈 문화가 하나 생겨났죠.
1: 네?
0: 냉면과 함께 나오는 게 가위가 같이 나오잖아요.
1: 가위 주죠.
0: 네. 자르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0: 사실은 저는 그 여기 오장동 냉면집 갔을 때 최근에 네. 좀 달라졌는데 한 20년 전에 한 전성기 시절에는 가서 앉자마자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자르는 얘기 안 해도 쑥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옆에 계신 분은 가위로 한 30번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분이 계세요. 그러려고 보니까. 그래서 아, 뭐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뭐라 그럴 수 없지만
1: 네네네.
0: 원래 국수는 자르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네. 장수국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또 결혼식날 국수 먹잖아요.
1: 맞아요.
0: 왜 그러냐면 그걸 가늘고 긴 거는 오래 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냐. 도교의 문화예요. 도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신선이 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찾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복숭아를 먹으면 천도복숭아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만두에 보면 빨간 점이 찍힌 게 있는데 그거는 복숭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런 식인데 그 중국에 실제 있던 한나라 때 대신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1: 예.
0: 이분이 신화가 되게 많으세요.
1: 네.
0: 근데 이분이 인중이 좀 길었나 봐요. 그래서 인중이 길면 뭐 오래 산다더라.
1: 오래 산다. 네.
0: 그래서 이게 가늘고 긴 거는 도교에서 항상 장수 상징인데
1: 장수의 상징.
0: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국수잖아요.
1: 그렇네요.
0: 가는데 길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게 하고 싶은 사람 많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르게 되는 건 수명을 자르는 거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도록이면 자르지 않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수를 먹는 맛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네.
0: 면발을 싹싹 그 당겨 먹는 맛이 좀 있거든요. 보니까.
1: 아, 호로록 호로록.
0: 그렇죠. 식감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북, 이쪽 경상도 쪽하고 위쪽이 국수 길게 달라요.
1: 네.
0: 밑에 분들이 좀 더 길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면발은 가능하다면
1: 네.
0: 자르지 않고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니까.
1: 그러면 뭐 냉면의 원조격인 북한 주민들은 안 자르고 드셨을까요?
0: 안 자르고 먹고요. 그런 제가 직접 본 기사들인데
1: 네.
0: 남녀가 데이트할 때
1: 네.
0: 함흥냉면을 같이 먹으면 됩니다. 한 그릇씩 놓고.
1: 네.
0: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면발이 이렇게 쭉 남잖아요. 그걸 이제 입으로 끊어 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가다가.
1: 아, 한 그릇으로 먹을 때?
0: 네. 그 나눠 먹는 거예요, 연인끼리.
1: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0: 그렇죠. 실제 있던 일이고요.
1: 아, 그래요?
0: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1: 네.
0: 그러면 제가 드라마 작가도 되겠죠.
1: 네.
0: 그래서 맨 끝에 우리가 보면 입으로 이렇게 입까지 붙어져 버리는 네. 그런 게 연인들이 되게 즐겨 먹는다는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요.
1: 네. 잘라먹

0: 보면 그건 안 되니까.
1: 잘라먹으면 혼날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0: 아, 북한 분들한테. 예. 네. 그리고 함흥냉면의 특징하면 또 회냉면인데 요즘은 명태회를 올려서 많이 드시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네. 그 함경도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위에 올리는 것 따라서 국수가 달라지는데 아. 자 가자미나 명태나 동태를 올리면 회가 되는 거죠. 예. 생선을 올리면. 그러면 돼지고기를 올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육냉면이 되는 거예요. 육.
0: 예, 예, 예.
1: 고기 육자 써가지고.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기도 있어요. 보니까. 오. 나눠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가자미를 주로 먹었죠.
0: 예.
1: 동해에서는 이제 가자미를 주로 먹었는데 그 유명한 우리 백석 씨 있잖아요.
0: 예.
1: 그 30년대 그분이 이제 함경도 쪽으로 이제 교사로 갔었는데
0: 예.
1: 그분이 쓴 시에 이런 게 있어요. 가자미 식혜를 혼자 먹는다. 나는 제일 예. 좋아한다. 예. 이런 게 왜 나왔냐면
0: 예.
1: 그 당시 가난한 서민들 예.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자미 식혜를 저녁 밥으로 반찬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0: 예.
1: 그리고 유명했던 건데
0: 예.
1: 그것을 당연히 국수 위에 올려 먹었죠. 이렇게. 올려 먹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국 남한에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속초만 해도 가자미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때 많이 뭐가 있었냐. 명태가 많이 잡혔잖아요. 옛날에 속초에.
0: 예.
1: 50, 60년대. 그래서 명태회를 지금도 속초에 있는 냉면집 한 군데에서 그 가자미 대신에 명태를 가지고 만든 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냉면이라 그럴 때는 이거는 한 가지 회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는 더 내려오면 최근에는 우리 명동에 유명한 오장동에 유명한 식당들은요. 회냉면이 있는데
0: 네.
1: 그 회는 홍어갑니다. 홍어. 홍어나 간제비를 넣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명태도 안 잡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명태가 안 잡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거의 명태가 안 잡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재료 따라 달라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회냉면의 구성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회냉면 먹을 때 그게 맛있는 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생선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생선 냄새가 나면 회냉면을 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금방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0: 에.
1: 보통은 생선을
0: 숙성.
1: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감칠맛 중심에 매운맛 중심에 나는 것을 최고로 치고
0: 아.
1: 생선맛을 안 그러면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0: 예.
1: 그건 생선 가자미 회라기보다는 무침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한에서 이분들이 정착하면서 자신들이 먹었던 가자미를 먹고 싶었지만 재료 부족 때문에 방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0: 예.
1: 남한의 형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기본 원칙 그거를 숙성해서 고춧가루나 고추장이나 이렇게 숙성해서 먹어야지만 그 감칠맛이 맛을 해치지 않는다.
0: 네.
1: 이게 가장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0: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오장동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1: 예.
0: 그러면 이제 서울 함흥냉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1: 아, 그렇죠. 오늘 저 함흥, 서울 함흥냉면이
0: 예, 예, 예.
1: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북한 분들이 전부 많이 내려왔을 때 정착을 한 곳이 서울 오장동이었던 거예요. 오장, 왜냐면 이제 두 군데 정착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많이 저기 가신 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전쟁 나고 나서 분단됐을 때
0: 네.
1: 분단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속초였었단 말이에요.
0: 네.
1: 속초에 신학민들이 많이 몰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초의 함흥냉면의 원조를
0: 네.
1: 속초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54년도 그러니까 속초에서 53년도에 세워졌고
0: 예.
1: 54년도에 오장동에 함흥냉면집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0: 예.
1: 그때 속초분들이 전부 이 오장동으로 몰려옵니다.
0: 아.
1: 그래서 이분들이 왜 몰려오냐면 그 당시에 뭐 명란,
0: 예.
1: 명태
0: 예.
1: 이거의 주상권이 함경도분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쪽이.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돈들이 많았어요. 오셔가지고 시장을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0: 예.
1: 속초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와 서울 오장당은 사실은 멀리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상권으로 이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문화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그걸 제가 보통 그 커넥션이라고 부르거든요.
0: 예.
1: 속초 커넥션, 오장당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깊이 돼 있고서 오장동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함경도 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즐겨 먹던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0: 자, 그럼 이제 박정배 작가가 추천하는 함흥냉면 맛집입니다. 첫 번째 맛집은 어딘가요?
1: 아, 첫 번째는 종묘 앞에 있는 희은 맛집입니다. 보니까
0: 예.
1: 이 집은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넘버를 뽑으려면 이 집을 뽑는데
0: 예.
1: 아, 이 집은요 진짜 그 고전적인 맛의 중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면발도 고구마 면발은요 고구마나 감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면발을 감자 전분을 많이 안 쓰고 고구마 전분을 많이 씁니다. 보니까 고구마 전분의 특징은 부드럽고 답니다. 보니까
0: 예.
1: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이 집은 또 그 아주 좋은 회로 내는 회냉면이 유명합니다.
0: 아.
1: 그래서 저는 가평 시민님 이거 새로 꼭

0: 그러니까 회냉면을 드셔보시라. 네. 하시고요. 하지만 이게 달달하면서 매콤한 것들이 지금 젊은이들도 좋아할 맛이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면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알덴테가 많은 쫄깃쫄깃한 면발을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라면을 끓일 때 풀어진 라면을 좋아하면 50대 이상.
1: 네?
0: 50대 이상.
1: 굳이.
0: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 네. 젊은 분들이. 그래서 쫄깃한 걸 좋아하면 아하. 우린 젊은 세대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나이는 많지만 쫄깃한 거 좋아합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맛집 넘어가시죠.
0: 예, 예, 예. 두 번째는 그 명동에 있는 H면옥인데요. 다 이제 그 붙었죠. 근데 이 집도
1: 다 함흥 아닙니까 그러면?
0: 그렇죠. 아,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함흥이 아니고요.
1: 아, 알겠습니다. 예,
0: 함흥인데
1: 예.
0: 사실은 그 흥남 옛날에 우리 함흥이 아니고 함흥은 북한에서 그때 경제 중심지였잖아요. 공업 산세가 예. 많았고 근데 흥남에서 옛날에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흥남 분들하고 함흥 분들이 많이 섞여 있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저러 뭐 이게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집은 78년에 오픈해서 오래된 집은 아닌데 이 집은요 딱 먹어보면 오 이게 우리가 어떤 북한 함흥냉면의 미운 맛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남한화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순한 맛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사실은 함흥냉면 처음 먹을 때 저도 좀 그랬지만 너무 매워가지고 아.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기 도남동 이쪽 가면 그 기읒으로 시작하는 냉면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집에서 많이 함흥냉면을 먹었는데 너무 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집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게 그리고 이제 홍어회를 중심으로 한 홍어회나 간장면을 중심으로 한 회냉면을 내는 집인데 고기를 삭성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막 머리 먹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노인분들이 먹을 때 아직은 과일을 잘라드린 거고 네. 좀 편하게 드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생선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선이 부드럽고 맵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 집은 또 좋은 게 고기 손만두를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1: 손만두.
0: 예, 그래서 네. 드시면 매우 밉다 싶을 때 고기 손만두 드시면 아주 더 싹 풀어지는 게 좀 있죠. 보니까. 예.
1: 좋습니다. 세 번째 맛집이요.
0: 아, 세 번째 맛집은 남한 그 함흥냉면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오장동에 있는 H집입니다. 보니까.
1: 네.
0: 같은 H래도 함흥이 있고 흥남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아, 말씀 못 드리는
1: 다 히읗입니다.
0: 예. 네. 이거 53년도에 지금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요. 속초 함흥냉면에 있는 함흥냉면집하고 이 집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1: 예.
0: 그래서 문화가 왔다 갔다 했던 거로 제가 많이 들었죠. 제가 취재를 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랑 굉장히 왔다 갔다 거래가 많이 있었고 서로 예. 레시피도 공유했던 기억이 있다는 말씀하실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함흥냉면을 먹으면 우리가 네. 비벼서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집들이 진짜 원조 집입니다. 그러니까
1: 비벼서 나오는
0: 네,
1: 거.
0: 면을
1: 아.
0: 이게 비벼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함흥정도식 냉면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 나오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 집 같이 와서 그걸 먹어보면 아 이게 전통으로 먹는 맛집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거제에 가면 80년쯤 된 그 함흥냉면 집이 그 집도. 비벼 나옵니다. 예, 예.
1: 알겠습니다. 식탁의 인문학. 예. 오늘은 서울 함흥냉면에 대한 인문학을 들어봤습니다.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른 더위가 찾아왔는데 시원한 여행을 네. 즐길 곳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3: 네, 바다도 좋고 물 가까운 것도 좋겠지만 숲이 울창한 곳에 가면 절로 실제로 그 기온이 떨어지는 걸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더위 시키기도 좋고 또 자연 풍광 보기도 좋은 울창한 숲으로 여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 어딜까요?
3: 강원도 원대리 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곳 아시는 분들 같으면 겨울 풍경을 먼저 떠올리고 또 겨울 트레킹으로도 인기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름, 겨울 못지않게 아주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일단 북유럽이나 시베리아 같은 어떤 고위도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하얀 줄기의 자작나무 한 69만 그루가 빽빽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독보적이고 이국적인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자작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피톤치트, 그러니까 몸에 이로운 물질을 뿜어내는 그 나무에서 뿜어나오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배출량이 많아서 아주 어떤 분들은 두통이 있다가 이 숲에 들어가는 순간에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편해진다는 분도 계십니다.
1: 오.
3: 그런 정도로 아주 산림욕 효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소리도 아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게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0: 수만 장의 그 자작나무 잎이 사골거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작나무가 여름에 보기에 하얀 줄기도 보이고 초록의 잎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서 바람 불 때 보는 풍경이 굉장히 장관인데요. 물론 이제 이 길을 따라가면은 계속 그 청량감이 극에 달하는 이 시원한 그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겨울에는 또 하이라이트인 모두 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흰 눈에 덮인 겨울의 왕국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윗길 보통 아랫길 두 길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윗길은 이 다소 완만하게 포장도로 이제 쭉 가면서 약간은 또 이제 경사도 경험하고 이렇게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인데요.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군락지 내부에는 포토존으로 유명한 숲속 교실과 야외 무대가 있는 이런 자작나무 그 숲 지나서 아주 천천히 숲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역시 강원도군요. 그러면 강원도 숲길 네.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강원도 월정사에 가면 오대산 월정사인데요. 이곳에 전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공식은 아니지만은 한국의 3대 전나무 숲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부안의 내소사 숲길이 있고요. 그 남양주 광릉 수목원 안의 전나무 숲길 그리고 나머지가 오대산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입니다. 월정사의 관문인 일주문에서 금강교까지 한 1.9km 정도 길인데요. 이 평탄한 길에 수령 80년이 훨씬 더 넘은 전나무 1700그루 정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런 풍경 자체가 아주 이국적이면서 신비로운 그런 곳인데요. 일단 이곳은 이제 고려 초기 월정사 앞마당에 심었던 전나무 9그루가 씨앗을 퍼뜨려 오늘에 이루었다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뭐 1000년이 넘게 이렇게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나무의 대를 이어서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전나무는 이제 600년이 넘은 최고령 전나무 고목이 쓰러진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곳곳에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야생동물을 우연하게 다람쥐나 산새 같은 이런 것들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길 자체가 아주 고운 흙계를 깔아놔서 맨발 걷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국적으로도 맨발 걷기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고요. 숲길 전체 아주 아주 맑은 그런 향과 그리고 맑은 그 공기, 그리고 오대천 계곡의 물소리가 바로 옆에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여러 드라마에서도 많이 촬영이 되었던 그런 곳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처음 가시더라도 굉장히 눈에 익은 듯한 그런 느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강원도였고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0: 이 피터치드 가득한 편백숲이 바다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풍경, 그리고 바다를 저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임을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남 남해 가시게 되면은 편백 자연휴양림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1960년대부터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둔 것들이 현재 한 70만 평 규모의 한 100만 그루 가까운 편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규모의 명품 숲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개장은 1998년부터 개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휴양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편백나무를 사람들이 이제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산림욕은 물론 여기서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일단 전망대로 가는 코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숲길을 따라서 완만한 오르막을 한 40분 정도 걸어 올라가게 되면은 단풍나무 전망대에 도달하는데요. 한려해상 일대 남해바다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이곳에 이제 크고 작은 섬들, 뭐 남해바다의 푸른 물결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천연 치유의 어떤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치유의 숲도 이곳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 저감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같은 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 피던치트와 그 나무 속에서 나오는 공기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숙박시설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며칠간 이곳에 머물면서 천천히 시간 보내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1: 네.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숲길 또 있을까요?
0: 네, 이런 특이한 풍경 가진 곳들이 전국에 몇 곳이 더 있습니다. 서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장항에 있는 송림 산림욕장인데요. 이건 이제 울창한 소나무숲 그리고 푸른 서해 바다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곳입니다. 1.5km의 해안을 따라서 한 수령 70년 안팎의 해송 보통 곰설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서 만 2

0: 대천구로가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솔바람길과 서천갯벌 해안 방풍림의 이쪽 사이에 이제 나 있는 그런 숲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이제 좀 재밌는 사연이 1954년부터 장항 농구 학생들이 바닷바람과 모래를 막기 위해서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의 거대한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 들으면서 숲 보시기도 좋고요. 특이한 것은 여름이 되면은 그 맹문동이라는 그 화초가 있습니다.
1: 예.
0: 아주 보랏빛으로 여름에 그 꽃을 피우는데 소나무 그늘 아래 산 28만 평방미터 아래 600만 본 정도가 숨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라색 꽃을 피울 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이제 맞춰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중순부터 9월 초 정도가 아주 보랏빛 꽃이 이제 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망대 올라가서 숲과 바다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숲 위로 높이 15m, 길이 250m의 스카이워크가 지나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면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숲과 바다를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바다 건너 제주의 숲은 어떨까요?
0: 제주의 사려니 숲길, 이거 언제, 사계절 언제건 많은 분들이 찾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제주의 청정한 숨결 그대로 간직한 명품 숲이면서 또 명상과 치유의 숲, 으로도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이제 비자림로에 시작해서 물찻 오름을 거치고 사려니 오름까지 이어지는 한 15km의 숲길을 사려니 숲길이라고 이르는데요. 사려니는 신성한 곳 또는 실로 가마 흐트러지지 않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모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의 사려니라는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 더 어울릴 만큼 정말 들어가게 되면은 빽빽한 삼나무들이 하늘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정말 진한 나무향, 나무냄 맡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제주 여행에서 들르면 좋을 숲길 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젊을 자연휴양님의 삼나무 숲이 또 그만입니다. 이곳에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가꿔진 삼나무들이 이 빽빽한 푸른 물결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대표적인 제주의 청정 치유 공간으로도 불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 이제 삼나무, 소나무, 떼죽나무 같은 수종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하늘을 찌를 듯 곱게 뻗은 삼나무 군락지가 가장 압권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이제 197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이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도록 무장의 데코로 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천천히 이곳을 따라 걸으면서 숲의 정취 느끼기에는 뭐 가족과 함께 가시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엔 떠나올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끝으로 태연의 사계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기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옆에 있는 작은 의자를 보신 적 있나요? 장수 의자는 다리가 아파서 신호를 기다리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련됐는데 무단횡단을 막아보자는 한 경찰관의 다정한 마음에서 시작이 됐죠. 여름철 뙤약볕을 가려주는 그늘막, 한겨울 시린 몸을 녹여주는 버스 정류장의 온열의 의자, 최근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준 편의시설인데요. 세금은 바로 이런 데 써야 한다며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눈여겨본 따뜻한 시선에서 출발할 때 빛이 나는 거겠죠. 이동약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소한 배려가 우리가 사는 곳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1: KBS 1라디오
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지난달 7일인데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교육부 소

0: 관의 8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요.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또 행동중재 지원 체계 구축,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보호 절차 강화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1: 네.
0: 장애인 교육권과 밀접한 내용이 이제 포함된 거죠. 현장에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이 제도화된 것이 의미가 있고요.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교사 같은 경우도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이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요. 장애 대학생에 대해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거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뭐 각 각종 지원 실태나 정책의 효과성, 또 학습권 보장 수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점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이 개정안에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행동중재 전문가는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 또 평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교육감은 이 관련된 팀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도전행동 학생에 대해서 조기 개입을 한다거나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제도화하게 된 건데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역시 크고요. 해당 조항도 공표 후에 1년 뒤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1: 네. 그리고 장애 학생 보호 장치가 강화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주목되는데요.
0: 네, 앞으로 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학폭위라고 하죠. 이 피해자 학생이나 가해 학생 이 해당되는 장애 학생이 참여할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사전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는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학폭위 재량에 맡겨졌던 건데 의무화로 이제 반영이 돼서 강화된 겁니다.
1: 네.
0: 또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요. 학교폭력 예방의 날 또 그 주간을 학교폭력 예방 주간으로 지정해서 뭐 행사라든가 교육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명문화했는데요. 학폭위 같은 경우에 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조항은 공포 즉시에 또 시행되고요. 학교폭력 예방의 날 지정은요.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 네. 법안을 통해서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강화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지원하라고 권고한 일이 있었는데 어디에 내린 권고인가요?
0: 네, 이번 권고를 내린 대상은요. 방송통신중학교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인 도교육청 이 두 곳입니다. 사실 지금 소식은 지난해 2월에 한 학교의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 또는 문자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도 감독기관으로서 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것도 같이 권고를 했어요.
1: 예.
0: 이번 진정은 사실 이 청각장애 학생이 방송통신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 측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학교가 당사자가 직접 수어 통역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을 거부하면서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1: 네, 학교가 이유는 예산 부족을 들었는데 인권위가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0: 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차법이죠. 거기에 이 해당 학교가요 의무 조항에 또 이 편의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1: 네.
0: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정은 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이제 밝힌 겁니다.
1: 그렇군요. 수어 통역 지원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서 인권위가 교육청의 책임도 함께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0: 네, 사실 뭐 조사 과정에서 이 수어 통역 지원에 뭐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을 한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 또는 학교가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감독기관인 교육청 역시도 이 관련 예산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한 상황인데요. 장애 학생의 교육권 또 정보 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교육 당국의 책임을 재확인한 거죠.
1: 네. 그렇다면은

0: 권고 이후에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1: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 관련 학교는요, 지난 3월입니다. 인권위원회에 수어통역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출석 수업일 그리고 자필평가, 학교 행사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했다고 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 역시 올해 4월에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했고요. 27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반영했고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해서 관련 내용을 지난달에 공식 공표한 그런 내용이죠.
0: 네. 다 함께 더불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 소식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권고가 수용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0: 지금부터는 전국 방방곡곡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최국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오늘도 최국화 아나운서의 안내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수원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서요?
3: 네. 수원은 지난 4월에 두 번에 걸쳐 예쁜 장소들을 엄선해서 전해드렸는데요.
0: 그렇죠.
3: 오늘은 그냥 예쁘기만 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장소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정조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문화관광 해설사처럼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진짜 이야기 여행을 온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부터 가볼까요?
3: 오늘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왕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수문이죠. 수원화성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화홍문입니다. 화홍문은 이름부터가 참 예쁘죠. 빛나는 무지개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0: 정말 수문인데 화홍문. 이름이 상당히 낭만적이에요.
3: 네, 그렇죠. 그런데 이곳은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첨단 기술과 정조의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공간인데요. 화홍문 아래를 보면 물이 지나가는 홍해문, 그러니까 아치형 문이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도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계산된 구조입니다.
0: 예.
3: 그 덕분에 실제로 수백 년 동안 큰 비에도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0: 그 시대에 이미 그런 계산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3: 네, 굉장하죠.
0: 네.
3: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정조의 생각인데요. 보통 성문이나 수문은 딱딱하고 위압적인 군사시설 느낌이잖아요.
0: 그렇죠.
3: 그런데 정조는 백성들도 아름다운 공간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방화수류정처럼 기능도 중요했지만 풍경까지 고려해서 만들었던 거죠. 실제로 옛 기록을 보면 왕과 신하들이 여기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는 예,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0: 확실히 옛날부터 문화적 소양이 넘치는 네.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은데 군사시설이면서 쉼터의 역할도 했던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정조가 밤에 몰래 성곽을 둘러보던 중에 화홍문 근처에서 백성들이 더위를 식히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수행하던 관리가 밤늦게 저렇게 모여 있는 건 위험합니다라고 하자
0: 예.
3: 정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이 편히 쉬는 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성이다라고요. 정확한 기록 여부를 떠나 정조의 정치 철학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라 지금도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0: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단순히 지나다니는 돌다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3: 네, 그렇죠. 특히 이곳은 밤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데요. 조명이 켜진 화홍문 아래로 물이 흐르고 그 물결에 삼각 그림자가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0: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접근성일 것 같은데요. 장애인 접근성은 어떤 편입니까?
3: 좋은 편이에요. 화옥문 주변 산책로는 비교적 평탄하고 넓게 정비돼 있어서 휠체어 이동도 가능한 구간이 많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굳이 어디로 올라가지 않아도 아래쪽 산책길로만으로도 풍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0: 네.
3: 다만 일부 돌바닥은 조금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나 음성 안내도 역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누구나 언제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정조대왕의 그런 애민 정신을 조금만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0: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는데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3: 이번에는 수원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서장대입니다.
0: 이름부터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곳 같은 느낌인데요.
3: 네, 맞습니다. 여긴 정조가 직접 군사를 지휘했던 지휘소입니다. 보통 왕은 궁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조는 좀 달랐어요. 직접 훈련 현장에 나와서 군사들을 점검하고 활쏘기 훈련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0: 아, 왕이 직접 나오신 거군요.
3: 네. 실제로 수원화성 성곽축조 내용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 기록을 보면 정조는 군사개혁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왕이었어요. 특히 서장대는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었는데요. 수원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열기 위해 수원에 왔을 때였는데요. 당시 엄청난 규모의 군사훈련이 열렸는데 정조가 직접 서장대에 올라 군사훈련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훈련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백성들이 서울보다 더 화려하다고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0: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구경거리였겠는데요?
3: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보여주기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어요. 정조는 당시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화성과 정조가 만든 호위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장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정조의 꿈과 권력 그리고 개혁 의지가 담긴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던 거죠.
0: 예, 최국화 해설사님의 얘기 들으니까 그 시대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접근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높은 곳은 조금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3: 네, 서장대는 솔직히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경사와 계단이 많아서 도움 없이는 정상까지 가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의 이야기를 빼놓고 싶진 않았어요. 서장대는 정조의 꿈과 개혁 의지가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소니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수원 화성의 주요 관광지들을 순환하며 운행하는 관광열차나 화성어차가 일부 접근 가능한 동선을 활용해서 근처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0: 네, 뭐 여행이 꼭 끝까지 모든 곳을 가야만 성공은 아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행은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거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누구나 더 편하게 이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최국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오늘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최국화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0: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분이 주인공인가요?
4: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점자로 읽는 겁니다. 그 점자 책을 만드는 분들 중에 점역 교정사가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10년째 이 교정사로 활동 중인 김한 씨예요.
0: 네. 네. 점역 교정사는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4: 네. 그러니까 비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책, 그러니까 묵자책을 점자책으로 번역하는 사람을 점역사라고 하고요. 그 번역된 점자책을 점자 규정이나 어문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이 점자 도서 제작 지침에 맞게 제작이 됐는지를 검수하는 사람을 교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시각장애인이 점역사를 하고 시각장애인이 교정사를 많이 하죠.
0: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김한 씨가 벌써 교정사 10년 차인데요.
4: 네.
0: 처음부터 교정사를 꿈꾸신 건가요?
4: 네. 그러니까 이분이 중도 실명인이에요.
0: 아.
4: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기초 재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복지관에서 중국어 점자책을 만든다고 하니 그러면 내 전공인 중국어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교정사를 염두하게 됩니다.
5: 대학교 전공은 중국어였고요. 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사실 시력 때문에 마땅히 직업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이제 워크넷이라고 장애인 고용공단 쪽에서 취업을 알선을 해줘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중학교에서 행정실무사를 잠깐 했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시력이 더 안 좋아져서 그만두고 막연하게 사회복지 쪽에서 좀 일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 제가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국내 중국어 전공한 교정사는 없었거든요. 점역사는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하면은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이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만큼 하루 8시간씩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점자 읽기 연습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미 나이가 그래도 30이 다 돼갈 때니까 일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 잡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김한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명이 진행되면서 직업 찾기는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네. 간절함으로 교정사로 활동하시는 것 같네요.
4: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업이 사회생활의 시작점이 됐던 건데요. 그 과정에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 교정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을 점자 공부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굳은 각오로 임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런 각오와 노력으로 지금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일본어 이렇게 다섯 가지 점역교정사 자격증도 다 갖고 있죠.
0: 예, 네. 열심히 사신 분인데.
4: 네, 맞아요.
0: 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점자책을 만드는 거겠군요.
4: 그렇죠. 지금 한글을 포함해서 영어, 일본어 같은 외국어 도서들도 교정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인 점자 도서 제작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5: 점자 도서를 교정을 본다고 하면 한국 점자 규정이랑 점자 도서 제작 지침을 교정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뭐 일반적인 소설로 예를 들자면은 소설책을 이제 의뢰 전화를 주시면 이제 원본 책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본 책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캔을 쭉 합니다. 한글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시각장애인 점역사 분이 원본이랑 대조해 가면서 스캔상의 오류를 좀 잡아내면서 점자책으로 만들 수 있게끔 형식의 틀을 쭉 잡습니다. 교열 작업을 한 다음에 점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점역을 하고 점자 도서에 맞게끔 다시 이제 수정을 쭉 하죠. 완성된 파일을 교정사가 받아서 1차적으로 교정 작업을 합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해서 교정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은 점역사와 원본 다시 확인하면서 틀린 데가 없는지 그리고 점자도서 제작 지침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뭐 파일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지만 출력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점자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프린터 상에 또 오류가 없는지 점이 빠지거나 하지 않는지 최종 검수를 하고 재본을 해갖고 보급이 되겠습니다.
4: 네. 그리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점자 교육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점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초 점자 교육, 읽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또 하고 있는 일이 본인과 같은 교정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역 교정사 직업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네. 네. 후배 교정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동안 많은 분들을 양성했겠는데요.
4: 네, 그렇죠. 10년 동안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예. 지금 그 양성하신 분들 중에는 점자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분도 있고요. 복지관에서 점자 강의를 하거나 교정사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또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거나 시험 문제를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교정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격월마다 모여서 교정사 회의를 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네. 교정사 회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네. 그러니까 도서를 교정하고 검수할 때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자 도서 제작 지침이나 또 바뀐 점자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걸 교육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인 거죠.
5: 자, 점자 도서 제작 지침 한번 봐주세요.
6: 네.
5: 제2장 세부 항목별 점역. 이쪽으로 가볼게요.
6: 네.
5: 차례 제목 밑에 우리 점역자주 쓰는 거 있었잖아요.
6: 네.
5: 예전에는 점역자주를 쓸 때 63점 쓰고 여기에다가 한글로 점역자주라고 표기를 해줬었지만 이제는 점자 규정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자도서 제작 지침에서도 63점 점역자주표만 쓰고 해당하는 내용만 써주면 네. 네, 되겠습니다.
6: 그러면은 이게 점역자주를 이게 생길 때마다 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는 걸로 다 표시하는
5: 네,
6: 거죠? 그러면?
5: 일단 네. 일괄적으로 점역자주라는 한글 표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6: 다 빠지고 네. 그냥 이걸로 다 통일해서
5: 네, 그냥. 63점을 네. 그냥 이 표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책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0: 네. 김한 씨는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네. 뭐 당연히 이제 점역 교정사시지만 강의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4: 강의도 많이 하고 계세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정사는 네. 늘 점자 규정의 변화나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4: 네.
0: 그러면 김한 씨는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겠군요.
4: 네. 사실 그 다섯 가지 점역 교정사 자격증을 하나씩 하나씩 취득을 했던 건데요. 근데 지금도 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능력 있는 교정사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4: 사실 끊임없이 배우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5: 지금은 이제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간행하는 도서마다 점역사 누가 만들었는지 교정사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다 써서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초창기였는데 그 도서를 받아보시고 한번 전화가 왔어요. 교정사 누구누구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셔서 이거 책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가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입이니까 좀 당황을 했는데 그냥 그 뭐랄까 저는 처음에 점자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만든 책을 누가 보기나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니까 또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중에 또 보시고 틀린 데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이랬는데 되게 기뻐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다음으로는 연락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항상 누군가가 제가 만든 점자 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사람이 보는 거다 보니까 뭐 지금도 신입 선생님 들어오는 거 제가 한 번씩 다 보고 다시 나가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 실수하는 게 있는데 틀린 거를 찾아가지고 또 연락 주시면은 또 고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들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게요.
0: 네, 네. 점역 교정사 김한 씨를 만났습니다. 정수인 리포터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0: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휴일인 내일 하늘은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 밤부터는 중부지방 전체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압골과 동풍이라는 각기 다른 강수원인이 합쳐져 전국 곳곳 광범위하게 비가 내리긴 하겠는데요. 강수량은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 제주에는 5에서 10mm, 동풍권역인 강원과 호남 동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후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밤 혹은 모레 새벽에 강수가 종료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양호하지만 오존 농도가 일부 지역으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예년 기온 수준의 초여름 날씨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0도 등 12에서 20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27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1도, 전주 29도 등 20에서 2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 동풍 영향으로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제주 먼바다, 남해 먼바다에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한 해안 쪽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친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배신을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친일 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후 첫 입장 표명입니다. 첫 소식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모 사이렌에 맞춰 순국 선열에 넋을 기립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갯벌 고립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해경의 유가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 많이 사랑한다.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내 아들 이재성.
1: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며 합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3: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1: 동시에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해야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며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3: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1: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등 현재를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들도 예우해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4: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은 최전방 소총으로 보내
5: 주십시오. 전쟁 안 나게 절대로 안 나게. 그 마음 감사합니다.
1: 의료진들에겐 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세심한 보살핌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애워쌌습니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입니다.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들은 대부분 빠져나왔지만 재선거를 외치는 시위대 함성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불러온 파장이 정치권 안팎을 연일

0: 비운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표소 현장부터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밤샘 시위가 계속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태극기와 재선거 팻말을 든 시위대가 개표소 주변을 메웠습니다. 날이 밝아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시위대 숫자는 오후 들어 빠르게 늘어났고 경찰 추산 3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선관위를 규탄했습니다.
2: 핸드폰 속에서만 이제 분노를 표출했는데 지금 사태에서는 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3일부터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3: 그러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어준 게 아닌데 정말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시위대가 개표소 출입구 주변을 에워싸면서 하루 가까이 개표소에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은 대부분 개표소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함 행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표소 인근에선 대형 콘서트도 개최됐지만 집회 참가자들과 관람객 사이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희규입니다.
0: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는 나란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 수습 방안을 놓고는 서로를 향해 불편함을 드러내며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4: 주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5: 선관위의 발표를 도대체 믿을 수도 없습니다.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4: 선관위원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도 국민적 분노에 답을 내놓으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6: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재선거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는데 당은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국정조사 등 가능성을 열어놨는데도 국민의힘이 원구성엔 협조 없이 특검만 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7: 원구성은 팽개친 채 일상적인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4: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당의 대통령 겨냥 비판을 두고도 비겁한 구태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7: 선관위의 행정적 잘못을 두고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입니다.
4: 부정선거 주장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함께 싸우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균열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투표용지 받고 순간 당황한 분들 계셨을 겁니다. 후보자들은 많은데 누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갈팡질팡하다 버려진 표가 전국적으로 100만 표를 넘겼습니다. 자녀들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가 이래도 괜찮을지 황정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8: 올해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는 108만 8천여 표. 전체 투표수의 4%에 달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5배가량 많습니다. 아무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공약이 많아 후보 간 차별화가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 그들만의 잔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걱정도 좀 있고요.
8: 후보 수도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표가 나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 16자리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온 곳은 4곳에 그칩니다. 6명은 30%대 득표율로 당선됐고 30%를 못 넘긴 당선인도 있습니다. 10명 중 3명만 지지해도 당선된 셈입니다.
10: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투표장 앞에 가서 전화를 주셨어요. 누굴 뽑아야 되냐고 너무 많다고.
8: 교육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

0: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1: 정당의 추천 방식으로 하되 그 정당의 당원이라든가 밀접하게 되어 있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약간 거리를 두게 하는
0: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진통을 겪은 단일화 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2: 4년간 월드컵을 기다려온 축구 팬들 가슴 설렐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마침내 결전지 멕시코에 입성했습니다. 도착 순간부터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의 인기 압도적이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3: 축구대표팀을 태운 항공기가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해 선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멕시코의 상징 마리아치 악단이 경쾌한 연주로 대표팀을 환영했고 선수들은 주지사에게 선물받은 전통 모자를 직접 써보며 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실감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독일전 골로 멕시코의 극적인 16강 진출을 도왔던 손흥민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4: 경기 결과로 또 멕시코 팬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두 팀 다 좋은 경기를 해서 두 팀 다 조별 예선 통과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대한민국 화이팅!
3: 대표팀이 묵는 숙소 앞은 교민뿐 아니라 현지 팬들까지 500여 명이 몰려들어 다 같이 대한민국 꼬레아를 외쳤습니다.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커다란 함성이 쏟아졌는데 역시 멕시코 팬들이 가장 반긴 선수는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6: 손흥민이 가장 좋아합니다. 열심히 뛰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훌륭한 선수이자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몬세 과달라하라 시민입니다.
3: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경기장까지 월드컵 개막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 약속의 땅을 밟은 대표팀은 이제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 밤사이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끝모르고 치솟던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나스닥, 비트코인, 금값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새로운 공포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박예춘 특파원입니다.
7: 전날보다 1% 넘게 내린 채 출발한 나스닥 지수. 힘 한번 쓰지 못하고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무너진 건 1년여 만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증시가 추락했습니다. 실제로 5월 취업자 수가 전문가 전망치의 2배가 넘는 17만 2천 명 늘었고 3월과 4월 취업자 수도 종전 발표보다 9만 3천 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제가 괜찮다는 뜻이지만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누른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보다 물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8: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더 큰 정책 조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7: 금리가 이어지면 인공지능 분야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와 스털링과 코닝 등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의 주가도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That hits long
8: duration most exciting.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하는 가장 투기적인 종목들이 지금 타격을 입을 겁니다. 기술주가 대표적입니다.
7: 비트코인은 트럼프 임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계에 6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금값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다음 주 나올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수준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 전쟁 종식으로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9: 인도양을 항해하던 초대형 유조선 MT 다비나호. 헬기를 타고 온 미군 장병들이 잇따라 선체 갑판으로 내려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 유조선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연루돼 있다며 강제 검문과 차단을 실시했습니다. 발끈한 이란은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유조선 4척에 자폭 드론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드론 4기를 격추시킨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까지 타격하며 응수하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모두 7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왔는데 이 가운데 6발을 요격하는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미국은 주장했습니다. 무늬만 휴전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란은 동결된 자산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이 이례적으로 미 CNN 방송 인터뷰에 나와 우리 돈 37조가량의 동결 자금을 먼저 해제해주면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10: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8: 이란과 합의를 원한다면 240억 달러의 신뢰 시험됩니다. 미국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우센 레자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입니다.
10: And the path will be opened.
9: 오바마 행정부의 현금 지급을 수차례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종전이 가까워졌다고 공언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6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우방국의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비상계엄 관련 설명자료를 전달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고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진수식에서 좌초 사고를 겪었던 북한의 구축함 강건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직접 승선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시점과 맞물려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11: 물살을 가르며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입니다. 강건호가 진수된 지 1년 만에 동해상에서 시험 항해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승선한 모습도 사진에 담겼습니다.
12: 김정은 동지께서는 극기동성이 작전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11: 강건호 진수식은 지난해 5월 처음 열렸는데 물에 띄우려던 배가 김 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기울어지며 좌초됐습니다. 겨우 배를 건져 6월 진수식은 다시 강행됐지만 정상 항해가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는 늘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북한이 강건호 항해를 1년 만에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13: 한미의 대중국 경제에 있어가지고
8: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13: 최선봉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당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11: 지난 9차 당대회에서 해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승인한 김 위원장. 해군 무력을 핵전쟁 억제 역량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1만 톤급 신형 구축함 건조 의지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2026년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름 한 방울 안 쓰는 전기차 시대가 하늘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안전성 인증에 성공한 전기 비행기가 국내 첫 상업 비행을 시작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1: 전기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이륙한 지 불과 몇 초 뒤 초유람을 맞은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통의 경비행기 같지만 엔진 대신 전기 모터가 돌아 배출가스가 없습니다. 내연기관 대비 소음이 10분의 1 수준이란 점도 장점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제작된 이 전기 비행기는 1년간의 시험을 거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경기 화성에서 출발해 서해 상공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 2, 3년 뒤에는 배터리 기술이 더 좋아져서 아마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비행기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프라이빗하게 전기 비행기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1: 비싼 항공료를 쓰지 않고 내연 기관보다 부품이 적어 유지 보수도 편리합니다. 전기 비행기는 전기 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1시간 충전에 약 2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 날개형 전기 비행기는 인증을 받았지만 도심 항공교통을 위해 활주로 없이 비행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는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수직 이착륙기 상용화 시점을 지난해로 계획했다가 안전성 문제로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3: 드론이 이제 뜨면서 많이 이제 깔려지면서
4: 한국 항공대
3: 확장하면 유해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타는 여객 쪽의 문제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이제 분야인데 정책적 방향이 조금 이제 너무 성급하게 갔고.
1: 친환경 미래 항공교통은 그 시장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0: 세월 속에 가슴 속에 묻어뒀던 아버지의 무공 훈장을 70년 만에 받아들었습니다. 이 한 6.25 참전용사 가족의 끈질긴 집념과 조사단의 노력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자세한 사연 김영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 현충원 충원당을 찾은 아들. 총상으로 불편한 다리에도 억척스럽게 살았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6: 피는 혼자 나오셔가지고.
7: 혼자
6: 나오셔가지고.
5: 이곳에 모셔진 건 최근.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야 훈장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병무청도 모르던 서운 사실을 무공훈장 조사단을 통해 극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6: 받으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자식이지만. 제가 받은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5: 서훈 시기는 전쟁 중인 1951년.
8: 이분은 고양군에서 1사단 11연대 소속으로서 전투에 참여를 해서
5: 훈장 명령서의 한자 이름이 60년대 한글로 옮겨지며 성이 잘못 기록됐고 고향인 북한 주소만 남아있어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격동의 시절 혼란스러운 기록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9: 작은 단서 하나만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게 지푸라기처럼 검증하는 데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10: 6.25 무공훈장 서훈자는 약 18만 명. 이 가운데 2만 2천여 개의 훈장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공훈장 조사단의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시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11: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호국 영웅 선배님들의 무공훈장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든 아들. 더 많은 이들이 긍지를 되찾기 소망합니다.
6: 끝까지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5: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0: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길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전에 출전할 퍼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팬 선수 미디어 투표를 합산한 결과인데요. 손흥민은 정기리그와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합쳐서 공식전 21경기에서 2골 1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3명이 뽑힌 공격수 부분에 손흥민과 함께 이름을 올린 선수는 슈퍼스타 메시 그리고 시카고의 카위 포러스인데요. 손흥민이 MLS 올스타에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입니다. 최초는 2003년 LA 갤럭시에서 수비수로 활약한 홍명보 감독인데요. 이 둘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현재 조별리그 결전지 멕시코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토요일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현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멕시코에 가 계신다고요?
1: 네, 사흘 전에 과달라라에 도착을 했고요. 한국보다 시차가 15시간 느려서 그 현지 시간은 6일 오전 6시 20분 경입니다.
0: 네.
1: 날씨는 좀 낮에는 더운 편이지만 그 우기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좀 소나기가 내리고요. 야간 경기라서 경기 때는 21도에서 24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대표팀이 오늘 결전지에 입성했죠?
1: 네, 대표팀이 앞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전 캠프 훈련을 하다가 그 전세기를 타고 현지 시간 5일 오후에 그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릴 과달라하라에 입성을 했고요.
0: 네.
1: 버스를 타고 멕시코 경찰 호의를 받으면서 또 호텔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0: 네, 현지 팬들이 많이 몰렸다면서요?
1: 네, 저도 호텔에 가봤는데요. 약 500명 정도가 몰렸고요. 멕시코 팬들이 그 꼬레야 또 소원을 외치면서

0: 사실 월드컵 상대국인데도 그 우리 선수들을 손님처럼 맞이를 해줬습니다. 그 아무래도 2018년 월드컵 때 그 우리나라가 독일을 잡아준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국과 손흥민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크다는 게 또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1: 그렇죠. 또 한류 영향도 있겠고요. 대표팀의 본격적인 월드컵 행보가 시작됐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도착일에는 훈련 없이 휴식을 취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오픈 트레이닝을 합니다. 쭉 훈련을 하다가 12일에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요. 12일 오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12일 오전 11시에 체코와 또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1: 네, 자 대표팀이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를 경기장에 가보셨다고요?
0: 네, 과달라라 스타디움에 또 가봤는데요. 그 외관은 그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생겼고요. 또 경사진 외벽은 또 잔디로 덮여 있었습니다. 네. 멕시코 프로팀 그 치바스의 홈구장이고 건설 비용만 3천억 원 이상이 또 들었다고 하고요. 마지막 준비로 또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경기장이 고지대인 게 체감이 되시던가요?
0: 네, 아무래도 이곳이 해발 1571m 고지대거든요. 네, 네. 강원도 오대산 정상과 좀 맞먹는 높이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그 한 번씩 좀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재보니까 그 인천공항에서는 98%였는데 이곳에서는 90에서 93%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그 몸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었다는 의미인데 또 이런 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90분간 뛰어야 됩니다.
1: 가끔 띵한 느낌도 드시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좀 실제로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네. 한 번씩 이렇게 좀 숨이 가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미국 고지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보름 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좀 이런 환경에 좀 잘 적응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리고 치안 우려가 있는데 멕시코 안전은 어떻습니까?
0: 네, 사실 그 과달라라가 그 세계적인 범죄 조직 카르텔의 본거지로 악명이 높고요. 또 몇 년 전에는 또 경기장 인근에서 또 시신이 담긴 가방 456개가 쏟아졌다고 네네. 하고 실제로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좀 벽에 실종자 사진들이 많이 네네. 붙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경기장 주변과 시내에 또 총으로 무장한 국가 방위대가 많이 배치가 됐고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좀 밤에는 좀 이동을 자제하는 게 낫겠다는 또 조언을 들었습니다.
1: 네, 자 대표팀이 조별리그 상대국도 평가전을 치렀는데 멕시코는 대승을 거뒀다고요.
0: 네, 멕시코가 그 톨루카에서 세르비아를 맞아서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먼저 실점을 내줬지만 바스케스와 히메네스의 골을 묶어서 4골차 대승을 거뒀고요. 다만 상대팀 세르비아가 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에 좀 블라오비치 같은 핵심 선수들이 좀 대거 빠진 2군이라는 점은 좀 그래도 그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멕시코가 고지대에서는 더 강한 것 같네요.
0: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그 경기가 열린 톨루카도 해발 2,670m에 위치를 했거든요. 네. 뭐 이 경기장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지금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9년 이후에 그 자국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16승 7무로 지금 2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뭐 상대 자책골 장면이라든지 그 중거리 포를 보니까 고지대라서 공이 더 빠르고 세게 나가거든요. 네. 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대표팀의 1차전 상대 체코도 월드컵 최종 리허설을 승리로 마쳤죠.
0: 네, 체코가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과테말라를 3대1로 꺾었는데요. 특히 1대1로 맞선 후반전에 그 키 199cm 장신 공격수 토마스 호리 선수가 정말 파괴력 넘치는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고공축구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체코의 약점 어떤 점이 보이시던가요?
0: 네, 전반 40분 실점 장면에서 드러났는데요. 수비 뒷공간 침투 패스가 들어오니까 수비와 골키퍼가 굉장히 또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과 오영규처럼 굉장히 침투가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발이 느린 체코 수비수의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경기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 네. 체코도 베이스캠프에 입성했죠.
0: 네, 체코 대표팀도 그 베이스캠프인 미국 댈러스로 이동을 해서 여장을 풀었고요. 체코는 일단 우리나라와 1차전이 열리는 멕시코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좀 미국에서 계속 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생각 것보다는 멕시코에 뒤늦게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좀 언제 여기 들어올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북중미 월드컵 현지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KBO 리그 5월의 수비왕은 삼성 박승규 선수에게 돌아갔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월간 가장 결정적인 호수비 일을 선보이면서 팀 승리에 이바지한 선수를 뽑는 캡스플레이라는 이제 수상 부문이 있는데 5월 수상자는 박승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 네.
2: 5월 1일 대구 한화전입니다. 일단 공격에서 2-3에서 4-3으로 역전하는 투런포를 일단 만들었고 그리고 9회 초 2사 2루 상황에서 허인서가 친 약간 바가지서 안타가 될 수 있는 타구의 전력으로 달려들어서 다이빙 캐치로 경기를 끝내는 호수비를 선보였고
1: 네.
2: 이게 KBO가 선정한 5월의 수비로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프로야구는 오늘 5경기가 열리는데 먼저 문학구장으로 가보죠. 허경민의 말루 홈런으로 KT가 SSG를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죠.
2: 네, KT가 SSG에 7-3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3회와 4회, 6회 1점씩 뽑으면서 3-0으로 앞서긴 했는데 6회 말 전희산에게 투런을 맞고 7회 말 에레디아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3-3 동점을 허용을 했어요.
1: 네.
2: 그 이후 그러나 8회 초 안타와 몸에 맞는 공 볼넷으로 2사 만루가 됐고 허경민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만루포를 터뜨리면서 7-3으로 앞섰습니다.
1: 네.
2: 순식간에 분위기가 KT 쪽으로 넘어왔고 그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13연패 후 4연승에 도전에 실패한 SSG는 결국 외국인 선발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2: 네, SSG가 칼을 뽑았습니다. 미치 화이트를 보내고 토마스 해치를 59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화이트가 어깨가 좋지 못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1: 네네.
2: 해치 선수는 의외로 좀 익숙한 선수죠. 2024년 11월 부산이 계약했다고 발표한 선수였는데 당시 메디컬 테스트에서 어깨가 안 좋다는 점이 나오면서 계약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1: 네.
2: 시간이 흘러서 다시 SSG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에 데뷔하게 됐네요.
1: 네, 네. 자, 이번에는 창원으로 가보죠. 오장한의 데뷔 첫 홈런으로 NC가 LG의 전날의 패배를 설욕했네요.
2: 네, NC가 LG의 8-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도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는데 1회와 3회 1점씩 주면서 0-2로 밀렸고 3회 말 이우성이 적시타를 치면서 동점 그리고 4회 말 박건우가 솔로포를 때려서 3-2 역전까지는 갔어요.
1: 네.
2: 근데 여기서 5회 초 다시 실점하면서 재역전을 허용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7회 말 오장환이 5월 트럼프를 쏘면서 5-4로 뒤집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서호철 권희동이 잇따라 점수를 내는 적시타를 내면서 7회만 5점 8-4가 됐습니다.
1: 네.
2: 최종 8-5 승리입니다. 이호준 감독이 오장환을 두고 타격 자질이 좀 있다. 큰 거 하나만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게 나왔네요.
1: 네. 자, LG는 불펜에서 무너졌죠?
2: 네, 선발 토로스트가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피칭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7회 김진수와 김강률이 대거 실점을 하게 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만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1: 네.
2: 특히 김강률 선수가 김진수 투수가 남겨온 주자를 다 승계주자 실점을 허용하면서 완전히 경기가 넘어간 모양새가 됐네요.
1: 네, 네. 이번엔 광주로 가보죠. 삼성이 연장 접전 끝에 기아를 잡고 어제의 패배를 설욕했죠.
2: 네, 삼성이 기아를 3-2로 잡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라는 표현에 딱 어울리는 경기인데 6회 말 기아가 5선으로 투런 홈런으로 먼저 2-0으로 앞섰습니다.
1: 네.
2: 그러나 7회 초 삼성이 1, 2루 기회에서 구자욱이 2타점 2루타를 때리면서 동점이 됐고 계속 이 상태로 2-2가 유지되다가 10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민호가 왼쪽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을 치면서 3-2로 앞섰습니다. 이게 결승점이
1: 네.
2: 됐고 기아 선발 양현종은 5이닝 무실점, 삼성 선발 장찬희도 5.1이닝 2실점, 선발들은 잘 던졌는데 기아는 마무리 성형타기 10회 초 홈런을 맞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선제 투런프로 기선을 제압한 기아 오선호가 수비 중에 들것에 실려나갔죠?
2: 네, 6회 말 선제 투런 홈런을 치면서 한껏 기사가 올랐는데 8회 초 수비에서 부상이 나왔습니다.
1: 네네.
2: 1-3루 상황, 삼성 김상준이 1루 방면 땅볼을 치고 1루를 향해 전력으로 뛰었고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선우도 공을 잡은 다음에 1루로 거의 몸을 던졌는데 아슬아슬하게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오선우가 그라운드에 크게 떨어지면서 충격을 크게 받아서 오른쪽 어깨를 좀 다쳤고 네.

0: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 네. 아직 검진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예예. 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직에서는 강백호의 빈자리를 노시환이 채우면서 한화가 롯데의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네요.
0: 네, 한화가 롯데의 7-2 역전승 거뒀습니다. 연이틀 승리하면서 위닝 확보고요. 선발 에르난데스가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타선도 0-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8회 4점, 9회 3점 내면서 넉넉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0: 8회 초 1사 만루 상황, 노시환의 2타점 적시타, 허인서의 2타점 2루타가 나오면서 단숨에 4-2 역전에 성공했고, 9회 초 페라자의 적시타 이어서 노시환이 투런 홈런을 치면서 7-2로 벌어졌습니다. 노시환은 네. 2안타 4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1: 네. 한화 정우주가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뒀군요.
0: 네, 마침내라고 하면 되겠죠. 에르난데스가 6회까지 2실점만 하고 잘 던지고 내려갔고 7화 말 정우주가 올라왔습니다. 장두성, 손호영, 김민성을 땅볼 땅볼 뜬공으로 막아내며 1이닝 퍼펙트. 그리고 8회 초 타선을 뒤집으면서 역전에 성공했고 네. 정우주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잠실구장으로 가보죠. 농군 패션으로 키움이 전의를 다졌는데 두산을 넘지 못하고 4연패에 빠졌네요.
0: 네, 두산이 키움의 9-1

0: 부산이 1회 2회 1점씩 뽑으면서 금방 역전에 성공했고 3회 말 대거 다득점에 성공하면서 6대1로 달아납니다.
1: 네.
0: 그리고 6회 7회 계속 추가점 뽑으면서 대승을 확정했습니다. 네. 키움은 에이스 안우진이 나왔는데 3이닝 6실점 안타를 너무 많이 맞으면서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고 최고 시속 159km까지 던지긴 했습니다만 결과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6회에 시즌 1호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죠?
0: 네, 6회 초 키움 공격 상황입니다. 선두 타자 임병욱이 타석에 섰고 투수는 두산 최민석입니다.
1: 네.
0: 2부째 145km짜리 속구를 던졌는데 이게 임병욱 선수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향했어요. 몸에 맞는 네. 공이 나왔고 순간적으로 임병욱 선수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크게 흥분하면서 최민석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했고 주심과 포수 양의지가 말리면서 좀 어수선했고 그 사이에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어나오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1: 네.
0: 2분 정도 걸렸고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빅리그 연속 경기 최대 안타 기록을 13으로 늘렸죠.
0: 그렇습니다. 오늘 시카고 컵스 원정 경기에 5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고 2루타를 하나 치면서 4타수 1안타 그리고 몸에 맞는 공 하나 만들었습니다.
1: 네.
0: 1회와 4회는 범타였으나 5회 초에 이제 무사 1루 상황에서 우측 2루타를 치면서 13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갑니다. 두 경기 연속 장타도 만들었고요.
1: 네.
0: 이후 맷 체프먼 홈런 때 홈도 밟았습니다. 기존에 2024년에 11경기 연속 안타가 개인 최다 기록이었는데 이걸 계속 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데피트 메이스 이현중이 NBA에 다시 도전하네요.
2: 네, 일본 리그를 평정했던 이현중 선수가 다시 한번 NBA 무대를 도전합니다. 7월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하는 NBA 서머리그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으로 뛰게 되는데요.
1: 네.
2: 서머리그 도전이 뭐 NBA 계약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두 번의 도전에 비해서 기량이 올라왔고 또 스퍼스 구단 역시나 이현중 선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머리그 활약이 또 NBA 진출로 이어질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이현중이 오늘 NBA 서머리그 참가를 앞둔 각오를 밝혔죠.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NBA 파이널을 기념해서 단체 관람이 있었는데 그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실패를 많이 했지만 또 실패한 만큼 많이 배웠고 또 슛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수비에 대한 자세도 새롭게 한 만큼 이 대한민국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1: 네, 18세 이하 남자 농구 대표팀은 아시아컵 2회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에 패했죠.
2: 네,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U18 대한민국 농구 대표팀이 FIBA 아시아컵 동아시아 예선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대표팀은 홍콩, 대만, 일본을 차례로 꺾으면서 8월달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1: 네.
2: 다만 마지막 경기였던 오늘 중국전에서는 80대 92로 아깝게 패했는데요. 그렇지만 윤지훈과 윤지원, 이 경북고의 두 쌍둥이 형제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확이 있었습니다.
1: 네. 여자 프로농구 BNK는 창단 후 처음으로 남성 코치를 영입했네요.
2: 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던 BNK 썸은 일찌감치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코칭 스태프 개편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동안 전원 여성 코칭 스태프만 기용해왔던 BNK였는데 팀을 지켜왔던 이종혜, 변현아 코치 대신에 군화단 김영아 코치의 지재로 바꾸면서 팀 분위기 전환을 깨했습니다.
1: 네.
2: 또한 아시아 쿼드 선수로 지난 시즌 신한은행에서 뛰었던 센터 타니무라 리카 선수를 영입하면서 골밑도 새롭게 강화했습니다.
1: 네. 우리은행의 아시아 쿼드 선수 였던 아야노는 일본 무대로 복귀했죠.
2: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우리은행에서 뛰었던 가드 오니치카 아야노 선수가 일본 리그의 아이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1: 네.
2: 아야노 선수는 지난 시즌에 9.9득점, 2.4리바운드로 시즌 중반부터 우리은행의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던 가드였는데요. 올 시즌은 WKB를 떠나서 다시 일본에서 기회를 얻게 됐고요.
1: 네.
2: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이 새로운 아시아쿼드 선수를 물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6월 중순쯤 되면은 발표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오늘 열린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뉴욕의 샌안토니오에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죠.
2: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뉴욕니스 간의 NBA 파이널 2차전. 오늘도 뉴욕니스가 웃었습니다. 105대 104로 시리즈를, 105대 104로 이기면서, 시리즈

0: 브라질 2-0으로 앞서가게 됐는데요.
1: 네.
0: 원정팀이 파이널 1, 2차전을 모두 이긴 거는 NBA 70년이 넘는 역사상 이번이 겨우 세 번째라고 합니다.
1: 네.
0: 오늘 승리 덕분에 뉴욕은 53년 만에 우승에 한 걸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1: 네. 경기 종료 직전에 승부가 갈렸죠.
0: 그렇습니다. 뉴욕이 14점 차로 앞서다가 막판에 동점까지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빅터 웬반야마가 실책을 범했고
1: 네.
0: 웬반야마의 실책을 가로챈 제일런 브런슨이 자유투를 넣어주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1: 네. 자, 선수들의 활약 자세히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뉴욕 닉스는 3명의 선수가 20득점 이상을 올렸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제일런 브런슨이 오늘도 20점으로 활약을 했고요. 또 카인서니 타운스가 21득점과 함께 수비에서도 웬반야마를 상대로 선전을 해줬습니다.
1: 네.
0: 또한 미칼 브리지스 역시나 3.4개와 함께 20점을 활약을 했는데요. 이 세 선수 덕분에 뉴욕 닉스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이제 공지에 몰린 샌안토니오 이제 적지에서 3차전을 치르게 되죠.
0: 그렇습니다. 3차전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장소를 옮겨서 6월 9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3차전 같은 경우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관람이 예정돼 있어서
1: 네.
0: 더 붐비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3차전 티켓 가격이 가장 싼 자리가 지금 1,46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구 경기가 될 전망인데 이런 뉴욕 팬들의 또 여러와 같은 성원 때문에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래저래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 가장 싼 게 1,5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0: 맞습니다. 지금 티켓이
1: 네.
0: 2차 티켓 사이트에서 지금 뭐 1,000만 원을 넘게 줘도 못 구할 정도로 가장
1: 그렇군요.
0: 뜨거운 경기가 됐습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프로농구 소식 KBS N 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이었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러시아의 10대 테니스 선수가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첫 우승에 도전하네요.
2: 네, 우리 시간 잠시 후 밤 10시에 시작하는 여자 단식 결승에서 19살의 미라 안드레에바가 114위 선수 마야 흐발린스카와 상대하게 됩니다. 안드레에바는 2022년 프로로 데뷔해서 처음 메이저 무대에 오른 2023년부터 윈블던 16강에 진출하면서 4세대 주자로 떠올랐는데요.
1: 네.
2: 프랑스 오픈에선 2024년에 4강, 지난해 8강까지 올랐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또 올 시즌 35승째를 준결승에서 수확하면서 WTA 투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이 멘탈이 약한 게 좀 흠으로 지적되기도
1: 네.
2: 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라켓을 집어 던지거나 또 공을 관중석으로 쳐서 보내기도 했는데 올해는 훨씬 차분해진 모습으로 코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1: 네네. 결승 상대인 흐발린스카 선수 이번 대회 최고의 신데렐라죠?
2: 네. 이번에 프랑스 오픈 본선에 처음 진출한 선수인데요. 예선 3경기를 포함해 3주에 걸쳐 9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세트만 내주고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1: 네.
2: 이번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 통산 1승이 전부였고요. 특히 이제 클레이 코트 대회에선 두 번밖에 못 이겨본 선수인데요. 그런데 1라운드에선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국의 정신원을 꺾은 것을 시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예선을 통과해 프랑스 오픈 결승에 오른 게 예발린스카가 처음입니다.
1: 네, 내일 남자 단식도 메이저 첫 우승 도전자들의 맞대결이죠?
2: 네, 세계 3위 알렉산더 치베레프가 14위의 플라비오 코볼리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치베레프는 프랑스 오픈에선 2년 전에 준우승, 작년엔 호주 오픈과 또 2020 US 오픈에서도 결승에서 패한 선수입니다.
1: 네.
2: 올해는 세계 2위 알카라스 선수가 불참했고요. 또 1위 선수 신네르도 초반 탈락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이제 우승 기회가 돌아갔는데요.
1: 네.
2: 치베레프는 코볼리에게 상대 전적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평소에도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치베레프는 그랜드슬램 대회 결승에서 상대하게 될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코트에선 서로 이기려고 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1: 네. 세계 수영 연맹이 국제 대회 결승 레인을 8개에서 10개로 늘린다고요.
2: 네, 이 결승 무대 문턱을 낮춰서 이 글로벌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1: 네.
2: 세계 수영 연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경기 운영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2: 먼저 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쇼트코스 25m 세계선수권과 수영 경영 월드컵 실크로드 투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일단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는 400m 이하 개인종목 준결승과 결승전이 10개 레인에서 치러집니다. 미국과 호주, 중국 등 일부 강국들이 점령하던 결승 라인업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선수들이 진입할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이제 예선 9위로 아쉽게 탈락하던 상위권 스타 선수들이 결승에 생존할 확률이 높아져서 대회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레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양끝 레인을 비워서 파도를 흡수하던 8레인 체제와 달리 10개 레인을 꽉 채워 경기를 하면 이 바깥쪽 레인이죠. 0번과 9번 선수가 벽에 반사된 물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좀 우려가 되고요.
1: 네.
2: 그래서인지 턴 횟수가 많아서 파도 분산 효과가 큰 25m 쇼트코스 대회에서 먼저 검증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2: 또 이제 턴이나 부대식 공간 확보가 중요한 800m와 1500m 등 장거리 종목과 또 개형은 종전처럼 일단 8개 레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롱코스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에서도 10개, 10레인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종합 격투기 스타 맥그리거가 5년 만에 UFC 복귀전을 치르는군요.
2: 네, 맥그리거가 미국의 맥스 홀로웨이와 7월 12일 대결한다고 UFC 사무국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경기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UFC 329 메인 이벤트 경기를 열립니다.
1: 네네.
2: 맥그리거는 UFC 사상 최초 2개 체급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고 홀리웨이는 이 전 패더급 최강자인데요.
1: 네.
2: 맥그리거는 2018년 하빕 누르마고 메도프에게 패한 뒤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 경기 중 다리를 골절상을 입은 뒤 옥타곤을 떠났던 선수입니다. 이번에 5년 만에 치르는 경기에서 홀로웨이와 13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앞서 2013년 8월 경기에서는 맥그리거가 3대 0 심판 전환을 지 판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1: 네.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이 도핑 문제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요?
2: 네, 프랑스 올림픽 지난 5일 로랭이 12개월 동안 소재지 의무 보고를 3차례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20개월 징계가 이제 지난 2월 9일부터 소급 적용돼서 2027년 10월 9일에 끝나는데요.
1: 네.
2: 이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프랑스 태권도 최초의 금메달을 따면서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이죠. 레지옹 되네르까지 받았던 선수인데요. 징계 후에는 2028 LA올림픽 출전권을 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집에 인터컴이 고장나서 검사관의 방문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선수의 변호인 측은 징계 기간이 4개월 정도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역대 우리 축구 대표팀이 터뜨린 월드컵 골 얘기네요.
2: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2일 체코와의 경기로 북중미 월드컵에 포문을 엽니다.
1: 네.
2: 혹시 그동안의 월드컵에서 한국이 몇 골이나 넣었는지 아실까요?
1: 아, 이거 어렵네요.
2: 계산을 다 해보셨죠? 해야 되는데요.
1: 40골 정도?
2: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39개의 골을 터뜨렸는데요.
1: 대략 그렇게 근접했군요.
2: 네. 과연 40번째 골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2: 사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은 늘 골망을 흔드는 시원한 골로 기억되지 않나 싶은데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박창선의 오른발에서 한국의 월드컵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1: 그때 장면 생생합니다. 이때 상대가 마라도나가 뛰었던 아르헨티나였죠.
2: 네. 이때 1-3으로 졌지만 박창선의 골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남긴 득점이었는데요.
1: 네.
2: 한국의 월드컵이 그 전까지는 출전의 의미가 강했다면 그 박창선의 골 하나로 승리하지는 못해도 골을 넣는 대회라는 의미로 변한 거죠.
1: 네.
2: 이후 1994년 미국 월드컵은 한국 축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회였습니다.
1: 네. 네. 그 당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2: 네. 그 스페인전에서 0-2로 끌려가던 중이었는데 후반 막판에 홍명보와 서정원이 연속골을 넣으면서 2-1을 만들었고요.
1: 네.
2: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황선홍과 홍명보가 따라붙는 골을 넣었습니다.
1: 네네.
2: 이때도 승리는 없었지만 강팀을 상대로 끝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보여줬죠.
1: 네. 예,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나온 골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2: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월드컵이죠. 바로 2002 한일 월드컵인데요.
1: 네.
2: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폴란드전에서 황선홍의 선제골 그리고 유상철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월드컵 본선 첫 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1: 네. 네. 이 황선홍이 월드컵 첫 승의 포문을 열고 유상철이 이제 구치개 골을 넣은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안정환의 동점골, 또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의 골은 한국을 첫 16강 진출로 이끌었습니다.
1: 네.
2: 아, 그리고 16강 이탈리아전에서는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었고요. 연장에서 이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었을 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전율을 느낀 그런 기적 같은 골이었습니다.
1: 어느새 24년이 지났군요.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골 모음을 함께 들으시면서요. 그때의 감동도 다시 느껴보시죠.
3: 이훈룡 다시 한번 잡으려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슛!
4: 골입니다.
3: 네. 한국이 선취골을 넣습니다. 황선홍.
4: 역시 황선홍이네요.
3: 네. 슛팀의 오른발 슛! 골! 두 번째 골!
4: 유상철입니다.
3: 한국이 폴란드에게 두 골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48년 월드컵 사상 첫 번째 승리를 거둘했습니다.
5: 이영표 다시 한번 제쳐 올려주고 반대편 헤딩 가슴으로 트래핑
3: 시끄러운 골! 박지성! 멋진 골! 유가 맞는 개인기 한국 포르투갈에게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6: 너무 여유 있었어요. 가슴으로 트래핑 오른쪽으로 제치고
7: 슈팅 나와도 좋은데요. 좋은 게 변화 슛!
3: 만세! 설경의 동점골!
4: 설경입니다.
3: 후반 막판 설경 동점골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5: 자 이제 연장 이천수 일단 뒤로 내주고 이영표가 올려줍니다. 헤딩!
3: 골! 골! 역전골! 안정환의 역전골! 경기 끝났습니다.
2: 네, 네, 생생하네요.
1: 역시 감동이 생생합니다.
2: 그러니까요.
1: 네, 박지성의 헤딩골,
2: 네.
1: 결승골이었죠. 이 한일 월드컵은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뤄낸 월드컵이었는데 박지성 선수의 활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2: 네, 세 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골을 넣었고요. 특히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1: 네.
2: 2002년 포르투갈전은 한국의 16강행을 만들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프랑스전은 준우승 후보를 상대로 승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경기는 원정 월드컵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게 한 경기였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출전 선수와 관련된 골 얘기도 전해주시죠.
2: 네. 손흥민이 네 번째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에서 첫 골을 넣은 후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멕시코와 독일을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 월드컵 본선 최다 득점자가 세 골씩을 기록하고 있는 안정환, 박지성, 손흥민이거든요. 만약에 손흥민이 40번째 골 혹은 그 이후의 골의 주인공이 된다면 한국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가 됩니다.
1: 네. 네. 손흥민이 리빙 레전드긴 하지만은 직전 대회였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 3대 교체가 됐죠.
2: 네. 그러니까 월드컵 득점의 주인공들이 바뀐 대회였는데요. 특히 가나전에서 조규성이 두 골을 넣었는데 이 기록은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이었고요. 또 포르투갈전에서는 김영권이 동점골을 넣었고 황희찬이 역전골을 터뜨렸는데 이 골로 한국의 16강 행이 결정됐습니다. 네. 또 16강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백승호의 강한 중거리 슛으로 39번째 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의 40번째 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40번째 골을 넘어서 더 많은 골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배드민턴 안세용이 중국 천이페이의 역전승을 거두고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 진출했죠.
1: 네, 오늘 자카르타에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천 시리즈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준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안세용이 중국의 천이페이를 상대로 1시간 18분간의 대혈투 끝에 이 세트 네. 점수 2-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 우승에 이어서 2주 연속 우승 그리고 네. 이 대회 또 우승까지 이렇게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0: 지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면. 네.
1: 특히나 이번 인도네시아 오픈에서는 또 고지 400승을 또 밟기도 했는데요. 네. 안세영은 이 준결승전에서 1세트를 따내고 2세트를 아쉽게 내준 후에 3세트 들어서 안세영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경기한 때 7-17 무려 10점 차까지 뒤쳐졌었는데요. 네. 안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안 풀릴 때마다 눈을 찡그리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더니 네. 결국 천이페이의 체력을 먼저 고갈시켰어요. 특히나 안세영은 심지어 16-20으로 상대에게 먼저 매치 포인트를 내준 이 벼랑 끝 상황에 몰렸는데 거기서 상대 범실을 유도하더니 18-20에서는 천이페이의 이런 결정적인 푸시 공격을 반사신경으로 받아 쳐냈습니다. 네. 결국 20-20 듀스를 만들었고요. 23-21로 대역전극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네. 천이페이도 경기가 끝나고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안세영은 완벽한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0: 네. 거침없이 4강에 오른 심유진은 일본의 야마구치에 막혀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죠.
1: 네. 세계 랭킹 26위인 심유진이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16강에서 세계 2위인 중국의 왕쯔이를 2-0으로 완파하는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네. 그리고 8강까지 무실 세트로 진출했거든요. 사상 첫 인도네시아 오픈 코리아 더비 결승전을 기대하게 했는데 아쉽게도 준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케네에게 0-2로 지면서 결승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0: 네, 그럼 내일 결승에서는 안세영과 야마구치가 맞붙게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 결승전의 리매치인데요. 당시에도 안세영이 3세트에서 끌려가다가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둔 바 있거든요. 이번에도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자 복식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가 대만조를 가볍게 누르고 4강에 진출했고요. 말레이시아조와 결승 티켓을 다투게 됐습니다. 네.
0: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자 태권도 김유진은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은메달을 따냈네요.
1: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2026 세계 태권도 연맹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1차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한 본격적인 랭킹 경쟁의 시작점이라 의미가 큽니다. 네. 여자 57kg급에 출전한 김유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결승에서 브라질의 파셰쿠에게 라운드 점수 0-2로 패하면서 아쉽게 은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 선수는 현재 세계 태권도 연맹 그 올림픽 랭킹 1위인 절대 강자거든요. 이 브라질 선수가 근데 김유진이 결승에서 주 무기인 오른발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의 그 탄탄한 몸통과 또 머리 기술에 막히면서 아쉽게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네네. 또 다른 유망주 선수가 있었는데요. 여자 67kg급의 홍효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 준결승에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헝가리의 마르톤 선수에게 졌는데요.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 두 선수 모두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LA 올림픽을 향한 소중한 자산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의 AVC 컵 조별리그가 잠시 후부터 시작되죠?
1: 네, 잠시 후 밤 10시에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 배구 연맹컵 여자 대회 조별리그 B조 첫 경기 키르기스스탄전이 펼쳐집니다. 네. 특히나 이번 대회는 일본, 중국, 태국 등 이런 강팀들이 이번 대회 출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대표팀이 자신감을 회복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0: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트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라 동부로 확대되겠고 밤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도로가 미끄러우니 주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방파제를 강하게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또 전국은 20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3도, 현재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 추산 만여 명의 시민들은 참정권 박탈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시위대가 개표소 출입구 주변을 에워싸면서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은 대부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는 서울 광화문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도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선관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인적쇄신과 조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원구성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모순된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하며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군과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4시 반쯤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군 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변에서 여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강릉시 영진해변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강릉해양경찰서에 접수됐고 출동한 해경은 여성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여성은 숨졌고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오후 2시쯤에는 강릉시 소도래연 앞 해상에서 카약이 전복돼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슈트를 입은 30대 남성은 스스로 나왔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지인 요르단강 서안의 한 마을에서 총격을 가해 영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이스라엘군 발표에 따르면 전날 요르단강 서안의 헤브론 남쪽의 한 마을에서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자신들에게 돌진하는 자동차에 발포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은 5에서 20, 제주도는 5에서 10,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데요.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임에도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이런 흔한 질환과 생활습관이 지적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죠. 방광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프랭키 발리 앤 더 포 시즌스의 백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빠른 치료가 회복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근경색에 급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도 불안한데요. 앞에 급성이라는 단어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위급할까 싶은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 큰 증상이 없는 분도 어느 순간에 혈관이 꽉 막혀서 갑자기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갑자기 혈관이 꽉 막히는 건데 결국 혈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는 거잖아요. 원인으로 죽상경화증이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혈관 안에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 그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죽상경화 플라크, 혈관에 붙어있는 기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그 위에 혈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 혈전이 혈관을 꽉 막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괴사하기 때문에 이게 죽상경화증, 그 기름 찌꺼기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0: 네. 관상동맥은 직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작은 혈관이지 않나요?
1: 네. 직경이 통상 2에서 3mm 정도니까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빨대보다도 작은 혈관이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이제 직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 관상동맥이 우리 심장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네. 이 관상동맥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의 전신에 이제 피를 이렇게 딱 펌프를 해서 뽑아내는 이제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바로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0: 네. 그런데 얼마나 기름이 끼면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기까지 할까 싶은데요. 근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지 않나요?
1: 그럼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인진압, 성인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0: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뭐 말씀하셨는데 결국 생활습관이 주는 위험질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요. 젊은 층에서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요.
1: 네, 최근에는 뭐 예전보다 최근에는 이제 흡연이나 뭐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환자도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28세, 29세에 와.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0: 네. 그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미리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까?
1: 네,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여러 검사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와 이런 간접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정밀도가 높은 관상동맥 석회화 CT나 관상동맥 C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어서 이런 검사로도 저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0: 네. 관상동맥 석회화 CT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석회화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환자분 혈관을 수도 파이프라고 그러면 그리고 수도 파이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찌꺼기가 끼어서 딱딱해지는 걸 석회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CT 점수가 높을수록 즉 석회화가 많이 진행을 했을수록 동맥경화가 비례해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확률도 높아진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검사 결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1: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없고 이제 위험도만 그냥 있는 경우에는 네.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이제 개선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증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맥 경화반, 죽상 경화반 중에서 이게 터지기 쉬운 것을 취약성 갑자기 이제 터져서 막히는 그런 고위험 죽상반을 취약성 죽상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성 죽산반, 이제 갑자기 터지기 쉬운 이제 관상동맥 그 이제 플라크를 미리 찾아서 스텐트를 치료하는 그룹이랑 약물 치료를 하는 그룹이랑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저희가 국내 이제 뭐 아시아 지역 다 포함해서 다기간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 결과가 이제 2년 전에 임상 논문 중에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인 란셋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취약성 죽상반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을 찾아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0: 고위험군들에게는 스텐트 이제 시술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후라든지 만족도가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높았나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 말고도 그런 고위험군 환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 스텐트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예후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2024년도에 전 세계 이제 심장내과 분야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임상 연구 1등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참 심근경색은요.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자신의 상태를 좀 알아두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은 어떨까요?
1: 증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이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가슴을 쥐어짠다는 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보면 극심한 통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이 이게 약간 아픈 것 같은데 이상하다가 아니라 보통 느끼는 증상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슴 위에 아주 뜨거운 인덕션을 막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심근경색으로 이제 응급실 실려 오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이거 갑자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포감 그 정도로 통증이 아주 세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0: 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면 통증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흉통을 느끼기 전에 전조 증상은 없는 건가요?
1: 통상적으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이제 뭐 몇 주나 몇 개월 전에 이제 협심증이라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걷거나 그럴 때 뻐근하게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경고 증상 없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무증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첫 증상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소화장애로 표현되는 증상들도 있던데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건가요?
1: 네, 이게 이제 소화장애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연세가 많은 분들, 노령의 환자분들, 한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이 가슴 통증이 아니라 막 배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되다든지 미식거리다든지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꼭 응급실에서 심전도만 체크해도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을 금방 진단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좀 이상한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병원을 바로 찾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또 이런 가슴을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은 지속 시간이 긴가요? 그러니까 흉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심근경색에 특징적인 의심 증상이 있는지 이걸 알면 좋겠는데요.
1: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증 하면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경우는 한 5분 이내에 다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급성 심근경색은 뭐 10분, 20분 이게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통증이 안 사라들고 10분, 20분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0: 그럴 땐 119 신고와 함께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죠?
1: 그럼요. 그러면 119 신고하자마자 바로 만약에 119에서 늦게 오면은 뭐 바로 그냥 주변 가족분들 동반해서라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사실 심근경색에서는 뭐 급성의 위험, 골든타임 이렇게 뭔가 좀 급하게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뇌졸중도 뭐 2시간 이내가 골든타임 그러지만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딱 막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 근육이 막 죽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골든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통상 이제 가장 저희가 길게 봤을 때 12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심장 근육이 다 괴사,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시술을 해도 이게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장 근육의 손상 없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빠른 시간 안에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준다고 해도 초기 대응이 늦으면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1: 네,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골든타임, 저희가 맥시멈 길게 보는 게 1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지나서 오면은 사실은 바로 뚫어주나 뭐 며칠 있다가 시술을 해주나 이게 이미 심장 근육이 다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시술을 하려는 게 근육이 완전히 죽기 전에 이제 빨리 그 피를 가게끔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0: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거는 심장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이제 심장 근육이 죽고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제 심각한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그 TV나 뭐 가끔 보는 뭐 식당 길거리 공동 장소에서 이제 갑자기 사람 쓰러져서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뭐 99%가 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검사가 있겠지만 관상 동맥 조영술이 이런 막힌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검사가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막혔는지 또 어떻게 직접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관상 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간은 이제 관 카세타가 그 심장 입구까지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 동맥 조영술, 그 심장 혈관을 보는 조영술이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0: 네. 그럼 어느 곳에 동맥에 도관을 넣는 건가요?
1: 저희가 주로 이제 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이제 간혹 이제 시술이 어려운 환자, 큰 관이 들어가야 되는 분은 다리 동맥을 통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접근 경로입니다.
0: 네. 손목을 이제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손목이나 다리 동맥이 가장 수월한가 보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보면 혈관이 손상을 입는 경우 뭐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도 환자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그 혈관이 손목이랑 이제 다리 쪽입니다. 뭐 다른 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손목 혈관, 이제 다리 쪽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검사로 이제 막힌 혈관의 위치와 상태가 확인이 되면 시술에 들어가나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힌 혈관이 있으면 이제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텐트를 이제 넣게 됩니다.
0: 네. 관상동맥 중재술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막힌 혈관을 넓혀줘야 하잖아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시술, 뭐 스텐트 시술, 우리 환자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관상동맥 중재술이 이제 용어가 약간 어렵지만 그게 이제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래서 혈관 찌꺼기가 꽉 막힌 부분을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힌 다음에 그 혈관이 이제 다시 짜부러지지 않게 스프링 같은 그런 이제 스탠트를 넣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풍선으로 1차적으로 넓혀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삽입된 풍선을 부풀려주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나요? 스탠트를 병행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탠트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풍선으로만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이 이제 벽이 그 버텨주질 못합니다. 다시 혈관이 짜부러들고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10명 중에 풍선만 하게 되면 뭐 20% 30% 다시 막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넓힌 다음에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짜부러들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그 볼펜 스프링 같은 그런 스탠트를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네. 그런데요. 그럼 또 혈전 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주사 치료인 거잖아요.
1: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의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저도 사실은 혈전 용해제를 직접 쓴 지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으로 저희가 심근경색 왔을 때 시술이 어려운 환경,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네. 사실은 시술이 어려운 환경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뭐 섬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제 한두 시간 이내에만 도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곳이 뭐 작은 병원까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저기 아직도 이제 좀 후진국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개발 도상국 이상 선진국은 표준 치료가 이제 빨리 막힌 데를 뚫고 스탠트를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는 요즘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요즘은 잘 안 하는군요.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또 이런 시술을 비롯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재발 위험은 언제든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후에도 이제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관상동맥 스탠트 시술은 이제 의학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한 분야라서 지금은 뭐 재발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분들이 약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평소 관리 또 약물도 복용해야 하는 거죠. 일상의 생활 습관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까요?
1: 네, 약물 복용은 뭐 신장 환자에서 아주 필수이고요. 네. 생활 습관 관리는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반드시 금연.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최소 그다음에 이제 식이 조절하면서 비만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 뭐 고지혈증 당뇨 혈압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해 주면은 뭐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죠? 방광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방광에 생긴 악성 종양이 방광암인데요. 재발도 잦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에 암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있는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혈뇨가 육안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방광암의 위험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혈뇨는 흔하고 원인도 다양하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혈뇨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죠.
0: 네.
1: 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방광암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광염, 요로결석, 심지어는 심한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건 혈뇨가 있느냐 보다 어떤 형태의 혈뇨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방광암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는 방광암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따라서 소변에 피가 좀 섞였네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육안적으로 혈뇨가 보였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통증 없이 갑자기 나오는 혈뇨가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혈뇨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0: 네.
1: 환자분들께 방광암의 혈뇨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의아해 하시거든요. 암과 관련돼 있으니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거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0: 네.
1: 실제로는 염증이나 결석과 동반되는 혈뇨가 통증을 많이 동반하고요. 방광암은 의외로 통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색깔인데요. 혈뇨가 붉은색일 수도 있고 거무지티한 색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콜레색처럼 진하게 보이면서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염증이나 결석에 의한 혈뇨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0: 방광암을 의심하는 혈뇨는 계속 생기는 건가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방광암에 대한 혈뇨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통증도 있을 것 같지만 암 때문에 나오는 건데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이틀 혈뇨가 보여서 병원을 찾아야지 생각을 하다가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소변 색깔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이제 간헐적으로 맑아질 때는 병원을 찾지 않다가 다시 재발하는 혈뇨가 있을 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방광암의 혈뇨는 간헐적이고 통증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꾸 생기고 잘 낫지 않는 방광염도 방광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걸까요?
1: 일반적으로 급성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0: 네.
1: 하지만 방광염과 방광암은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두 가지 질환이 모두 다 혈뇨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혈뇨가 나오는 것을 내가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염에 의한 혈뇨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급성 방광염은 아니지만 만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일부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과 관련돼 있는 어떤 화학적 방광염은 방광암의 위험인자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방광암의 원인으로 흡연이 지적이 되던데요. 맞나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1: 네. 방광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0: 네.
1: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흡연은 방광암에 아주 가장

0: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거든요. 담배 속에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그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네.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통해 순환하다가 결국에는 소변으로 해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발암 물질들이 소변에 농축되어 있다가 방광에 오랜 기간 동안 접촉면을 늘리게 되면 거기서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암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광암 환자 중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0배 정도 높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1: 그럼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방광암 예방의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0: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고요. 금연을 하면 금연을 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광암의 발생 또는 재발률이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 흡연하신 분들 또 방광암이 발생했던 분들도 잘못해서는 아 나는 이미 암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금연을 했을 때 재발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금연은 방광암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외에도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0: 이런 위험인자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잘 접촉하지 못하는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많았는데 그런 화학 일부 화학 물질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머리 염색에 쓰는 염색 도료 이런 것들도 방광암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방광암의 인자 중에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그런 방광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좀 더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위험인자로 포함되어 있죠.
1: 앞서 증상으로 혈류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0: 방광은 생각보다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광은 마치 고무 풍선과 같은 역할 모양을 하고 있고 방광암은 그 바깥쪽이 아니라 대부분 안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에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데 그게 방광암이다 그러면 방광암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까지 침범을 했고 그 덩어리가 커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방광암의 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방광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아쉽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광암이 발생을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방광암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 혈뇨가 있으면 방광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 검사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을 할 겁니다. 건강검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소변검사인데 방광암의 초기 증상이 유관적인 혈뇨가 나오기 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혈뇨 또는 현미경적 혈뇨라고 해서 깨끗해 보이는 소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뇨가 발견된다 그러면 방광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죠. 또 초음파를 보다 보면 방광 내부에 매끈한 모양이 아니고 마치 오돌도돌한 혹처럼 보이는 종괴가 보인다면 그 역시도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1: 그런데요, 여성들은 생리혈도 있고 방광염도 흔해서 혈뇨에 좀 무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남성과 달리 여성분들은 혈뇨와 질출혈을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실제로 방광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가 아니고 질에서 출혈되는 질출혈 또는 생리혈인 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정상이고 초음파나 소변검사에서 방광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비뇨기학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가 하혈이라면 이것이 생리혈인지 또는 질출혈인지 또는 방광에서 나오는 혈류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여성분들께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방광암이 의심되면 소변 검사를 다시 하나요?
0: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에서 단순히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다 방광암은 아니잖아요. 방광암이 의심되는 특별한 소변 검사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을 합니다. 일단 미세혈뇨가 보였다 그러면 소변을 검사를 다시 채취해서 그 안에 방광암 세포가 있는지 세포병리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소변에서 채취하는 방광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광암 환자분들께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한 소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방광암에 근접해 있는지 의심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보는 재검을 시행을 하게 되죠.
1: 네. 방광 내시경 검사도 있지 않나요?
0: 방광암 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바로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1: 네.
0: 우리가 내시경 하면 가장 흔히 접하는 건 아마 소화기 내시경일 거예요.
1: 네.
0: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 이 위대장 내시경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방광 내시경이다 그러면 많이들 생소해 하십니다. 위내시경이 위암 검사의 필수적인 검사인 것처럼 방광암 검사는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안쪽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종괴나 혹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덜하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런 의료용 내시경의 가장 원조는 바로 방광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보다 먼저 개발됐죠.
1: 네. 이런 검사 외에 또 다른 영상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0: 초음파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CT나 MRI를 통해서 정밀하게 보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MRI는 CT보다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시행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순서적으로는 CT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런 영상 검사로는 뭘 확인하는 건가요?
0: 일단 종괴의 크기와 모양을 봅니다. 방광암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중요한 건 방광암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침윤 정도라고 하는데요. 방광벽이 만약에 방광을 많이 깊숙하게 침범을 했다면 깊숙하게 침범할수록 1기부터 4기까지 그 기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방광암은 특징적으로 방광암 자체의 크기보다도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방광벽에 침범하고 침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1: 네. 방광암이 전이 위험이 높은가요?
0: 초기에는 방광 자체가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방광벽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방광 근육을 뚫고 지나가면 이 골반장기 쪽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혈관이라든지 림프절을 타고 뼈, 간, 폐와 같이 원격장이 인접장기로 전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방광암은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0: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다행인 부분인데요.
1: 네.
0: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광암은 혈뇨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초기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뇨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어떠한 증상이 없어요. 신장암도 똑같이 혈뇨를 보일 수 있는데 신장암에서 혈뇨가 보이면 이미 4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방광암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기 증상이 혈뇨라고 하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혈뇨가 나왔을 때 병원을 바로 찾는다면 초기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1: 네. 방광암도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죠?
0: 모든 암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치료가 좀 더 간단하지만 병기가 높아지면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방광은 탄탄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층을 침범했느냐 또는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점막까지만 침범한 초기에는 좀 더 치료가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초재성 방광암 또 비근 침윤성 방광암으로도 얘기가 되던데요. 그게 일기를 말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광에 근육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광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표재성, 즉 겉에만 침범하고 있는 암을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근 침윤성 방광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았을 때를 일기라고 본다면 근육까지 침범한 것은 2기, 3기로 이렇게 점점 기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아무래도 초기인 1기에는 치료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과에서 그 방광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방광 내시경은 진단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방광암이 국한되어 있다면 그 방광암의 종양 부분만을 잘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를 방광 내시경하 방광 절제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표재성 방광암이나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근육 침범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육층까지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1기를 넘어선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2기라고 하고
1: 네.
0: 근육층 바깥에 있는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3기라고 하거든요.
1: 네.
0: 물론 그 이후를 침범하면 이제 4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 근육층까지 암이 침범한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또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근육층까지 침범한 2기 방광암은 거의 대부분 방광 전체를 다 절제해야 되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2기 방광암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방광을 다 절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 또는 복합함으로써 방광 자체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1기보다는 2기 방광암부터는 좀 더 치료가 복잡해지고 좀 더 광범위해진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항암 치료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방광암의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적인 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성 병변이 있거나 또는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세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다른 종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에서도 굉장히 환자분들께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방광암이 2기가 되기 전에 1기일 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끝냈다고 해도요. 정기적으로 검진은 필요한 거죠. 이게 재발 위험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재성 방광암, 즉 1기 방광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회복도 비교적 빠릅니다. 심지어는 내시경 하 절제술을 시행하고는 수술하고 다음 날 바로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방광암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편 얼굴은 재발률이 높은 그런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으로 내시경하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통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재발률이 40에서 5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비교적 수술이나 시술은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재발률이 높은 암인 만큼 스케줄에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병기가 높을수록 다학제 진료는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비뇨의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암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게 방광암일 거예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비뇨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신장내과까지 같이 다각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광염 수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으로 신장 기능도 보존을 해야 되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 환자의 병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항암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전문 진료의학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4개에서 5개 과가 서로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가장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방광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제 방광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광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광 보존에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0: 방광암 수술보다 조금 더 많이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대장암을 예를 들면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술 후에도 대변을 보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아마 이쪽 배 쪽으로 해가지고 대변 주머니를 차야 되는 장루를 설치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비뇨기학과 초기에 수술을 받은 분들은 장루와 거의 유사한 요루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루를 통해서 대변이 아니라 소변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소장을 이용한 인공 방광을 만드는 수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방광을 다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서 방광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방광 대치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안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방광을 다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1: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불안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환자분들이 특히 남성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제 암을 최대한 절제하더라도 남성 기능을 보존하는 것을 원하시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남성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기에 수술을 하게 되는 내시경 하절제술의 경우에는 남성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광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성 기능이 모두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1: 수술은 로봇 수술이 일반적인가요?
0: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봇 수술의 시행 빈도가 아주 일반적인 수술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적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광의 기능을 할 만한 인공방광이든 요루든 장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절제한 부분에서 요관을 새로 만들어 놓은 요루라든지 인공방광에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조금은 복잡하고 정밀한 수술이 필요해서 로봇 수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복 수술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는 개복 수술에 못지않은 만큼 짧은 수술 시간을 자랑하는 로봇 수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제가 그 예전에 경험을 했던 하루 종일 수술을 해서 한 12시간 이상 수술을 했던 그런 방광암 절제술의 경험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한 4, 5시간 이내로 수술이 끝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수술 장비라든지 로봇 수술 기법의 발달하고 해서 로봇 수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장암이나 전립선 암에 비해서는 방광암의 로봇 수술 시행 빈도는 아직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 방광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0: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진단을 받았던 진단을 받기 전이든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혈뇨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관적인 혈뇨가 보인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광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는 건강검진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광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0도에서 29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 현재 습도는 45%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위대의 봉쇄 등으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어제 경찰이 투입된 후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를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6시간 반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비상계엄 관련 설명 자료를 전달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 발레단 단원 일동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차기 단장의 직업 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존중하며 내부 질서와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SNS를 통해 국립발레단 단장 인선을 놓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고 직업발레단 경력이 없는 고령의 무용 전공 교수가 선임될 것이라는 허황된 뜬소문이 있다며 후보 명단에 이런 인물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 네트워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신원 미상 해커의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와 비밀번호, 집주소 등입니다. BGF 네트워크스는 어제 CU 포스트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올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 공정에 착수한 강건호의 항해 시험을 참관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딸 주혜가 동행한 모습도 담겼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두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양국 우호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는 오늘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7년 만에 북한 국빈 방문이자 올해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 정상이 새 시대 양국 관계에 새로운

0: 장을 이어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모신 라자 나크비 내무장관이 현지 시간 6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이란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나크비 장관이 지난 이틀간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내무장관 회의 때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지난달에도 이란에서 모메니 장관 외에 이란 대통령과 이란 의회 의장 등과도 회동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은 5에서 20, 제주도는 5에서 10mm가량입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1: 카메라 어디에요? 여기에요?
2: 네, 여기.
1: 거기에요? 여기 맞아요.
2: 자, MC 리액션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문제 없죠?
3: 네.
2: 네, 롤!
4: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윤성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죠. 교수님?
5: 네.
4: 가해자는 항소심을 요청했나요?
5: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다소 충격적인데요. 가해자는 당시 사회적인 올바른 판단에 대한 기준이 미약했던 미성년자였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 가정이었다는 피해자를 평소 집요하게 가스라이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 네, 요청했군요.
6: 고객님 사장입니다. 물건 어디에요?
2: 여기에요?
6: 네, 여기 여기 받았어요. 손님, 소리
2: 주세요. 고객님 잔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아이고.
2: 자, 프로그램 첫방 기념 회식 이제 10분 뒤에 마감할 텐데 마지막 건배사는 우리 프로그램의 자문위원 윤성환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7: 아이고, PD님도 계시고 MC님도 계신데 어떻게 제가 마무리를
2: 하겠죠? 윤 교수님 산뜻한 마스크가 우리 프로그램 시청률 1등 공신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7: 아니, 정말요? 어디서요?
2: 우리 집에서요. 제 와이프가.
7: 아이 진짜 빨리요.
3: 잘생겼다.
5: 아, 갑자기 주목되니까 부끄럽네요. 예, 그럼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믿고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주신 우리 안 PD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 내가 한 거 아닌데? 예? 국장님이 한 건데.
5: 그래요. 제가 그걸 지금 알았네요. 아, 감사 인사는 국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디 계시지? 오늘 안 오셨어요?
2: 나도 추천하긴 했어요, 교수님을. 근데 우리 아이한테.
5: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간이 시사표로 출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에서 고정으로 출연하게 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 대박나고 시청률 1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7: 참 그...
5: 올해부터 명절 연휴인데 이런 얘기하기 좀 지루하네요. 아, 그냥 명절 잘 보내세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세요.

0: KBS 무대.
1: 성환아 안녕.
2: 성환아 안녕.
0: 어느 명절 인사.
3: 윤성환 안녕.
4: 성원이 형 잘 지내시죠?
0: 극본 원정희, 연출 김호상.

0: 전방의 정체 구간입니다.
1: 차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일찍 나올걸. 어? 아이씨, 저 고물트럭이 진짜 운전을 발로 배웠나? 어? 뒤로 들어와야지. 앞으로 들어오면 절대 안 비켜주지. 제가 더 바빠요, 아저씨. 참나, 요즘도 구형 녹색 번호판 있나? 20년은 탔나 보네. 그나저나 아저씨야 아줌마야, 고물차가 뭔 썬텐을 이렇게 까맣게 했어? 네, 엄마, 나 운전 중이야. 짧게 말해요.
2: 어디 가냐?
1: 갈 데가 많아요.
2: 아, 그래요. 어디 가냐?
1: 아니, 그냥 여기저기 바빠요.
2: 바쁠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지요. 명절이니까 윗분들한테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인사도 하고. 어?
1: 내가 알아서 다 해요.
2: 술 많이 먹고 다니지 말고. 특히 술 먹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자리 났을 때 배제를 시켜버리는 겨. 사회생활 할 때는 말이야.
1: 아, 엄마, 사회생활 해봤어? 해본 내가 알아서 해요.
2: 아,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1: 아이, 잔소리 하려고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요?
2: 아, 이번 명절은 못 온다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싶어갖고.
1: 잘 먹어요. 혈당 수치 높아서 좀 덜 먹어야 돼.
2: 아휴,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도 좀 해봐. 나는 요즘에 새로 생긴 공원이 있어갖고 그 두 바퀴씩.
1: 아, 나 지금 장성구 교양국장 만나러 가야 돼. 어, 나중에 통화해요.
2: 그래요? 중요한 자리 가는구만. 그래요. 잘 봐달라고 인사도 좀 잘하고.
1: 아, 예.
2: 방송국 사람들 말고도 그 대학교 학과장인가 하는 사람들도 명절 선물 챙겨드리고 해봐.
1: 알았어요. 샀어, 안 그래도. 그 지아 엄마가 비싼 망고, 망고 챙겨줬어요. 끊어, 끊어.
2: 아이고, 잘했다. 그래. 네. 그래. 망고 맛있겠네. 그러니까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그 망고 그 학과장인가 방송국 사람들 명절 선물로 꼭 좀 챙겨드리고.

0: 빨리. 망고 놓고 왔다. 내려갔다 올까?
1: 오셨어요? 백성님 잠깐 통화 중이셔서 잠시 앉아 계세요.
0: 예.
2: 아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같이 계속해? 아 잡음 있는 사람 같이 가면 피곤하다니까. 이번 녹화부터 당장 하차시켜.
3: 이건 저장 안 된 번호인데. 4732? 섭외 전화인가? 여보세요?
4: 윤성환 씨 맞습니까?
3: 예, 어디시죠?
4: 저 기억 안 나세요.
3: 누구시죠?
4: 저는 김응수라는 사람입니다.
3: 예? 김응수 선생님. 근데 누구신지요?
4: 우리가 존댓말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을 높이는 게 맞나? 아무튼 기억나긴 하나요.
3: 아니 뭐 가물가물한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슨 일이시죠?
4: 성환 씨한테 묻고 싶은 것도 있고 짧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통화돼요?
3: 아 지금은 제가 어디 좀 나와 있어가지고 전화 드릴게요. 뭐야?
2: 아무튼 확실하게 잘라. 나 분명히 얘기했어. 아유 윤 교수 어서 와요. 우리 정 비서.
1: 네.
2: 커피 한 잔.
1: 아 예. 국장님 것까지 두 잔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에스프레소 투샷으로.
2: 아유 그래. 아유.
5: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윤성환이라고 합니다.
2: 아 윤 교수가 아니라 윤 위원이라고 해.

0: 해야지 참. 앉아요. 예. 아, 윤 위원. 아, 그 프로그램 신설화도가 아주 호평이 많아요. 방송 나오는 프로파일러들 너무 익숙한 사람이 많아서 시청자들이 질려하거든. 아... 뭔가 좀 더 젊고 어? 트렌디하고. 아무튼 내가 우리 윤희연 섭외를 아주 잘했어.
1: 아,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0: 근데 이 알다시피 말이야. 내가 윤희원 잘 봐달라고 부탁을 받은 입장이라 캐스팅한 거 알고 있지?
1: 아, 저희 장인어른께서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윗선에서 부탁한다고 뭐 프로그램 막 집어넣고 그런 건 아니고. 윤 교수.
1: 예.
0: 아이, 아이고, 입에 잘 안 붙는다, 이거. 윤 위원. 내 윤 위원 가능성 높게 보고 그런 거니까 우리 길게 갑시다. 프로그램도 길게, 우리 관계도 길게.
1: 예, 프로그램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제가 처신 잘하겠습니다.
0: 그래, 그래, 좋아요.
1: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또 보자고. 윤 위원.
1: 예,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0: 그래, 그래.
1: 국장님, 그럼.
2: 조심. 교수님 가세요?
1: 아, 예.
2: 커피 두 잔 이거 어떻게 하라고?
0: 아, 우리 정비서가 다

0: 지, 아, 엄, 마.
1: 님에게?
0: 네 번째.
1: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요?
2: 아니.
0: 지, 아, 엄, 마.
1: 님에게?
0: 다섯 번째.
1: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요?
3: 받아. 받는다고.
4: 헬로? 헬로?
3: 아니
4: 뭘 받는다고 화를 내?
3: 아니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받을 뻔했어.
4: 그러니까 운전거리 유지해야지.
3: 응?
4: 국장님 만났어?
3: 안전거리겠지. 아니, 그럼 만났지.
4: 망고도 드리고?
3: 그럼 잘 드렸지.
4: 잘했어. 몇 시쯤 도착해?
3: 난 아무래도 내일이나 돼야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 노노노노노노 안 돼.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셨단 말이야.
3: 아니, 내일 오전에 일찍 갈게. 점심 식사 같이 하면 되겠다. 한적한 데로 드라이브 가서 모던 한정식 이런 거 어때? 내가 좋은 데 찾아볼게.
4: 모던 한정식은 또 무슨 한정식인데? 아빠가 당신이랑 술 한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알잖아.
3: 술. 건강 검진 때 간 수치 많이 나왔다 그래.
4: 아빠가 당신 생각해서 프로그램 들어가기 신경 써줬는데 그 뭐야 그 곳간에서 인삼 난다는 말도 몰라 자기는?
3: 자기야 인심이겠지.
4: 인심?
3: 아니 내가 지금 일해야 돼서 그래. 그 오늘 학과장님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그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좀 있어서 그래.
4: 또 울렁뚱땅 둘러대는 거지? No, no, no, no, no, no, no, no, no. 그러지 말고 늦게라도 올 수 있으면 오늘 꼭 와.
3: 뭐야 뒤차? 왜 이렇게 빨리 달려와?
4: Do I list you too? 뭐야? 듣고 있는 거야 뭐야? 끊어졌나?
3: 선방에 노란 불. 속도 줄여야 되는데. 속도 줄이라고. 너무 가까워지는데. 저 미친놈. 아니 처음부터 1차로 달리던가. 아니 저거 카메라에 찍혔어야 되는데 단속 걸려서 벌금 세게 맞아라. 간 떨어질 뻔했네. 잠깐만, 녹색 번호판 트럭? 설마 아까?
1: 알 수 없는 발신자에게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3: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건 또 뭐야? 요즘 섭외 전화가 많아서 안 받을 수도 없고.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1: 아, 성원이요. 저 준규요.
0: 아, 준규구나. 번호 바뀌었니?
1: 아, 형, 저 이 번호 쓴 지 5년 넘었는데.
0: 그랬었나? 별일 없지? 어.
1: 그럼요. 첫 방 봤습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제가 엄청 친한 고향 형님이라고 온 동네방네 자랑 다 해놨어요.
0: 에이, 그래, 고맙다.
1: 명절 잘 보내시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0: 그래, 너도 명절 잘 보내라. 그럼 나중에...
1: 아, 형님, 그 연휴 때 뭐 하십니까? 시간 내주시면 제가 찾아뵐 테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0: 아니, 뭐 그러면 좋은데 처가에 내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너는 처가 안 가니?
1: 아, 형님, 저 재작년에 이혼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0: 그치. 알지 임마. 부럽단 얘기야. 그 아무튼 나중에.
1: 아니, 형님, 응. 그럼 다음 주 11일 어떠세요?
0: 아, 그때는 아마 강의 때문에 대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1: 토요일인데 강의가 있으세요? 그럼 일요일은 어떠세요?
0: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다음 주 일요일에 어떤 스케줄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약속을 잡냐?
1: 예, 죄송해요 형님.
0: 아휴, 짜증 낸 건 아니고 내가 요 며칠 워낙 정신이 없어서.
1: 아니에요, 형 바쁘신데 제가 괜히. 나중에 고향 형님들 뵐 때 생각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0: 아, 그래, 그 동윤이랑 같이. 그 준규야.
1: 네.
0: 너 김웅수라고 기억나니?
1: 김웅수요? 웅수? 아! 곰보 형!
0: 곰보?
1: 네! 얼굴에 뭐, 에? 잔뜩 난 형. 동네 애들이 놀리던 별명이 있었는데? 뭐였죠, 형?
0: 그걸 왜 나한테 물어?
1: 에? 형이 지었잖아요, 그 별명.
0: 내가 지었다고?
1: 그랬지 않아요? 형이 부르기 시작해서 딴 애들도 다 그렇게 불렀었던 것 같은데.
0: 내가? 아니, 준규야, 김웅수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
1: 아, 글쎄요, 기억이...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벌써 20년도 넘어서.
0: 아니, 그럼 이름은? 이름은 어떻게 기억해?
1: 별명 뒤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무슨 능수. 아, 형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0: 아니, 혹시 내가 괴롭... 아니, 그... 나랑 사이가 안 좋았니?
1: 아, 글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상한 별명 같은 거 붙여서 놀렸으면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 그보다
0: 일단 알겠어. 알겠어. 조만간 내가 연락할게. 끝낸다.
1: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 다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0: 내가 요 며칠 피곤하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대하는 걸 보면 확실히 예민해졌어. 뭔가 불안해. 김웅수. 그래, 어제 동윤이한테 김웅수란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야. 근데 김웅수랑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1: 네, 내비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0: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첫째, 지금 김웅수란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너무 부족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내가 방송에 나오고 알려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20년 동안 아무런 교류도 없었는데 하필 지금 연락해오는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야. 명절 같은 연휴는 심리적 방어가 가장 취약해진 때인데 설마 그걸 이용한 건가? 아, 안 되겠다.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돼. 먼저 연락하는 거야.
1: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0: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김웅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될 테고, 그럼 동기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최대한 호의적으로.
2: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여보세요? 윤성환입니다.
2: 많이 바쁘신가 봐요.
0: 아유, 바쁘긴요. 응수 형, 잘 지냈어?

0: 여기 나나 보내요. 아, 그러면 편하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오랜만이다. 성환이, 너는 잘 지냈냐? 목소리 들으니까는 그래 보인다.
1: 나야 뭐 남들 지내는 거랑 똑같지 뭐. 어떻게 지내? 동윤이한테 가끔 듣긴 했는데. 야, 형 이름 들으니까 반갑더라.
0: 동윤이 몇 번 통화했지.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걔한테 별 얘기한 거 없는데.
1: 그 잘 지낸다고 얘기 들었어. 그 무슨 일 한다고 했더라?
0: 나 나는 별 볼 일 없지, 여전히.
1: 저 말은 무슨 의미지? 자신의 상황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뭐 그런 건가? 아니면 저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건가?
0: 자영업해, 엄마랑.
1: 형 어머니가 무슨 쪽 하셨더라?
0: 요식업.
1: 아, 맞다. 기억나네.
0: 우리 엄마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나? 그때는 엄마랑 안 살아서 얘기한 적 없을 텐데. 그나저나 너는 무슨 차 타냐?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어른 되면 차 뭐 사고 싶은지.
1: 그랬었지. 나는 그냥 평범한 차 타지 뭐.
0: 너는 뭔가 세단이 어울리는 느낌인데. G60 시리즈 F클래스 9?
1: 형은 못 타. 생각해보니까 형 차에 관심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맞지?
0: 나 트럭.
1: 뭐? 트럭? 그렇구나. 요식업 하니까 트럭 좋지.
0: 나도 너처럼 멋지게 세단 외제차 타고 예쁜 와이프랑 주말마다 드라이브하고 그런 게 작은 소망 뭐 그런 거였는데.
1: 아직 결혼 안 했구나 아직.
0: 못했지. 그나저나 너 나랑 통화한다고 너무 오래 서 있는 거 아니야?
1: 뭐야? 관찰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투사를 심는 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역시 단순한 전화는 아니야. 아니야. 그나저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지냈어?
0: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나? 나는 전학하고 적응을 잘 못했지. 너도 알다시피 남들한테 쉽게 못 다가갔잖아. 외모 때문에 친구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가는 것도 싫고 금방 그만뒀어, 학교.
1: 그랬었구나.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0: 그때 그 일 아니었으면 전학 안 가고 학교 졸업했을라나. 아, 그래도 나 같은 놈은 대학은 못 갔겠지.
1: 그때 그 일?
0: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냐?
1: 맞아.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어져 있는 건 김홍수가 전학을 갔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때 그 일? 무슨 일이 있었지? 나도 형 전학 가서 많이 아쉬웠어.
0: 기억하나 보구나. 부모님 이혼하고 아빠 따라서 온 게 우리 옛날 그 동네였는데, 아빠는 항상 술에 쩔어서 취할 때마다 나한테 손찌검하고 원간 연고를 발라도 상처가 안 났더라.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가족은 있냐?
1: 난 결혼했지.
0: 네 결혼식도 못 갔네. 그 귀여운 딸 자식도 있겠지.
1: 더 빨리 연락이 됐으면 내가 초대를 했을 텐데.
0: 넌 결혼했을 줄 알았어. 넌 나랑 다르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1: 아니야 형, 나 인기 하나도 없었어.
0: 예전에 애들이랑 다 같이 편 먹고 놀아도 다들 네 편 되려고 했잖아. 나는 늘 깍두기였고. 비비탄 총싸움 했던 거 기억나냐? 너랑 누가 가위바위보 해서 팀 뽑을 때 제발 네 편 됐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빌었었는데.
1: 그래. 우리 꽤 같은 편 많이 했잖아. 그치?
0: 같은 편. 그런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내 별명 기억나냐?
2: 야, 그 탄창에 비비탄 가득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봐.
3: 어, 알겠어.
4: 성은아, 나 비비탄 거의 다 떨어졌어. 에이.
2: 강은태, 얘 비비탄 빌려줘.
4: 아, 나도 많이 없는데. 알았어, 너 나중에 꼭 갚아라.
2: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달려나가서 무조건 곰팡이 응수부터 공격해. 쟨 총도 별로 안 좋아서 단체로 공격하면 반격도 못해.
4: 군에만 점령하면 이기는데 그쪽부터 공격하면 되지 않아?
2: 아니, 바보냐? 곰팡이 응수만 집중 공격하면 나머지는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고. 그때 은택이 네가 그네로 뛰어가는 거야. 알았지?
3: 어, 알았어.
2: 준비됐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0: 형, 저기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금방 다시 전화할게.
1: 만에 통화하니까 길 얘기가 참 많다, 그지? 그래, 길 찾고 전화해.
0: 어, 그래, 곰팡이 응수, 내가 부르던 별명이야. 여드름이랑 상처 자국이 심해서 내가 항상 놀렸었지. 설마 복수하려는 건가? 네비야.
2: 네, 네비입니다.
0: 동윤이한테 전화 걸어줘.
2: 네, 동윤이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0: 동윤아, 우리가 옛날에 말이야.
3: 잠깐만.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성환아, 말해.
0: 우리가 응수형 괴롭혔니?
3: 에? 글쎄, 난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0: 너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럼 난?
3: 또 비행기 해볼까요? 아이고. 야, 너는 내가 모르지.
0: 잘 들어. 김응수가 복수하려는 것 같아.
3: 왜?
0: 우리가 어렸을 때 괴롭힌 게 마음에 남아있나 봐.
3: 야, 나는 아니야. 물론 뭐 우리가 놀리긴 했지. 외모가 좀 특이했으니까. 그래도 나랑은 잘 놀았어.
4: 이거 완성했어. 이제 엄마한테 한번 가보자, 엄마.
0: 그래.
3: 얘기해.
0: 김응수가 갑자기 전화 까서 엄마한테 갔지. 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왜 전화 갔는지 기억나?
3: 야, 네가 기억 못하면 나는 더 모르지. 응수 형은 너랑 같은 빌라 살아서 거의 네가 데려와서 우리랑 논 거잖아. 야, 우리 중에는 너랑 제일 가까웠어.
0: 그럼 응수 형한테 나에 대해 들은 건 없어?
3: 없어. 아무튼 우리 다 같이 있을 땐 별일 없었어. 너랑 둘이 있을 때라면 모를까?
4: 왜? 알았어요.
0: 둘이 있을 때라요.
3: 가만히 있어 봐봐. 야, 나 애 봐야 되니까 저기 나중에 통하자.
0: 동윤아. 야.
2: 전방에 방제턱입니다. 서행하세요.
0: 천천히 생각해 보자. 기억해 내야 돼. 김웅수가 스스로 언급한 단어 곰팡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꺼낸 말이야. 내 기억을 자극하는 트리거를 던진 거고. 김웅수에 대해 알만한 사람 또 누가 있지? 그래! 대포차! 김명철!

0: 내비야, 동윤이한테 김병철 연락처 좀 보내줘라고 메시지 보내줘.
1: 알겠습니다. 동주님에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0: 아니, 동윤이한테 보내라고! 동윤! 어?
1: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윤이님에게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0: 아씨, 제대로 보낸 거 맞아?
1: 알 수 없는 발신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0: 4732 김응수 집에 왔네? 끝장을 보려는 건가? 여보세요?
2: 길 잘 찾았냐?
0: 어, 이제 막 찾았어.
2: 길 찾고 바로 전화한다더니 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 생겼나 걱정돼서.
0: 그 회사에서 잠깐 전화가 와서.
2: 회사? 그래, 이런 것도 안 물었네. 너는 무슨 일 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
0: 그냥 교육 쪽?
2: 맞아, 너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교수였는데.
0: 그런 얘기도 했었나? 나 그냥 회사원이야.
2: 너는 말을 너무 잘해서 교수하면 잘할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0: 아니야, 내가 무슨 교수, 어림도 없지.
2: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넌 목소리도 참 좋았어. 꼭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0: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아무나 하나.
2: 안 되겠다, 방송국에 전화 좀 해왔으면 너 TV 프로그램 출연시켜달라고.
0: 아니 형, 하지마.
2: 아무튼 결국 통화를 했네. 언젠가 너랑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지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지? 근데 네 방송 잘 봤다.
0: 형, 우리 술 한잔 해야지. 그 못다한 얘기도 하고. 형 사는 곳이 어디야?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2: 우리가 앞으로 볼 일이 있을까? 방송국 연예인 붙잡고 통화를 너무 오래 했네. 그럼
0: 형, 잠깐만! 형!

0: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전화야. 내 반응을 떠보면서 가지고 돈 거라고.
1: 미쳤어? 갑자기 멈춰 어떡해?
0: 피해가면 될 것이지. 그리고 왜 반말이야?
1: 지금 당신 때문에 사고나. 어? 익숙한 얼굴인데? 어디서 봤지? 혹시 우리 전에 알던 사이예요?
2: 알던 사이?
0: 그놈의 알던 사이, 알던 사이. 그만 좀 나타나라 제발.
1: 미친 사람인 거 봐.
0: 다 틀렸어. 이제 곧 구설수에 오르내릴 테고 프로그램에서 잘리고 교수직도 위태롭겠지.
3: 송윤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요?
0: 받을게, 받을게. 여보세요?
4: 아이고, 야, 애 인제 재웠다. 김병철 번호 보내달라고?
0: 보내줘.
4: 근데 성환아, 아이고, 개인정보라 김병철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알지?
0: 동윤아, 미안해. 그 네 말이 맞는데 내가 김병철한테 잘 설명할게.
4: 야, 지금 보냈다.
0: 고맙다. 나중에 전화할게. 뭘 물어보지? 그래, 응수형 사는 곳. 일단 응수형을 만나야 돼.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윤성환이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시나요?
5: 그게 누구신데요?
0: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비비탄 총싸움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놀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5: 비비탄 총싸움. 연휴에 방구석에서 따뜻하게 잘 쉬고 있는데 나 또 별 황당한 소리를 하더니. 여보세요, 어디다 전화한 거예요?
0: 김병철 씨한테요. 김병철 씨 아니세요?
5: 맞는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무슨 복고 감성을 자극해 불고를 하네. 형씨.
0: 예.
5: 비슷한 직업군끼리 이러지 맙시다. 끊을게요.
0: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그 김응수형 아시죠? 저랑 친했던 사이인데.
5: 김응수. 그 지금 전화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0: 저 윤성환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저 TV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인터넷에 한국대 교수 윤성환 검색해 보시겠어요?
5: 한국대 교수 윤성환.
0: 예.
5: 나 이 사람 무슨 범죄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혹시 나 지금 수사하는 거예요?
0: 아니요. 저 경찰도 아니고요. 아니, 그 고향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그 명절에 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쪼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무튼 그 용건만 말씀드리면, 저 김웅수 형 제가 급히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5: 글쎄요, 제가 예전에 그 대포 그 뭐 깡통지 뭐 아무튼 뭐 일어나 같이 보려고 그 형 동네로 픽업 간 적이 있긴 한데.
0: 예.
5: 그 어디 뭐자 그 파주 시청 어디 게였던 것 같기도 하고.
0: 파주 시청이요?
5: 예.
0: 고맙습니다.

0: 아이씨, 영수형, 내가 사과할 테니까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아이씨,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어? 어디 사고 나서 불났나? 영수형 최대한 빨리 만나야 되는데. 잠깐, 응수형, 소방차, 불?
1: 아우, 춥다. 왜 이렇게 안 와?
2: 성환아! 오늘 늦어서 미안해.
1: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2: 아버지 잘 때까지 좀 기다리느라고 그러지.
1: 그 캠프 할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챙겨왔지?
2: 어.
1: 아, 그리고 성냥은?
2: 어, 있어.
1: 다 추워 죽겠다. 빨리 불 좀 켜봐.
2: 어, 알았어.
1: 어, 여기 여기. 어, 신문지 같은 거 맞네.
2: 어, 그 알았어. 걔 조금만 기다려봐.
1: 아, 곰팡이 응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거 줘.
2: 미안하다.
1: 아, 잘 안 되네.
3: 뭐야?
2: 아, 이거 부어볼까?
1: 어, 그게 뭔데?
2: 아버지가 집에서 드시는 중국 술인디.
1: 야! 아니, 제 술을 왜 가져와?
2: 아니, 마실 거 챙기려니까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아니,
1: 그러면 살짝 부어봐.
2: 오! 붓는다!
1: 이제 좀 살 것 같다. 야, 먹을 거네?
2: 미안하다. 없다, 야.
1: 아이씨. 그러면은, 이거나 먹어.
2: 오, 과메기 맛있겠다.
1: 난 집에서 먹었어. 너 다 먹어.
2: 고맙다잉.

0: 볼게.
1: 형, 그 중국 술 나 줘봐봐.
0: 쓰다. 막 가슴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2: 크게
0: 느껴진다. 나도 한번 묻어볼란다.
1: 형, 조금만 먹어. 집에 갈 때 엄마 아빠 깨 있으면 못 말걸.
0: 알았어.
3: 근데 술 먹으니까 우리 꼭 어른 된 것만 같아요.
1: 맛대가리 없는 걸 왜 먹는 거야? 괜히 먹었네.
3: 나중에 어른 되면 맛있어지지 않겠냐?
1: 형, 내가 나중에 교수님 돼서 돈 벌면 이딴 거보다 훨씬 맛있는 술 사줄게.
0: 참말이냐?
1: 응?
0: 어른 돼도 나랑 만나줄 거야?
1: 뭐 하는 거 봐서...

0: 이렇게 뜨겁냐 계속.
1: 형 일어나. 놀랐어. 뭐야, 꽃 집은 거야.
2: 내가 꺼볼게.
1: 이 정도면 못 꺼. 일단 빨리 나가자.
2: 알았어.
1: 어떡하지, 누가 불냈는지 찾다 보면 분명 들킬 테고.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거 아니야?
3: 여기 아니요.
2: 너 퇴학 안 당한단께. 빨랑 집에 가.
1: 어떡하려고? 어차피 들통 날 거면 그냥 내가 했다고 하려니.
2: 형 혼자 했다는 게 말이 돼?
1: 아버지한테 혼나서 밖에서 자라고 불 피우다가 그리다고 올 거요. 빨랑 가.
2: 그래도
1: 어른들 오기 전에 빨랑 가.
2: 나 모르겠다. 형 내가.
3: 여기요? 누구예요? 여기입니까?
4: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 웅수형은 밖에서 우리랑 놀지도 못했고 학교에도 오지 못했어.

0: 다시 전화해보자.
1: 여보세요?
0: 형, 잠깐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할 말 있어. 만나자.
1: 왜 너처럼 바쁜 사람이 무엇을 날 만난다고. 지금 얘기해.
0: 나 다 기억났어. 그때 우리가 캠핑 체험한답시고 학교 배창고에 들어가서 풀렸던 거, 그리고 형이 다 뒤집어 써준 거. 그래서 전학 간 거지?
1: 아빠한테 밤새 맞아서 뒤질 뻔했지. 너무 아파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 엄마가 데리러 와서 급하게 떠났고.
0: 미안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군대 졸업해 취업에 결혼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렸어. 그 일도, 형에 대한 기억도.
1: 야, 그럴 수밖에. 20년도 넘었은 게.
0: 지금 어디야?
1: 가게.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 해.
0: 파주시청 어디까지? 내가 근처에 와있거든?
1: 에? 아니, 파주시청까지? 너 어떻게 알았냐?
0: 형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물어봤어.
1: 무슨 사과?
0: 형이 사과 받아주지 않아도 방송국에 전화를 하든 어떡하든 나 상관없는데. 어렸을 때 형 곰팡이를

0: 내고 놀린 거 동네 애들까지 다 놀려서 형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내가 감싸주질 못할 망정 같이 무시하고 우리끼리 형 따돌리고 형 다 알고 있었지. 상처 많이 줘서 정말 미안해. 형은 나 위해서 내 잘못까지 감싸고 혼자 다 짊어졌는데 너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1: 사과 받을 생각 없는데? 아, 그러고 나 이제 곰팡이 아니오. 사춘기 지나면서 여드름 싹 다 나았소야. 아, 그러고 뭐 방송국에 나가 뭐 어찌한. 아이고 환장. 오해가 있나 본디. 정말 너 어떻게 사는지,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했는지, 아, 귀여운 딸 식구들 이름은 뭔지 그냥 그런 것이 궁금해서 전화했어. 아이고, 나도 전학 가고 나서 학교도 그만두고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점점 내 자신이 더 못난 것 같아서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가 방송 나오는 거 보고 반가워서 전화로라도 인사하고 싶어서 연락했다. 나도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0: 어이, 어서 와. 아, 가게가 좀 안 하지.
1: 이야, 진짜 얼굴 좋아졌네. 곰팡이 아닌데 이제. 이거 받아.
2: 야, 뭐야?
0: 아, 망고. 아, 뭐라 이런 비싼 걸 사와.
1: 아이,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아이, 뭐라도 가져와야지.
0: 아이고. 앉아 일단. 저녁은 먹었냐?
1: 못 먹었어. 오늘 이래저래 하루가 길었거든. 아, 한잔 해야지.
0: 그 냉장고에서 꺼내 마셔. 나 음식 좀 가져올게.
1: 아이, 형도 일단 앉아. 일단 건배 한번 하고 나랑 같이 하자.
0: 아, 그래? 그럼 뭘로 할까? 막걸리?
1: 뭐든 좋지. 자,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건배할까? 좋은 명절.
0: 에? 좋은 명절이다.

0: 너 104호 이사오네지? 몇 학년이야?
1: 3학년.
0: 오, 형이네? 나는 2학년 1반 윤성환. 이름 뭐야?
1: 김은순.
0: 형, 우리 집에 소나기 있는데 구경할래?
1: 그래, 볼까? 우리 집에는 금붕어 있는데.
0: 우와, 그러면 우리 집 갔다가 형네 집 바로 가자. 이리 와.
1: 그러자, 가자.
0: 근데 왜 그러고라고 해?

0: 출연. 여보세요, 윤성환입니다. 정상일.
1: 최인일.
2: 개인정보라 김병준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강영호.
3: 아이, 재수없어. 알았으니까 짠이나 한잔해.
4: 김용효.
5: 바쁠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6: 배주원.
7: 김시우.
8: 노노노노노노. 안돼, 좋은 솔.
9: 성원이 형, 다다음 주 토요일이요.
10: 길기철.
11: 동, 윤, 이 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하나.

0: 어디다 전화하신 거예요? 이승훈,
1: 백경민, 김정훈, 정수연, 정세연, 정다현. 음악 김두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KBS 무대, 어느 명절 인사. 원정희 극본, 김호상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라동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아지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방파제를 강하게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을 위해 해안가 접근을 절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22도에서 20도, 또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0도에서 29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울산과 경남 중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산간 도로를 통해 가는 차량은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수를 보이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파주 16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파주는 25도입니다. 강원영 서울이겠습니다. 철원 15도, 춘천 16도, 원주 16도, 대관령 10도. 낮 기온은 철원 24도, 춘천 24도, 원주 25도, 대관령은 17도입니다. 강원영동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7도, 강릉 17도, 동해 16도, 낮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21도, 동해 20도. 충청남북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8도, 충주 16도, 대전 17도, 세종 17도, 천안 16도, 보령 17도. 낮 기온 청주 28도, 충주 26도, 대전 28도, 세종 28도, 천안 27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8도, 군산 17도, 광주 18도, 목포 19도, 여수 19도, 순천 19도. 낮 기온은 전주 19도, 군산 28도, 광주 29도, 목포 27도, 여수 27도, 순천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8도, 포항 19도, 안동 16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진주는 17도.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2도, 안동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진주 26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서해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북한 지역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하며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군과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 추산 만여 명의 시민들은 참정권 박탈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시위대가 개표소 출입구 주변을 에워싸면서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은 대부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는 서울 광화문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주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원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모순된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6시간 반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비상계엄 관련 설명 자료를 전달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 규제 당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정과 관련해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안을 거부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 이란 당국이 현지 시각 5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톰 베럭 트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5일 주 트르키예 미국 대사관에서 북중미 월드컵에 나와서는 이란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비자가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수단 스태프 10여 명의 비자 발급이 막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은 비자를 못 받은 인원이 이란 축구협회 사무총장과 대표팀 단장 등 핵심 인원 1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트르키예 이란 대사관은 X 계정을 통해 미국은 이란 축구대표팀을 향한 의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있기

이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은 5에서 20, 제주도는 5에서 1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라디오 자정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물건 하나도 처음 들어온 역사를 따져보면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본 옛사람들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책 두 권, 이 담배 열풍을 어찌할 거와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를 오늘 책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광석의 변해가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옛사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책 두 권입니다. 이 담배 열풍을 어찌할 거와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떤 관심으로 이 책 두 권을 골랐을까요?
2: 네, 이 옛사람들이 남긴 물건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중에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고 보는 것들은 유명한 사람이 남긴 물건이라거나 어떤 역사적 사건의 촉매제가 되었던 시대를 바꾼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1: 네.
2: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공감 가는데 무리가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거 대표적으로 뭐 도자로 만든 접시 같은 거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거의 같은 걸 쓰고 있고
1: 네.
2: 제가 볼 때는 미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 네.
2: 그때 유물 보면 지금도 예쁘다고 느끼잖아요. 이런 이제 관심사 속에서 옛 물건과 취향에 대한 책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대표적인 기호품인 담배 이야기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신경미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은 이 담배 열풍을 어찌할 꼬입니다.
1: 제목에서부터 근심과 염려가 묻어있는데 당시에도 지금처럼 흡연을 둘러싼 논의가 적지 않았나 봐요.
2: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자의 경험담에서 시작이 돼요. 몇 해 전에 그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마치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막 아프다 연발하셨대요. 그러다가도 아무 말씀도 없이 자취를 감추셔서 찾아가 보면 이제 말씀은 야 운동해서 빨리 낫는다고 해서 내가 산책하고 왔다. 그런데 걸어가시는 뒤를 맡아보면 매캐한 담배 냄새가
1: 네.
2: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흡연자들의 어떤 변명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 저자가 그렇군요. 특히 또 조선시대 그런 담배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겹치는 대목들을 한번 이야기로 풀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조선시대의 담배와 흡연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1: 담배가 한반도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조선시대의 담배를 둘러싼 논쟁 지금보다 왠지 더 치열했을 것 같아요.
2: 네, 정말 재미난 이야기 예상 밖의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담배는 17세기 초에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 담배가 마법 같은 풀로 여겨져서 남령초라고 불렸대요. 의미가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풀 담배가 어떤 치료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던 거고요.
1: 네.
2: 담배는 짧은 시간 안에 조선의 일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면 유배지에서 홀로 고독과 싸우던 선비들에게는 그 시름을 잊게 해주는 것 또 사시사철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농부에게는 잠시 허리를 펴고 갖는 휴식 또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파서 배가 부를 때는 소화를 돕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많이 태웠다고 하는데요.
1: 네.
2: 또 한편으로는 생명부지에 낯선 사람들도 담배 한 내를 건네면서 좀 서먹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집주인들은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손님을 위한 담배는 반드시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떤 80년대, 90년대 풍경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1: 네. 그때나 지금이나 담배 필요와 근절 양쪽 다 나름대로 이유가 너무 확실해서 논쟁이 끊임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네. 그런데 재미난 게 담배 어쨌든 이거 뭐 금연하려고 할 때 요즘엔 건강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그 근거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식량이 자라야 할 비옥한 논밭에 돈이 되는 담배를 심느라 곡식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벼 농사가 근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해치는 일이라는 거.
1: 먹는 것도 아니고.
0: 네.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노비가 양반 앞에서 맞담배를 지피는 풍경은 위계 질서를 중시하던 지식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1: 네.
0: 이런 맥락 속에서 담배가 지독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면서 세상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요망하고 간사한 뿌리다. 그래서 앞서 그 얘기했던 남영초와는 반대해서 요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 그런데 또 피는 입장에서는 네. 받아들일 수 없겠죠. 한번 중독되면 뭐 도움받는 부분도 또 있으니까요.
0: 예. 그 이 책에 보면 그런 담배의 어떤 두 가지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는데 첫째는 근심을 태우는 연기. 이건 장점에 대한 얘기겠죠.
1: 네.
0: 그리고 질서를 흐리는 불꽃. 이건 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1: 그렇겠죠.
0: 여기에 등장하는 되게 재미난 인물들이 많아요. 저한테 좀 의외였던 인물은 개혁군주이자 호학군주로 널리 알려진 정조의 담배 사랑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안 어울리네요.
0: 그렇죠. 바른 생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1: 네.
0: 1792년 정조 16년에 정조가 내원에서 수확한 담배를 신하에게 하사하기도 하고요. 그 하사할 때 야, 이 담배 내가 그 국내에서 길렀는데 최고급 담배로 꼽히는 3등초에 못지않은 품질이 너무 좋다. 한번 태워봐라.
1: 네.
0: 이렇게 권하기도 했대요.
1: 그렇군요. 근데 또 언뜻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고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고 얼마나
0: 아, 마음고생 많았죠.
1: 마음고생이 네. 많았어요. 뭐 풀 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재배하고 뭐 나눠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그때도 이 담배를 둘러싼 논의들이 신하들 속에서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자기 담배를 너무 좋아하니까
1: 네.
0: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왕이 묻고 신하가 답하는 그런 책문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1: 네.
0: 이럴 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왕은 말하노라 여러 가지 식물 중에 사용함이 이롭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담배만한 것이 없다. 이 풀은 본초에도 실려있지 않고 이의에도 보이지 않지만 후세에 나와서 약상자 속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이러면서 의견을 묻는 건데 일단 자기 의견을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1: 네.
0: 신하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정조가 얼마나 담배를 이제 일상적으로 즐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정조가 이제 잠든 사이에 궁궐에 들어와서 내내 기다렸던 신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신하한테 얼마나 기다렸느냐 물으니까 신하가 아, 담배 한 대 피울 만큼 시간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한 걸 보면 정말 담배가 궁궐에서도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현대 한국에서도 한때는 뭐 대중교통 안에서도 담배를 필 정도였으니까.
0: 예전에 기차 안에 네. 그런 재떨이가 있었죠.
1: 회사에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바로 앞에 사람한테 연기를 뿜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봤던 게 저 신입 초 때만 해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뭐 그 시절은 당연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0: 이 책에서 제가 웃으면서 봤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정약용도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대요.
1: 그렇군요.
0: 생각해보면 정약용도 오랫동안 유배생활 했잖아요. 아,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 저자가 정약용과 정조가 애연가였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장면을 상상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 조정해서 대신들이 담배가 농사를 마치니까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있고 또 저잣거리에서는 백성들이 담배 농사를 우리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 금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던 어느 날 궁궐 후미진 구석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 거예요.
1: 네.
0: 물론 상상입니다. 정약용이 얘기합니다. 전하, 신하들과 백성의 상반된 요청에 머리와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라. 내 속이 타들어가니 이 연기로라도 달래야지.
1: 그래요. 근데 사실 담배 요즘은 또 백해무익이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0: 네.
1: 그 해악과 폐단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 당시도 뭐 적지 않았겠죠.
0: 그 이 실학자들 안에서도 실학자들이 경세가들이니까 담배 농사 권장했을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그 기호품으로서의 의약품이 아닌 기호품으로서의 담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18세기 실학자 이덕리가 남긴 글 중에 담배에 대한 폐단을 막 10가지로 쭉 늘어놓은 글이 있어요.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진기를 소모하게 한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재촉한다. 담배 연기가 옷가지를 물들인다. 불씨를 늘 가까이 하게 되니까 불이 나기 쉽다. 입속에 늘 긴 작대기를 물고 있다 보니 치아가 상한다. 굉장히 세심한 데까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담배 넘치

0: 집중하다 보니까 대화 나누다가도 그 맥락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강 악화, 화재 위험, 용모와 태도 불량, 사회 질서의 문란까지 담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논쟁적인 물건인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땅에서 담배 역사가 한 5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이어가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첫 번째 책 이 담배 열풍을 어찌할꼬 만나봤고요. 두 번째 책 만나봅니다.
0: 네. 이번에도 오늘의 관심과 과거의 관심이 하나로 모이는 책인데요. 임학 연구자로 나무에 관한 책을 꾸준히 집필한 박상진 교수의 책인데요. 이 박상진 교수가 임학자니까 그간에는 주로 살아있는 나무들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걸 네. 연구해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풍속화나 산수화처럼 옛 사람들이 남긴 그림 속에서 나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네.
0: 요번에 나온 책 제목이 그래서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입니다.
1: 네. 정말 옛 그림의 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사람이나 물건 중심을 두고 보다 보니까 나무를 주인공으로 보기는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대체로는 배경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저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옛 그림 속에서 나무가 주인공인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배경을 나타내는 소품이 많고 배경이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안 그린 거예요. 묘사가 좀 거칠고. 그래서 그림만 보고는 그림 속에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 물론 맨날 나오는 소나무는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쵸. 다른 나무는 본인 전문가가 봐도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의 주변 환경, 화가의 어떤 고향이나 행적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요.
1: 네.
0: 책에는 한 50여 편의 그림과 그 속에 등장하는 나무가 펼쳐지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나무가 주인공처럼 나오는 그림이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더라고요.
1: 새한도는 수목으로 그려졌고 또 그림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인상에 남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 나무의 사연을 알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 새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귀향살이를 하던 1844년에 그려졌는데 그 선비들이 수목만 사용해서 그린 문인화의 대표작입니다.
1: 네.
0: 이 그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황량한 겨울 들판에 허름한 집 한 차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네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이 생각해 보면 문인화니까 당연히 진경산수는 아닐 거잖아요. 그 마음속의 풍경을 그려낸 관념산수일 텐데 그래도 추사가 모델로 삼은 나무는 있을 것 같아서 저자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김정희가 귀향 가서 살았던 제주 서귀포 대정 마을에서 익숙한 나무들을 보고 그렸지 않았을까? 이 대정 일대에는 예나 지금이나 바다에서 주로 자라는 금솔, 즉 해솔이 흔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나무는 금솔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1: 네. 그럼 그림에 등장하는 나무 네 그루가 다 소나무일까요?
0: 그렇습니다. 그 새한도에 등장하는 그 집 앞에 오른쪽에 있는 그 늙은 노목이 있어요. 이게 제일 그래도 크게 그려진 나무인데
1: 네.
0: 껍질이 거북의 등처럼 갈라지고 비스듬히 자라고 있다. 이 고목이 돼서 영양이 부족해지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소나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나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젊은 나무인지 아느냐. 껍질이 세로로 길게 갈라지면서 줄기도 곧고 또 잎이 촘촘해서 그 솔잎을 쥐어지고 있다. 억세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게 곰솔이 딱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두 그루 설명을 드렸고 왼쪽 그 집 뒤에 두 나무는 더 가는 어린 나무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늙은 소나무 한 그루와 곰솔 세 나무 이렇게 네 그루의 나무가 그림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해석이 혹시 이전과 다른 걸까요?
0: 아, 이 네 그루가 다 그 계통의 나무라는 거는 예전에도 알려져 있었던 건데
1: 네.
0: 이 다른 그 해석을 저자가 덧붙입니다. 이 이야기도 또 구구절절인데 새한도는요. 역관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귀한 서적을 구해서 추사에게 줬던 제자 이상적에게 담내로 그려진 그 그림이었어요.
1: 네.
0: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소나무니까 겨울에도 시들지 않아서 새한송백이라고 불렸대요. 그 나무들이.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도 새한도가 된 것인데 그 오른쪽 집 앞에 있는 그 한 그루는 소나무 나머지 세 그루는 잣나무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송백에서 송은 송나무인데 백이 잣나무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저자가 전적들을 뒤져보는데
1: 네.
0: 중국에서는요. 우리가 왜 측백나무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늘잎을 가진 나무들의 백자를 붙였대요. 그래서 그 측백나무의 백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에도 백자를 붙이면서 이게 혼란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저자가 나무의 생태들을 보니까 잣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제주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새한 송백이라고 하니까 자 송은 소나무 하나 백은 잣나무 셋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1: 네.
0: 이막자로서 저자가 들여다보고 여러 전적들을 찾아보니까 아 이것은 그게 아니라 네구루다 소나무다.
1: 그렇군요. 나무를 워낙 연구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만 찾아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남들이 보지 않았던 그 그림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관점과 능력을 찾게 됐네요.
0: 우리가 뭐 하나에 푹 빠지면 세상 모든 게 다 그걸로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때론 단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저자는 세안도에서 이제 잣나무 얘기를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잣나무가 빼곡하게 등장하는 그림은 뭘까? 이걸 또 찾아보는 거예요. 겸재 정선이 그 금강산 그림 많이 남겼잖아요.
1: 네.
0: 여기에 나온 산수화 중에 화강백전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화강백전의 의미 자체가 철원 김화라는 곳에 잣나무 숲이라는 뜻이래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정말 잣나무가 빼곡하게 들이차 있습니다.
1: 네. 앞서서 조선에서는 잣나무를 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그 백에 담긴 겸재 정선의 그림인 거네요.
0: 이 그림에는 또 슬픈 역사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이 앞서 그 배경이 철원의 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병자호란 때 인조 15년 그때 평안도 관찰사 병마절도사가 이 철원군에서 남하하는 청나라 군대를 맞아서 처절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 하고요. 평지에 진을 쳤던 군대는 졌고요. 잣나무 숲을 거점 삼은 군대는 대승을 거둔 겁니다.
1: 아, 잘 숨어서 그랬을까?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한 100년쯤 지난 어느 날에 겸재 정선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전쟁터를 상상하면서 남긴 그림인 거고요.
1: 네.
0: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그로부터 한 200년이 흘렀을 때는 한국 전쟁 때 이 철원이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면서 최대 격전지였잖아요.
1: 네.
0: 이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장소인 겁니다.
1: 정말 역사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림인데 이제 잣나무 보면은 이 장면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가 잣나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렇게 막 비늘잎이 하나하나 막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정선의 그림에서는 먹 번짐 효과로 잎부분을 처리해서 그냥 잣나무가 다 모여있는 울창한 숲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오거든요.
1: 네.
0: 이것도 잣나무의 특성하고 저자는 연결짓는데 잣나무의 생태적인 성질이 홀로 자라지 않고 숲을 이뤄서 이웃나무들과 함께 자라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숲에 가보면 그 굵은 나무와 막 가는 나무가 섞여 있는데 송무백열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는 기뻐한다. 이게 좀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같이 있는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는 잣나무가 햇볕이 적게 드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큰 소나무가 그 햇빛을 가려주면 살아가기가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송무백열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이런 사연까지 잣나무와 소나무의 생태에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1: 네, 정말 한 폭의 그림 안에 역사와 생태가 빼곡하게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데 옛 그림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렇죠. 이 그림에서 정말 읽어낼 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작가는 마지막으로 그 그림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숲처럼 빽빽하게 잣나무를 그려놔서 아마 청나라 군을 물리친 우리 군사들의 높은 사기를 승화시킨 거 아닐까. 그리고 그 그림에 잣나무의 뿌리들이 막 밖으로 드러나 있어서 다른 잣나무가 넘어지는 걸 막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겸재 정선이 항전하는 군사들의 어떤 강인한 의지력을 보여준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1: 네.
0: 그림 왼쪽 아래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 나와요. 이게 충렬사인데 병자호란이 끝나고 효종 1년 때 그 장군들을 모신 사당이 세워지고 충렬사라는 현판을 사약했다고 하거든요.
1: 네.
0: 이런 그림의 디테일까지 보게 되는 아주 재미가 풍성하게 담겨있는 책입니다.
1: 네, 박상진 교수의 옛 그림 속의 우리 나무까지 만나봤는데요. 책 속에 나오는 그림 하나하나 또 그 속에 등장하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박지윤의 나무가 되는 꿈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2: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년 정도 동안 벌어진 사고를 생각해보면 우선 SK텔레콤 사고가 있었고
1: 네.
2: 또 LG유플러스와 KT에서도 이제 각자 사고가 있었고요. 또 쿠팡 아무래도 작년에 제일 큰 사고가 있기도 했었죠. 이런 사고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다른 서비스인데요.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익숙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바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티빙에서 외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2: 참고로 지난 4월 기준으로 티빙의 한 달 활성 이용자 수가 77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데
1: 맞아요.
2: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저도 티빙 켤 때마다 자꾸 사과문이 뜨고
2: 네.
1: 복잡하게 뭐가 계속 올라와서 좀 걱정되긴 하던데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공지한 상태죠?
2: 네, 맞습니다. 티빙이 6월 3일 홈페이지와 OTT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서 뭐 지난 2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티빙에서는 이번 사고는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는데요.
1: 네.
2: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어떤 정보들이 노출된 건가요?
2: 우선 유출된 정보의 항목을 보면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DI, 휴대폰 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떠 있습니다.
1: 네.
2: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2: 다만 티빙 발표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휴대폰 번호의 경우에는 마지막 네 자리가 암호화가 돼 있었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도메인을 제외한 아이디 부분이 암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지메일, 한메일 이런 주소만 남고 아이디는 가려졌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암호화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2: 티빙 발표만 놓고 보면 뭐 유출된 정보들이 암호화가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티빙은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티빙 및 기타 서비스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뭐 권장이라고 하지만 이거 다 하려면 정말 귀찮은 일이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네. 예. 네. TV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2: 사실 이 귀찮음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텔레비전에 연결해 놓으신 분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 텔레비전의 리모컨으로 로그인을 다시 하는 게 이제 엄청 귀찮은 일이고
1: 맞아요.
2: 또 서비스를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랑 공유해 놓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바꾸면 상당히 좀 일입니다.
1: 그렇죠.
2: 일단 대응 관련해서는 좀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티빙이 대응에 있어서는 좀 의미 있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고 발생일이 6월 2일인데 3일에 바로 공지를 했고요.
1: 네.
2: 유출 사실을 또 인지한 이후에 공격자의 IP 주소에 접근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바꾸고 또 모니터링 정책을 변경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티빙에서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센터를 통해 유입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피해를 확인하고 또 관련 구제 절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1: 네.
2: 같은 날 티빙 최주희 대표이사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식만 놓고 보면 사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다른 기업들과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우선 빠르게 조치를 했고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1: 네.
2: 사실 기존에 몇몇 업체들 이제 큰 업체들이 그 개인정보 유출 문자 메시지나 안내를 상당히 늦게 보낸다든가 또 홈페이지에만 올려놔서 이용자들이 모르게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1: 그렇죠.
2: TVN 같은 경우에는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또 성격과 조치 내역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마다 이 화면을 띄우면서 거의 모든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보였던 태도가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거를 덮으려고 하거나 좀 숨기려고

0: 려고 해서 더 큰 비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비판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티빙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겠죠.
0: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티빙의 발표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1: 네.
0: 또 티빙이 과연 보안에 소홀하진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될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티빙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조사 결과를 좀 보고 좀 상황을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도 있죠.
0: 네, 최근에 여러 업체들이 또 개인정보 문제가 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좀 한 곳 더 설명해드리자면 결혼정보 업체의 대표격인 듀오라는 업체가 있죠.
1: 네.
0: 이 듀오 업체가 지난해 1월 해킹으로 인해서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11억 9,700만 원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이 듀오가 시스템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좀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임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0: 네. 이게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이 업체의 고위 임원이 좀 문제적 발언을 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한 해킹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1: 네.
0: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 하늘이 주신 사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1: 네.
0: 또 이 다음 말이 상당히 황당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주는 회원들에게 너무 고맙다. 솔직히 이렇게 해주는 회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임원의 이런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원은 이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쿠팡도 해킹 사태가 있었고 위약금을 물었지만 쿠팡 매출이 더 좋아지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제 공지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저는 적지 않은 업체들이
1: 네.
0: 이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사과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좀 우리도 억울하다. 뭐 잘못했냐.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심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처럼 느끼지 않았거든요.
1: 맞아요.
0: 이런 법제가 또 많이 강화되지 않을 때도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건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는 어쨌건 그 법적으로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은 절대 피해자일 수 없다는 거. 해킹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관련해서도 저는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좀 더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논의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채널을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이 전자기기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고나고라는 이름의 채널인데 이런 이제 채널들을 우리가 보통 테크 유튜버, IT 유튜버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나고라고 하는 분은 이제 다른 테크 유튜버랑은 다르게 좀 여성 테크 유튜버로 주목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채널을 소개할 때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었는데
1: 네.
0: 지금은 70만 명이 넘을 정도로
1: 와.
0: 최근에 좀 빠르게 성장한 채널이 됐습니다. 이 고나고는 이분의 크리에이터 이름이기도 한데 고나고 이게 뭐 약간 뭔가 좀 장난스러운 이름 같기도 한데요.
1: 네.
0: 이분 본명이 최고나 씨입니다. 그래서 유학 갔을 때 이분이 이제 고나니까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고나고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줘서 고나고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원래 테크 유튜버로 처음 시작을 하신 건가요?
0: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이분이 원래 초기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은 지금은 대부분 테크 전문가의 영역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일상에 대한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브이로그나 이런 걸 올리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선수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뭐 길 가는 브이로그나 집에서 이제 컴퓨터 하는 모습이나 책상에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장비들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제품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아는 사람의 이제 그런 제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정작 고나고시의 그런 일상에 관심은 안 가지고
1: 네.
0: 그 제품 어때요? 뭐 좋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에 답하는 영상을 조금씩 올리게 됐는데 막상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되면서 고정적으로 전자기기 리뷰라는 영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고요.
1: 네.
0: 이후에는 거의 주력으로 테크 유튜버가 됐다고 합니다.
1: 그리고
0: 참고로 지금 이분의 초기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 테크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1: 네.
0: 또 두 번째는 이분이 초반에는 미국에 살았어요.
1: 아.
0: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가 안 된 따끈따끈한 유명 IT 제품들을 국내보다 더 빨리 접할 수 있고 더 빨리 리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초반에 이 채널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요즘에 전자기기 리뷰하는 채널 꽤 많던데 이 채널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분이 여성이고 그래서 주 구독자층도 많은 부분이 좀 여성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IT 기기나 뭐 전자기기 하면은 되게 남성적인 소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도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 자체가 좀 틈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남자 유튜버들이 잘 안 다루는 게 좀 그런 게 있죠. MBTI로 치면 너무 T처럼 설명을 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디자인에 대해서는 남성분들이 이제 크게 신경을 잘 안 쓰고 또 디자인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자기기를 다루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들처럼 일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 사람에도 좀 몰입하게 되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밝습니다. 이분 자체가 굉장히 좀 딕션이 좋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밝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댓글에서도 뭐 언니 이거 어때요? 그냥 언니 언니 하는 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작정하고 방송한다, 뭐 리뷰한다가 아니라 소통한다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좀 디테일한 부분과 좀 솔직한 소감 이런 것도 많이 해주는 것도 좀 하나의 차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본업이 따로 있나요?
0: 이번에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을 섭렵했는데 원래 본업은 피아노를 했었고요. 또
1: 네.
0: 영어도 했었는데 미국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 생활을 할 때는 피아노 레슨을 주로 했었고요. 한국에서 와서도 피아노 레슨을 하고 영어 교육 관련된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참고로 이제 언제부터 미국에 샀는지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201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30대니까
1: 네.
0: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성장기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영어가 매우 능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전에 수업을 하고 또 오후부터 촬영하고 편집하는 식으로 지금은 영어 교육도 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나요?
0: 아무래도 이제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많고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보면은 이게 여성분들의 취향과 IT 기기의 접점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이폰인 것 같아요.
1: 아.
0: 아이폰 제품의 좀 디자인이나 그런 기능적인 면 또 감성적인 면이 크리에이터의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잘 맞닥뜨려지는 것 같은데 이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은 아이폰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디자인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좀 확장해서 아이폰 관련된 기능 소개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아이폰 반드시 끄고 써야 할 설정 8가지 영상이 조회수가 132만회에 달하는데 그만큼 이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이폰을 애용하는 분들일 것이다 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남성 유튜브 분들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갤럭시 설정 뭐 이런 게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차이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참고로 대표적인 설정을 저도 이제 아이폰을 지금은 쓰지 않는데 이제 옛날에 쓸 때 생각해보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아이폰에서 사파리 탭에 들어가면 많이 방문한 사이트 미리 로드 기능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자기가 많이 방문한 사이트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편리함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배터리와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알아서 그 사이트를 알려주는 건 좋지만 실제 잘 쓰지도 않는데 데이터를 수시로 먹고 있기 때문에 또 아. 배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1: 그렇죠.
0: 배터리를 또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꺼두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화면에서 애플 맞춤형 광고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꺼두면

0: 예, 맞추면 광고가 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또 아이폰 신제품 리뷰, 또 출시가 안 된 아이폰 신제품을 행사장에서 접하고 살펴보는 영상, 또 모든 아이폰 총정리 뭐 이런 영상 등이 인기가 많고요. 이것도 이제 이분의 특징인데 2021 진짜 잘산 애플 액세서리 톱3 이 영상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1: 네. 그래서
0: 액세서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이 영상에 소개된 게 스마트폰 거치대 상품인데
1: 네.
0: 이게 거치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세로랑 가로로 돌리는 게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책상에 앉아서 영상을 보거나 작업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상품이었습니다.
1: 네. 금 기자가 인상적으로 본 컨텐츠는 어떤 거였나요?
0: 일단은 2-3만 원대 센스 있는 선물 추천 리스트 톱5라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이게 선물을 추천하는 이제 영상 기획에서부터 이제 남성 크리에이터들과는 좀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이 선물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잘 생각 못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기도 했었는데 USB로 작동하는 미니 가습기 뭐 이게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디퓨저로도 쓸 수 있는
1: 네.
0: 그런 기능이 또 있어서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손난로 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차량용 제품들 무선 제품 방향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채널 를 이제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영상도 있었는데
1: 네.
0: 지금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0: 벌써 습하고 덥고 막 이런데 웨어러블 쿨러라는 제품이 저는 처음 봤는데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1: 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0: 웨어러블 쿨러라는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얼마 전에 제 알고리즘에 딱 떠가지고 이게 뭔지 한번 보게 되고 또 이
1: 네.
0: 채널에 대해서 또 다시 보게 됐었는데 이제 웨어러블 쿨러라고 하면 일단 웨어러블 하면은 이제 몸에 이제 부착하거나 걸 수 있는 건데
1: 네.
0: 쿨러라고 하면은 뭔가 시원함을 줘야 되잖아요.
1: 네.
0: 이거 손선풍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 아니고요.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유행했던 게 사람들이 손선풍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1: 네.
0: 이 제품은 그런 류의 제품은 아니고 심지어 소니에서 만든 제품인데 독자적인 제품입니다. 목 뒤에 붙이고요. 목 뒤에 이 기계를 붙여서 목 뒤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또 겨울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 네.
0: 이게 냉장고의 원리 같은 거 좀 응용해서 만든 기기라고 하는데
1: 네.
0: 한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 같은 기분까지는 낼 수 없겠지만 좀 시원한 상황을 유지하는 아이스팩 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스팩이나 얼음물을 여름에 하고 다녀도 금방 녹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솔직하게 리뷰를 그냥 써줬는데
1: 네.
0: 더위를 없애지는 못한다.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더위에서 버티기 쉽게 덜 필요하게 만들어주기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뭐 지하철역에 가는 뭐 10분, 15분이나 이동하는 동안 여름에 더위 때문에 컨디션이 크게 좌우되는 분들이라면 좋을 거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개인 맞춤형으로 이게 더위를 나는 별로 안 타라고 하는 분과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제품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좀 신중하게 이분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 제품 가격대가 30만 원대입니다.
1: 그래서 비싸네요.
0: 네, 손 선풍기는 4-5만 원대에 살 수 있는데 그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웬만한
1: 네.
0: 그 이동형 집에 있는 이동형 에어컨 네.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1: 그러게요.
0: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 컨디션의 좌우가 많이 되는 분이라면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라서
1: 네.
0: 오늘은 다행히 별로 덥지는 않았어서
1: 네.
0: 또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전자기기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채널 고나고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어드릴게요.

녹슨 철모 장순익. 목숨진 자리마다 계절은 다시 뜨거워지고 신락 같은 그리움 달고 살며 깊어가는 만추의 노송 총탄에도 끄떡없는데 가거라 38서나 잔솔밭 기고 일어설 때 죽은이의 영혼 같은 평화의 저 비둘기 잡지 마라. 자유의 날개짓 울부짖을 때 망한의 철모는 비오는 날 더욱더 서럽게 울음운다. 피 끓는 젊음은 깊은 산속에 묻지만 산화한 그 넋은 어디에 묻는단 말인가. 살아남아서 아직도 숨쉬는 친구야.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친구야.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철모의 주인공들을 기억하는 날이길 바라봅니다. 장순익 시인의 녹슨 철모 보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엄마와 딸은 어떤 관계일까요? 딸은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재미도 있고 딸이 어른이 되면 엄마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딸이 엄마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의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특히 삶이 유난히 고단했던 엄마들은 딸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요. 딸이 엄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펴낸 김윤담 작가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마지고 딸이니까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괜찮아 잘해내고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 또 상처를 마주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김윤담 작가와 함께 엄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이신데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마와 딸 사이의 복잡한 정서적인 감정과 갈등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엄마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요?
1: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빨간 실타래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실타래로 얽혀있는 관계, 그런 존재가 저에게 엄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책에 들어가는 말을 보면 어머니가 김윤담 작가님과 동생을 홀로 키우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그는 살아내느라 너무 힘들었다. 울며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위태로웠고 딸에게 기대고 싶었고 위로를 얻고 싶었다. 때로는 분풀이도 하고 싶었다. 그 서름을 딸이 꼭 알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괘씸했다. 인생을 갈아 키우는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 글쎄요. 어떤 인생을 살으셨길래 또 이런 한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딸은 크면 엄마와 친구가 된다고 하는데 작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으셨겠어요?
1: 네, 저희 엄마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하셨기 때문에 늘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딸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하셨고 저도 그것을 막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0: 그렇군요. 네. 엄마가 행복해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불안하고 또 힘들고 위태로운 삶을 사셨다 보니까 자녀들도 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과 동생분 정서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1: 사실 동생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세 살 터울의 남동생이었는데 네. 일단 성별이 다르기도 했고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소외감도 있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래도 두 분 각각 다른 이유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작가님은 또 이번 책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를 키워주신 엄마인데 미워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엄마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1: 지금은 엄마와 그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그 절연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꾸린 가정 안에서 제 삶을 다시 살아내고 있습니다.
0: 네. 작가님은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나요?
1: 제목이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라서 좀 굉장히 강렬한 제목이죠.
0: 네.

0: 그렇지만 저는 이걸 과정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는 과정 없이는 스스로가 설 수 없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엄마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딸들이 엄마를 미워하지 못해서 그 관계 속에서 얽매여 있으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말 미우면 미운 마음이 드는 대로 마주하면서 자기의 그 가치관이랄까 어떤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고 네 말했습니다.
1: 네. 엄마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부모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존재는 아니지만 아, 쉽게 미워하는 게 참 힘든 관계거든요. 그걸 억누르다 보면은 다른 쪽으로 계속 감정이 불거져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또 틀어질 수 있고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두 자녀를 키워내셨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또 기억이 있으실까요?
0: 아버지에 대해서는 주로 부재였는데 저에게는 그 부재가 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없는 부재의 시간은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1: 네.
0: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미안하죠. 어머니가 저의 시간을 지켜주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복잡한 감정이 생겼으니까요.
1: 그렇군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이고 또 이런 자세한 것들을 밝힌다는데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책 속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의 불쌍한 삶도 뭐 우리 가족의 어떤 사연들도 제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상처와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 시기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하셨나요?
0: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 키보드를 좀 두드리면서 사실 책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썼던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브런치에다가 정말로 토해내듯이 말할 곳이 없으니까 토해내듯이 썼었는데 그 글이 굉장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독자분들이. 아. 그래서 뷰도 많이 나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네. 거를 깨달으면서 좀 용기를 내게 됐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개인사이고 가정사이고 지극히 또 숨기고 싶은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가 비슷한 글을 만났을 때 동질감을 느끼면서 또 그게 치유가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에 대한 응어리를 글로 하나하나 풀어내고 나니까 어때요? 상처들이 좀 치유가 되고 숨통이 트이던지요?
0: 저는 실제로 물리적인 체감을 많이 했어요.
1: 네.
0: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한 달에 몇 번씩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1: 네.
0: 원인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실려가거나 뭐 크게 아팠던 일이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김윤담 작가의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본격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섬집 아이.

0: KBS 라디오 명사들의 책 읽기 오늘 만나볼 책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입니다. 책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트로트 가수를 한다고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에 엄마는 직장암 진단도 받고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1: 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신 와중에도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0: 네, 어머니가 아프셨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밖에서 본인의 일을 또 하셨고 또 어머니를 괴롭히시고 작가님은 또 가운데서 큰딸이다 보니까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13살 때 기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어머님이랑 이제 싸우시고 어머님이 이제 저를 아버지 손에 들려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격으로 아버지가 저희 남매를 키울 사정이 되지 않으셨으니까 아이를 이제 보루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맡기셨던 거예요. 데려가서 키워봐라 했는데 아버지가 가실 곳이 없었어요. 할머니 댁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 댁에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염없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집에서 내보내면서 2만 원을 주셨어요. 도망쳐오라고. 혹시 너무 막막하면 도망쳐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날이 입학식이었으니까 교복을 들고 챙겨갔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교복을 들고 갔었다가

0: 도망치려고 했는데 또 뭐 차에서 아버지한테 뭐 머리도 잡히고 뭔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작은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뭔가 공격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었던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냥 사실이고 우리 가족의 어떤 해프닝 하나로 남아 있었는데 추후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가 저에게 그날의 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넌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잊혀져 있던 기억인데 엄마가 어떤 의도로 나한테 물어보는 걸까? 했을 때 엄마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1: 그래요?
0: 네. 그때 뭐 하고 있었니 했을 때 제가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방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방복 없는 여는 자식복도 없다 이러시면서 그때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을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에 저한테 이렇게 표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1: 네.
0: 듣게 되면서 새로운 상처를 다시 받았달까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냥 잊혀진 기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 나에 대해서 엄마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더 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억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탁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제가 몸이 무너졌을 때 그런 기억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어른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더 이렇게 뭔가 보상해줘야 될 존재로 생각했을까? 좀 그런 기억이 남아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1: 그렇군요. 아마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오히려 부모님에게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거기에 대한 원망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중의 상처를 받았겠네요.
0: 네.
1: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엄마의 대화를 일부러 피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또 많이 상했다고 하셨는데 한 집에서 엄마와 딸이 서로를 외면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결정적인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0: 등록금을 벌어서 다니겠다라는 말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장담했던 약속이었어요.
1: 그래요.
0: 그런 딸이 되고 싶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대학생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엄마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입학금만 대주면 다녀보겠다 했는데 막상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용돈벌이에 급급하지 등록금은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
1: 그렇죠.
0: 한 2학기 때 한 번 더 해주실 수 없겠느냐 했는데 굉장한 또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공격을 받아서 제가 좀 마음에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좀 물어봐 주겠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그냥 외면하기로 했던 게 아니고 내가 입을 다물면 내가 왜 이렇게 입을 다물었는지 엄마가 두드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두드림이 없었고 저는 이제 또 실행력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바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말로 1년이 넘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은 상태로 좀 사는 시간이 어쩌다 보니 길어졌던 것 같아요.
1: 네. 뭐 서로가 참 괴로운 시간이었겠네요.
0: 네.
1: 거의 1년 동안 대화 없이 지냈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행을 떠나게 됐네요. 시작은 파리였는데 포르투갈, 리스본, 바르셀로나, 로마 등을 다녀왔다고요. 아무래도 살았던 공간을 떠나면 사람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엄마와 1년간 아주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혼자 여행 떠나보시니까?
0: 사실은 등록금으로 써야 할 돈이었는데
1: 네.
0: 제가 학교에 다시 돌아가도 뭔가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스웨덴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파리에서 우리 만나서 한번 정말 일탈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떠났었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너무 많은 제약, 움츠리고 지낸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보고 싶은 걸 막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처음으로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돈을 일단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아두었던 돈을.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오는 약간 해방감도 있었고 한 6주 정도 다녀왔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좀 손꼽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막막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막 애써왔던 시간이라면 뭔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유럽 여행하는 동안 김윤담 작가는 엄마에게 엽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김윤담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로마와 바티칸에서는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 특히 바티칸의 성스러운 분위기에 감회되어 돌아보는 내내 가슴에 먹먹함이 밀려왔다. 투어가 끝날 무렵 가이드는 고국으로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엽서를 썼다.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보다는 지난 1년 동안 한 집에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우리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주 섞인 혼잣말에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읽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길, 경유한 이스탄불 공항에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엄마에게 선물할 고급 브랜드의 귀걸이를 샀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간 집에서 선물을 건네자 엄마는 고맙게 받았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잘 어울리는지 여러 번 반복해 물었다. 내가 없는 동안 엄마도 조금 달라졌을까 기대했지만 역시 내가 바라던 방향은 아니었다. 적어도 집을 떠나 있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줄까?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어땠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끝내 그런 일은 없었다.
1: 네, 여행 이후에도 엄마와의 평행선이 계속 이어졌네요. 엄마는 계속 엄마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책에 엄마를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보면 엄마의 삶이 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무관심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작가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제정신을 붙잡고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요?
0: 네, 엄마의 삶이 너무 어려웠죠. 시집살이도 굉장히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셨었고 아버지도 뭐 트로트 가수 하러 집을 나가신다고 했지만 또 전에 뭐 외도도 있었고 사업하신다고 집에 돈 쓰시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네, 아마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엄마를 이해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엄마를 망가뜨린 사람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엄마가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0: 엄마를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엄마가 왜냐하면 저의 지구고 딛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실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었죠.
1: 네. 엄마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심경을 담은 글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시절이 내게 어떤 상처로 남을지도 모르고 살아냈다. 암수술 이후 엄마는 10년 동안 재발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아픈 몸으로 여자 혼자 벌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됐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힘듦이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나는 엄마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내 존재가 늘 엄마 등에 얹힌 짐 같아서 까치발로라도 내 힘으로 두 발 딛고 서고 싶었다. 그렇게 애쓰다 우리 둘 다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닐까? 상처가 상처인 줄도 모르고 지나온 세월. 그 기억들이 어디론가 증발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머릿속에, 가슴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누구보다 더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엄마가 불쌍하면서도 다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나의 아이러니.

0: 나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엄마와 애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김윤단 작가님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결혼도 하게 됐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와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 제가 본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한테는 도피의 성격도 있었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으로 안전하게 떨어져 나오기 위한,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가 그 결혼 준비 과정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저의 결혼식에 엄마 옆에 빈자리가 있을 것이 좀 걱정이 되고, 네. 좀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왜냐면 엄마의 회사분들도 엄마가 이혼하신 줄을 몰랐거든요. 다 이제 사실을 숨기셨기 때문에,
0: 네.
1: 그치만, 어떤 엄마의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혹은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어도 제가 100%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엄마의 옆자리를 채워주고 내가 그냥 반만 행복하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이제 결혼식에 앉으시게끔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양복 치수를 보내오신 거죠.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엄마를 분노케 한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뭘 보태주진 못할 망정, 그날 입을 양복 치수를 이제 요구한다는 게.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두 분이 다시 싸우시게 된 거예요.
0: 네. 굉장히 오랜만에 봤을 텐데.
1: 그러면 전 준비하는 내내 또 어머니가 전하는 그 아버지의 그 험담이랄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저는 결국은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또 엄마를 화나게 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 결혼식 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했겠네요.
1: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웨딩을 마치면은 양가에 인사를 하잖아요.
0: 네. 근데
1: 제가 그때 아버지를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뵌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서 인사를 못했어요. 친정부터 인사를 했는데.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친척분들은 제가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싸가지가 없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그 억지로 이렇게 미소 짓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결혼식이
0: 그렇죠.
1: 너무
0: 중학교
1: 복잡했던.
0: 이후에는 10수년이 지난 다음인데.
1: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백발이 성성하시고.
0: 네.
1: 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저도 참. 네, 피부도 막 다 뒤집어지고.
0: 네.
1: 그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만만치 않았어서.
0: 그렇군요.
1: 네.
0: 사연을 아는 분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1: 네.
0: 오해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1: 네.
0: 어쨌든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됐고, 엄마와 좀 멀리 떨어지게 살게 됐잖아요. 어때요? 좀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1: 신혼 초에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니까 더 애틋하고,
0: 네.
1: 어차피 뭐 두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마저도 조금 정말 오랜만에 한 번 만나는데도 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늘 뭔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0: 풀리지 않은 실세가 있으니까.
1: 네, 서로. 엄마는 이만큼 이야기를 모아놓으셨다가 또 제가 다 이해하고 가여워해줘야 되는 제가 그 역할을 늘 맡았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갖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아이 가지면은 친정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그러지 못하셨다고요?
1: 네. 엄마의 음식보다는 이제 원래 살던 동네의 음식이 더 그리워서 막 가고 그랬었는데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임신했을 때 동생이 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서
0: 네.
1: 집에 가서도 이제 또 찍소리도 못 내고 또 그런 눈칫밥 신세를 네 겪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김윤단 작가님은 엄마와 사이가 더 틀어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김윤단 작가님께 본문 내용을 청해 듣겠습니다.

0: 38시간의 출산 기억은 아직도 경이로움과 악몽이 뒤섞인 반반의 추억으로 남았는데 특히 엄마의 신선놀음 발언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강도의 분노로 다가왔다. 언젠가 엄마에게 꼭 사과받고 싶었다. 아이의 돌이 다 되어갈 무렵 엄마와 통화하던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만 딸이 아기 낳을 때도 신선놀음이라고 한 사람이잖아. 언젠가 나한테 사과할 거지? 라고 얘기했더니 발끈했다. 너 같은 애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였다. 본인 아기 낳을 때하고는 시설이며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그냥 한 말이었는데 넌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고 했다. 그게 그렇게 서운했니? 내가 생각이 짧았다. 별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정도로만 이야기했어도 어쩌면 너무 쉽게 풀릴 마음이었다. 미안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묻어두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엄마의 그런 태도에 놀라 나도 속에 담아뒀던 말이 쏟아졌다. 엄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다 망쳤지.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심지어 애 낳는 날까지도.
1: 네,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그때가 화해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예민해져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엄마와 딸이 듣고 싶은 말이 달랐던 것 같은데 이 전화 통화한 이후에 엄마와 다시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결국 먼저 또 연락한 사람은 김윤담 작가님이었다고요. 연락하면 어떠세요? 어머님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화하시나요?
0: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엔 또 친절하게 전화 받아주시고 근데 제가 항상 먼저 연락을 했던 것은 엄마였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기다릴 것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그러시겠죠.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김윤담 작가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뱃속에 물혹이 생겼다고 하는데 수술 받는 과정에서도 엄마와 감정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고요?
0: 뱃속에 물혹이 간에 물혹이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간에 한 가운데에 테니스공만한 혹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담관이 10cm로 부풀어 있어서 혹처럼 보였던 건데 그래서 막 소장, 십이지장을 다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더 간을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아이를 낳은 지가 17개월 됐을 때였어요. 그때
1: 네.
0: 그 수술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너무 신체적인 큰 고통이 연달아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때 엄마에게서도 또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1: 네네.
0: 근데 사실은 그 뱃속에 있는 혹이 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열어보기 전에는.
1: 아.
0: 그래서 한 그 수술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이 굉장히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1: 마음 졸이고 기다렸겠네요.
0: 그때가 예. 엄마의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중에.
1: 네.
0: 근데 제가 멀리 사니까 직접 가지 못하고 엄마가 이제 예배가 끝나는 주말이어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한 12시가 넘었겠죠. 그랬는데 엄마가 왜 이제 전화를 했느냐. 내 생일을 잊은 것 아니냐. 미역국을 끓이지는 못할 망정?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그럴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살아도 사는 마음이 아니고 아기도 너무나 어릴 때고
1: 네.
0: 그리고 엄마가 교회에 갔다가 나오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나오셨을까? 내 수술이 예정된 상황에서? 근데 그때 좀 마음이 한 구석 이렇게 툭툭 뜯겨져 나간 기분이랄까요? 좀 그때
1: 네.
0: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사실 왜 멀쩡하다가도 아플 때는 작은 말에도 큰 상처 받잖아요.
0: 네.
1: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너무 힘들었겠네요.
0: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 오늘 김윤담 작가님의 책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쭉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파이스걸스의 마마.

0: 여러 가지 상태도 안 좋아지면서 중환자실도 가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수술은 잘 끝난 거였죠?
1: 네.
0: 네. 이때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벌어졌었고 결국은 마음의 상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또 시작하셨다고요. 첫 상담에서 의사가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첫 상담에서 제가 엄마의 삶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어나오는 그 감정들, 정말 분노와 어떤 것들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엄마의 삶을 막 읊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 근데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옆에 환자가 뭐 암이고 나는 지금 뭐 폐렴이에요. 그러면은 난안 아파요? 난열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누구에게나 고통은 가장 개인적인 것인데 그 크기를 비교해서 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0: 그렇군요. 아, 그 퇴원 후에 이제 엄마하고 연락하지 않고 지내기로 결심을 했는데, 복용하던 우울증 약이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순간순간 예민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편과 별일 아닌데 크게 다투는 일도 벌어졌고, 그 일로 다시 정신과를 또 찾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1: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엄마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살려면 엄마와 완벽하게 좀 떨어져 있어야 살수 있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이제 된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을 더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지금 행복한데 괜찮은데 이런 마음으로 지냈었는데 별거 아닌 순간에 이렇게 확 터져나오면서 그냥 모든 걸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남편하고 어떤 다툼, 정말 별것 아닌 일에 다툼이 있고 나서 그냥 살기가 싫어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옆에 자고 있는데 이 아이를 두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수 있을까? 근데 내가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 아이가 먼저 두고 가면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을까? 그럼 그 마음이 지옥인데, 이 아이가 나처럼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김윤담 작가님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했던 과정의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낭독에 대사가 나옵니다. 의사 역은 제가 하고 김윤담 작가님께는 작가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정 식구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어쩌면 내가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 나왔다. 내 모든 문제의 시작, 꼬여버린 매듭을 풀기 위해선 엄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0: 평소 옛날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 슬프다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꼭한 번씩 불쑥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야만 하노라고. 과거의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나뿐이라 외롭고 답답하다고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과거 시나리오를 짧은 상담 시간 안에 풀어내려 입만은 바삐 움직였다. 그때 의사가 내 말을 끊고 물었다. 잠깐만요. 지금 우울한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1: 전 항상 서러워요.
0: 환자분은 지금 반추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이것도 우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꾸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에 매몰되는 거죠. 숙제가 있어요. 지금 환자분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고리타분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또다시 머릿속을 굴려 엄마를 떠올려야 했다. 과거 내 기억 속의 엄마가 아니라 지금의 엄마를. 오늘도 하루만큼 더 늙어가고 있을 엄마를, 그래서 늘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엄마를. 네, 짧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의사 선생님이 작가님께 드렸는데 지금의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떠올려 보니까 어떻던가요?
1: 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의 엄마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또 지금의 엄마를 상상하는 모습은 또 다르거든요.
0: 네.
1: 그때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괘씸해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그냥 잘 계시길 바라요. 그냥 건강하게
0: 네.
1: 평온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지금은. 네, 그게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 치료를 받던 시기와 또 책을 쓰신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1: 네.
0: 그 엄마와 관련된 상담을 받던 중에 작가님이 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요. 엄마도 엄마가 있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나요?
1: 좀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0: 네.
1: 근데 아기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조금 이르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는 외할머니의 존재를 거의 못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마침
0: 네.
1: 동화책에도 이런 게 있었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지? 처음에는 그냥 얼버무리고 막 간지럼피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또 며칠 간격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숨기는 것보다 잘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넌 엄마랑 사는 게 어때? 너무 좋아. 근데 세상에는 같이 있으면 불행해지는 가족도 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가족도 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어른이 돼서 너를 낳고 아빠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좀 솔직하지만 애둘러서 좀 말해줬던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집에 가훈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 말을 가훈으로 삼게 된 이유가 있겠죠?
1: 네. 남편이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야 하는 직업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아픈 와중에도 아이를 보고 있고 정말 타지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아이랑 스케치북에 낙서하면서 놀다가 그냥 제가 초록색깔 크레파스로 그냥 급 적어가지고 현관 앞에 딱 붙여버렸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군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건 꽤나 효과적이라고 작가님은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청해 듣겠습니다.

0: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라도 해주자라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행동은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나처럼 불안과 외로움에 잠식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잘하고 있다고, 잘 앓고 있다고 등을 쓸어주고 싶다. 죽을 만큼 춥고 괴롭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그 순간 너머에 정말로 괜찮은 날이 있을 거라고 마음으로 속삭여주고 싶다.
1: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생겼다고 하는데, 아, 아무래도 엄마와 딸이 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어떤 순간에 엄마를 좀 이해하게 되던가요?
0: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상황이 되면은 그 늘 두통과 오한과 구토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그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1: 네.
0: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구토를 반복해서 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녹록지 않은 그 순간들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었겠죠.
1: 네.
0: 근데 저도 그게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0: 아마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 보내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좀 엄마에 대한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또 물려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1: 네. 상담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미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공감이 가던가요?
0: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엄마와 엮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인정할 수 없었고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졌어요.
1: 네.
0: 그렇지만 지금은 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마음껏 미워했던 것 같아요.
1: 네.
0: 다시 돌아오려고.
1: 네.
0: 근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엄마와 사랑을 이렇게 같은 선에 놓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김윤담 작가님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작가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엄마가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세요. 사과하라고, 내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찢어지고 몸이 망가지는 그 순간조차 엄마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을 힘을 다해 엄마로부터 도망치세요. 숨이 쉬어지는 곳까지 달려가세요. 아무도 내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마음이 버거워 누군가에게 어렵게 마음을 터놓으면 대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인데 딸이 참아야지. 세상에 딸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1: 네, 정말 엄마와 갈등을 빚고 고민하는 딸들이 생각보다 참 많거든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군요.
0: 네, 맞아요.
1: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엄마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엄마와 만나지 않고 지내고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은 저한테서는 많이 휘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엄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작가님의 지금 심정을 쓴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나는 엄마를 사랑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내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준다면 난 와락 안겨 울지도 모른다. 엄마는 나의 지구였다. 나는 그 속에서 함께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그저 작은 아이였을 뿐이다. 난 더 이상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다. 어딘가에 계실 내 부모가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란다. 나는 철륜을 끊은 것이 아니다. 성인으로서 안전함과 행복을 찾아 독립한 것일 뿐. 자신의 세상 안에 갇힌 엄마를 내가 감히 바꿀 수 없으니 그를 그 자신으로 살게 두고 나는 나로서 살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부디 아픈 기억을 품은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1: 네,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를 쭉 글을 통해 정리해보면서 작가님은 자신을 좀 찾게 되셨나요?
0: 네, 저 스스로를 좀 정의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엄마의 딸이지만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리니까 조금 모든 것에 분명해지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네.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에 좀 뭐랄까 사명이랄까 좀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전 예전에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1: 네. 그래요. 이 책이 뭐

0: 작가님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딸에게 또 어떤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세요?
1: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요. 근데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눈빛을 가득 담은 그 한마디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0: 네.
1: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고 매일 뭐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엄마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안에서 나한테 실수를 할 수 있고 충분히.
0: 그렇죠.
1: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을 것 같고요. 또 작가님의 책도 그렇고 오늘 방송도 그렇고 어머님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본 책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김윤담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클레어 레인의 보컬로 콘수엘로 러브 테마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빵과 과자, 외식 메뉴는 물론 우리 식탁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고시를 지목한 적이 있었죠. 협회가 정한 기준 가격이 계란 산지 가격을 올리면서 소매 가격도 올랐다는 건데요. 이번 에그플레이션이 그 이유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관행이나 유통 과정의 문제는 없는지 가격 구조 전반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만나볼까요?
2: 오늘은 중국 선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라이프 그룹 안봉락 회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은 여전히 기회 땅이지만은 동시에 수많은 기업이 실패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현지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안봉락 회장이 이끄는 뉴라이프 그룹입니다. 지난 3월 12일 날 밤 중국 선양에서 전국 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화장품, 건강식품, 탄소매트 이 세 개를 어떻게 14억 인민에게 확산할지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뉴라이프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 안 회장은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 누구나 체험하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2: 실제로 이 회의에서는 탄소 매트의 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기능성 의료기기의 무료 체험 확대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경험을 통해서 신뢰를 쌓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뉴라이프의 현재 사업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회사는 제품 판매 중심을 벗어나서 체험 기반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1: 중국 내에서 이 뉴라이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현재 뉴라이프는 중국 전역에 60여 개 지사와 2만 3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입니다. 선양, 상하이, 청주 등 자체 공장과 연구소를 구축해서 연구, 생산, 유통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특히 매장을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체험형 커뮤니티로 운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고객은 제품을 구매한 뒤 매장에 보관해두고 언제든지 방문해서 무료 마사지,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장은 소비 공간을 넘어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이뤘는데요. 지사장 회의에서 언급된 세 가지 축, 화장품, 건강식품, 탄소 매트는 뉴라이프가 준비 중인 다음 단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 안 회장이 꿈꾸는 뉴라이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안 회장은 이제 뉴라이프는 아름다움을 넘어 생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쌓은 브랜드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안 회장이 제시한 방향은 이른바 3박자 건강 전략입니다. 바르는 화장품, 먹는 건강식품, 그리고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고기능성 스킨케어,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 건강식품,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탄소돔 매트가 그 축을 이룹니다. 특히 면역과 체온을 핵심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건강은 면역력에서 시작되고 면역력은 체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1: 안 회장의 주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이 탄소 매트는 이러한 개념을 구현한 대표 제품입니다. 안 회장은 40분 정도 사용만으로도 신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전자파를 최소화하고 체내 순환과 독소 배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탈 방식을 도입해서 가격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바로 이러한 어떤 안 회장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이 안 회장이 사업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2: 안 회장의 사업은 1992년 한중 수교 직후 중국을 처음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의 모습에서 사업 기회를 바로 발견했는데요. 화장품 품질은 기대에 못 미쳤고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0: 한국의 제품력과 서비스 모델을 접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무료 피부 측정과 마사지 같은 체험 서비스를 결합한 점이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월급이 200위안 수준이던 시절 하루 만에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자 주변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1: 안 회장의 성공의 노하우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안 회장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빠르게 확산됐고 일부 판매자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면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뉴라이프의 성장 과정을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은 또 유통망 선점입니다. 안 회장은 대부분 기업과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농촌을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유통망 운영 재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회장은 자동차보다 먼저 고속도로를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전략을 결과적으로 시장의 빈틈을 파고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경쟁이 덜한 지역에서 기반을 다진 뒤 점차 도시를 확장하는 농촌 포위 도시 방식이 효과를 발휘했고 현재의 촘촘한 유통망 역시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뉴라이프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 방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0: 뉴라이프의 경영 철학은 공감, 신뢰, 창조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안 회장은 25년 넘게 선양 장애인 예술단을 후원하면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힘써왔습니다. 또 전체 직원의 95% 이상을 현지인으로 채용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공존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병원 사업까지 확장해서 예방과 치료를 아우르는 항로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넘어서 헬스케어 전반에 전반적인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인데요. 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돕는 가게 역할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있고 중국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것이 안 회장의 바람입니다.
1: 마지막으로 안 회장의 경영 철학도 좀 알려주시죠.
0: 안 회장의 경영 철학 비전은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겨냥해 새로운 건강 생태계 그 중심에 서겠다는 도전을 갖고 있는데요. 뉴라이프의 실험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속 발전해 간 것은 바로 안 회장의 경영 철학 때문이라고 주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뉴라이프 그룹 안봉락 회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환율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해본다고요?
2: 네. 지난주에 우리는 두 나라 돈을 올려놓은 저울인 환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안에도 사실 또 다른 저울 하나가 있거든요. 오늘은 돈과 내일의 돈을 올려놓는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저울을 금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1: 지금 한국에서 1억 원을 1년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얼마나 붙어요?
2: 지금 한국은행이 전한 기준금리가 약 2.5%이고 일반은행의 1년 예금금리도 이제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1년 맡기면 약 2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더해져서 1억 250만 원이 돼서 돌아옵니다. 거꾸로 빌리는 쪽이라면 신용도나 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네. 1억 원을 1년 빌렸을 때는 보통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1: 이게 빌리는 쪽하고 빌려주는 쪽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2: 맞습니다. 그 차이가 또 한 가지 풀어볼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금리라는 것을 세 가지 풍경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신문에서 금리라는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단순하게 은행이 매기는 이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2: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금리는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입니다. 금리는 사실 시간에 매겨지는 한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와서 오늘 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그대로 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하고 부탁을 한다면 빌려주시겠어요?
1: 아니 뭐 1년간 제가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빌려준다는 건 좀 손해 같은데.
2: 맞습니다. 딱 그 표현에 그 내용이 숨어져 있는데요. 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만 원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 쓰거나 저축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대로 두면 또 만 원이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만 원을 빌려주고 1년 뒤 그대로 만 원을 받으면 사실상 손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손해가 안 될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 시간의 가격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만 원의

0: 얼마를 더해서 돌려받는 거죠. 그 더해진 금액이 바로 금리, 우리가 빌려준 한 해의 시간에 매겨진 가격입니다.
1: 그러니까 금리가 단순히 은행이 매기는 어떤 비율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에 매겨진 가격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시간을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빌리는 사람은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대가로 그 시간의 가격을 지불하고, 빌려주는 사람은 오늘의 돈을 미래로 보내는 대가로 그 시간의 가격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네. 왜 빌리는 사람은 그 가격을 기꺼이 내고 빌려주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가입니다. 그건 두 사람의 시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빌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나 자녀 학비를 내야 되는 오늘의 시계를 봅니다. 근데 빌려주는 사람은 오늘은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돈을 미래로 옮겨두고 싶은 미래의 시계를 봅니다. 두 사람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 거래에 매겨진 가격이 금리인 셈입니다.
1: 그러면 그 시간의 가격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오늘 금리는 2.5%입니다 하고 정해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0: 요 부분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 가격을 만드는 손은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손인데요. 빌리려는 사람이 많고 빌려주려는 사람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빌리려는 사람은 적고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으면 시간의 가격이 내려가고요. 우리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간에 짚었던 수요와 공급이 여기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시장에서 사고 팔린 한 상품이고 그 가격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거죠.
1: 시장의 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손은 어떤 결일까요?
0: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손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르는 한 기관이 있는데요. 네. 이 기관이 한 나라의 시간의 가격에 한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약 2.5%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한 기준금리는 약 3.75%고요. 이 기준점이 정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은행들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그리고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까지 한 나라 안에 모든 금리가 이 결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는 그 나라 시간의 가격에 닻을 내려주는 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1: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나요?
0: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너무 식어가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를 때 중앙은행은 시간의 가격을 올립니다. 시간의 가격이 올라가면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결과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니까 물가가 잡히게 됩니다. 거꾸로 경제가 식어갈 때는 시간의 가격을 내려서 빌리는 사람을 늘립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살아나게 되고요. 지금 한국은행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중동전쟁발 물가상승이 있어서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쪽에는 경기가 아직 충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여서 금리를 내리고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7번째 연속 동결을 했고, 이 새로 취임한 한국은행 총재가 첫 정책회의에서 시장에서 그 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 이런 금리의 흔들림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일상에는 어떻게 맞닿아 있나요?
0: 금리는 사실 우리 일상 곳곳에 가장 깊이 닿아 있는 변수인데요. 크게 네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저축과 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니까 저축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빌리는 쪽에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요. 1억 원을 1년 빌릴 때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한 해 이자가 1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8만 원씩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닿는 곳은 집값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부분 은행에서 큰 금액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무거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집을 사려는 마음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같은 집을 사는데 매달 부담이 가벼워지니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금리는 집값을 흔드는 변수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물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깊은 결이 숨어져 있는데요. 신문에서 보는 금리는 사실 겉의 금리고요.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실질금리입니다.
1: 아이고, 실질금리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건 뭐예요?
0: 네,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은행에 1년 맡겨서 이자 2.5%를 받았다고 하면 숫자만 봐서는 우리 돈 2.5%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1년 동안 물가가 2.6% 올랐다면 우리 돈의 구매력은 사실상 줄어든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2.5%가 늘었지만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양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0.1%가 작아진 셈입니다. 이게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명목상의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진짜 우리에게 남는 시간의 가격을 실질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도록 지켜내려고 합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한자리에서 늘 함께 움직이는 두 결인 셈입니다. 네 번째로 닿는 곳은 환율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환율하고 금리가 또 만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0: 이게 이제 그 환율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하고도 맞아떨어지는데요. 네. 환율과 금리가 사실 두 저울처럼 보이지만 한자리에서 만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사상 최대 경상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이 원화가 약하다라는 비전형적인 모습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1: 맞아요.
0: 그 한 가지의 원인이 한국의 개인과 기업이 미국 주식, 채권, 미국에 짓는 공장에 큰 돈을 보내고 있는 자본 흐름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본이 왜 굳이 미국으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금리에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지준금리가 약 2.5%고 미국 금리가 3.75%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한국에 맡기면 1년에 2.5%, 미국에 맡기면 3.75%. 그러니까 그 차이가 1.25%포인트가 난다라는 겁니다. 1억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해에 125만 원을 미국에 맡겼을 때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억 원이면 1,250만 원, 100억 원이면 1억 2,500만 원을 더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한국의 돈을 미국 쪽으로 보내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미국으로 가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지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환율을 흔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라는 두 저울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0: 네, 그 정확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게 한국은행이 처한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따라가지 않으면 환율이 흔들려버리잖아요.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려버리면 그 차이가 더 벌어져서 환율이 더 약해지죠. 물가, 환율, 경기, 가계부채 이 네 가지 요인을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어려운 자리에 한국은행이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정부가 비용 인상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는데 막을 펴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의 거친 흔들림을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영원히 누를 수 없다고도 했었고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로 닻을 내려주지만 그 위에서 시장의 두 손이 만들어내는 큰 결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정책은 이 결을 부드럽게는 만들어주지만 결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오늘 금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0: 예, 아이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금통에 만 원을 1년 동안 그대로 두면 그 만 원이 그대로 만 원일까? 라고 하면 역시나 아이는 매주 갸우뚱할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한마디만 더 보태주시면 됩니다. 시간에도 가격이 있단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1년 뒤에 만 원에 얼마를 더해서 돌려줄지 그 더해 금액이 바로 우리가 빌려준 한 해의 시간에 매겨진 가격이야. 시간이 흐르는 한 그 시간에는 늘 한 가격이 매겨진단다 라는 이야기들만 해준다면 우리가 이야기한 금리가 어떤 거고 누가 정하고 그게 우리 일상에 어떻게 닿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살고 있을까? 오늘의 돈을 그대로 두면 한 해 뒤는 작아지지만 그것을 어떤 결로 또 흘러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인, 저축과 투자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둘이

0: 한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다음 주에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보 경제학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좋아 좋아.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관리 순서인데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을까요?
2: 네. 노후대책을 준비하실 때 가장 든든한 기초공사가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은퇴 후에 생활비의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애써 부은 국민연금을 깎아버리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1: 네.
2: 네, 그런데 바로 이번 달부터 이 제도가 대폭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령자분들의 근로 의욕을 꺾던 이 이른바 연금 감액 제도가 이번 달 17일부터 어떻게 완화되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노후 대책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퇴 후에 재취업해서 일을

0: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죠?
1: 네, 노후의 일터로 다시 나간 고령자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바로 이번 달 6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0: 네.
1: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 달에 500만 원 남짓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100%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 높였다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최저임금 수준 정도만 소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는 거 아닌가라고 조마조마한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이제는 그 족쇄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되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그동안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을 얼마나 깎였던 겁니까?
1: 네, 이 기존에는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이른바 A값, 이거는 이제 실제로 쓰는 용어인데요.
0: 네.
1: 이 A값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비례해서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이 됐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으로 정해진 금액은 319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퇴 후에 재취업으로 한 달에 320만 벌어도, 즉 A값에서 만 원 정도만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연금액의 5%에서 최대 25%까지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0: 네.
1: 실제로 2024년도의 통계를 보면 이때 한 해에만 해도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 소득을 얻는다라는 이유로 총 2,429억 원, 이걸 합산하면은 이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일을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니까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거셌고,
0: 네.
1: 심지어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시라라고 권고를 해왔을 정도입니다.
0: 그러면 이번 달 17일부터 이 기준이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1: 네, 새로운 법은 기존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 A값이 319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해서 월 소득 519만 원이 새로운 삭감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 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에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정당하게 연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 기준선 상향을 통해서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 7천 명 중에서 무려 65%에 달하는 약 9만 8천 명의 어르신들이 당장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월 500만 원대 소득이면 은퇴 후에 재취업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하는 시니어분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공식적인 법 시행은 이번 달 17일인데 작년에 깎인 연금까지 소급해서 돌려주는 파격적인 구제책도 마련이 됐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이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0: 예.
1: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 개정된 기준을 이미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해인 2025년도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억울하게 깎였던 연금까지 소급해서 환급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작년 2025년도의 경우에는 A값이 올해보다 조금 낮았기 때문에 작년의 기준선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 이하의 소득자였다면 정산 과정을 거쳐서 이 깎인 연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의 공식 소득 확정 자료를 연금공단으로 넘겨주는데 행정적으로 시차가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개별 통장으로 환급되는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과세 자료가 연금공단에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통장으로 환급액이라고 찍히는 금액이 아주 반갑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0: 네. 이 밖에도 부양 의무를 저버리

0: 유족에게는 연금 지급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땅히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0: 네.
1: 예, 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이제는 막기 위해서 엄격한 방어 장치, 이른바 폐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 차단 조항이 신설이 된 겁니다. 민법 제1004조의 2에 따라서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이 사망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등 모든 급여 지급이 전면 차단되도록 법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가족의 사망을 숨기거나 속여서 이 연금을 챙겨간 사실이 뒤늦게라도 밝혀지게 되면 괘씸죄를 물어서 가산이자까지 톡톡히부터 엄격하게 전액 환수 조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한 강화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가면 이러한 연금이 가지 않는 것은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우리도 드디어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제도가 좋아진 만큼 연금액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1: 네, 국민연금 수익률의 핵심은 붙는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금액 자체보다 얼마나 유지했는가, 유지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닐 때 월급이 많아서 이 최고 한도로 연금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무조건 연금을 내가 최고조로 받을 것이다, 듬뿍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는 구조가 좀 달라서 사회 전체의 부를 나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낸 돈의 정비례 해서 무한정으로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반대로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를 좀 적게 낸다고 하더라도 20년씩, 30년씩 가입 기간을 성실하게 길게 가져간 사람에게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돌아가도록 혜택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시려면 금액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무조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면 좋고요.
0: 네.
1: 최근에도 한 프로그램에 이제 모 방송국의 PD가 본인이 국민연금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게 된 비결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기간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오래,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오래 불입을 한 다음에 수령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0: 그러면 가입 기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A와 B 두 사람이 모두 국민연금의 총 금액 6천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씨는 소득이 꽤 많은 편이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짧고 굵게 납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B씨는 한 달에 25만 원씩 20년 동안 얇지만 아주 길게 납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낸 원금의 총액은 6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고 매달 받는 연금액 자체를 계산해보면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얇고 길게는 B씨가 짧고 굵게는 A씨보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훨씬 큰 겁니다. 국민연금 산정 공식 자체가 납입한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기본 연금액이 배수로 훅훅 불어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낸 돈이 같아도 120개월을 낸 사람과 240개월을 낸 사람의 대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소득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아예 중단하시기보다는 지역가입주로 전환해서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씩이라도 내면서 가액 금액을 기간을 상당 무조건 10년, 20년 꽉꽉 채우시는 걸 노후재테크에 훨씬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0: 네.
1: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적게는 몇십만

0: 10만 원, 많게는 총액으로 몇 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은퇴자분들이 노후 재테크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0: 네, 제도가 이제 이렇게 바뀐 만큼 일단 가능하시다면 현업에서 최대한 오래 일하시는 게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연금이 깎이다 보니까 억울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일부러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는 올해 기준에서는 월 519만 원, 아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높아졌다 보니까 넉넉한 기준선 안에서는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으로 당장의 생활이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 자체를 아예 좀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금을 타는 시기를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가산돼서 불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최대 한도인 5년을 꽉 채워서 수령을 연기하신다면 내일과 원래 받았어야 될 금액보다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탈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예, 물론 금리가 더 올라간다곤 하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이만큼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앞으로도 찾기 힘들게 됩니다. 결국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업에서 든든한 근로소득을 길게 유지하시고요. 그동안 국민연금 묵혀두어서 그 덩치를 최대 36%까지 불려나가는 것. 이게 이번에 감액 제도 개편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노후 재테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행복백세 자산관리 손희애 금융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신촌블루스가 부르는 골목길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쁜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시흥 갯골 생태공원을 찾아갑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대에 흩어져 있던 소울의 염전의 일부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는 시흥갯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내만형 갯벌이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힘든 내만형 갯벌은 내륙 깊숙한 곳에 형성되어 있는 갯벌을 말하는데요. 내만형 갯벌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갯골이 있습니다. 갯골은 썰물이 되었을 때도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는 물줄기를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소중한 자연유산인 내만형 갯벌과 갯골을 볼 수 있는 곳이 시흥 갯골 생태공원인 것입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는 문턱 없는 관광지 또는 열린 관광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와 편의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서는 염전체험과 해수체험 등 몇몇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염전체험의 경우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요.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지만 햇볕이 강한 7월과 8월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서는 탐방로를 따라 생태 탐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는 모두 4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짧은 코스는 30분, 긴 코스는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볼거리가 많고 걷는 거리가 적당한 B코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의 길이는 3.8km인데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종합 안내소를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사구 식물원인데요.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칠면초를 비롯해서 갈대, 띠, 갯방풍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구식물원에서 갯골을 건너는 부흥교와 갯골습지센터를 지나면 이번에는 흔들전망대를 만나게 됩니다. 흔들전망대는 이름 그대로 흔들거리는 전망대인데요. 22m 높이의 전망대 위에 서면 살짝 흔들거림이 느껴지긴 하지만 확실하게 안전이 확보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흔들 전망대에서 내려온 후에는 염전을 상징하는 옛 건축물인 소금창고를 지나 종합 안내소에 도착하면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의 탐방이 끝나게 됩니다. 예전에 소금을 보관하던 곳인 소금창고는 본래 시흥 갯골을 따라서 40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두 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수도권 전철인 서해선 시흥시청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5번을 타면은 시흥 갯골 생태공원 정류소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 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종이 비행기 날리기에도 세계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3년에서 4년 주기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이 대회 고개 비행 부문에서 우리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승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토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세계 비행기 대회,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 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1: 저는 몰랐어요.
0: 네, 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튜브 보다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뭐 참 재밌다. 보니까 뭐 멀리 날리는 부문도 있고 네. 멋지게 뭐 날리는 그 고개 비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1: 어릴 때 우리는 그냥 종이 비행기 접어서 네. 그냥 다 같이 누가 멀리 날려 하면서 샥 했던 그 기억밖에는 없었어요.
0: 옛날 교실 안에서 날려서 네. 막 그 네. 누가 멀리 날리나 네. 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 비행기 접을 때 아시잖아요. 날개를 보통 이제 쭉 펴서 날리지만은 네. 그 살짝 그 말아서 지금 날리면은 이게 고개를 막 해요. 얘가 비행기 돌면서.
1: 아, 이렇게 날개 살짝 끝을 날개를
0: 살짝 접거나
1: 말면요?
0: 올리면은.
1: 뭐 이렇게
0: 방향에 따라서.

0: 하면서 막 가는
1: 그 각도에 따라서 아. 이 고개를 좀 하거든요.
0: 아.
1: 회전 비행도 하고 막.
0: 오, 저도 그 종이 비행기 대회 한번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정말 신기한 어. 그런 날리기가 많더라고요.
0: 아, 참, 그래요?
1: 예, 신기하게 접어가지고 신기하게 날리고.
0: 네.
1: 어쨌든 맞아요. 그걸 또 평생 연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0: 네, 예. 그러게요.
1: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네. 태마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0: 제일 먼저 김선정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부산에 계신 친정 엄마가 라디오에 제가 보낸 사연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으시대요.
1: 아, 그러세요?
0: 네. 연세가 92 되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내용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냐면 딸 사랑한다 라고 아유. 전해달래요. 저도 우리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1: 네. 네. 김선정님의 어머님께서 네. 이 방송 꼭 듣고 계셔야 되는데 부산에 네. 사시는군요.
0: 네.
1: 네. 아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0: 네.
1: 예, 따님 많이 사랑한다고 네. 하셨고요. 또 어머님도 또 따님 사랑한다고
0: 그러니까요.
1: 전해오셨습니다.
0: 네.
1: 전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0: 네.
1: 다음은 양희열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0: 네.
1: 위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기로 돼 있어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사 결과겠지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청하셨네요.
0: 네. 아이, 건강검진은 진짜 꼭꼭 네. 받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근데 저도 진짜 이 식사 못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힘이 들어요.
1: 그 금식,
0: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1: 가끔 금식을 하는 것도 몸에 도움이
0: 좋대요.
1: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 일부러 네.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단식이나 금식 같은 게 뭐 일반적으로 뭐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뭐
0: 네.
1: 몸에 뭐 독소도 다 빠져나간다 이런 카더라가 많은데
0: 네.
1: 하시기 전에 자기 건강 상태도 좀 체크하셔야 되니까
0: 네.
1: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고
0: 네.
1: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전문가
0: 네.
1: 상담하시고 예 어쨌든 양이열린 건강검진 이미 받으셨는지
0: 네.
1: 예.
0: 받으셨을걸요.
1: 그죠?
0: 네.
1: 예.
0: 네.
1: 받으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0: 네. 자 이어서 경기도 평택시에서 김대성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 아버지께서는 늘 라디오를 가까이 두고 사셨어요. 뉴스도 듣고 팝송과 가요도 즐기시고 스포츠 중계도 빼놓지 않으셨죠. 국제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던 기억이 나네요. 6월 11일부터 하는 북중미 월드컵과 9월에 있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우리 선수들 모두 힘내길
1: 아유,
0: 바랍니다.
1: 예.
0: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네요. 네. 네.
1: 정광태의 힘내라 힘.
0: 네.
1: 아, 멋진 응원가를 또 청하셨어요.
0: 네.
1: 김대성 님이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0: 네.
1: 이제 주요 대회 일정도 꿰고 계시고
0: 예.
1: 6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0: 네.
1: 며칠 뒤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시작되는데 우리 선수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0: 네. 어릴 때부터 아버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라디오를 쭉 틀어놓고 계시니까.
1: 이 라디오가 정말 종합 선물 같잖아요.
0: 네.
1: 모든 장르의 방송이 다 나오니까
0: 네.
1: 주파수만 돌리면
0: 네.
1: 뉴스 듣다가 스포츠 듣다가 드라마 듣다가 노래도 듣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저는 라디오가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진행하는 DJ들의
1: 모습이라든가.
0: 모습을 막 상상하고 어릴 때 막
1: 그렇죠.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분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막 이러면서.
1: 옛날에 뭐 비화 중에 하나인데 아나운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0: 네.
1: 그 라디오 중계할 때가 참 편했다. TV 중계에는 어떻게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그 잘못 얘기하면 또 정정을 해줘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뭐 오른쪽인데 왼쪽이라 하면 또 정정을 해줘야
0: 네네네.
1: 되고. 근데
0: 네.
1: 라디오는 모르시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틀려도 계속
0: 네.
1: 그냥 가면서 자기 멋대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언뜻 들은 바가 있습니다.
0: 네.
1: 그게 라디오의 명이죠.
0: 네, 그럼요.
1: 네. 자, 신청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정광태의 힘내라 힘.

0: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아침의 나라에서 김연자의 노래 그리고 힘나라 힘 정광태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 중구의 최병수님 사연인데요.
1: 네.
0: 요즘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두세 잔씩 마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1: 예. 아, 저야말로 이 커피를 좀 줄여야 되는데.
0: 저도요. 저도 한 석잔 이상은 먹거든요.
1: 네, 방송하시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되죠.
0: 예, 지금도 제 앞에 하나 놓여 있지만 이게 습관성인 것 같아요.
1: 그냥 뭐 괜히 안 마시면 약간 좀 힘이 이렇게 밥 정신이 안 드는 것 같고.
0: 먹어야 되고 식사 후에.
1: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1: 왜 저희도 이렇게 석기 채우고 점심 한번 가끔 뭐 바로 그 커피 마시러 갈까 이러잖아요. 근데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게 커피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건강에. 네. 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보면은 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좋은 건 분명히 있는데
1: 네. 과하면 안 되는 거죠.
0: 또 몸에 어떤 부분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아마 최병수님은 그런 조언을 듣고 이제 네.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분을 오히려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카페인도 과다해지고.
1: 네. 계속 또 이렇게 또 화장실도 계속 네. 다녀야 되고.
0: 인후작용도 너무 빈번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사람들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우리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반갑습니다.
1: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0: 예.
1: 저는 애청자 부산에 사는 이영애입니다. 얼마 전에 수제비 만드는 사연에 군침이 돌았고요.
0: 아, 그러셨어요?
1: 토스트 사연에 듣고 있던 저까지 서운했습니다. 다양한 사연과 함께 좋은 내를 들으며 새벽을 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0: 예.
1: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이야. 하셨어요.
0: 이분 이영애 씨는 정말 도연아 네. 씨의 네. 열렬한 팬이 되신 것 같아요.
1: 그 저기 남편분과 부산 예. 제주도 오셨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도연아 씨의 노래를 청하셨는데.
1: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하셨죠?
0: 사랑 내 사랑.
1: 네.
0: 이 곡은 잘 모르는 곡 아닌가요?
1: 이 노래는 그래도 방송 많이 했어요. 김범용 씨 작곡 작사예요.
0: 예, 사랑 내 사랑이.
1: 네, 숨겨진 사랑을 발표를 하고.
0: 네.
1: 그때만 해도 가사가 약간 이렇게 조금 그렇게 불륜한 게 이게 그래도 이제 자기 자리를
0: 숨겨진 사랑은 약간 그런
1: 예,
0: 내용이었죠.
1: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도
0: 예, 예, 예.
1: 재지가 많았어요.
0: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제목을 해도 바꾼 건가요?
1: 아니요. 그래서 다른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랑 내 사랑을 만든 거예요.
0: 아 이제는 떳떳한 사랑이군요.
1: 그렇죠.
0: 숨겨진 사랑이
1: 네.
0: 아니라.
1: 근데 그것도 그냥 나 혼자만의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함께 한 게 아니라
0: 네.
1: 그 임자가 있는 사람은 나 혼자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짝사랑을 할 수 있고.
0: 그런 가사 참 많죠.
1: 예, 나 혼자 하는데 뭐 됐는데
0: 예, 예.
1: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뭐 조금 이렇게
0: 심리가 예. 엄격해서.
1: 엄격했죠.
0: 아, 그랬군요.
1: 그래서 이렇게 사랑 내 사랑 만든 거예요.
0: 팬이 되면은
1: 네.
0: 어떤 가수가 좋아지면은 과거 이력을 다 찾아보고 옛날 노래를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잊고 있었던 이 노래를
0: 네.
1: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올려주셨는지.
0: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잠시
1: 네.
0: 후에 전해드릴게요.
1: 네.
0: 다음은 콩 게시판에 김정숙 님이 올리셨는데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에 다녀왔습니다. 아, 장미원
1: 네.
0: 이름인가 봐요.
1: 네.
0: 백만송이 장미 멋지네요. 심수봉 씨 노래가 생각나는데
1: 네.
0: 날씨도 덥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습니다. 사진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아침 일찍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한가한 시간에 느긋하게 장미도 구경하고 예쁜 배경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백만송이 장미를 청하신 건 아니고
1: 그러네요.
0: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애녹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1: 네. 저는 백만송이 장미 신청하신 줄 알았어요.
0: 당연히
1: 네.
0: 백만송이 장미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으니까. 근데 사진 멋지게 찍으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 많으니까.
0: 네. 다 이게 사진반 꽃반이니까.
1: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찍으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오오오 하다 보면 못 찍거든요.
0: 그러니까요. 아유 한가할 때 한번 다시 다녀오셔야겠네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영애 님이 정하신 도연아의 사랑 내 사랑 듣고 나서 애녹의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이영애님과 김정숙님 두 청취자께서 청하신 멋진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도현아의 사랑 내 사랑 그리고 애녹의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사랑 내 사랑은 약간 율동이 들어가는 그런 네. 리듬의 곡이군요.
1: 네네. 그 제가 그 노래 할 때는 네. 여자 백댄서. 두 명, 네, 두 명과 함께 이제 저도 같이 춤을 추면서 댄스를. 조금.
0: 그랬군요. 그러면 네. 그 너튜브에 검색하면은 네. 도연아의 사랑 내 사랑 검색하면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1: 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0: 방송하는 장면이나 무대 장면 같은 게 네. 아, 그 춤을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네. 꼭 보겠습니다.
1: 아이고 참. 네.
0: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별걸 다 했네.
0: 자,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주에서 왔어요. 손기창님. 네. 손주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아유. 저녁 먹고 청소기를 밀려고 하는데 바닥에 굴러다니던 조그만 블록 장난감을 맨발로 밟고 말았어요. 어찌나 아픈지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고. 영문도 모르는 아내가 놀라서 달려오더니 제 발바닥을 보며 70 먹은 영감이 애들 장난감 받고 운다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네. 아프다고 펄쩍펄쩍 뛰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장난감을 챙기는 아내가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1: 아니 70 너무 아파요. 그 엄청 아파요.
0: 당연히 아프죠.
1: 네, 밟으면
0: 그 뾰족한 부분 밟으면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요. 모서리 부분. 네.
1: 근데 아유 영감 뭐 이걸 밟아가지고 아프다
0: 엄살 키운다고 막 네. 네. 네, 그러셨나 보네. 아유 서운하셨겠어요.
1: 그 서운하죠. 되게 예. 서운할 것
0: 이렇게 집안이 속대밭이 되고 뭐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뒷정리하는 것도 귀찮겠지만은 그래도 손주들 와서 놀면은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
1: 그럼요. 네. 또 돌아가면 허전하대요.
0: 그러니까
1: 있을 때는 아유 언제가 나 이랬다가도 예. 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0: 예. 다음 사연은 아우 또 애청자 최신열님의 네. 사연이네요.
1: 네. 홈페이지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마을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석신마을입니다. 예전에는 40여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20여 가구만 남아있어요.
0: 아유, 반 정도만 남았네요. 네.
1: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순박함과 성실한 삶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은 더욱 반가운 변화도 있어요. 네. 우리 마을이 환경 개선 선진 마을로 선정이 된 거예요.
0: 잘 됐네요.
1: 네. 마을을 더 잘 가꾸기 위해 주민들이 충청도와 전남 등 여러 곳을 견학하며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진입로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어서

0: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겨주고요. 봄에는 철쭉과 꽃 양귀비가 가을에는 또 코스모스가 정겹게 맞아줍니다. 네. 김영수 이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가꿔가는 우리 마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향을 떠난 옛 주민들께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 최정자의 고향 산천 청하셨네요. 네. 아,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석신마을.
0: 네. 네. 네.
1: 최신열님. 아, 환경개선 선진마을 선정되셨다. 축하합니다.
0: 네. 축하드리고요. 그 어떤 마을은 막 그림을 다 벽면 집.
1: 벽화처럼.
0: 막 그 담에 있잖아. 집집마다 다 그려져 있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1: 그게 하나 좀 유행처럼 막 번진 것 같아요.
0: 네.
1: 어디서 화제가 돼가지고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또 여기저기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죠. 예.
0: 그럼 이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봄에는 막 그냥 철쭉과 꽃 양귀비.
1: 가을엔 코스모스.
0: 네.
1: 아우나 코스모스 막 피어있는 그 길 있잖아요.
0: 네.
1: 그리워요 가끔.
0: 진짜. 예전에는
1: 소리도
0: 뭐
1: 있을 텐데.
0: 예전에는 시골에 이렇게 흔히 보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꺾어도 되나 막 이러고 이파리도 뜯고 이랬는데
1: 어디나 피어 있었죠. 논두렁길 뭐 하여튼 들판 도로변 다 있었는데.
0: 예. 근데 지금 저기서 코스모스다 이렇게 이제 막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 보고.
1: 맞아요.
0: 네.
1: 그만큼 이제 우리 추억에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최신열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명자님 보내신 사연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파는 나물을 보면 자꾸 고향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는 산에서 직접 캐다 먹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으려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풍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박재홍의 마음의 고향을 청하셨습니다.
0: 맞아. 예전에는 진짜 나가면 콩나물도 왜 집집마다 콩나물 길렀어요. 그렇죠?
1: 시루에다가 네. 작은 시루에다가
0: 물
1: 이렇게
0: 계속 엄마들이 물
1: 키우기 쉽잖아요.
0: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모든 걸 다 사서 먹으니까.
1: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봄 올 때 아직 네. 그 땅이 덜 풀렸을 때 그 냉이 어른들 많이 캐러 가셨거든요.
0: 네.
1: 동네 따라가서 막 냉이도 캐서 그냥 씹어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 그리고 그때는 향이 굉장히 좀
1: 진했죠.
0: 진했어요.
1: 아주 진했죠.
0: 네.
1: 요즘 거하고는 좀 다르던데.
0: 네.
1: 재배해서 그런가.
0: 글쎄요.
1: 근데 냉이도 재배하나요?
0: 모르겠어요.
1: 재배할 것 같습니다.
0: 예. 네.
1: 자, 최정자의 고향 산천, 박재홍의 마음의 고향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는데요.
1: 네.
0: 최신열님이 청하신 최정자의 고향 산천 그리고 이명자님이 청하신 박재용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죠?
1: 이번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김종래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중고로 배드민턴 채를 샀어요. 이걸로 열심히 운동해 보려고 했는데 셔틀콕이 없네요.
0: 아이고, 예.
1: 아이고, 얼른 가서 사와야겠습니다 하셨어요.
0: 중고 물품에 셔틀콕은 빠져 있었군요.
1: 네. 예. 배드민턴도 제가
0: 많이 쳐보셨어요?
1: 아니요, 이제 조금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 무릎 금방 다칠 것 같았어요. 저는.
0: 아, 조심해야죠. 네, 순간 이동이 많아서. 네,
1: 그래가지고
0: 테니스랑 탁구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1: 많이 해보셨어요?

0: 배드민턴 많이 해봤죠.
1: 저는 탁구와
0: 뭐.
1: 테니스는 많이 쳐봤고 아. 배드민턴은 잘 안 맞더라고요 저랑은.
0: 네. 뭐 어떻게 네. 어, 저 테니스 공이, 하셨으면 잘.
1: 공이 공답지 않게 생겼어.
0: 아, 네.
1: 공은 둥글어야 되는데.
0: 깃털로 해서.
1: 공이 이상하게 생겨서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0: 어, 네.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1: 하여튼 좋은 운동입니다. 네.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이번엔 인천 연수구에서 윤미정 님의 사연인데요. 올해 6학년 7반 하지만 마음은 17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햇빛을 받은 나무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녁에 돈가스 사달라고 했지요.
0: 어우, 맛있겠다.
1: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인 남편이 하는 말.
0: 네.
1: 네 빈속에 커피 마셨지? 그러니까 헛소리 나온다.
0: 빈속에 커피 마셨지?
1: 저는요. 다시 다음에 태어나면 꼭 다정한 남자 만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남편도 많이 변했다지만 아직도 그닥. 제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하시면서
0: 네.
1: 미워 미워 미워 조용필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아유.
0: 어, 아니 돈가스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사주는 게?
1: 아 그러니까 왜 그걸
0: 빈속에 커피 마셨냐고
1: 소리라고 왜 그걸 또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면박을 주셨을까요 네. 남편께서. 아유 참 마음은 안 그러신데 아, 경상도 분들이 조금
0: 그래요?
1: 투박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0: 그러면 네. 안 되는데.
1: 근데 요즘 분들은 또 안 그러신데 네. 그게 이제 일반화된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0: 네. 네. 예전부터 그냥.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네. 말수가 없으셨어요. 그냥
1: 무뚝뚝.
0: 할 네. 말만 하는데 그게 짧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어, 저희 아빠도 이러셨을까요? 엄마가 뭐 사달라 그러면 왜 그러나고.
1: 그래서 저는 그 경상도 남자분들은 그 속정이 오히려 깊기 때문에 겉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마음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그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냥. 예.
1: 아니 뭐 오래 사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윤미정님도. 예.
0: 그래서 또 사연을 이렇게 보내셨을 예. 거예요.
1: 사연거리로 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남편 험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죠.
0: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순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딸의 도움을 받아서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인화했어요.
1: 아, 예.
0: 어, 쉽게 사진 찍는 시대라지만 저는 아직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아, 인화해서 이렇게
1: 그렇죠.
0: 보고 하는 게.
1: 종이 사진 그게 훨씬 네. 더 정감이 있죠. 네. 예, 맞아요.
0: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보면 이렇게 낡았잖아요.
1: 색깔이 바라고.
0: 이렇게 바래고 막 예. 이래가지고 그 앨범도 왜 예전에 이렇게 뭐죠? 딱 붙는 거 있잖아요. 종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 딱 붙이고.
1: 아주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떼면은 네. 잘 안 떼지기도 하고.
0: 아, 그렇죠.
1: 예.
0: 그, 그런 것들이
1: 쩍쩍
0: 있었어요.
1: 하면서.
0: 예. 있었어요.
1: 옛날 앨범 참 그 어느 창고에 있을 텐데 어떻게 잘 돼 있나 모르겠네요. 네,
0: 저도 가끔 봐요.
1: 자 다음 사연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강북구의 최민호님의 사연입니다. 요즘은 옛날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젊을 때 듣던 노래인데 지금 들으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 곡 듣다 보면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던 감정이 지금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듣게 되네요 하시면서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청하셨습니다. 아까 한순이님께서 청하신 네. 노래가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였거든요.
0: 네.
1: 자 그러면 세 분의 신청곡을 쭉 들어볼게요.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리고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0: 네, 세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방금 들으신 곡은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였습니다. 윤미정님, 한순이님, 최민호님 잘 들으셨죠? 다음은 전북 익산에서 왔습니다. 문경호님, 저는 딸만 셋입니다. 젊을 때는 아들이 없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나이 드니까 딸 셋이 세상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아플 때마다 셋이 번갈아와서 간호를 해줍니다. 지난달에 입원했을 때 병실에 딸 셋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고 옆 환자 보호자가 아드님은요 하기에 저는 딸이 전부입니다 했더니 복도 많으시다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연만 주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1: 예. 맞아요. 이게 또 병간호하는 게 쉽진 않지만 따님분들이 그래도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대로
0: 더
1: 맞춰서.
0: 꼼꼼하게 잘 챙기죠. 예. 아들은 이렇게 해주시니. 서툴러요. 아무래도.
1: 아무래도. 예. 예. 예. 툭툭하겠죠.
0: 복 받으신 분입니다.
1: 네. 예. 자, 이어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박영숙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젊은이들 아유 큰일이 나니까요.
0: 왜요?
1: 우리 큰아들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얘기 못 꺼내게 해요.
0: 결혼을 안 한다.
1: 네. 조카들도 혼기가 다 차 있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참 답답해요. 결혼하면 좋다고들 해야 하는데 옆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들 하니 그것도 또 큰 문제예요.
0: 아니 옆에서 누가 그럽니까?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1: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0: 보통 장난 삼아서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 네. 미혼 친구들한테 아유
1: 혼자 살아
0: 뭐 이렇게 덕두리처럼 하는데 그게 뭐
1: 진짜는 아니고 그죠.
0: 반반 정도 될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진짜 마지막 사연인데요. 서울 구로구에서 왔습니다. 김봉남님. 요즘은 뉴스를 보다가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보다가 괜히 혼잣말도 하게 되고요. 옆에서 아내가 그만 좀 봐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채널을 돌립니다. 아, 뉴스가 아닌 텔채널로 네, 네. 네, 일부러 돌리시나 봐요. 괜히 혈압만 올라가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조영남의 물레방아 인생을 청하셨습니다.
1: 네.
0: 아, 좋은 뉴스가 많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네,
0: 저도 이건 뉴스를 평소에 뭐 라디오 뉴스도 하고 네. 또 토요일마다 TV 뉴스도 하고 있으면 확실히 뉴스는 좀 슬픈 혹은 나쁜 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예. 어쨌든 좋은 소식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조용남의 물레방아 인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프롤로그. 노데이 벗 투데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번아웃과 골병이었고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0: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주위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짧은 경험으로는 그만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들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다. 직업은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인생의 OST인 뮤지컬 렌트의 수록곡 No Day But Today는 유한한 삶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2025년 봄, 김유지. 도시를 벗어난 초민감자. 예민함은 세상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평소 예민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신경 쓰이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말소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소음이었겠지만 나는 견디기 어려워 결국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몇 번 있다.
1: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0: 초민감자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비로소 내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초민감자는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자극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감각은 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발소리 등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했다. 감각 과잉 상태에 빠져 정서적 피로가 쌓이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서민 감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전구색 조명을 달았다. 부드러운 촉감에 담요도 놓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기 쉽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이 릴스와 쇼츠, 광고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무의식 중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숲길을 거닐거나 바다의 파도를 들으며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한다. 풀잎 위를 느리게 기어가는 무당벌레나 시냇가를 유유히 헤엄치는 송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스며든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거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세상의 소음은 어느새 멀어지고 마음은 깊은 고요에 잠긴다. 이렇게 자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서울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타거나 인파가 몰린 곳을 지날 때면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지하철역을 나와 대로변에 섰는데 매캐한 매연이 코를 찌르고 목을 따갑게 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익숙해 무심코 넘겼지만 청정한 숲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 매연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자극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로운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습관을 기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인식한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0: 일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내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준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고요를 찾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과 마주하게 된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정원에 만든 숲과 연못.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숲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멧돼지가 다니는 산에서 사는 건 어려웠고 텃밭으로 쓰였던 10평 남짓의 정원을 작은 숲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원의 경계를 둘러 160cm 높이의 편백 요목 20그루를 심었다. 정원 입구에 있는 아치에는 붉은 장미 넝쿨이 늘어져 5월이 되면 새빨간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아래에는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다. 6월이 되면 파란 수국과 분홍빛 수국이 한가득 피어난다. 별채 입구 양옆에는 파초 묘목을 심었다. 남부지방의 사찰에 가면 울창하게 자란 파초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청정과 중생 구제를 상징하는 식물로 푸른 잎을 펼쳐 진리와 수행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으며 올바른 수행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파초의 커다란 잎은 그늘을 만들어 여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강한 생명력으로 정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파초가 4m 가까이 자라면서 커다랗고 울창한 잎이 마치 발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뇌와 정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흙 속에 존재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잠재운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가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도시 사람들이 단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꿀 수 있다면 정신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꽃이나 허브를 심고

받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되는 감각을 제공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도우려 원예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직접 키운 식물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정원 가운데는 작은 연못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삽으로 4미터 길이의 땅을 파내는 동안 동면 중인 개구리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구리는 모두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연못용 방수 비닐을 두 겹으로 깔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테니스 엘보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다.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유지 작가는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훌쩍 제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 민감해질수록 둔감해지고 싶은 욕망을 떠남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귀촌을 택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는 책.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말을 안 한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 좀 억울해요. 전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요. 처음에 계속 말했잖아요, 초인 아니라고. 내 말을 안 믿어줬던 건 선배들 아니었어요?
1: 그 말은 소초모들 사이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연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라와 효석이 들고 일어나 연유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2: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줬다 해도 초인이라 속이고 활동한 건 네 선택이고 네 잘못 아니야? 끝까지 네가 초인 아니라고 했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유야, 이건 사기야.
1: 효석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3: 그리고 너 초인도 아닌데 그렇게 활사됐던 거였어? 내가 위험하다고

0: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네가 잘못 사서 우리가 맞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도 참았던 건 널 초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1: 뉴라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다.
0: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맞췄잖아요. 선배들 저 때문에 다친 적 있어요?
1: 입술을 씹으며 두 사람 이야기를 듣던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희가 되려 따지고 들자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란주와 효석의 표정도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0: 말 못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선배들은 계속 저 초인으로 믿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리 오빠들 도장에서 훈련도 하게 됐고 이런데 어떻게 초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저 도움 많이 됐잖아요. 아니 솔직히 라투스랑 마주쳤을 때 저 진짜 활용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2: 너 되게 뻔뻔하다.
1: 유라의 말을 들은 연희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었던 연희는 고개를 돌려 란주와 효석을 또 현우를 봤지만 란주와 효석은 시종일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현우는 어쩐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0: 다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 연희의 마음속에 미안함 대신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다.
0: 우리 말은 똑바로 하죠. 뻔뻔한 건 선배도 매한가지 아니에요? 뭐?
1: 연희는 유라에게 눈을 부라렸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현우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팔을 잡았지만 연희는 현우의 팔을 밀쳐내고 말을 이었다.
0: 능력 속인 건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등록인데 등록 초인이라 그러고 능력도 머리가 좀 좋은 게 다라더니 남의 능력 지우는 거라면서요. 선배 어머니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범초본에 복수하려고 우리 이용한 거 아니냐고요. 전 적어도 제 사적인 이유로 모두를 이용해 먹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선배가 뒤에서 무슨 생각하면서 우리랑 같이 소초모 활동했는지 혼자 무슨 꿍꿍이었는지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요.
2: 너 말 막한다.
3: 야 잠깐만.
1: 가만히 앉아 유라와 연유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한마디 말도 없던 란주가 조용히 둘을 저지했다.
3: 속인 건 둘 다 마찬가지지. 난 너희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궁금했는데.
1: 이렇게까지 차분한 란주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연희는 자기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치솟았던 말을 삼켰다.
3: 이젠 알고 싶지도 않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납득되게 설명해야 할 판국에 너희들이 지금 뭐하냐?
0: 아니야, 나 사과하려고 했어. 안 그래도 이야기할 게 많아서. 엄마 이야기도 그렇고 범초본 이야기도...
3: 범초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아까 효석이랑 오면서 얘기했어. 우리 둘은 범초본 가고 싶어. 가서 같이 일할 거야.
1: 유라의 말을 자르고 란주가 선언하듯이 말했다. 이내 유라의 얼굴에 다급함이 서렸다.
0: 란주야, 내 말 좀 들어봐. 범초본은 갈 만한 곳이 아니야. 우리 대우해준다는 거 다 뻥일 거라고. 그리고 우리끼리 하려고 소초모 만든 거잖아.
4: 우리 대우해준다는 게 다 뻥일지 네가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도 곧 있으면 졸업인데 이대로면 우린 미래가 없다고. 그런데 범초본에서 먼저 들어오라잖아. 별거 아닌 능력이라고 무시만 받다가 드디어 우리 능력도 써먹을 만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잡는 게 맞지 않아?
1: 식탁 의자에 앉아 연희와 유라의 싸움을 보며 다리를 떨고 있던 효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5: 선배, 우선 지금 풀어야 할 일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서초모는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고 만

0: 있는 거잖아요. 저도 범초본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도 지금껏 잘해 왔잖아요. 네? 전투도 잘하고 흔적이랑 증거도 잘 찾아왔고 장서윤도 구했고.
1: 조심스레 의견을 말하며 현우는 연유를 흘끗 쳐다봤다. 연유는 범초본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다. 범초본에 합류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초모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와 같으니까.
2: 아니,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 소초모에 합류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남고 싶은 걸까?
1: 연희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남고 싶었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양궁 연습만으로 점철된 나나를 보내던 연희에게 히어로가 되어 활약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연희는 현우를 쳐다봤다. 매일 함께하는 친구들의 존재는 다음날 또 어떤 하루를 보낼지 기대하게 했다.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친구들이 자신의 사정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서 비난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서운했고 화마저 났다. 자신의 활약을 전혀 중요하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 역시 마음을 상하게 했다.
2: 이런 마음으로 함께 소초모를 할 수 있을까?
1: 연희는 입술만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3: 우리끼리 뭘 잘해왔다는 거야. 위험천만하게 활사되는 애랑 오합지졸 넷이었지. 연우, 너 제대로 혼자서 라투스 잡아본 적 있어?
1: 효석이 현우에게 묻자 현우는 할 말이 없어졌는지 얼굴을 숙였다. 요라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란주가 그만하라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4: 솔직히 권유란 이 사정이나 과거 얘기 학교에서까지만 해도 궁금했는데 이젠 정말 듣기 싫어졌어. 지금껏 널 걱정했던 게 다 바보짓 같아. 처음에 소초모를 만들자고 할 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소초모한다고 해서 신난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니? 네 원대한 복수 계획에 놀아나는 모습이, 지금 범초본 못 가게 하는 것도 네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린 친구도 아니었던 거야.
1: 란주가 유라를 향해 쏟아내듯 말했다. 말은 날카로웠고 최대한 냉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란주는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4: 아니야, 란주야. 내 얘기 좀 들어봐.
3: 여기서 얘기 더 듣고 싶겠냐? 너라면?
1: 효석이 빈정거렸다. 란주는 계속 변명하려는 유라를 무시하고 연희를 향해 몸을 틀었다.
4: 서연이, 넌 초인도 아니면서 초인이라고 우릴 속였어. 너도 권유라랑 똑같아. 사람 기만하니 재밌었어? 네가 라투스 많이 잡았다고? 그래, 초인들보다 라투스 더 많이 잡아서 좋았겠네. 이제 너 혼자 잡으러 다녀야 할 거야. 소초모도 끝이고. 하긴 넌 애초에 소초모도 아니었어. 초인도 아닌 게.
1: 연희는 짐을 챙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는 이 부당한 공격들을 참을 수 없었고 화가 끌어올랐다.
5: 나 아니면 공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저 있는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요? 그 잘난 초인들끼리 범초본을 가든 소초모를 하든 잘해봐요.
1: 연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유라의 집을 나왔다. 현우도 뛰어나와 엘리베이터까지 연희를 뒤따라왔다.
0: 연희야, 이대로 가면 안 돼. 가지 마.
1: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현우의 눈을 보자 연희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현우는 엄마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어린아이처럼 연유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런 현우를 보니 자신이 한 말에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연유는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제 상처가 앞섰기에 연유는 현우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벨이 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연희는 현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4: 미안해 현우야. 미안해.
1: 씁쓸한 현우를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초인으로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초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좋아하는 모임에서 쫓겨나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다. 진작 초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은 자꾸만 마음 한구석으로 가라앉았다. 그 대신 자신의 존재와 활약을 지워버린 선배들을 향한 서운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가 더 크게 부풀고 있었다. 연희는 눈물을 훔쳤다.

할 테니 다행인 거라고, 차라리 잘 된 거라고 되뇌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유의 두 뺨에는 자꾸만 눈물이 뚝뚝 흘렀다.

0: 현우, 고양이맨 등장. 연희와 헤어진 현우가 유라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란주는 보이지 않았다. 효석과 유라만 유난히 넓어 보이는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베란다의 통유리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서서히 훑고 지나가는 거실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다.
1: 란주 선배는요?
2: 화장실.
0: 효석은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현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1: 각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사과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하지만 란주나 효석, 유라의 입장에선 연희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란주, 효석, 연희의 입장에선 밝혀진 유라의 비밀이 황당할 것이다.
1: 그렇다면 나는?
0: 현우는 해가 저무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유라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예상한 부분이라 놀랍지 않았다. 다만 소초모를 복수의 도구로 여겼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처음부터 자기 능력과 부모님 일을 솔직히 얘기해줬어도 이해하고 소초모 역시 당연히 함께했을 텐데. 현우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바깥에서 자신의 영역을 배회하고 있을 늠름한 도련님이 보고 싶었다. 언제나 망설임이 없는 도련님이라면 이런 일도 명쾌하게 답을 찾을 것 같았다. 연희와 버스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도 떠올랐다. 초인이면 좋은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났다.
1: 연희는 얼마나 많이 그런 순간들을 겪었을까?
0: 현우는 아예 초인인 척 해버린 연희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다.
3: 가자.
0: 란주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효석에게 말했다.
1: 선배들! 잠깐만요.
0: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걸까? 현우는 집에 가려는 란주와 효석을 불러세웠다.
1: 아까 다들 연희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2: 뭐가 심했는데?
1: 그냥 여러 가지로요. 우리가 연희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무례했던 거 기억나요? 연희는 초인이라고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도 우리는 초인이라고 단정 짓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초모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 야, 너 걔 좋아하냐? 그래서 편드는 거야, 지금?
0: 현우의 가슴팍을 팍 밀치며 란주가 물었다.
1: 네, 저 연희 좋아해요.
0: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 튀어나온 진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란주가 피식 콧방귀를 꼈다.
1: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편드는 건 아니고 그 편을 든다기보다 다 같이 잘 지낼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연희가 있어서 우리가 전투할 때 유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들은 쏙 빼고 너무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 같아서.
3: 야, 현우.
0: 란주가 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땅거미가 져서 거실은 어두웠고 현우는 란주의 표정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불을 켜고 싶었지만 란주가 하는 말이 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3: 너야 그렇게 느끼겠지. 라투스 잡을 때 넌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연희 뒤에 숨어있기밖에 더 했어? 훈련이야 받았지만 실제로 뭔가 하려고 노력이나 했냐고. 지 위험할 때 고양이들이나 부르기 바빴지. 그러니까 너는 뒤에서 화살을 날려준 연희가 고맙고 애틋하겠지. 난 아니야. 더는 들을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 것 같다. 너나 권유라는 범초보 난갈 게 확실하고.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7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올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북동에서 동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서해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남서해 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동에서도 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규슈해.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9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5m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남동풍, 풍속은 초속 2m, 기압은 1014헥토파스칼, 기온 16.2도. 평양. 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19도. 백령도 남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16.4도. 해주 동풍 6m, 1010헥토파스칼, 22.4도. 서울. 북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22도. 인천 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22.4도. 서산 남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17.7도. 목포 동풍 1.5m, 1009헥토파스칼, 19.9도. 여수 동풍 6m, 1009헥토파스칼, 21도. 제주 북동풍 3m, 1007헥토파스칼, 21.7도. 서귀포 북동풍 3m, 1007헥토파스칼, 21.9도. 통영 북동풍 2.5m, 1009헥토파스칼, 21.2도. 부산 동풍 3m, 1009헥토파스칼, 21.3도. 포항 북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19.3도. 울릉도 북동풍 3m, 1014헥토파스칼, 17.6도. 울진 북서풍 1.5m, 1013헥토파스칼, 15도. 동해 남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16.4도. 강릉 남서풍 1m, 1012헥토파스칼, 18도. 속초 북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19.1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풍 4m, 1007헥토파스칼, 27.9도. 나하 밤서풍 8m, 1007헥토파스칼, 26.2도. 미나미다이토섬 남풍 6.5m, 1011헥토파스칼, 27도. 나세 남풍 8.5m, 1003헥토파스칼, 25.9도. 가고시마 북동풍 1.5m, 1006헥토파스칼, 23.2도. 후쿠오카 남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24.7도. 이즈하라 북풍 2.5m, 1900헥토파스칼, 22.3도. 사이고 북동풍 4.5m, 전 13m파스칼 20.3도. 마세. 남동풍 3m, 전 12m파스칼 21.9도. 시미즈 동풍 3m, 전 12m파스칼 21.9도. 시오노미 사키고 북동풍 4.5m, 전 15m파스칼 24.6도. 오사카 북동풍 2m, 전 14m파스칼 21.5도. 아오모리 남풍 1.5m, 전 18m파스칼 9.7도. 삿포로 남동풍 3.5m, 전 19m파스칼 11.7도. 와카나이 동풍 3.5m, 전 21m파스칼 8도. 센다이 남풍 1.5m, 전 19m파스칼 14.6도. 도쿄 북동풍 1.5m, 전 18m파스칼 16.4도. 하치요산 북동풍 3m, 전 16m파스칼 23.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1.2도, 습도는 49%. 오늘 서울 적 해뜨는 시각은 5시 11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질환이나 암 예방을 위한 검사법이 있죠. 대장 내시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내시경이 암 예방을 위한 방법인데요. 내시경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용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중 선종인 경우에는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볼 때는 여러 종류의 용종들이 모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선종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장 선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편두통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트로이 가브리엘라의 에브리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씨.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용종을 제거했다는 말을 들어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다시 또 용종이 생길 수 있는지, 혹시 용종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내면서 그냥 두면 암으로도 갈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이원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용종이 있으면 떼어낼 건지 여부를 확인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용종을 제거하죠?
2: 아, 네, 맞습니다. 대장 내시경 중 발견되는 용종은 육안으로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인지 100%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따라서 대장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대부분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용종을 제거한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용종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있던 자리에 또 생기는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떨까요?
2: 용종은 제거한 자리에서 불완전 절제로 인해 재발할 수도 있고,
1: 네,
2: 대장의 전혀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그리고 이전에 용종이 있었던 분일수록 대장 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용종이 발생할

0: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1: 네. 용종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지 않나요?
0: 네. 대장 점막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처럼 돌출된 걸 다 총칭해서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 그리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네.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건 이제 선종인 거죠. 이 선종이 종양성 용종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종양성 용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선종인데요. 전체 대장 용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선종이 대장암의 약간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발견하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1: 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선종이 암의 전 단계로도 불리는 건 그런 이유에서인 건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이런 선종성 용종, 그러니까 선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축적이 돼서 악성 종양, 즉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전 단계라고 부르죠.
1: 네. 그럼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속도가 빠르진 않죠? 어느 정도인 건가요?
0: 개인차가 있지만 다행히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장 점막에서 선종을 거쳐서 대장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포의 변화가 쌓이면서 암으로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점막세포의 이런 비정상적인 변화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쌓이면서 서서히 암세포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네. 대장 내시경에서 일단 용종은 모두 제거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은 모양이라든지 뭐 증식성이나 염증성과 같은 다른 용종들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른가요?
0: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내시경 전문이라면은 이제 용종 표면의 모양이라든지 형태, 표면의 혈관 패턴 이런 것들을 보고 선종인지 단순히 염증성, 증식성 용종인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선종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얻어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럼 제거한 모든 용종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확진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거한 모든 용종은 다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거쳐서 판독이 나오게 됩니다.
1: 뭐 용종 표면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선종인지 여부는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0: 이게 직접적으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거여서 정확한 최종적인 결론은 조직 검사 한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일주일 이내로는 나오게 됩니다.
1: 네. 선종이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0: 아, 네. 선종이면은 이제 그 표면의 구조가 변화가 된 거를 병리과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에도 선종의 표면이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한 용종이 선종이었다면 제거했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0: 네. 일반적인 선종이라면은 내시경을 통해 완전 절제가 된 것으로 치료는 끝납니다. 대장암으로 변할 수 있는 씨앗을 미리 제거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1: 네. 선종이 확인되면 추가 수술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뭐 그냥 선종을 절제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암 조직이 남아있다거나 전이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0: 우선은 선종을 완전 절제했다면은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절제만 하고 결과를 확인하러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떼어난 용종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선종이지만 세포 일부가 이제 암으로 변해 있는 그런 조기 대장암이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영상 검사도 해봐야 될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암 조직이 뿌리가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이가 됐을 가능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도 더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이런 선종 절제 후에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 선종일 때는 완전 절제로 거기서 끝인데 이제 일부에서 대장암 소견이 나왔을 때에는 이 깊이에 따라서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할지는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1: 네. 그럼 암세포가 점막 아래쪽까지 침범했거나 뭐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을까요?
0: 내시경으로 떼낸 용종 중에서 뭐 조기 대장암 그리고 말씀하신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점막 아래층으로 이제 파고들었다든지 혈관이나 림프관을 미세하게 침범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술 후에도 영상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용종 절제술 말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고난이도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과적인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대장암 진단 과정을 보면요. 일단 대장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최종적인 확진은 내시경을 통해 의심되는 조직을 떼고 현미경으로 그런 전체 조직에서 암세포의 존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 뭐 영상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암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검사를 하나요?
0: 네, 조직 검사에서 이제 대장암이 확진이 된다면 병기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부로는 얼마나 침범했고 또 다른 장기로는 전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복부 그리고 흉부 CT를 촬영을 하고 위치가 이제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1: 그럼 대장암 병기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0: 대장암의 병기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암 종양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이 침투를 했는가. 둘째는 주변 림프절로 얼마나 퍼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격 장기, 그러니까 대장 제외하고 멀리 있는 장기. 대장암에선 대표적으로 간이나 폐 같은 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로 퍼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서 1기부터 4기까지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1: 뭐 대장벽 침범 여부라든지 또 림프절 침범 여부 더불어서 전이 여부가 또 중요하군요.
0: 네. 전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장벽 내에만 국한된 경우와 주변 림프절로만 국한된 경우에는 대부분 외과적인 수술로 완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방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 그럼 대장암의 경우는 어디로의 전이가 특히 많은 건가요?
0: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간으로 전이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뭐 효과나 예후로 볼 때 아주 중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대장암만 국한된 이 이른 단계에 발견을 하면 수술 후의 완치율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4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생존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는 게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수술 가능 여부는 병기도 중요한 건가요?
0: 네. 병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1, 2, 3기는 대부분 다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네. 4기에서는 이제 전이가 있다고 봤을 때 전이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네. 당연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재발이라든지 뭐 생존율에서도 높은 결과를 보일 텐데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게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도 하지만 결국 대장암에 씨앗인 종양성 용종들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네.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예방적인 목적의 검사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분변 자멸 검사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결국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고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소홀할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0: 아, 네. 저희 국가검진에서는 보통 50세 이상부터 이제 대장암을 검진을 권고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실정인데요.
1: 네.
0: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비만, 네. 운동 부족 이런 것들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와 예전보다 이제 아무래도 육류나 이런 섭취가 더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1: 네.
0: 30, 40대의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자신의 식습관이라든지 가족력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서 대장암 환자가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이시라든지
1: 네.
0: 비만이라든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졌거나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험군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평소랑 다르게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겨서
1: 네.
0: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변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에는 나이와 네. 상관없이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나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0: 사실 아직까지 이제 몇 세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1: 네.
0: 저는 보통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한 40 정도부터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또 용종을 떼어낸 적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해보는 게 좋을까요?
0: 아, 네. 그 용종을 떼어낸 것도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1: 네.
0: 개수가 10개 이상이었다든지 아니면은 크기가 1cm가 넘어가는 용종이었다든지
1: 네.
0: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용종을 떼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도 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도에 따라서 간격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가장
1: 네.
0: 짧게는 1년 뒤에 보자고 추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1: 네.
0: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작은 용종을 3-4개 정도 떼셨다. 이런
1: 네.
0: 경우에는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내시경으로 용종을 떼어냈을 때도 뭐 선종인지 선종이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아까도 이제 검사만 하고 확인하러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아까 이제 추적하는 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1: 네.
0: 얼마나 됐는지 개수는 몇 개였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이제 환자분의 다음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언제쯤 받으면 좋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보통 대장 내시경은 이제 50세부터 권고가 된다고 하셨는데 대장 내시경의 주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내시경과 비교할 때 검진 주기가 좀 길지 않나요?
0: 네, 위내시경은 보통 40세가 넘어가면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내시경 자체를 검진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1: 네.
0: 보통 용종이 전혀 없고 정상 소견이었다면은 5년 주기를 현재 이제 학회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장이 아무래도 준비하기가 힘들고
1: 네.
0: 네, 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받아보신 뒤에,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조금씩 다른 주기를 가지게 될 텐데 네. 아무래도 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주기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1: 네.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분도 제 주변에 있던데요. 가족력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0: 네, 사실 6개월에 한 번은 굉장히 짧은 편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6개월을 뒤에 추적을 하기를 권고하는 경우는 만약에 크기가 큰 용종, 그러니까 1cm가 넘어가는 용종을 제거를 했는데 그 용종이 완전 절제가 아니라 불완전 절제가 됐을 때 6개월 정도를 추천을 하지 네. 만약에 별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면 단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짧은 주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용종의 경우에도 유난히 용종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0: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네.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개씩 이렇게 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게 생긴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흡연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관련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 네, 용종 개수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많으면 어느 정도까지 제거한 경우가 있으세요?
0: 가장 많이 제거를 했을 때는 거의 30개 가까이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시군요. 이렇게 용종 개수가 좀 많으시거나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0: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 분들은 특히 더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대장암은 초기에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체중 감소라든지 혈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면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뭐 건강한 식습관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잘 받는 게 대장암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 선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이원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두통이 있다는 말 흔히 합니다. 그런데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편두통이 흔한가요? 제 주변에서도 스스로 편두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1: 그 두통이란 증상은 인구의 90% 이상에서는 한 번 정도는 살면서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두통이 있을 때 이게 증상이나 원인으로 세분화해봐야 되는데
0: 네.
1: 뇌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생기는 이제 원발성 두통이라는 것에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있는 거고요.
0: 네.
1: 이 1차성, 원발성 두통에서 가장 흔한 거는 사실 긴장성 두통입니다.
0: 네.
1: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평생 유병률이 한 30%에서 80%까지 보고가 되고요.
0: 네.
1: 실제 편두통은 국내 유병률만 보면 한 6%에서 한 11.5% 정도로 되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이 더 많기는 합니다.
0: 네. 그런데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한쪽 머리가 아픈 걸 편두통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 뭐 편두통이란 그 뜻을 보면
0: 예.
1: 두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맞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0: 예.
1: 문제는 편두통이라고 해도 40%에서는 양쪽으로 아프거든요. 앞서서 이제 가장 흔한 긴장성 두통도
0: 네.
1: 오히려 이제 한쪽만 아픈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아프다고 해서 이게 편두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0: 네.
1: 또한 이제 원발성 두통이 아니라 뭐 뇌종양이나 뇌염, 뭐 뇌출혈 같은 2차성 두통도 한쪽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무조건 편두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0: 네. 뭐 한쪽이든 양쪽이든 다 아플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증상에 대해서는 딱따구리가 콕콕 찢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1: 이 편두통의 통증 양상이 좀 특징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0: 네.
1: 마치 심장이 이제 뛸 때 뛰는 것처럼 이제 욱신욱신거리고 지끈지끈거리는 이 박동성 통증이 특징입니다.
0: 네.
1: 그렇다 보니까 마치 딱따구리가 쪼는 것 같이 생기는 통증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머리가 둔하고 조이고 묵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0: 마시고요.
1: 네. 꼭 한쪽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편두통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편두통은 왜 편두통인가요?
0: 예, 앞서 한쪽만 통증이 있을 때 네. 모두 편두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욱신거리는 양상의 통증이 한쪽에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편두통을 의심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편두통의 60%는 한쪽 편으로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이 편두통의 영어 이름도 이제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어원을 따져보면 머리의 반쪽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다른 통증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원인도 궁금합니다. 왜 생기나요?
0: 앞서 이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명확한 원인이 없는 원발성 두통의 범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두통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다만 혈관 가설이라고 해서 뇌 혈류가 증가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게 뇌 신경 섬유를 압박해서 두통이 생긴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경성 염증 가설이라고 신경 말단에서 혈관에 작용하는 펩타이드가 유리되고 그게 이제 혈관 확장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두통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뇌가 좀 과민해지면서 두통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편두통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0: 뇌 과민 반응은 일단 맞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뇌 신경이나 혈관 모두 여러 가지 악화 원인에 의해서 너무 쉽게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나타나고 통증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민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고 조절할 것인지가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식 중에서는 뭐 와인이나 맥주, 아니면 카페인 과다 섭취, 뭐 치즈가 포함된 성분이라든지 햄, 베이컨 같은 이런 것들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약물이나 스트레스, 뭐 심리적인 요인, 불규칙한 식사, 금식, 과식, 수면 관련돼서는 잠을 너무 못 자도 그렇고 너무 많이 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악화 요인으로 생각하고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뇌 신경이나 혈관의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을 찾으면 참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비만도 편두통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체중을 줄였더니 증상이 사라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도가 30 이상의 이제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체중을 가진 분들보다 편두통이 27% 정도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할 위험성도 5배 이상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왜 비만이 편두통을 유발하는지 직접적인 근거는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체중을 감량하면 한 달에 발생하는 편두통 횟수도 줄어들고 통증의 강도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편두통을 자주 앓는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혹시 가족력도 있을까요?
0: 편두통이 가족력이 좀 많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 그렇군요.
0: 실제 환자의 50% 이상에서는 가족력이 있다. 특히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자녀는 40% 이상. 두 분 다 이제 편두통을 앓고 계시면 90%까지 편두통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시면 자녀에게 편두통이 생길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나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 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도 환경적인 걸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환경적인 요인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환경인 주로 이제 날씨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직 왜 그런지 정확하게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급격한 날씨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긴 합니다. 특히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는 이런 온도 변화 때문에 혈관이 반응을 하거든요. 축하거나 확장되거나 이럴 때 편두통 발작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거나 덥고 습한 환경에서 탈수가 되면 또 편두통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여성들은 생리 기간에 특히 편두통을 느낀다는 말도 하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0: 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 편두통 발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여성분들 월경기 때 편두통이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 임신하게 되면 편두통 환자의 80%에서는 두통이 절반 이상 좋아지거나 없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남성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편두통이 잘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참 두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편두통을 일반적인 두통과 구분해서 설명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는 걸까요?
0: 이 두통의 여러 가지 진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효과적인 약물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야 하는 유발 원인이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편두통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악화 요인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치료의 약물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염 진통제 이걸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면서 조절해볼 수 있긴 하지만 소염 진통제로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예방 목적의 치료를 시도하거나 편두통에 특화된 트립탄이라는 약을 써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두통과 즉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편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배경들에 대해 쭉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그럼 어떤 특정 상황에서 두통이 생긴다면 자신이 어떤 경우에 두통을 느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보통 이제 두통 일기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는지를 적어서 어떤 원인이 나에게는 유발 원인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나 불면, 카페인 과다 섭취 내지는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나면 두통이 생기는 그런 특정 상황이 반복이 된다. 아 그러면 이 상황은 내가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니까 최대한 피해보자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편두통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 음식도 편두통과 관련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다양한 음식 중에 어떤 게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내가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편두통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그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편두통을 느끼는 주기도 개인차가 큰가요?
0: 그게 아무래도 가장 괴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은 아주 가끔 한 번씩 편두통 생길 수는 있죠. 문제는 한 달에도 여러 번 증상이 나타나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한 달에 4회 이상 편두통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한 번쯤은 신경과 진료를 한번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머리가 좀 욱신욱신거린다. 지끈지끈거린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편두통이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면서요?
0: 맞습니다. 이제 뭐 편두통의 특징이 일단 앞서 말씀하신 뭐 욱신거리고 지끈거리고 콕콕 쑤시고 뭐 이런 이제 두통 증상만 나타난다고 아실 수 있는데 동반 증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역감 내지는 소화 불량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좀 예민해지거나 입맛이 좀 떨어지거나 눈이 좀 번쩍번쩍거리면서 아 눈이 부시다 이런 증상이 전조 증상. 두통 전에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전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아 이제 두통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휴식을 취하면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편두통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압니다. 아, 이제 곧 오겠구나.
1: 아,
0: 그때
1: 그러시구나.
0: 바로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뭐 스트레스, 불면, 카페인 과다 섭취,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생활 습관 조절에 따라서 이렇게 편두통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면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0: 이 편두통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좀 증상 조절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통이 심할 때는 조금 한숨 자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고서 쉬면 더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 외부 자극, 눈이 부신다든지 이런 환경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생활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제 냉찜질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편두통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아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고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0: 편두통이 이제 자주 안 생기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소염진통제 쓰면서 조절이 가능한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그냥 일반 진통제를 썼는데도 편두통이 너무 조절이 안 된다. 너무 자주 생긴다. 이런 분들은 실제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거든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게 또 언제 통증이 생길지 불안하거든요. 어, 그렇죠. 일상생활의 지장이 너무 크니까 일이나 학업에 영향이 있고 사실 그거에 동반돼서 우울감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게 말씀하시죠. 너무 아프다. 근데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언제 아플지 불안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습관이나 악화요인을 피해도 최대한 피했는데도 아프고 약도 먹어서 아프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1: 그러면 편두통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좀 심할 때인가요?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던데요.
0: 편두통이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약이 필요 없는데 편두통이 이제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 약물 치료해야 되고요. 통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초기에 복용을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두통 전에 아 이제 두통이 올 것 같아라고 알게 되면 그때 바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지 통증이 금방 가라앉지 아 이게 좀 참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좀 늦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더 아프고 오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계속 참다 보면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지면서 편두통 자주 생기고 오래 지속되는 만성 편두통으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래도 편두통에 효과가 좋은 약들이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염진통제 아주 약한 경우에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의 타이레놀 계통의 약을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트립탄이라는 편두통에 특성화된 약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 주사제 예방약제들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먹는 약으로 예방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주사로 예방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관리는 가능합니다.
1: 근데 편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랜 기간 드셔도 괜찮은 건가요?
0: 사실 오랜 기간을 드시면 안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약을 드셔야 되는데 편두통이 너무 자주 와서 소염진통제나 아니면 트립탄 계열의 약을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이게 너무 민감해져서 나중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자주 생기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진통제를 쓰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약제를 써서 편두통이 자주 재발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너무 마음대로 이제 진통제 쓰시다가 증상 조절도 안 되고 오래가고 고생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 자 그럼 일상에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예민해지는 부분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편두통은 이제 유발 원인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 편두통을 잘 유발하는 음식,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꼼꼼히 기록해 보시고 피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나 피로 관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생길 것 같다 하실 때는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또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는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근육 이완요법, 뭐 명상이라든지 심호흡을 해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편두통도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0: 이게 뭐 급성 편두통보다는 오히려 만성 편두통이 잘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3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데 한 달에 이제 15일 이상, 그중에서 8일 이상이 편두통 양상이다. 그럼 이제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진통제 남용이 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성 편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게 약물의 오남용이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피하려고 진통제를 좀 과다하게 지나치게 복용을 하다 보면 그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또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도 만성 편두통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너무 편두통이 자주 오거나 한 번 왔을 때 증상이 심한 분들도 만성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두통이 자주 생기고 너무 심하다 그렇다고 하면 신경과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왜 이 편두통이 생기는지 이 유발 원인을 조절하고 약물 치료를 적당하게 해야 그래야 만성 편두통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요.

0: 여러 방법들을 쓰시는데 편두통일 때 머리끈을 꽉 묶어두는 건 어떨까요?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눌리지 않을까요?
1: 그것도 적당히 하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편두통이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조여주는 것도 혈관을 좀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앞서 이제 냉찜질 같은 경우에도 차갑게 해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두통을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이제 너무 세게 조이는 거에 반발로 또 혈관 확장이 생기면서 예 편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서요. 너무 세게 조이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0: 그럼 머리 지압은 도움이 되는 거죠?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1: 지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압력을 통해서 그 주변 근육을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혈관이나 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일 때 마사지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 보면 마사지를 해줄 때 편두통도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0: 자 그럼 편두통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랄까요? 뭐 증상도 다양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1: 아무래도 진통제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자주 재발되는 두통인 경우라고 하면 이게 원발성 두통이 아니라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긴 두통인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일반적인 편두통, 수명세 편두통을 자주 앓고 있긴 한데 갑자기 극심하게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도 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40대나 50대 이상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의식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팔, 다리에 좀 마비 증상이 생긴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출혈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검사가 필요하고요. 두통과 함께 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뇌 안에 염증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언급했던 대로 두통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이기 때문에 편두통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두통이 좀 자주 나타나면 꼭 신경과에 가셔서 확인과 검사 처방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7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시간대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상권부터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는데요. 주말 아침 출근길이나 아들이 등 이동 시 무척 답답하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산간도로와 고갯길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크게 줄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라동부, 제주도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야외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초여름철 해안가 인명사고의 주범인 강한 너울이 당분간 동해안, 오늘과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으로 유입되겠습니다. 1.5m 안팎의 비교적 낮아 보이는 물결에서도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집어삼키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안가 나들이객은 해안가 접근을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0도에서 30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상승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권, 울산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가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동해상에도 낙뢰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은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인천 28도, 수원 27도, 파주 25도. 강원 영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기온 철원 24도, 춘천 24도, 원주 25도, 대관령 17도. 강원 영동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21도, 동해 20도. 충청남북도는 흐리고 한데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6도, 대전 28도, 세종 28도, 천안 28도, 보령은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10도, 군산 29도, 광주 29도, 목포 27도, 여수 26도, 순천은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2도, 안동 25도, 부산 26도, 순천, 울산 23도, 진주 27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울릉도와 독도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5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이 22도, 신의주 21도, 개성은 24도 예상됩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8도, 습도는 50%. 오늘 서울적 해뜬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에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원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모순된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위대의 봉쇄 등으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그제 경찰이 투입된 후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스타디움의 식음료 부문 노동자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북미 서비스 산업 노조 지부는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AP, AFP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파업 결의는 오는 12일 미국 대표팀이 파라과이를 맞아 치르는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연합 EU 규제 당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경쟁업체였던 프랑스 전력공사는 이 사업이 EU 역외 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신고했고 유럽집행위는 한송을 대상으로 직권 예비 검토를 해왔습니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차기 단장 임명과 관련해 공정한 인선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국립발레단 단원 일동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차기 단장의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이 5에서 20mm, 제주지방은 5에서 10mm입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요즘 AI가 만든 이미지를 여기저기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눈여겨보셨습니까? AI에게 의사를 그려달라고 하면 남성을, 간호사를 그려달라고 하면 여성을 그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연구팀이 AI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 부부인 철수와 영희, 둘 중 한 명은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더니 AI가 철수는 판사 역할에, 영희는 엄마 역할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AI에게도 젠더 편향이 담겨있는 셈인데요. AI는 결국 사람이 만든 데이터와 사회의 시선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역할하는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은 이 문제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5월 22일 KBS 주최로 열린 AI 시대의 미디어, 성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 포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AI가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 사실 이 주제는 미디어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평등, 다양성과 포용은 기업 경영에서도 중요한 키워드죠. 다양한 시선과 포용적 문화가 없는 기업은 혁신을 이룰 수 없고 AI 시대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 포럼에는 세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조 발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권오남 회장이 코드 속의 편향, 프레임 속의 차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동아대학교 융합대학 임소연 교수가 AI는 누구를 담는가, 함께 만드는 포용적 AI를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이정현 교수가 생성과 소외, 공영방송 AI 제작 가이드라인과 젠더 재현의 공적 책임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0: AI 시대 코드 속의 편향과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1: 네.
0: 이번 강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1: 먼저 기조 발표를 맡은 권오남 회장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AI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편향이다라고요. AI는 데이터에 있는 것만 배우기 때문에 데이터에 담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0: 보이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이 편향을 바로잡는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대 임소연 교수는요, 챗봇의 여성 이름과 목소리를 입히는 방식이 여성은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강화한다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AI를 덜 쓰는 이유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데 미디어의 신뢰 형성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명대 이정현 교수는요, 공영방송의 책임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AI 기술 활용의 투명한 공개, 영상 자동 생성의 안전한 관리, 그리고 편향에 맞서는 대안적 데이터와 이미지를 공영방송이 직접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건데요.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말고 공영방송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제작 주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 네. 그럼 AI 시대의 미디어, 성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이란 제목의 포럼을 KBS 성평등센터 임수민 센터장의 사회로 함께하시겠습니다.
2: 첫 순서로 권오남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님께서 코드 속의 편향, 프레임 속의 차별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코드 속의 편향, 프레임 속의 차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AI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모두를 위한 AI가 아닐까요? AI는 중립적이니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AI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세 가지 시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언어를 아는 수학자입니다. 저는 604개 학술단체 500만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과학기술계 대표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소수에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여성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세 시선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오늘의 사유를 같이 시작할까 합니다. 60년 역사인데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너무 길어서 우리가 과총이라고 부릅니다. 과총은 원래 한갑을 맞이했습니다. 이 60년 역사에서 여성은 19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서 저는 두 번째입니다. 60년 동안 단 두 명,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같이 사유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가 사용하는 AI에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제22대 권오남 회장의 얼굴을 그려줘 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가요? 약간 젊은, 제가 정확히 22대라는 숫자도, 정확히 권오남이라는 이름 석자도 정확히 프롬프트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도 AI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AI는 한국과총회장이라는 단어는 60년 동안 학습된 평균에서 보면 양복을 입은 남성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림입니다. 데이터에 없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도 프롬프트를 쳐도 보이지 않습니다. AI는 데이터에 있는 것만 그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없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도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단 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고양이 사진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AI는 고양이를 잘 인식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한 번도 보지 않는 AI 모델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난 몰라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말합니다. 고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의 한 예측이죠. 모른다고

0: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평균에 가까운 답을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는 한 글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요. 저기 L이라는 게 있습니다. L. 이거는 손실함수, 로스의 를 약자로 쓴 것입니다. 이 L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L을 펼쳐보면 N분의 1. 이거는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 즉 손실함수 L을 펼쳐보면 N분의 1로 합한다. 즉 평균입니다. AI는 평균을 최소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이란 단어가 과연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2018년 발표된 젠더 쉐이드라는 연구는 상용 얼굴인식 AI가 백인 남성의 얼굴은 99.2% 정확도로 인식하면서도 흑인 여성의 얼굴에서는 65.3%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4%포인트의 격차입니다. 이 격차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단지 통계일까요? 아닙니다. 이 격차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정확도 얼굴인식 AI가 공항, 경찰, 채용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잘못된 체포만 14건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서만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확인된 피어는 압도적으로 유색 인종, 특히 흑인 여성 고령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분의 1의 오류는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일자리입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의심받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에 에서 박사를 받은 캐시 오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평균이란 한 단어 앞에서 소수는 매번 사라진다. 캐시 오닐은 모델은 수학에 새겨진 의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은 수학 안에 새겨진 편견이다 라고요. 이 수학에 새겨진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2011년 어떤 5학년 담임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호평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학교 평가 알고리즘 점수가 하위로 나오자 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끝까지 비공개였습니다. 한 사람을 해한 알고리즘이죠. 2012년 범죄 예측 AI 프레드 폴이 LA, 시카고, 뉴욕에 도입됩니다. 알고리즘은 흑인 동네에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 순찰 집중을 권고합니다. 더 많은 순찰은 더 많은 단속과 검거를 낳습니다. 그 결과 흑인 동네는 범죄 많은 데이터로 기록되고 그 다음 주에도 알고리즘은 같은 동네 순찰을 권고합니다. 피드백 루프 알고리즘이 차별을 연구하는 그림이죠. 불투명성, 거대한 규모, 약자에 대한 피해 이 셋이 합칠 때 모델은 알고리즘은 살상 무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가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누가 AI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AI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입니다. 먼저 만드는 자리 살펴보겠습니다. 가기부에서 2024년도에 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AI 산업 종사자 중 여성은 약 15%입니다. 그런데 이 15%라는 것도 전 기획을 한다던가 개발, 운영, 마케팅 모두 합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만 좁히면 훨씬 더 낮아집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여성 인력은 약 6.5%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AI를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작년 12월 아일랜드와 독일 대학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실험입니다. 사람들에게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을 한 실험입니다. 상대가 인간인지 AI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표시되었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여성 AI를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용이란 단어를 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용보다는 어쩌면 착취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성 AI는 더 많이 불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게스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성, 인간 여성, AI 여성이 있는데요. AI 여성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 혹은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 인간 앞에서 멈춰섰던 마지막 망설임이 AI 여성 앞에 풀어진 것이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루다 사태 같은 거는 아닐까라고 아마 상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림. 기술을 설계하는 자리에는 여성이 줄고 기술과 마주하는 자리에는 여성이 다르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편향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수학의 답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손실함수 L 계속 나오죠. 손실함수에 한 항을 더하면 됩니다. 그 항의 이름은 바로 공정성 항입니다. 기존의 평균 손실에다가 새로 도한 공정성 항. 이 람다에 배제된 자의 목소리에 얼마나 가중치를 줄 것인가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현되겠어? 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어? 그런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시죠. 2024년 칭화대에서 한 젠더 케어라는 연구를 보면 이 공정성항을 적용해서 17개 거대 언어 모델에서 편향을 평균 35% 감소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겠습니다. AI의 최종 결정은 이 닫혀있는 수학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함수 H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Human in the loop라고 하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Human and institution in the loop. 사람과 제도가 함께 개입해야 될 자리. 바로 KBS 공영방송이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타 사람은 개별 전문가의 판단, 세타 제도는 우리가 합의한 원칙 혹은 규범. 개별 전문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제도가 없으면 그 판단은 자기 책상 위에서 끝납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는 종이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곱셈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아마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는 현실의 거울입니다. 어쩌면 현실 거울이 약간은 편향된 거울입니다. 아마 발표 처음 제가 했을 때 슬라이드 기억날 것입니다. AI가 그린 과총회장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목놓아 불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I는 차별이 있으면 차별을, 편향이 있으면 편향을, 어쩌면 더 굴곡지게 비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지 않는 이름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 그러나 제 생각에는 공영방송은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없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코드 속의 편향이, 프레임 속의 차별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손실함수에 하나의 향을 더해서 코드 속의 정의, 프레임 속의 포용으로 나아가야 모두의 AI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의 향, 람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향의 무게를 결정하는 자리에 공영방송이 하나의 함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가 누구를 비추는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물음이 다시 KBS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깊고 길게 공명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계속해서 첫 번째 발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소연 동아대학교 융합대 교수님께서 AI는 누구를 닮는가, 함께 만드는 포용적 AI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임소연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로 앞에서 워낙에 우리 권호남 회장님께서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그러면서도 사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감동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기술보다는 조금 더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사용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자의 관점으로 AI의 어떤 포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AI는 누구를 닮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누구를 닮을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이 앞에 그 권호남 회장님이 기조 발표에서 과총 회장을 그려라 라고 했을 때 보여줬던 사실 그 얼굴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외로 AI는 여성을 닮았다. 물론 앞서서도 여성 AI에 관한 또 여성과 남성, AI가 여성일 때 남성일 때를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주신 것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데요. 이 연구는 글로벌한 정확하게 AI, 우리가 지금 쓰는 생성형 AI라기보다는 AI 챗봇의 성별을 조사한 그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 한 그 65% 정도가 AI 챗봇의 65% 정도는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 혹은 남성.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여성 혹은 젠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성일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개 정도의 굉장히 아주 최근 연구는 아니지만 요 초기의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고전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로봇을 놓고 목소리를 여성으로 주었을 때 남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게 한 다음에 그 들어온 이제 피험자라고 하죠. 인간한테 기부금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로봇이 어떤 목소리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로봇이 여성의 목소리로 기부금을 달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기부금을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국내의 연구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선호를 직접 물어봤어요. AI 챗봇이 있다. 어떤 성별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여성의 경우에는 별 선호가 없고 그냥 중성이면 좋겠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챗봇의 용도와 상관없이 여성의 성별을 가지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금융권에서도 AI 챗봇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 챗봇의 성별에 따라서 고객들의 그 대출 상환율이 달라졌다. 근데 이 또한 같습니다. 여성 고객의 경우에는 대출 상환율의 변동이 없지만 남성 고객의 경우에는 이 AI 그러니까 이 챗봇이 여성의 목소리로 돈을 빨리 갚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더 잘 갚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 이러면 정말 챗봇을 AI 챗봇이든 뭐 챗봇을 여성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는 그냥 사용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이거는 사용자의 선호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사용자의 선호라고 했을 때 그 사용자의 성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남성 사용자에게는 선호가 분명히 보이지만 여성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뚜렷한 선호가 없고 뭐 중립 성별 중립이나 뭐 중성을 혹은 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자의 선호를 고려해서 AI를 여성을 담도록 만든다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연구들이 아주 최근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로 올수록 최근에 어떤 챗봇이나 AI의 어떤 트렌드로 가면 훨씬 더 성별이 이분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인간이 어떤 낯선 존재를 대면할 때 그 낯섦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친숙한 고정관념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AI라고 할 때 대체로는 생성형 AI를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생성형 AI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과 일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그보다 더 먼저가 이제 2016년 경에 이제 알파고와 같은 의사 결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로서의 AI가 먼저 이제 선을 보였으나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AI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모든 분야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 챗GPT 이후 생성형 AI 이후로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사용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성형 AI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프롬프트를 줌으로써 이제 컨텐츠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미 그 기조 발표에서도 이미 AI는 편향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이 기술의 어떤 편향을 그 완화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AI의 편향을 인지를 하고 프롬프트를 주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프롬프트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도 약간 이렇게 한번 그 제가 쓰고 있는 GPT한테 그러니까 컨텐츠를 생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책 읽는 사람을 그려달라고 하면 책 읽는 여성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집안일하는 사람을 그려달라고 하면 집안일하는 여성을 그려준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나 AI 리터러시라는 게 결국에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단지 집안일하는 사람이라는 그 프롬프트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뭐 남성을 그려줘. 집안일을 하는 뭐 연령으로도 줄 수가 있고요. 뭐 인종으로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줄 때 사실 이제 그 단계가 되면 프롬프트를 주는 인간 사용자의 이제 편향과 고정관념이라는 게 만약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다면 훨씬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줌으로써 생성물 자체의 편향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미디어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과연 AI 시대에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런 논의들에 굉장히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생성형 AI에 있어서 이걸 얼마나 사용하는가. 예, 성별 격차가 있다는 연구들이 아주 작년 올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 연구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서구권에 해당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출판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생성형 AI를 20% 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나 직업 관련 없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접근성이 동일하다라는 거는 또 뭐 AI를 사용할 만한 어떤 뭐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다라든지 이런 차이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동일하다고 해도 여성이 13% 덜 사용한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여성들이 AI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떤 뭐 글을 쓸 때나 어떤 컨텐츠를 생성할 때 AI를 사용한 거를 이게 일종의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나중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AI를 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AI가 남성의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하고 계속해서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편향 AI 편향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남성들만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든 제가 여성을 닮은 챗봇을 말씀드렸지만 생성의 AI의 경우는 점점 지금 남성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를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연구가 있어서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6년이니까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연구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여성은 걱정하고 남성은 사용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연구진들의 결론은 뭐냐면 분명히 성별 격차가 있잖아요. 남성들이 왜 많이 사용하냐가 아니라 이분들은 여성들이 왜 덜 사용한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봤더니 전반적으로 그냥 정말 여성 남성 이게 8,000명의 영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성별 격차가 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성별 격차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막 많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다음부터인데요. 조금 더 이제 이 집단을 그냥 여성 남성으로 두지 않고 어떤 것을 주로 봤냐면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AI 활용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쭉 뽑았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는 AI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주요한 변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성의 한정에서 AI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AI를 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을 때는 45%까지 격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롭게도 이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자, 그러면 격차, 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두 개의 어떤 그 조건을 다르게 줬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소위 디지털 뭐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스킬을 되게 열심히 가르쳐주고요. 이쪽 집단은 사회적인 위험, AI의 사회적인 위험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AI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0: 여성들의 경우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AI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교육을 받은 집단이 결국에 AI 활용을 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그 미디어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의 AI를 만약에 지금 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연구를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히 AI 활용의 성별 격차가 있는 것이고 이게 계속 지속되거나 더 확장이 된다면 AI는 어찌 보면 이제 남성을 닮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AI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뭐 컨텐츠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진 뭐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발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이정현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님께서 생성과 소외, 공영방송 AI 제작 가이드라인과 젠더 재현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 제가 준비한 발표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생성과 소외, 공영방송 AI 제작 가이드라인과 젠더 재현의 공적 책임이라는 주제입니다. 젠더 그리고 젠더의 재현이라고 하는 공적 책임을 공영방송이 어떻게 조금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 포럼을 조금 준비해봤고요. 먼저 시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가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젠더라는 게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편하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들은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구글 검색창에 길거리라는 거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사실 2015년에 학술 논문이랑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글 검색창에 한국어로 길거리라는 거를 입력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뜬다라는 게 문제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제가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25년 8월에 어떤 다른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가 무슨 뜻이죠?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오가는 길, 그리고 길거리를 생각을 하실 텐데 검색창에 길거리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찾아보게 되면 이제 물론 우리나라 특유의 길거리 음식 문화, 뭐 떡볶이나 오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사체가 되어 있는 랜덤한 여성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거리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길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영어로 스트릿을 쳤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전 세계 최다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랑 같이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와서 알고리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털, 인터넷 등에서도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검색어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은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첫 이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검색했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중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용자들이 봤을 때 내가 길거리라고 쳤더니 길이 안 나오고 뭐 건물이 나오더라고 나무가 나오더라고 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거를 수정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검색했는지가 구글이 스트릿과 길거리를 검색했을 때의 결과가 다른 것만 봐도 조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길거리 위에서 피사체 사진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검색 결과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학술적으로도 되게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젠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 젠더라고 하는 범주, 젠더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었던 이 젠더라는 주제가 사실은 생성형 AI 이후에 또 다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적게 재현되기도 하고요. 적게 생성되기도 하고요. 잘못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젠더라고 하는 이 오래되고 불편한 이야기가 생성형 AI 이후에 기로에 서 있는데요. 사실 영상 제작 산업에서 젠더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큰 부분 어떻게 재현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누가 영상 안에 보여지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집단들, 그리고 여러 정체성의 사람들 중에 전통적으로 누가 보여질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과정에 영상 산업은 항상 발담아져 있었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로 사례로 가지고 온 게 히어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세상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히어로는 백인 남성이었죠. 그래서 슈퍼맨, 배트맨 뭐 이렇게 권장한 체격을 가진 백인 남성들이 오랫동안 세계를 구원하는 히어로의 이미지로 많이 재현이 되어 왔었다면 몇 년 전에 제작이 되었던 이터널스라고 하는 일종의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현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는 사지가 건강한 백인 남성이어야 할까? 그래서 이 이터널스에는 모두가 히어로인데요. 아시아인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청각장애인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오고 유색인종도 나오고 노년층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정체성 안에서 히어로적인 기질을 발휘를 하면서 일종의 세상을 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영상이 항상 재현을 문제 삼아 왔었던 그리고 우려해 왔었던 이유는 재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산업이 오랫동안 재현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할 때 공영방송의 역할이 뭘까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공영방송은 영상 산업의 주체이자 동시에 어떤 구성원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를 수행하는 제도적인 기관으로도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추구해왔던 가치는 공익성이나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혹은 사회적 통합이나 연대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 같은 것들이 뭐 젠더, 뭐 그리고 신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었던 공영방송의 가치, 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S에서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현을 하는데 유의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재현의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까? 그리고 재현의 방식을 어떻게 제안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주요 대상으로는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이나 외국인, 성소수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재현의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떠올리기보다는 1인 가구, 한부모, 미혼부모 등등 이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하는 재현의 원칙도 KBS에서는 담고 있고 혹시 잘못된 일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조금 따르지 못했을 경우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그리고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에 대한 시각이나 관점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그리고 가부장제를 강화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공영방송에 있지 않도록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도록 또 외모를 평가하거나 폄하하지 않도록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상품화하지 않도록 또 성범죄를 재현함에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 등등 용어나 프레이밍에 고민을 조금 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수치화된 지표를 도입을 해서 여성 출연자의 비율을 늘린다거나 장애인 출연자나 다문화 구성원의 비율을 늘리는 형태의 노력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 산업과 젠더라고 하는 것이 영상 영상 제작이 아니라 영상 생성 산업과 젠더에 대한 맥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생성하는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젠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생성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현장으로 나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누구를 찍을지 누구를 어떻게 재현할지를 고민하던 재현의 정치에서 나아가서 이제 합성의 정치로 가게 되는데요. 생성형 AI 시대의 이미지는 연산과 합성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생성형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산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원래 있는 이미지에 노이즈를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의 모래조각으로 만든 다음 그 과정을 학습해서 다시 그 모래조각에서 가중치를 부여해가면서 적합한 그리고 뭔가 확률이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역으로 하게 되는 확산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가 합성을 하는 이미지들은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AX 같은 경우에도 뭐 인력을 줄이고 사람들 대신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AI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창기에 AI가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을 반복하는 거였다면 지금 생성형 AI 시대는 통계적인 특성을 학습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 기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수학적인 공간 안에서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AI가 이제 이걸 프롬프트를 들고 노이즈로 쪼개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성된 이미지로 생성을 해내고자 할 때 여기 안에 그 프롬프트에서 줬던 것들을 이미 그 공간 안에서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좌표로 흩어져 있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았던 쪽으로 조금 평균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성의 데이터,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한 문제들에 대한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확률 높은 조합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생성되지 않는 이미지 그리고 생성되지 않는 집단 그리고 생성되지 않는 어떤 재현의 방식들이 보여지게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전에 제가 조금 긴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렸던 재현과 달리 어떻게 정치적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생성되고 누가 소외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문제를 던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얼마나 포용적으로 재현하느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누가 생성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조금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대상을 찍는 게 아니라 수조 개의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조합해서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이 합성과 그 합성의 과정에서 부여되는 가중치로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뭘 더 많이 찍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무언가가 아예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재현의 정치에서 공영방송이 공들여온 특정 직업군에 대한 뭐 성적, 역할적 고정관념의 생산을 지향하는 것, 외모평가나 신체 부위를 폄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성범죄에 대한 재현 방식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에 생성형 AI가 결국은 기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이 그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생성형 AI의 시대 합성의 정치가 가지고 오고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AI 이후에 젠더를 다룰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젠더 문제를 가리고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가 2019년 4월부터 도입이 되어 있는 네이버 클린봇인데요. 이제 네이버에 되게 많은 악플이 올라오고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양상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클린봇을 도입을 해서 문장의 맥락을 파악해서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판단되면 댓글을 가리는 기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욕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려지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 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 같은 것들도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고 가려져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젠더 불평등

0: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 데이터, 불평등의 데이터들을 가리기만 하는 것이, 그리고 생성하지 않도록 그냥 가리기만 하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온 것도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보이도록 가리고 삭제하는 것이 더 많은 다양성을 보여줘야 했었던 재현의 정치와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그렇다면 생성형 AI 시대에 공영방송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사실은 늘 고민했었던 공공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방송사에서는 방송 제작의 자동화 의 문제나 방송 제작의 자동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화의 속도가 아니라 자동화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는 제도적인 역할이 공영방송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공영방송 AI 제작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KBS뿐만이 아니라 편집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AI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준수 하고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BBC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조금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고요. 캐나다의 CBC에서도 저널리즘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CBC와 BBC에서는 뭐 젠더의 문제,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고민을 하면서 언급을 하고 계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공영방송이 해왔던 공공의 수신자로 만드는 콘텐츠는 검증된 것이어야 되고 검증된 형태의 제작과 유통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따라야 하는 문제이고 그 부분은 또 제작 가이드라인에 충분하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모두가 콘텐츠 생산의 자동화를 이야기하는 시점에 대량 데이터로서의 콘텐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에 공영방송이 조금 더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AI 전환을 이루느냐 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불편한 문제를 그 과정 안에서 어디쯤에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젠더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연구에서 그래도 몇 년 동안 조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젠더 균형이라는 게 그냥 상상에 그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회에서 젠더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뭐 인간 중심 AI 윤리를 만든다거나 양적으로 여성의 데이터를 늘어나게 한다거나 혹은 젠더와 관련된 불편한 질문이나 대답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거나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클린봇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젠더 혐오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가리고 지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오래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생성의 시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젠더의 이야기를 보이지 않게 그리고 가리는 것이 젠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되게 오래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젠더의 개념이 젠더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시대에 따라 생성하고 변화하고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AI 제작 가이드라인에도 조금 담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발표를 준비하며 들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금까지 AI 시대의 미디어, 성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이란 제목의 포럼 함께 들어봤습니다.
2: 6월부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북쪽과 남쪽을 영향을 받는 게 원인이고요. 동쪽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5mm 안팎의 양이 예상되는데요. 강원도와 호남 동부 지역은 5에서 20mm, 제주도에 5에서 1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좀 늦게 시작이 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오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 또 오후부터는 충청 호남에,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1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등 20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동풍권역을 제외하고는 오늘도 덥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동해안 등 주로 동쪽에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영남의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동해안의 너울은 당분간 계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풍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강원 산지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에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모순된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현지 시간 6일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82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프랑스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의 5%까지 증액하고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써 유럽 대륙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음 주 뉴욕 증시에 상장되더라도 미 증시 대표 지수인 스탠다드 앤푸어스 500에 편입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각 금융회사의 리서치 비공개 분석에서 스페이스X가 2027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가 지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 투자금을 운영합니다. 북중미 월드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규제 당국이 체코 두쿠바니 원전과 관련해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경쟁업체였던 프랑스 전력공사는 이 사업이 EU 역외 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신고했고 유럽집행위는 한수원을 대상으로 직권 예비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은 5에서 20, 제주도는 5에서 10,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죠.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또 다른 이런 유출 뉴스가 나와도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OTT 업체 그리고 편의점 택배 운영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에 예전만큼 좀 적극적으로 고객들이 대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고가 난 업체 발표로는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이트에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먼저 시사 이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먼저 투표율부터 좀 볼까요?
1: 네, 투표 당일 이제 마감 기준으로 해서 61.0%로 일단 잠정 집계가 나왔습니다.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된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2,724만 9,586명이 참여를 했고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68.4%였고요. 하지만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50.9%하고 비교하면 10.1%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0: 네.
1: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65.7%였고 또 공교롭게도 가장 낮은 곳도 호남 지역인데 54.3%를 기록한 광주였습니다.
0: 네. 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뭐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광역단체장 12곳, 기초단체장 119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9곳에서 승리를 했고,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4곳, 기초단체장 95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곳에서 이제 승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를 하긴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경우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12곳, 민주당 5곳이었는데 이번엔 거의 반대로 뒤집어졌고요.
0: 예.
1: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2곳, 무소속이 또 11곳을 차지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재보궐선거 경우는 직전 의석분포가 민주당

0: 보수에서 국민의힘 한석이었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좀 더 많이 내준 격이 됐고요. 한 곳에서는 무소속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다수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 대구,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1: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0: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 이제 6월 4일에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분들의 축하를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찌 됐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그 이날 이재명 대통령 또 이제 취임하고 이제 2주년으로 이제 돌입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관련 언급도 또 했는데 오늘로 취임 1년 1주년이 됐다. 이제부터 국민주권정부 2년차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라면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진정과 대한민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 공직자들도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선거가 중요한 국가 뭐 행사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 부족하다, 이래서 투표를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0: 네, 좀 어이없는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6월 3일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지연되는가 하면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많이 이제 부족했고 그래서 뭐 타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배송을 해와서 투표가 밤늦게까지 진행되면서 유권자들 불만도 당연히 고조됐고 이것이 또 부정선거론자들을 자극을 해서 이들이 현장 시위에 나서면서 개표도 지연되고 또 일부 중단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차 이제 조사를 해서 5일날 이제 관련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시점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개, 부산, 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순이었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만 15개였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셈이고,
1: 예.
0: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10일부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관련 조사를 한 10일 정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송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0: 네. 중앙선관위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해서 종합관리지침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1: 네.
0: 그 내용을 보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 투표율 및 최근의 선거 투표율 등을 감안을 해서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이제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 인수 50%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50%를 이제 한으로 설정을 이제 해놓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실은 20대 대선이나 21대 대선, 22대 총선 경우에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 기준은 70%였다고 합니다.
1: 네.
0: 그게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 때 한 60%로 이제 낮아졌던 바가 있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난해의 기준을 10%포인트 더 낮춰서 결국 50%로 설정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낮고 사전 투표율도 과거에 비해서 점차 높아지는 추세고 그래서 본투표 투표용지 준비 기준을 이제 낮췄다는 그런 이제 선관위 측의 이제 설명이고요. 그런데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나오는 분석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계속되니까 그걸 의식해서 잔여 투표용지 보관이라든가 처리에 선관위가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지금 최소화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무리 그래도 투표를 용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그 선관위원장이라는 것은 뭐 사무총장은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뭐 이것으로 끝내기 어렵겠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5일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했고 모든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허철은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사의 표명을 좀 한 상태고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 이른바 그 소쿠리 투표 사태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1: 예.
0: 그 당시에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이제 그 똑같은 일이 이제 되풀이 되고만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이제 고발을 함에 따라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가 8일부터 일단 고발조사를 시작을 한다 그럽니다. 또 뭐 여러 단체들도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을 또 했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 수사로 이제 연결이 좀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는 추진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고요. 뭐 수사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보죠. 뭐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여야 모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지금 뭐 지도부 책임론이 전반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뭐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는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교체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1: 예.
0: 국민의힘은 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당대표가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사퇴를 하기 마련인데.
1: 예.
0: 지금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책임론이 이제 굉장히 분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부정선거 규명 관련한 행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이제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임기 한 열흘 정도 남기고
1: 네.
0: 5일날 의원총회에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은근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사퇴를 촉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날 또 사퇴를 했습니다.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날 이렇게 밝혔고 조국 대표는 오는 8월에 있을 그 전당대회 때도
1: 네.
0: 출마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뭐 끝났고 이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후에 이제 챙겨봐야 될 정치 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겠죠.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일 그 이재명 정부 이때부터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0: 네.
1: 뉴스 보니까 개각 이게 계속 나오던데 말이.
0: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선거가 끝난 것도 있고 또 일부 그 청와대 참모들이 또 출마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1: 예, 예.
0: 청와대 참모진 개편 또 필요성도 좀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뭐 개각은 아무래도 이제 집권 2년 차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0: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후임 총리 후보군으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1: 네.
0: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리 인선과 관련 연관지어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개 안팎의 부서에 대한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수석비서관급 인사 교체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부터는 전국 단위 선거가 지금 당분간 없지 않습니까?
1: 네.
0: 2018년까지.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6대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6대 분야는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이고요. 그래서 최근 국정과제 비서실 중심으로 해서 6대 개혁에 대한 세부과제 마련 작업도 진행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뭐 해외 갑니까?
0: 네, 그렇습니다. 9일부터 이제 해외 순방에 나서고요.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우선 이제 9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 이제 머물 예정이고, 한 벨기에 정상회담, 한 유럽연합 정상회담 등을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르지오 미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초청으로 12일부터 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하고도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14일, 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 면담을 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16일, 17일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예. 자, 그리고 그 중단됐던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또 다시 재개할 것 같은데, 그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는 민주당이 제출

0: 한답니까?
1: 네,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 특검법이 가장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0: 예.
1: 그런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직후다 보니까 그 재추진 여부가 여야 모두의 지금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에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했던 바가 있고, 법안에 이제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에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조항이 담겨 있어서 그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관련 단체들이 이제 비판을 좀 하면서 일단 지방선거 뒤로 좀 밀어놓은 그런 그 상황이에요.
0: 예.
1: 이런 속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지금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거 마무리하고 나면 곧바로 좀 처리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정권 견제론도 꽤나 지금 힘을 받은 그런 그 상황이어서 특검법 추진 과정이 선거 전과 같지는 않을 거다 이런 또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향의 대표와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0: 네.
1: 향후 완급 조절이라든가 내용 수정의 범위 이런 것 등이 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 주 챙겨봐야 할 정치 이슈 좀 살펴보죠.
1: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 이후 각 당 지도부 책임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합니다. 또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설지 아니면 그 반대로 속도전에 나설지도 관심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지금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관심사고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결과도 관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7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체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이번 주말, 지난주보다는 교통량 많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의 고속도로 정체 구간 없고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흐름은 원활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신내 나들목 3차로에서 작업 시작했습니다. 차선 변경 잘 하시고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서울은 여의도 공원 주변 국회 앞과 서강대교, 또 성산대교 등 오전까지 교통통제 부분적으로 이뤄지겠고요.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청계천 일대 마라톤 행사로 정오까지 교통통제 된다고 하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버스 우회 정보도 잘 확인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북쪽과 남쪽 기압골 영향으로 지금 중부 일원에 빗방울 떨어지고요.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 강원도 5에서 20mm, 제주도 5에서 10mm가량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서풍이 유입되고 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지금 제주에는 비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낮에는 충청과 호남 동부 대부분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 되면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는데요. 양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거의 그치겠고 중부와 영남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내로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전주 28도, 전주 30도 등 예년 수준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강릉의 기온이 21도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점 항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강원산지와 경북산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고 또 이쪽 강원산지에는 안개가 오늘부터 짙어지니까 이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0: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선거 끝났습니다.
2: 네.
1: 그리고 이번 주에 너무 안 알려진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월드컵 시작해요.
2: 네, 저 KBS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 더 열심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계권자잖아요.
1: 예. 뭐 우리가 중계를 하긴 하죠. 예. 근데 뭐 하는 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알려지고 별로 관심들이 없어서 네. 걱정이긴 하고.
2: 사실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 일단 미국 자체가 네. 뭐 그렇게 워낙 스포츠 그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지금 월드컵보다도 뭐 NBA 결승전이라든지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이런 거에도 관심도 있고요. 아. 유럽도 방금 이제 막 자국 리그들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1: 예, 예.
2: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일요 스포츠에서 이 체코, 멕시코, 남아공에 대한 것들 다 짚어봤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어느 정도 팀인지 성과는 어떨 건지 전망도 이제 살짝 해봤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거 다 한번 짚어보죠. 먼저 우리 축구팀 대표팀 지금 멕시코 갔죠?
2: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대표팀이 묵게 될 과달라라, 멕시코 과달라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제 과달라라에서 묵게 될 선수단 숙소가 더 웨스틴 과달라라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1: 네.
2: 우리 선수들 도착 4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 팬이 있어요, 거기?
2: 네, 교민들, 그리고 축구팬들.
1: 예, 예.
2: 열렬한 축구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멕시코 팬들이 우리나라를 더 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 우리 때문에 갔잖아요.
2: 맞습니다.
1: 멕시코가 독일한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겨갖고
2: 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가 독일을 잡아주면서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멕시코가 탈락위기에 몰렸었는데 우리가 독일을 잡아준 덕분에 멕시코가 기사회생을 했었죠. 그 당시에 멕시코 전역에 그라시아스 꼬레아 열풍이 불었습니다.
1: 네.
2: 그 기억을 멕시코 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기억입니다. 어제 이 대한축구협회 이 동영 영상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수들 도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공항에서 멕시코 전통 악단인 엘 마리아치 밴드가
1: 네.
2: 이 환영 연주를 아주 신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이 챙이 엄청나게 큰 이 멕시코 전통 모자 있잖아요.
1: 예, 예, 예.
2: 그 모자를 씌워주는 등 정말 재밌고 독특한 환영 행사를 펼쳤습니다. 역시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버스에서 내리자 팬들은 일제히 소니 소니를 외치면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 글로벌 스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1: 예.
2: 8년 전 독일전 골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팬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이름인 거죠. 게다가 지금은 또 북중미 사커리그 MLS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팬들에게도 더 친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LAFC 선수들과 함께 또 멕시코 원정 경기를 치르기도 했었죠.
1: 네.
2: 어쨌든 우리 대표팀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요. 커뮤니티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훈련에 앞서서 팬들을 초청해가지고 오픈 트레이닝을 여는 겁니다.
1: 그러니까
2: 팬들과 만나서 팬들이 보는 앞에서 훈련을 하고 심지어 뭐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좀 팬들과 어떤 좀 그 같이 스킨십을 하는 자리인 거죠. 어쨌든. 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에 뽑혔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북중미 월드컵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대표팀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2: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고요. 물론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이 지난번 평가전 때 발바닥 부상을 당하면서 일찍 좀 하차를 하긴 했지만은 그 외에는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게다가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물론 뭐 평가전 얘기를 하겠지만은 고지대 적응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자신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리고요.
2: 어쨌든 이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대표팀이 머물고 있는 그 숙소가
1: 네.
2: 베이스 캠프가 좀 불안하지 않냐. 이 멕시코가 좀 치안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1: 아, 그 부분 어떻대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달라라가 수도 멕시코 시티에 이어서 멕시코 제2의 도시고 데킬라의 본구장이거든요. 제가 참 데킬라 좋아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또 강력한 범죄 조직 이른바 카르텔의 근거지로 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0: 그렇다 보니까 아 우리 대표팀 선수 좀 이게 안전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현지 취재하는 지금 동료 기자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네.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요.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 대표팀이 머무는 지역이 사포판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이 멕시코 서부의 최대 컨벤션 시설인 엑스포 과달라라라는 곳에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개념이군요.
0: 맞습니다. 현지에서도 네. 손꼽히는 신흥 부촌이자 상업 중심지이고요. 굉장히 고급 주거단지가 많고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식당가가 모여있는 부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잘 정돈돼 있고 이 경찰들도 많고 치안이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 대표팀 선수들이 외부 걱정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동선이 나쁘지 않습니다. 숙소에서 공항까지 차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에 열리는 이 아크론 스타디움까지는 또 차량으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동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거의 우리의 홈그라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는 말 그대로 베이스잖아요. 핵심은 안정감인데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불안하면은 선수들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대표팀은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첫 경기 승리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컵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남은 건 이제 평가전의 결과 이거 보고서 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바꿀 거 바꿀고 살펴봐야 되는데 평가전 두 번 했어요. 물론 이제 강팀들은 없었지만 두 번 다 승리는 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0: 이용표 해설위원의 KBS 해설위원의 어떤 말을 조금 제가 좀 빌리자면은 이 본 경기를 앞두고 치르는 평가전의 경기력이 본 경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두 차례 평가전은 그래도 우리 대표팀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대표팀 선수들 컨디션은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 31일 열렸던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경기 때는 5-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하지만은 6월 4일에 열렸던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은 또 1-0. 그러니까 5-0과 1-0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어쨌든 두 경기에서 6골을 터뜨렸고 실점을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은 분명 기분 좋은 마무리면은 틀림없는 거죠.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전에서는 상대의 강한 중원 압박에 공격 전개가 자주 막혔는데 이게 멕시코 스타일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공을 뺏어서 역습을 하는 스타일이 멕시코 스타일인데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멕시코전 모의고사를 아주 잘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살바도르 평가전에서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대부분 우리 진영에서 공을 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좀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또 전방 패스라든지 빠른 공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엘살바도르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질 않았어요. 대신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는데 이 조규성 선수는 헤딩 능력이 좋고 이 전방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 좋긴 하지만은 활동량이 아주 많고 이 연계하는 패스 플레이가 뛰어나진 않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전방에서 자주 고립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중원의 황인범과 이재성 선수도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이 조규성 선수가 거의 뭐 조금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얻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3백 수비진도 좀 상대 역습에 몇 차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세트피스도 좀 위력적인 장면이 나오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후반 12분 이동경 선수가 왼발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린 덕분에 그래도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취재진이 아니 세트피스 전술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 차례 평가전에서 우리의 세트피스 전술은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전술은 꺼내지 예, 예.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본선에서 더 강한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첫 경기 전까지 공격 전개와 그리고 세트피스 완성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으로 같습니다.
1: 예. 본선에서 체코, 멕시코, 남아공 상대를 합니다. 이 팀들도 평가전 치렀잖아요. 그 결과

0: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엘살바도르와 경기를 치른 날 똑같은 날 체코와 멕시코도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체코는 과테말라를 3-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체코는 장신을 이용한 고공 공격이 위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헤딩골을 넣었던 토마시 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m예요. 그러니까 아, 이 선수는 김민재 선수가 우리나라 제일 큰데 한 190cm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공 공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멕시코 역시 이 전방 압박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부터 우리 진영에서부터 상당히 압박을 해가지고 공을 뺏은 뒤에 역습을 해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5-1로 이겼습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거는 5-1 5골 가운데 2골이 상대 자책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압박을 해서 공을 뺏어가지고 이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책골,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죠. 그런 걸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좀 정리하자면은 체코전은 상대의 높이를 버티고 뒷공간을 찌르는 싸움, 그리고 멕시코전은 압박을 견디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프로야구 상황 짧게만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어제 삼성 라이온즈와 이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삼성 라이온즈가 연장 10회 강민호 선수의 한 방으로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삼성이 0-2로 끌려가던 7회 구자욱 선수의 2타점 2루타로 균형을 맞췄고요. 연장 10회 초 강민호 선수가 솔로 홈런을 터뜨려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두산과 키움의 경기에서는 두산이 키움의 에이스 안우진 선수를 무너뜨리면서 9-1 완승을 거두면서 4연승을 달렸고요. 또 한화는 이 롯데를 7-2로 꺾었습니다. 노시환 선수가 동점타를 터뜨리고 허인서 선수가 역전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NC는 대타 오장한 선수의 프로 데뷔 첫 홈런에 힘입어서 LG를 8-5로 눌렀고요. KT는 허경민 선수의 만루 홈런을 앞세워서 SSG를 7-3으로 제압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대 키움의 경기는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시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예정입니다.
3: 아, 오늘 젠슨 황이 시구예요?
1: 오늘 젠슨 황이 시구를 하고 두산 베어스 구단주 박정원 회장이 공을 받게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2: 네,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어떤 주제의 음악을 듣습니까?
5: 네, 이 현충일, 어제 현충일 맞아서 애국과 관련된 영화 음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첫 곡은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1957년에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콰이강의 다리.
2: 예.
5: 예, 주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소설가 피에르불의 원작이 좀 되겠습니다. 이 피에르불은 혹성 탈출의 저자이기도 하고,
2: 예.
5: 이 콰이강의 다리의 원작자가 좀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공병 포로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다리를 건설하면서 벌어진 이야기가 좀 되겠습니다.
2: 이 영화 유명하잖아요. 콰이강의 다리. 내가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없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5: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은 그 동남아시아를 침공을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얀마와 태국을 잇는 철도를 건설을 해서 물자를 수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2: 예.
5: 근데 그때 다리를 건설을 할 때 영국군 공병 포로를 이용을 해서 다리를 건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2: 아, 영국군 포로로가 건설하게끔?
5: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휘를 했던 일본군 사이토 대령이 있습니다. 이 사이토 대령은 러일 전쟁 승전 기념일까지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면 할복자살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운명도 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군 니컬슨 중령이 그걸 상황을 보면서 그럴 바에는 그럼 제대로 된 다리를 건설하자. 그래서 영국군 공병의 위력도 좀 과시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다리 건설 이후에 연합군은 일본군 수송열차가 지날 때 다리를 폭발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우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접한 니컬슨 영국군 중령이 자신들이 열심히 노고를 해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2: 네.
5: 그걸 폭파해야 한다니 또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2: 일군 일본군 좋으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5: 근데 자기네들이 열심히 또 만들었기 때문에
2: 내가 만들었으니까
5: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딜레마의 좀 상황 처한 그런 상황이 좀 된 것이 영화의 주요 스토리가 좀 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면 이제 각국의 입장에서 애국이 또 무엇인지 또 보게 되고 또 개인의 욕망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영화도 였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좀 이제 노래 좀 들어봤을 텐데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올해로 69년이 됐습니다.
2: 오래됐네요.
5: 예,
2: 네.
5: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도 잘 안 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영화에서 기억하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2: 음악.
5: 예, 바로 휘파람 부르는 멜로디가 참 우리가 기억에 남는데 오늘 그 노래 좀 들어보실 거고요. 그 연주는 미치 밀러 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더 콰이강의 다리 주제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영화 콰이강의 달의 주제가 들어봤습니다. 애국 관련한 영화 음악 다음 곡은요.
1: 1982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사관과 신사의 주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영화는 이제 82년으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미국이 자신의 해군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또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해군과의 짧은 사랑으로 태어난 잭 마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0: 예.
1: 리차드 기어가 주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어떤 자살로 혹독한 성적기를 보낸 다음에 다시 또 본인이 아버지를 따라서 해군에 입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0: 사관과 신사도 오래됐네요. 82년이면 참. 아침마당 출연했던 리차드 기어가 젊은 시절에 이 영화 찍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 리차드 기어의 출세작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1: 이 영화 속에서 리차드 기어가 주연한 잭 마요라는 인물은 이 사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제지 공장 노동자 폴라라는 인물을 좀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기에는 신분이 좀 다른 것이 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잭 마요는 그 폴라라는 그녀 사랑하는 여인이
0: 예.
1: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좀 알아차리게 되고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리게 좀 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수료식을 마치고 곧바로 이제 폴라에게 찾아가서 키스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좀 되겠습니다.
0: 진부하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혹독한 훈련 자세히 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좀 만들어졌다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 장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잭 마요가 폴라를 품에 안고 공장을 나가는 이 장면에서
0: 예.
1: 흐르는 노래가 크게 히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Up Where We Belong이라는 곡인데 이 조 카커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이고 이 제니퍼 원스가 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출세작이기도 하고 이 곡이 83년에 그래미 최우수 팝 보컬 듀엣상을 좀 수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카코와 제니퍼 원스가 부르는 Up Where We Belong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영화 사관과 신사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조 카커, 제니퍼 원스의 어베 위빌롱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듣겠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영화 탑건의 주제가가 좀 되겠습니다.
0: 예.
1: 올해 탑건이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0: 탑건 매버릭 말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두 편이 다 재개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가 탑건 개봉 40주년이 되는 해가 좀 되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만큼 좀 상업성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탑건의 주요 내용은 그 미국 최고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사 탑건의 탑건에서 이제 훈련하는 대위 매버릭 톰 크루즈가 벌이는 이야기가 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영화는 무엇보다 정말 F-14 전투기의 위용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영화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모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1: 그래서 당시에 미국 공군, 해군 지원하는 사람 많았다. 한번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0: 그 생각나는 장면에 떠오르는 음악이 있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미국 출신 펑크 록밴드입니다. 베를린이 부르는 Take My Breath Away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노래를 만든 분이 그 조르지 모로도라는 그 작곡가인데
0: 예.
1: 조르지 모로도가 이 음악 때문에 우리나라랑 인연이 돼서 그 팔팔론 주제가 핸드 인 핸드를 좀 만들게 좀 됐습니다.
0: 아, 손에 손잡고?
1: 그렇습니다.
0: 아, 그 노래를 이 Take My Breath Away를 작곡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1: 네, 조르지 모로도가 작곡을 좀 했습니다.
0: 오, 알겠습니다. 자,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들으면서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 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0: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58분 날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또 남쪽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오늘 동시에 받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비교적 소량이 되겠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중부 일원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어서 남부지방으로 낮에는 충청,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에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남쪽은 그치는 곳이 많겠고 제주도부터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영남의 경우는 비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1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등 20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늦게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 높은 단계인 곳이 다소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산지의 안개가 짙어집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당분간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동해안과 남해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산지, 경북산지, 동해안 등 동쪽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가가
1: 네, 예, 예. 부커상은 한강 작가가 수상한 적이 있어서 우리나라 독자들도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상이에요.
0: 예.
1: 2026년에 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작이 6편이었는데 독일 작가 소설이 2편, 불가리아, 프랑스, 브라질 작가와 함께 아시아권 작가로는 유일하게 대만 작가인 양상쯔의 소설이 후보에 올랐어요.
0: 예.
1: 이 양상쯔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이 책을 우리나라 독자들도 많이 찾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 작가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 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2025년 말 번역 출간된 1938 타이완 여행기라는 책이 있고
0: 예.
1: 이 책이 수상작이에요. 네, 수상 소식이 알려진 후에 한국 독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1938 타이완 여행기. 이때면은 일본 식민지였을 텐데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바로 그 일본 식민지에서 그 타이완에서 1년을 보내게 된 일본인 여성 통역가가 있어요.
0: 예.
1: 네, 일본 여성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의 통역을 맡은 타이완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타이완 곳곳을 여행하면서 미식을 경험하는 이야기인데요.
0: 잠깐만요. 그러면 일본 식민지였던 타이완의 일본인 여성 작가가 타이완 통역가와 함께 타이완의 미식 여행을 떠난 걸 기록한 책이에요?
1: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두 사람 사이 어떤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식민주의와 불가능한 우정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라는 평을 받으면서 전미도서상 심사위원들이 평하기도 했고 이 책에서 전미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책입니다. 네, 좀 약간 우리나라 독자들이 보기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가지고 재밌게 보실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0: 일본 식민지 정책이 우리나라와 타이완의 식민지 정책 방향이 되게 달랐어요.
1: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겪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역사하고 타이완의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은 또 있는데
0: 네.
1: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일본인 친구하고 한국 친구하고 우정을 나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독자들은 받아들이 약간 갸웃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거잖아요.
0: 예.
1: 이 부분을 서로 대조하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먼 소설이 아니어서 한국 독자들도 읽기에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역사에 관한 소설이고 우정에 관한 소설이면서 미식에 관한 소설이기도 해서요. 타이완 여행을 우리나라 독자들도 많이 가시는 곳이라서 가서 드셨던 것들 떠올리시면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책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인데 이 책도 문학상 수상작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 독자들이 이 책도 좀 읽기에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소설이고
0: 예.
1: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172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에요. 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이달의 책으로 추천하면서 출간 두 달 만에 10만 부가 팔린 화제작입니다.
0: 10만 부면 많이 팔리는 거죠?
1: 네,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0: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예요?
1: 저자가 스즈키 유이라는 작가인데
0: 예.
1: 2001년생으로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에요.
0: 예.
1: 예, 요 첫 장편 소설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된 인물이고 이 나오키상과 함께 일본의 양대문학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상인데 21세기에 태어난 저자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라고 해서 이 저자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1: 네, 저자의 고향이 후쿠시마현이에요.
0: 예.
1: 그래서 2011년에 기억하시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후쿠시마산 안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1: 네, 그런 시기가 네, 있었죠.
0: 안 먹어야죠.
1: 네. 네. 그래서 당시 저자가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사건을 겪은 것이 저자한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건의 책임자들의 말이 엇갈리는 걸 보면서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나 불신이 어렸을 때 강하게 있었던 데다
0: 네.
1: 그럼에도 올바른 말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가 선택한 것이 독서입니다. 한 해에 1000권의 책을 읽는 독서가라고 하는데
0: 작가가?
1: 네. 그럼 하루에 3권 이상씩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서 이 소설에도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해도 아, 이 작가가 독서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인용들이 많아요. 작품 곳곳에 주인공인 괴테 얘기라든지 플라톤이나 밀턴, 발라름의 성경 문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고전을 인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적혀 있는 게
0: 예.
1: 굉장히 자연스럽고 읽으면서 또 재밌습니다.
0: 제목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소설인데 후쿠시마 관련된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제목은 또 왜 이거예요?
1: 네. 프롤로그의 서술자가 주인공인 교수 도이치의 사위예요.
0: 예.
1: 이들이 6년 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지 하는 것들을 추억을 하면서 그 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0: 6년 전을 추억하면서?
1: 네. 예. 6년 전에 일본의 괴테 연구 1인자인 동문학 교수 도이치가 가족하고 차를 마시다가
0: 네.
1: 티백에 적힌 괴테의 문장을 발견해요.
0: 차 티백?

0: 네, 예, 차키백에 예. 적혀 있는 게 러브 더즈 낫 컴퓨즈 에브리띵 번 믹시스 괴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1: 예.
0: 이걸 딸이 바로 번역을 해요.
1: 예.
0: 사랑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한 대 섞는다.
1: 사랑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한 대 섞어버린다.
0: 네. 이 문장을 보고서는 아 문장 참 좋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네. 이 도이치라는 교수는 약간 갸웃갸웃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본인이 봤는지 안 봤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1: 아 티백에 적혀있는 괴테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괴테가 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서동시집에 나왔으려나 하고 한번 말을 하면서도
1: 네.
0: 확신하지를 못하니까 아 이 문장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정말 괴테의 것인지를 찾아 나가는 게 이 이야기의 그 줄거리입니다.
1: 이걸로 소설이 된다고요? 그럼 괴테가 남긴 말을 소재로 한 소설인 거예요?
0: 네. 그 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1: 네.
0: 괴테가 남겼다는 문장을 우연히 발견해서 이 문장이 정말 괴테의 것인지를 찾아가면서 이 문학을 제대로 읽는다는 거, 출처를 찾아간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는 소설입니다.
1: 예.
0: 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제목이 좀 재밌잖아요.
1: 네네.
0: 이 괴테라는 인물의 삶 자체가 이런 재밌는 요소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괴테는 뭐 파우스트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작품들을 쓴 작가인 건데
1: 네.
0: 이 외에도 시인이자 소설가이기도 했고 정치인이고 연극 감독이고 자연과학자고 도서관장이었다고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저작을 남기면서 대단히 많은 말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괴테의 이런 특성에서 착안해서 주인공 도이치 교수의 독일 친구 요한이 농담을 하는데요. 독일 사람은 명언을 인용할 때 그게 누구의 말인지 모르거나 실은 본인이 생각해낸 말일 때도 일단 괴테가 말하기를 이라고 덧붙여도.
1: 아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이거 괴테가 말한 건데 이건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0: 네. 왜냐하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거든.
1: 아...
0: 예, 그래서 이 괴테라는 말을 괴테를 붙이면 모든 말이 좀 그럴듯해진다는 거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고요. 이 연구를 하다가도 집필을 하다가도 주인공이 이 문장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1: 네.
0: 그래서 방송용 원고에 이 문장을 꼭 넣어야지만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 문장을 넣어서 원고를 완성하고 방송을 하고 맙니다.
1: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거 괴테가 말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출처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의 주인공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유혹이 되는 것처럼
1: 예.
0: 이 주인공도 이 괴테가 말했다는 이 문장에 대해 유혹이 돼요.
1: 네.
0: 유혹이 되는 이유는 평소에 도이치 교수라는 인물이 괴테의 세계를 잼의 세계와 샐러드의 세계로 평생 소개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 잼이랑 샐러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잼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한 세계를 만들잖아요.
1: 잼은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샐러드는 이 모든 것들의 그 각각의 질감들이 살아있으면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요소잖아요.
1: 예.
0: 그래서 잼적 세계는 모든 것이 짓이겨져 하나로 녹아든 상태고 샐러드적 세계는 사물이 개별적 구체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상태다라고 항상 괴테를 소개해왔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물을 잼처럼 혼동시키지 않고 샐러드처럼 혼연일체로 만든다라고 괴테의 문장을 번역해본 후에 이 원고를 완성을 합니다. 파우스트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우주의 시공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각 세계는 저마다의 특성을 잃지 않지요. 그것이야말로 괴테의 꿈이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넣어보니까 정말 말이 되죠.
1: 이거 괴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상당히 좀 반가워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고전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시면은
1: 네.
0: 예,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책일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이 문장 하나를 찾기 위해서 괴테의 전작을 찾아보는 장면도 있고
1: 네.
0: 이 문장을 만나기 위해서 출처를 찾기 위해 다시 독일에 방문한 장면들도 있어요. 저도 종종 어떤 주제의 책을 찾아달라 이러고 AI한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이게 천연덕스럽게
1: AI는 다 좋대.
0: 네.
1: 다 잘 되는데요.
0: 네. 다 거짓말을 하고 아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다시 나오고 뭐 네.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문장 하나를 찾기 위해서 추적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읽는다는 게 이런 거였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AI 시대에 인기를 얻는 이유가 아 문학은 이런 거였지. 이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나가는 게 이런 거였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1: 예.
0: 네. 그래서 2개월 만에 10만 부가 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아까 그 티백에 적힌 괴테라는 그 출처의 글이 있잖아요.
0: 네.
1: 괴테가 쓴 거 맞아요?
0: 네. 그거는 정말 모든 것을 말했는지는 소설의 결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이제 봐야 알아요?
0: 네. 그렇습니다.

0: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소개받았고 다음 책은요?
1: 네. 다음 책은 영화에 관하여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수전 손택이라는 저자의 책이고 올해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0: 귀에 익은데 수전 손택? 책은 안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또 어떤 분이에요?
1: 네, 유명한 저자예요. 미국 작가고 네. 이 저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에세이스트고 소설가고 예술평론가고 연극평론가고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했고요. 1933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타계했습니다.
0: 아, 돌아가셨어요?
1: 네. 네. 1966년에 해석은 지식인이 예술에 가하는 복수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이 선언도 굉장히 선언적인 강한 문장이잖아요. 이런 문장으로 초기 대표작인 해석에 반대한다를 발표하면서 스타 작가가 됐어요.
0: 해석은 지식인이 예술에 대해 가하는 복수라고요?
1: 네. 멋있는 말을 했었고 네. 그래서 1966년 웬디 레서가 한 말이 이 책의 띠지에 실려 있는데 1966년 이후에는 스스로 문화적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수전 손택의 에세이를 읽었다. 라는 말을 했고 이 사람이 타계할 당시에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미국 문화의 퍼스트레이드의 별이 되다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2004년에 출간돼서 많이 알려졌어요.
0: 네.
1: 그 작가의 책들이 해석에 반대한다, 은유로서의 질병 이런 책들이 유명한 책들인데 최근에 그 한동안 좀 절판이 돼서 한국 독자들이 만날 수 없는 시기가 있었고요.
0: 예.
1: 최근에 다른 출판사가 판권 계약을 해서 저자의 책을 내고 있고 예. 첫 번째 책이 여자에 관하여, 두 번째 책이 해석에 반하여가 다시 나왔고요. 이게
0: 예.
1: 세 번째 책으로 영화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0: 영화에 관하여. 앞서 수전 손택이라는 분이 영화 감독도 하셨다고 하는데 영화에 대한 얘기인가요?
1: 네. 수전 손택이 여성이면서 미국인이면서 지식인인 거죠. 이 저자가 20세기의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에세이들이에요. 이 저자가 영화라는 그 매체 자체에 관해서 썼던 에세이가 있고
0: 예.
1: 뭐 브레송이나 고다르 같은 프랑스의 영화 감독을 미국인의 시점에서 본 네, 이런 영화평들이 있고 그 본인이 직접 영화를 만들면서 나는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말 그대로 영화에 관하여 수전 손택이 한 모든 말들을 모은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 네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였는데 이 영화를 보는 일을 영화에 납치당하는 것에 비유했다고 해요. 영화에 납치당하려면 무엇보다 눈앞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압도당해야 한다. 영화에 납치당하려면 영화관에 가서 컴컴한 곳에 앉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
0: 네.
1: 그래서 우리도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 앉아 있다가 영화관 광고가 지나가고 비상구 안내 화면 나오고 그러면 아 시작되는구나 하고 그 현실 세계하고 영화 속 세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0: 요즘은 OTT가 나와가지고 영화를 너무나 쉽게 보고 편하게 보고 그냥 보다가 말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보는 게 거의 행사였어요.
1: 그렇죠. 영화 구경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0: 네. 그리고 네. 영화관 가는 거 저도 초등학교 때 어떤 영화를 어느 극장에서 봤는지 다 기억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책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 네. 이 책 앞부분에 영화의 한색이라는 제목으로 할리우드 영화를 비판하는 맥락의 글이 있어요.
0: 예.
1: 예 1996년에 썼던 글인데 이 해가 할리우드 흥행작에 대거 개봉한 해였다고 합니다.
0: 네.
1: 뭐 윌 스미스의 인디펜던트 데이라든지 니콜라스 케이지의 더록이라든지
0: 네.
1: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이런 요즘도 많이 찾아보는 영화들이 요해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할리우드 시스템 자체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1980년대가 되자 제작비가 파국적으로 상승했고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산업적 기준이 훨씬 강압적이고 진정으로 글로벌한 규모로 재편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0: 예.
1: 최근에 극장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가 연상호 감독의 군체라는 영화가 있는데
0: 예, 예.
1: 이 영화의 제작비가 200억이었다고 해요.
0: 군체가?
1: 네. 예. 그런데 이 연상호 감독이 2025년 발표한 영화가 얼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0: 박정민 씨 나오는 거.
1: 네. 이 예. 영화는 제작비가 2억이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영화가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만드는 걸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화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더 상업적인 입맛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수전 손택이 지적한 할리우드 시스템의 영향력이 이 글이 처음 발표된 30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주신 OTT에 대해서도 OTT에서 보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설렁설렁 봐도 무방한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원하지 않는 예술적인 영화가 설 자리가 없다에 대해서 저자

0: 영화가 그 고고의 의문을 제기하고 예술적인 영화를 지지하는 선언문입니다.
1: 네.
0: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헐리우드 시스템이 경직됐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션 임파서블이 재밌긴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하면서 좀 책하고 서로 겨루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상업 영화 시스템에 대한 저자 의견도 담겨 있고 또 영화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0: 네, 이 저자가 소설가면서 영화 감독이었다 보니까 영화화된 소설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1: 영화화된 소설.
0: 네.
1: 예, 예.
0: 근데 이 저자의 말이 또 재밌는데 때로는 아주 형편없는 소설이 아주 훌륭한 영화로 탄생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소설은 복잡한 인물 분석이나 인물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영화로 옮기면은 소실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1: 예.
0: 그래서 저자가 생각하는 영화의 강점은 사람의 신체적 존재감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 특정 장소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감각을 주는 건 영화가 뛰어나고 소설은 지적인 경험, 영화는 감각적 경험을 전달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존중할 필요가 없는 소설을 원작으로 삼을 때 좋은 영화가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1: 존중할 필요가 없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명작이 나온다고요?
0: 네. 그래서 이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면서 예로 드는 게 범죄 소설이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은 영화가 또 재밌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1: 예를 들어?
0: 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리플리라고 하잖아요.
1: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0: 네. 이 리플리가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1: 예, 예.
0: 예, 그 알랭 드롱이 역할을 맡았던.
1: 예, 예, 예.
0: 근데 이 영화의 원작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의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소설입니다.
1: 네. 네,
0: 이 소설도 범죄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긴 한데 범죄 소설이다 보니까 이 소설을 영화로 옮기게 되면 재밌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1: 예.
0: 행동의 미학, 특히 위험과 폭력의 미학에 관련이 있는 원작을 영화로 옮겼기에 좋은 영화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지난 시간에 셰익스피어 연극이 현대 영화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예, 예.
0: 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다른 공간이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그 이야기의 일부만 잘라서 영화를 만들어도 영화가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드는 게 맥베스를 사무라이 시대로 옮긴 구로사와 키라의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 거미집의 성이라는 영화가 훌륭하다고 하고 또 원작 내용의 10분의 1만 사용한 레나토 카스텔라니의 이탈리아 영화 로메오와 줄리엣도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극은 모든 것을 옮기지 않고 일부만 옮겨도 어떤 분위기만 옮겨도 내용만 옮겨도 극이 재밌어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좀 인상적인 대목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0: 예, 저자가 71세의 백혈병으로 2004년에 타계를 했어요. 근데 2003년에 70세의 뉴욕에서 영화 시리즈 개막식에서 한 연설이 책에 실려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감동적이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저는 지금도 거의 날마다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일주일에 5번 영화를 보러 간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간다면 더욱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열정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매년 2년에 한 번은 계속 봤다는 저자의 말을 들으면서 같은 영화를 계속 보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또 하게 됐고
1: 예.
0: 아 이런 영화 참 좋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직접 가서 영화를 보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남은 주말은 영화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수전 선택의 영화에 관하여 소개받았고 앞서 본 책은 스즈키 유이의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였습니다. 일요일인 책과 함께 김효선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8시 23분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지난주보다는 교통량이 많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정체 구간 없고요.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10시에서 11시 무렵 시작이 돼서 오후 5시쯤 정체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흐름은 원활하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신내 나들목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각각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 행사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여의도공원 주변과 서강대교 또 가양대교가 교통통제 되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청계천 일대 역시도 마라톤 행사로 정오까지 교통통제 이어진다고 하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버스 우회 정보도 미리 잘 확인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남쪽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에도 바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중부에는 지금 빗방울 떨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충청, 호남 동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양은 대다수 지역 5mm 안팎인데 강원도와 호남 동부에는 5에서 20mm, 제주 5에서 10mm가량 잡혀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강원 산지의 안개가 매우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1도, 대전 28도, 대구 26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2: 예,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1: 예.
2: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1: 예.
2: 그래서 오늘은 희생정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희생정신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나 재산, 명예나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정신을 말합니다.
1: 네.
2: 우리가 이제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이유도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높이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1: 네.
2: 6.25 때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처럼 타인이나 대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존경의 마음이 절로 생기기도 하죠.
1: 네.
2: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국가나 민족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 이건 언제나 가치 있는 행동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치 있는 행동이죠.
2: 그죠? 맞습니다. 순국선열처럼 국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거나 타인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는 대체로 숭고한 정신처럼 보입니다.
1: 예.
2: 그런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1: 네.
2: 하지만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일이 항상 거룩하고 숭고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분명 있습니다.
1: 뭐가 있나 보네.
2: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논의를 위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예.
2: 여기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된 미혼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1: 예.
2: 근데 그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서
1: 예.
2: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의 부서에도 누군가 한 명은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퇴직 압박을 받고 있어요.
1: 선배가?
2: 예. 예.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그 선배는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예.
2: 이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1: 왜요?
2: 선배를 대신해서 자기가 손들고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회사를 나가면 당장 앞길이 캄캄하지만 선배에 비하면 그나마 자기는 나은 처지입니다. 그 선배는 나이도 많고
1: 네.
2: 결혼도 해서 자녀도 두 명이나 있고
1: 애도 있고
2: 예, 한창 네. 교육비 지출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2: 게다가 그 선배는 평소 자기에게 매우 잘 대해줬던 고마운 사람이에요.
1: 아.
2: 이런 상황이라면 그 예. 사람은 선배를 위해
1: 예.
2: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1: 제가 그 대상자의 아버지라면
2: 네.
1: 아들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건 고결한 정신의 발현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된 사람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저 그렇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0: 짧은 시간 동안에 강렬한 즐거움을 선택하며 여러 해를 그저 주어진 대로 살기보다는 1년이라도 고귀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며 다수의 작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고귀하고 큰 일을 선택한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고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까지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참된 사람은 예. 고귀한 일에 대해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1: 예.
0: 물론 희생의 결과로 자기의 목숨이나 재산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대신 고결한 행위를 했다는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국선열들도 생명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고결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1: 근데 그 얘가
0: 예, 예.
1: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거하고 구조조정 때 선배 대신에 내가 그만두는 거고 그 연관성이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1: 네.
0: 우리가 이제 어떤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평가할 때 그 행위가 얼마나 고결한 희생인지로 판단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고결한지 아닌지는
1: 네.
0: 지극히 주관적 기준이 작용할 수밖에 주관적 기준이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행위의 고결성보다는 더 실용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발성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희생은 대체로 순고한 도덕적 결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예.
0: 하지만 타인이 요구를 했거나 사회가 개인에게 강제한 강요된 희생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1: 예.
0: 가령 아무런 압력 없이 스스로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선배 대신 회사를 나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이건 자발적 희생이라서 고결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암묵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그건 강요된 희생에 불과하고 그 상태는 결코 고결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희생 중에는 자발적 희생의 탈을 쓴 강요된 희생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예.
0: 가령 이런 경우 있죠. 회사가 어려우니 월급의 20%를 알아서 반납하자.
1: 20% 너무 많다.
0: 그죠? 그런 운동하는 데가 예. 있습니다. 또 네가 첫째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양보해야지 라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적지 않거든요.
1: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1: 네.
0: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1: 네.
0: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1: 네.
0: 그런 말을 한 의도나 선의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네.
0: 또 타인의 압력 때문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많이 냈다면 이 또한 고결한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 자발적 희생만이 고결한 행동이지
0: 예.
1: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0: 예.
1: 이번에 성과급 뭐 몇 억씩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뭐
0: 그쵸.
1: 이런 거 안 된다.
0: 그렇죠. 그건 예. 이제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1: 예, 예.
0: 한편 자발적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기를 수단으로 삼았는지 목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을 대할 때는 항상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하고
1: 네.
0: 이것이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고 봤습니다. 이때 칸트가 말하는 인간이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본인 자신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결국 칸트는 타인을 본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를 타인의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희생정신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1: 네.
0: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기가 희생정신을 발휘한답시고 스스로를 수단으로 전락시켜도 곤란합니다. 앞에 구조조정 사례에서 선배를 위해 대신 퇴사를 선택한 사람이
1: 네.
0: 그 희생으로 인해 자기 삶의 목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면
1: 네.
0: 그 상태는 고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찬사와 그 선배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결과 자기 삶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면 이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그 희생은 자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희생정신을 발휘해도
0: 네.
1: 내 삶이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0: 네,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전쟁이 발발해서 국가의 운명이 위험에 빠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1: 네.
0: 타인을 위한 희생이 자기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상실하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말하자면 희생정신을 발휘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하는 자세 이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을 항상 자신처럼 사랑하라.
1: 네.
0: 그러나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은 너희들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사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니체는 타인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숭고한 일이겠지만
1: 네.
0: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는 일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아무리 희생정신이 숭고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내지 못한 상태라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내 삶도 챙기고 그리고 나서 타인을 생각하는 게 훨씬 균형 잡힌 거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혹시 오늘 논의를 타인을 위해 섣부르게 희생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좀 해석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1: 예.
0: 모두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타인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자기 삶을 잘 돌본 사람은 때때로 타인을 위해 희생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다음번에도 또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만일 타인을 위해 희생한 것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져버리면 다음번에는 더는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결한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삶을 지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과 자기 삶을 지키는 것 사이에 얼마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겠습니다. 한로로가 부릅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0: 한로로가 부른 사랑하게 될 거야 들었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오늘 마지막 코너는 음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연 푸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자주 접할 수 있는 우리 음식 문화라든가 뭐 식재료 뭐 이런 거 살펴보기도 하고 오늘은 두부를 가지고 오셨네요.
1: 네, 이 두부가 우리가 정말 식탁에서 친근하게 만나는 음식인데 네. 알고 보면 반전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부가 어떻게 보면 빨갛고 또 이 뽀얀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요즘에 이 두부처럼 담백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두부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세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두부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0: 사람을 보고 두부상이라고 해요?
1: 네. 그래서 나는 내 이상형은 두부상이야 라고 표현하는 여성분들이 꽤 많죠.
0: 담백한 이목구비는 뭐예요? 어떻게 생기면 담백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1: 이제 두부처럼 하얗고 이제 좀 맑은 그런 이목구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난 두부하면 생각나는 게 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한테 두부 던져주는 거.
1: 네, 맞아요.
0: 야, 먹어. 이거 생각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1: 이게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네. 장면이죠.
0: 네.
1: 이제 알고 보면 이게 눈물겨운 사연이 좀 숨겨져 있는 게요.
0: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요?
1: 네. 이 예전에는 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식단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안 이 영양 불균형이나 단백질 부족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밖에 있는 가족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두부가 굉장히 값싸면서도 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이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소날이면 이 두부를 사들고 교도소 문 앞에 있었던 거죠.
0: 아니, 단백질 보충하라고 두부를 줬다고요?
1: 그럼요. 이제 진짜로? 먹기에도 편하고 부드러우니까요.
0: 나는 그거 색깔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또 하나의 상징적인 해석이 두부가 네. 하얀색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좀 과거의 안 좋은 일은 깨끗하게 털고 이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정화와 새 출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출소날 두부를 많이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죠.
0: 그것도 있다 이거죠?
1: 그럼요.
0: 알겠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 두부가 오래전부터 먹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역사에서는 어떤 기록들이 있어요?
1: 네, 이 두부의 종주국은 분명 중국이고요.
0: 중국.
1: 이제, 네. 네, 이 우리 땅의 두부도 이제 중국에서부터 건너왔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두부 기술이 정말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 때

0: 기록을 보면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의 두부를 가지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올렸는데요. 그 맛에 감탄한 황제가 상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조선에 칙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예전에 보내준 조선 요리사들의 솜씨가 좋았고 특히 두부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으니 그 기술자를 다시 뽑아서 보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종주국인 중국에서 이제 두부 잘 만드는 나라로 인정을 받아서 아예 그 기술자를 수입해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K두부가 동아시아에 처음으로 역수출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중국에서 두부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긴 했는데
0: 네.
1: 정작 워낙 우리가 잘 만드니 중국까지 네. 역수출이 됐다.
0: 네. 그만큼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던 거죠.
1: 근데 옛날 두부랑 지금 두부랑 같을까? 아니면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먹는 두부는 이제 부드럽고 이제 굉장히 보들보들하잖아요.
1: 지금은 저기잖아요. 그 부침 두부하고 그 찌개 두부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0: 네, 그리고
1: 순두부도 있고 연두부도 있고 많고.
0: 네, 기껏해야 이제 순두부 연두부인데요. 네. 이제 과거 조선 시대 두부는요, 이 상상 이상으로 다채로웠습니다. 이제 먼저 자루 두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자기나 자루에 두부를 넣어서 매답니다. 그래서 수분을 쫙 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비단 두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이제 비단처럼 곱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단 두부, 침두부 같은 연두부 계열인데요. 이런 두부는 이제 어르신들이 먹기에 좋죠. 그래서 뭐 문헌이나 기록을 보면 이 노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효자들이 이제 자주 올렸던 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겨울철에 일부러 얼렸다가 해동해서 먹는 언두부, 동두부도 있고 뭐 콩비지, 뭐 유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콩 하나로 정말 다채로운 두부 문화를 즐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두부로는 어떤 음식을 해 먹었답니까 옛날에는?
0: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음식 중 하나가 연포탕인데요.
1: 연포탕에 두부가 들어가요?
0: 우리가 연포탕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식재료가
1: 낙지.
0: 뭐죠?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선시대 연포탕의 진짜 주인공은 두부였습니다.
1: 조선시대 연포탕에 낙지 없고 두부가 있었어요?
0: 낙지도 들어갔지만
1: 네.
0: 그보다 더 앞서서 들어간 원래 주인공은 두부였던 거죠. 이게 이제 보면요. 연포탕의 이름 한자어를 보면 연할 연자에 거품 포자를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조선시대 문헌에서 포자가 바로 두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부를 잘라서 꼬챙이에다 꿴 다음에 이제 굽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맑은 국물에다가 넣어서 끓이는 전골 형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두부가 귀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굉장히 경치 좋은 산기슭에 가서 이 연포탕을 끓여 먹었거든요.
1: 네.
0: 일종의 약간 바베큐 파티하는 것처럼 이 연포탕을 끓여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도락 모임이 아예 연포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1: 아, 모임이 있다고요?
0: 네.
1: 두부 먹는 모임이?
0: 네. 두부가 굉장히 귀하고 그만큼 맛있었던 음식이라는 증거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해안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이제 음식 재료를 넣다 보니까 낙지도 들어갔는데요.
1: 네.
0: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두부는 빠지고 낙지는 남아서 지금 우리가 연포탕 하면은 이제 낙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1: 원래는 두부가 먼저였고 나중에
0: 네.
1: 낙지가 들어갔다.
0: 네네.
1: 해안 쪽에서만 먹었는데.
0: 네네.
1: 아, 그렇게 바뀌었구나. 두부가 엄청나게 사랑받는 음식이었네요.
0: 맞습니다.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귀했는데요.
1: 네.
0: 이 조선시대에 두부를 이제 기가 막히게 만들던 장인들이 바로 사찰의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요, 국가 제사에 쓸 두부를 따로 만드는 그 절을 지정을 할 정도였어요. 이제 그 절을 조포사라고 불렀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문제는 양반들이 아까 말했던 그 연포회 모임 가는 거를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여는 겁니다.
1: 그 두부 먹는 거 빙자해서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0: 이제 한마디로 학문을 이제 정진한다고 하고 가서 이제 신나게 즐기는 거죠. 근데
1: 예.
0: 이제 문제는 그 떠나는 날이면 이제 양반이 콩을 한 자루 가지고 사찰에 들립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갓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두부를 이제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이 요청이지 이제 강압적인 명령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두부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서 정말 이게 중노동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해야 되는데 두부만 만드느라고
1: 그렇죠. 콩 갈고 그 압축하고 간수 빼고 그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0: 그래서 이제 뭐 양반들 욕하는 건 그냥 다반사였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 양반들이 이 두부로만은 성에 안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포탕에 뭐 닭고기며 소고기 같은 육류를 넣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1: 모여서 놀러 가면 뭐 고기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 더 달라고 하고 스님들한테 이걸 요리를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0: 네, 이게 네. 지금 절에서 이 고기를 안 먹는데 그래서 정작 이 스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본인들이 못 먹는 이 고기 육수 끓는 냄새 그 구수한 향이 하루 종일 퍼지니까 네. 그것이 가장 이 곤혹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부를 둘러싸고 이 스님과 양반들의 이 갈등의 골이 이제 깊었다는 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1: 아, 두부가 때문에 별일이 다 있었구나. 그 두부가 또 지역마다 특색도 좀 다르고 강릉이 두부 유명해요.
0: 네. 초당 마을 네. 있죠. 이게 지금 요즘 강릉 여행 필수 코스로 이제 꼽히는데요. 이게 초당을 지명 이름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실 조선시대 천재 시인이었던 이 허난설원과 그리고 홍길동전에 쓴 허균의 아버지 이 허엽 선생의 호가 초당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허엽 선생이 강릉의 부사로 있던 시절에 이 초당에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샘물 대신에 이 깨끗한 동해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1: 예.
0: 이제 정제 간수에서 느껴지는 쓴맛이 거의 없어지고요. 이 바닷물 속의 미네랄 덕분에 이 콩 본연의 단맛과 고소함이 훨씬 더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초당 두부가 이름과 이야기를 함께 가진 이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 두부로 탄생을 한 거죠.
1: 네. 두부로 유명한 지역이 또 있죠?
0: 네. 이 강릉 못지않게 또 이름난 곳들이 또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 강주의 남한산성입니다.
1: 남한산성에 유명해요?
0: 네. 이제 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곳이 예전부터 그 두부를 만들던 사찰 조포사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일대에 가면 주먹두부라는 이 독특한 두부를 맛볼 수 있습니다.
1: 주먹두부는 뭐예요?
0: 주먹두부죠. 이 헝겊에 싸서 주먹으로 꽉 쥐어짜서 이제 수분을 쫙 빼서 만드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일반 두부보다 훨씬 단단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개에 넣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이 고소한 맛이 굉장히 묵직하게 올라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경기도 파주인데요. 파주하면 장단콩이 유명합니다.
1: 장단콩 유명하죠. 네,
0: 네 그래서 이 장단콩이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릴 만큼 이제 귀한 음식인데요.
1: 네.
0: 이 재밌는 건 장단콩 마을이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먹으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단의 현장에서 먹는 이 손두부의 맛이 이제 어떤 느낌일지 이제 드셔본 분만이 아는 이제 그런 맛이겠죠.
1: 두부로 해 먹을 수 있는 뭐 좀 색다른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0: 우리가 보통 냉장고에 보면 이제 구석에서 막 거의 반쯤 얼은 두부나 아니면 유통 기한이 정말 간당간당하게 남은 두부가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런 두부를 이용해서 언두부, 동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그게 먹어도 돼요?
0: 네, 그럼요. 이 두부를 올리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1: 네.
0: 이제 첫 번째가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단백질이나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반 두부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램 수대로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 얼면?
0: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건강식 다이어트 네. 식품으로도 너무 좋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식감의 변화예요. 이게 이제 얼었다가 녹으면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서
1: 그 숭숭 구멍 뚫려 있어요.
0: 네, 그 안에 구멍이 엄청나게 뚫립니다.
1: 그래서 맛 없는데?
0: 그래서 덕분에 식감이 이 어묵이나 마치 유부처럼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언두부의 별미,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언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방법이랄 것도 없는 게요. 이제 그 팩 그대로 그냥 냉동실에 넣으면 됩니다.
1: 그렇게 해서 먹어요?
0: 네. 어느 날 내가 이제 먹겠다 하는 날에 이제 해동을 하는데 대신에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을 꽉 짜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죠.
1: 네. 그러면 그걸 요리를 따로 해 먹을 필요는 없어요?
0: 이 언두부를요, 이제 사용해서 요리하면 일반 이제 평소에 먹던 맛보다도 훨씬 더 독특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양념을 쫙 빨아들이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그런 건 있겠네요. 예,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똑같이 넣어도 이제 국물을 이 두부가 스펀지처럼 머금기 때문에 이 감칠맛이 확 올라가고요. 또 이제 양념이 잘 배어드니까 이제 자작하게 조리는 그 두부 조림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식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가 단단해지니까 식빵 대신에 이 두부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 두부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도 굉장히 별미입니다.
1: 알겠습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연 푸드 컬럼니스트와 함께 두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GOD가 부르는 보통 날 들으시면서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충청도 위쪽은 구름이 뻐겋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 기온이 조금 높게 출발을 했는데요. 서울은 20.8도로 평년보다 3.1도나 높았습니다. 낮 기온은 딱 평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서울 27도 정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등 20도에서 30도의 평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북쪽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동시에 받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 오늘 시점은 다르겠습니다. 제주도에 현재 비가 약하게 오고 있고요. 백령도에도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남부지방에 낮에는 충청도와 전남 동부에 그리고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돼서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또 오늘과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강원 산지 동풍 영향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여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로 내일도 평년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빈 대변인은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원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권만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모순된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에 투표소와 개표소에 경찰이 투입된 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남성과 40대 남성 승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인근 300여 세대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은 재난문자를 통해 정전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측 입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노름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김 부장의 담화는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현지 시간 6일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82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프랑스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증액하고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써 유럽 대륙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음 주 뉴욕 증시에 상장되더라도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에 편입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가 금융회사의 리서치 비공개 분석에서 스페이스X가 2027년까지 연간